번째 예문,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라고 했습니다.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를 이 되는 거예요.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His life is full of travel and adventure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travel이 여행이라는 명사로 쓰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his life, 그의 삶은요, is full of 하면, 뭐뭐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죠. 그의 삶은 뭘로 가득할까요? travel and adventure이니까, 여행과 모험으로 가득한 삶인 겁니다. 자, travel, 여행하다도 되고, 여행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 같이 살펴볼게요. 바로 trip, 여행입니다. 이 trip은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여행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반면 이 travel이라는 것은 여행이나 이동하는 행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한 번의 여행을 말할 때는 주로 trip을 쓰고요.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는 이 travel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plan, 계획하다, 혹은 계획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plan. 한번 더. plan.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바로 스펠링 기억하고 오른쪽에 써볼게요. plan. P. L, A, N. plan이 되겠죠? 자, 예문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계획하다, 동사로 쓰인 예문 볼게요. He planned his trip very carefully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He planned his trip. 무슨 뜻일까요? 그는 여행을 계획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계획했냐면, very carefully.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겠죠? 그래서 he planned his trip very carefully. 빈칸에는 그는 여행을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다라는 의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명사 예문 살펴볼게요.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렇게 말했어요. I don't have any plans yet. 나는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yet이라고 하면요. 아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라고 말하면 나는 아직 아무 계획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자, plan, 계획하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의미 둘다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visit. visit. 자, 강세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visit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의미는 방문하다도 되고요. 얘도 방문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써볼 텐데요. visit. V, I, S, I, 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visit. 자, 방문하다 예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The volunteers visited Paris last win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자원봉사자들은요, visited Paris니까 파리를 뭐 했을까요? 방문했겠죠. visited Paris last winter. 지난 겨울 파리를 방문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visit 뒤에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를 방문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visit은 명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to Korea 라고 말하면 이것은 내가 한국으로 온첫 번째 방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My first visit이니까 나의 첫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isit, 방문하다, 방문이라는 단어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들 두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visit이라는 단어의 뒤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or을 붙이면 visitor, visitor, 방문하는 사람.

방문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visitor 기억해 두시고요. 또 방문객 말고 원래 거기에 사는 주민이나 현지인을 뜻하는 단어로 local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자, 방문객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visitor. 원래 거기에 사는 사람, 주민이나 현지인은 loca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들까지 같이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여행. 우리 여행이라는 단어 뭐라고 하죠? T로 시작하는데요. trave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직접 말하면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다라고 할 때, 계획하다라는 단어는요, pla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소를 방문하다 혹은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라는 단어는요, V로 시작하는데 visit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면서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네, 오늘 여행 관련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요, 이 지구형 행성과는 크기가 비교도 안 된대요. 어마무시하게 큰 바로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목성형 행성에는 무엇이 있고 이들은 어떤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함께 조사하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같이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태양계 행성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목성형 행성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요, 목성형 행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목성형 행성에 어떠한 행성들이 있고 이 행성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어떤 물리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먼저 우리는 정보들 보면서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같이 질문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태양계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8개 행성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바로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행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8개의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이죠. 여러분, 바로 목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목성은요, 지구 지름의 약 11배나 된다고 해요. 주로 수소나 헬륨, 굉장히 가벼운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강력한 폭풍 소용돌이 치는 대적점이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요,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대적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성이라고 하는 큰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멀어져 볼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토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목성에 이어서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에요. 주로 얘도요, 가벼운 기체인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고리 있죠. 이 고리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봤더니 얼음이나 먼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토성도요, 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한번 멀어져 볼게요. 더 멀어져 가면 우리가 누워서 자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 천왕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얘도 거대한 얼음 행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수소, 헬륨, 그리고 메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눈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특징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자전축이요, 공전궤도면에 거의 누워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천왕성이라고 하는 모습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8개 행성을 공부하는데요. 이제 가장 마지막 행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바로 해왕성이라고 부르는 얘 역시 거대한 얼음 행성이에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얘 역시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도 메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눈에 짙은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것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해왕성의 굵직한 특징에 바로 대흑 점이라고 하는 대기의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들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목성형 행성을 구성하고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그 질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형 행성 말고도 아주 큰 행성들이 따로 묶인다고 들었어. 이게 바로 지금 목성형 행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행성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려줘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림이나 분류표가 있다면 내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러니 그런 걸 제시해줘라고 하는 질문을 생성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던 이런 행성들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목성형 행성 이미지만 여러분 가져가실 때 아, 얘네 사이즈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크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시면서 첫 번째 일단 공통된 물리적 특성으로는 주로 수소와 헬륨, 가벼운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태양계가 형성될 때 아주 가벼운 이 기체들이 태양으로부터 먼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많은 양 이동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다 보니 바로 가벼운 기체 성분들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밀려나서 형성이 되어 결국 수소와 헬륨이 주된 구성 성분이 되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벼운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낮게 나타나는 거죠. 주로 수소와 헬륨인 거죠. 그럼 우리 공부했던 지구형 행성이랑 비교해 본다면 지구형 행성은요. 그렇죠. 암석이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컸다면 이 목성형 행성은 낮은 밀도라고 하는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요. 얘네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표면은 없다라고 하는 특징. 가장 바깥쪽은 대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상대적으로 큰 크기와 질

분량이에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혼동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밀도, 크기, 질량 요거를 좀 혼동하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목성형 행성들은요. 사이즈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크기, 질량 이런 것들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구성 성분이 기체다 보니까 밀도를 얘기한다면 작게 나타나는 것뿐이더라라고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초기에 가벼운 기체 성분들로 구성이 된 것이고, 하지만 그 기체들의 양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비교해 본다면 크기 혹은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목성형 행성의 공통된 특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특징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마치 토성만 고리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고리가 있고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배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고리는요,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많은 작은 얼음 조각이나 먼지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공통점을 내가 얻고 싶어요. 우리 뭐라고 질문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성형 행성들은 서로 어떤 공통된 물리적 특성이 있어? 라고 질문해 주시고, 예를 들면 밀도 혹은 고리, 위성의 수, 표면 상태, 크기 같은 걸 비교해 줄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목성형 행성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표나 그림이 있으면 더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어서, 원하는 형식이나 양식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연습들을 꼭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질문 꼭 한번 생성해 보는 거 잊지 않고 질문 생성하고 정보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잠깐.

0: 밥한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바로 오늘 속담은 생존, 생업과 관련된 것이오.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쳐서 5년형을 받았다니 너무 심한 것 같아.
2: 그러게 말이야.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것인데.
1: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한 도둑질인데 선처를 해주지.
0: 오늘의 속담,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화수분, 전영택. 나는 서울에서 새빵살이를 하며 지내던 중 과거에 우리 집의 행랑아범이었던 화수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 형의 집에 얹혀 살다 다리를 다친 화수분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이를 본 나는 그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화수분은 몹시 가난하여 가족의 생계를 제대로 꾸릴 수 없는 처지였다.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혹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큰딸은 남의 집으로 보내져 어린 나이에 남의 손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어멈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채 서울로 식모살이를 떠나야 했다. 극심한 가난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은 한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혹독한 겨울밤, 화수분은 아내를 찾아 험한 고갯길을 넘던 중 길가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다. 아내 또한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기운이 다해 쓰러진 것이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견뎌낸다. 다음날 아침 길을 지나던 나무장수가 이들을 발견한다. 안타깝게도 화수분과 아내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꽁꽁 얼어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품속에 있던 아기는 부모의 체온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있었다. 나무장수는 아기를 데리고 떠난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가족이 겪는 극심한 가난을 보여줍니다. 화수분이란 말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의미하지만 작품에 나오는 화수분이란 인물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립니다. 가난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의 심정을 오늘의 속담과 연결지어 보세요.
0: 오늘의 속담,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오. 밥이 먼저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자존감까지 잃어선 안 되겠소. 오늘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식물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호흡이란 식물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양분인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어떤 기체를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식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재료는 바뀌었지만 실험의 원리와 목적은 같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과 넣지 않은 페트병을 밀봉하여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둡니다. 두 페트병을 암실에 두는 이유는 광합성을 막고 식물의 호흡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넣지 않은 페트병은 대조군으로 공기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식물의 작용으로 기체가 달라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페트병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꼭 밀봉해주세요. 다음날 페트병에 차 있는 공기를 석회수에 넣습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용액입니다.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물에 잘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 만들어져 용액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따라서 석회수가 흐려지는지 여부를 통해 페트병 안에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페트병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시금치의 유무에 따라 석회수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보세요. 오늘은 시금치를 이용해서 식물의 호흡 과정에서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먼저 시금치를 넣어 암실에 하루 동안 두었던 페트병 속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을 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물에 잘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 생성되면서 용액이 뿌옇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회수가 흐려졌다는 관찰 결과는 시금치가 들어있던 용기 안의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시금치를 넣지 않은 대조군의 페트병 속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석회수의 변화는 공기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금치의 작용, 즉 식물의 호흡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암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식물이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호흡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1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듣기 말하기 영역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지 우리 개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이 점검과 조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들었어요. 그쵸? 우리 읽기를 할 때도 읽기의 전중후 과정에 따라서 무엇을 점검, 조정해야 하는가 살펴봤었고, 글을 쓸 때도 이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을 살펴봤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듣기 말하기 과정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도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말하기 불안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 되면 불안을 겪는 거죠.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말하기 수행평가 같은 걸할때 친구들이 선생님 저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덜덜 떨면서 눈물을 짓고 들어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 이 말하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발표하기인데 어떻게 발표를 하는 거냐면 다양한 자료를 재구

총청에서 발표하는 것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인데요. 이 점검과 조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듣기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먼저 듣기 과정의 전중후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먼저 듣기 전에 내가 이것을 왜 듣지? 라고 하는 듣기 목적을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화자의 말을 예측해 보면 여러분이 들으면서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겠죠. 듣는 중에는 듣기 목적, 내가 왜이 말을 듣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들어주셔야 하고요. 화자는 저 말을 왜 하는가? 이 화자의 의도도 파악하면서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타당한가? 우리 타당성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타당성도 판단해 주셔야 하고, 화자를 존중하면서 여러분이 경청하는 태도를 잘 보이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셔야겠죠. 자, 다 듣고 나서는 듣기 과정의 적절성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살펴봐 주시고, 내가 더잘 듣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주시면 되겠죠. 자, 말하기 단계에도 말하기 전중후 과정에 따라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내용 생성, 조직,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죠? 말하는 중에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웠더라도 여러분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언어적, 준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의 억양과 같은 것들이 준언어적 표현이고요. 비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관계없는 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발표 내용을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해주시면 되고, 말이 끝나고 나면 말하기 결과를 점검하고 다시 마찬가지로 개선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말하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중간에 나타나는 긴장, 초조와 같은 불안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막 하니까 선생님 말하기 불안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님도 수업하기 전에 엄청 엄청 떨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요.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말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중요한 거두 번째, 이거죠. 철저한 무엇? 그렇죠. 준비와 연습. 그래서 이 철저한 준비와 반복 연습으로 자신감을 쌓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이 정도 연습했으면 잘할 수 있어. 나 진짜 연습 많이 했어. 나안떨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져주시고, 심호흡. 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몸에 있는 긴장을 좀 풀어주시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자신감을 쌓아서 말하기를 잘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불안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작은 성취라도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우리가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처음에는 동생한테, 엄마 앞에서, 이런 앞에서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쌓아 나가서 점점 더큰 청중들 앞에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도 말하기를 잘할수 있게 되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하기와 관련된 개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그냥 말로만 발표를 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도 수행평가, 발표 수행평가 같은 걸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자료를 준비합니까?
그렇죠. 시각 자료와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자,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재구성할 때에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요약을 해주시고 도표나 그림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청중의 수

수준에 맞게 어려운 말을 바꿔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청중의 수준에 맞게 발표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자료가 여러 개 비슷한 내용을 다룬 것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것보단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상황은 보통 대부분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황일 테니까요. 다양한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주면 좋겠죠. 비교하기 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특징을 설명할 때는 비교하기를 활용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건뭘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도울 수도 있고요. 개념의 뜻을 정확히 밝히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성질이나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류나 구분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 입니다. 자, 어려운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청중의 반응을 무시하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말을 해줘야 하고, 발표 목적과 상관없이 자료를 추가하면 안 되겠죠. 목적과 상관있는 자료를 추가해 주셔야 되고,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주셔야겠죠. 자, 1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을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입니다. 자, 발표 전에 주제와 목적에 알맞게 내용을 조직하는 건 아주 중요하겠고요. 자신의 이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 듣고 나서 정리해 보는 거 좋겠죠. 발표 중에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말하기 속도를 조절하는 거 우리 점검 조정 방식으로 살펴봤고요. 발표 중에 상대방의 의도,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표현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자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이 바꿔주시는 거고, 발표를 들으며 모든 내용을 메모하며 발표 내용을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메모를 할때 모든 내용을 메모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메모를 한다면 뭐만? 그렇죠. 중요한 내용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하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자, 우리 말하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또뭐 하고? 연습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렇죠. 심호흡, 체조와 같은 것들 하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하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과 관련해서 수행평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수행평가 따라잡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행평가 따라잡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실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와 같은 물음을 던지실 수 있겠죠. 자, 우리 1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1과 2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준수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그대로 옮겨줬고요.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따로 정리는 안 합니다. 아, 문제점이 많아요. 그쵸?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발표 당일, 준수는 시각 자료 없이 긴 발표문을 그대로 읽어 내려갔다. 청중은 낯선 용어와 숫자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발표 도중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자, 여러분, 이 준수에게 우리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자, 1번. 준수가 자료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정말 세 가지, 네 가지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주 많이 찾으셨죠? 자, 보시면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도 안 했고요. 전문 용어나 어려운 통계 자료 그대로 사용해서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료의 출처, 중복 내용 이런 것들도 정리를 안 했고요. 발표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각 자료 없이 긴 글만 읽어서 청중의 집중을 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점 우리 아주 다양하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자료 재구성 방법,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수? 그쵸. 우리 아까 말했던 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통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옮겨 적고,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전문 용어나 통계 수치는

쉬운 말로 설명하거나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출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조직을 해서 문어체 대신 구어체로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문어체, 구어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문어체는 여러분이 글을 쓸때 사용하는 말투고요. 구어체는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듯이 하는 말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도 글을 설명문으로 썼더라도 그 설명문 그대로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했는데요. 와 같이 구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청중들이 집중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1과 2의 활동을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엔 유경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유경이가 동아리 발표회에서 동아리 소개 발표를 맡았어요. 평소 말하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한 유경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실수하면 창피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 와 같은 생각에 발표 전부터 긴장을 합니다. 역시 발표 날. 유경이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작아졌으며 청중 앞에 선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발표가 끝나니까 나는 역시 말하기를 못해. 라면서 자신감이 더 떨어지죠. 자, 지금 유경이에게 나타난 말하기 불안 증상 두 가지 뭐 있습니까? 그쵸, 여기 제시된 그 내용이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작아지며 발표하기도 전부터 그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그리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져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경이에게 말하기 불안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바꿔봐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겠고, 발표 전에 우리 같이 연습해보자 하면서 연습을 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고, 발표 전에 뭐 하고 들어가? 그쵸? 심호흡하고 체조를 좀 하고 들어가 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 연습을 충분히 해서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하자.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호흡과 긴장을 조절하는 이완훈련을 해보자. 와 같은 방식을 여러분이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평가 따라잡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는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볼 글은요, 대화문입니다. 이제 대화가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점검 조정하며 듣고 말하는 과정이 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대화 상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대화냐면요, 국어 주간 행사 준비를 위한 회의 장면. 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 때 나누었던 대화를 이제 글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주제는 학생회에서 진행할 국어주간 행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전과 회의 중으로 나누어서 말하기의 준비, 실행 과정을 구조적으로 제시를 해 주고 있고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손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발화의 생동감,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 상황에 따라서 발표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를 제시해서 여러분이 실제 말하기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 이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말의 높낮이 또는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어조 이런 것들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은 아닌데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래서 표정, 시선, 몸짓, 자세,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 이 대화문에서도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우리 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란이는요, 큰 목소리와 또박또박한 말투로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박미란입니다. 국어 주간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 좋을지 의견을 말해주세요. 라고 큰 목소리와 또박또박한 말투로 말했는데, 우리 종훈이는 춤을 추며, 요즘 댄스 챌린지 영상 찍기가 유행이잖아요. 우리도 댄스 챌린지 영상만 내기 대회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영이가 댄스 챌린지와 국어주간 행사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현수, 핸드폰을 꺼내며,
나 최근에 챌린지 영상 진짜 멋지게 찍은 거 있는데 볼래? 하면서 지금 회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얘기를 합니까? 없는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현수야, 우리는 지금 행사를 선정하는 회의 중이야. 회의 진행에 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철범이가 그럼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온 자료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저장해 놨더라? 이거 어디서 찾은 자료였지? 하면서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철범이의 뭐예요? 그렇죠.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나중에 찾아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철범이 발표 준비 열심히 했습니까? 발표 준비를 열심히 안 했어요. 자, 철범이가 자료를 찾는 동안 수영이가 작년에 했던 국어주간 행사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라고 하니까, 자, 수영이는요.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철범이와 상황이 다릅니다. 철범이는 준비를 안 했고요. 수영이는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상황에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려니까 떨려요. 다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더 긴장되네. 아, 친구들이 또내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봐 불안해.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작년 국어 주간에 반응이 좋았던 행사를 참고해서 새로운 행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지며 세종대왕님 분장을 하고 우리말 맞춤법 퀴즈를 진행한다든지 지금 뭘 걷고 있어요? 그쵸.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하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안 들리는데? 준비는 많이 한것 같은데,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라고 하면서 이제 수영이의 말하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현수가 손바닥을 마주치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한 뭘 나타내주고 있어요? 동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행동이죠.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국어 주간에 마침 한글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라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고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아이디어를 낸 수영이가 행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발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나로 가니까 이제 수영이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고 아주 말하기를 잘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치며.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시선처리입니다. 자, 시선처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라고 하면서 준언어적 표현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 문예부장 이수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국어주간에는 어떤 날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하고 잠깐 청중의 대답을 들어요. 이거 뭘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청중의 반응을 살펴서 내가 발표를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국어 주간에는 10월 9일 한글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는 손을 뻗어 화면을 가리키며, 즉 뭐를 준비했다? 시각 자료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세종대왕님과 함께하는 맞춤법 과거 시험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중의 표정을 보니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네. 설명해야겠다라고 말하기를 하는 중간에 점검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청중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서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식으로 지금 수영이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고 아주 발표를 잘 끝낸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에 드러난 미란이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가에서 미란이의 말하기를 이렇게 다 뽑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여러분도 교재를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참여자의 집중을 이끌며 상황을 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라고 하면서 현수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조정하고 있죠. 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현수의 부적절한 발언을 냉정하고 무표정한 태도로 강하게 제재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수를 제재하긴 했는데요. 냉정하고 무표정한 태도로 강하게 제재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럽지만.
그렇죠.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제재할

였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명확한 발음과 확고한 목소리로 회의 주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목소리와 또박또박한 말투로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확고한 목소리로라고 하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자, 자신감 있는 어조로 회의를 마무리하며 진행자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건 맞고요. 또박또박한 말투와 큰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여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큰 목소리, 또박또박한 말투라고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으로는 이렇게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가에 나타난 수양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가에 나타난 수양이의 말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자, 우리 수양이는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 되니까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1번. 발표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말의 내용이 불분명하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표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우리 수영이는 어떻게 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했지만 강한 어조로 설득하려고 하였다라고 했는데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자신감이 없었을 뿐이죠. 다른 친구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의견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내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고 공식적인 발표 상황에 긴장하여 목소리가 작아지고 자신감이 위축되었다. 그쵸? 목소리가 작아지며 자신감이 위축된 것 이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듣기보다는 말하기 중심으로 회의에 임하며 주도적으로 의견을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의견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가에 나타난 현수의 듣기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현수가 가에서 말했던 부분을 이제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현수가 처음에는 나 최근에 챌린지 영상 진짜 멋지게 찍은 거 있는데 볼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의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수영이의 발표가 있고 나서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수영이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죠. 자, 그 부분입니다. 수영이의 발표 의견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맞죠. 지금 손바닥을 마주치면 이렇게 행동을 해주고 있죠.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꺼내 보이며 주위를 흐트러뜨렸다. 그쵸? 핸드폰을 꺼내며 갑자기 챌린지 이야기를 하는 주위를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회의 초반에 주제와 관련 없는 화제를 꺼내며 집중하지 못했다. 그쵸? 챌린지 영상 자기가 찍은 거 있는데 라고 하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자, 처음엔 산만했지만 회의 후반에는 흐름을 따라가려는 태도를 보았다. 그쵸? 처음엔 좀 산만했는데 뒤에는 이제 회의를 따라가고 있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으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수영이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4번, 나에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표 전략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나는 우리 수영이의 성공적인 발표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질문 던지기 있었는데, 청중에게 질문 던졌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쵸. 선생님도 답답이로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번 국어 주간에는 어떤 날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하면서 청중의 반응을 기다렸다가 발표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습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역 사용했고요. 니은, 청중의 반응에 따라 발표 내용 조정하기 있었는데, 청중의 반응을 살핀 다음에 발표 내용을 추가하는 장면도 우리 찾아볼 수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그렇죠. 청중 표정을 보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곤룡표와 익선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서 더 해주죠. 그래서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발표 내용을 조정하는 모습도 우리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디귿. 발표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자료집으로 배포하기라고 했는데 발표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자료집으로 배포하진 않았고요. 릴. 시각 자료를 이용해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라고 했는데 시각 자료를 활용한 거 우리 어떻게 알수 있었어요? 그쵸. 수영이가 발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화면을 가리키며라고 하는 행동을 하죠. 손을 뻗어 화면을 가리키며 시각 자료를 활용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역, 니은, 리을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가에서 수영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조정 전략 두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자, 수영이가 겪는 어려움이 뭔지 우리가 이제 가를 읽으면서 찾아줘야겠죠. 자, 우리 수영이는 공식적인 상황에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려니까 갑자기 떨려요. 자, 이거 뭡니까? 그렇죠.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불안해하는.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그쵸. 목소리가 작아져요. 자, 이러한 말하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우리가 수영이에게 제시해 준다면 할수 있는 행동들, 이제 여러분 잘 말할 수 있죠. 자, 말하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 그리고 심호흡이나 체조, 이런 것들로 긴장을 완화하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영이에게 제안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기 불안의 조정 전략과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말하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 전략 같은 것들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준언어적, 반언어적 요소가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말하기 전에 준비 태도, 그리고 말하기 과정에서 여러분이 조정해야 할 점, 이런 것들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동기화인데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 말하기 불안 해소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하기 상황이 닥치면 그 전에 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오늘 놀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7번째 만남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4개의 유닛 내용 열공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하는 내용은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캔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추측 또는 허가의 의미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메이도 추측이나 허가의 의미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이럴 때 can을 may로 바꿔줄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can의 부정형, can not이나 can't가 금지의 의미, 뭐마마 안 된다. 자, 이런 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 may라 또 그런 의미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를 통해 또 확인했던 것처럼 can이 뭐뭐 할 수 있다, 능력, 가능의 의미일 때는 be abl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서 줄 수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번에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는 건데요. 자, 1번 보니까 You can't leave now. 당신은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can이요. 뭐뭐 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로 사용 가능하죠. 근데 부정형이 된 겁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렇죠. C번을 정답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He may have the answer. 그가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는 그가 정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속했던 대로 may는 그렇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바로 A번 정답 되겠네요.

왜? 매도 뭐뭐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You may ride my bike. 너는 나의 자전거를 타도 된다. 됐지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You can't left it alone. 모른 단어 있나요? Left.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Alone. 혼자라는 의미죠. 너가 그것을 혼자서 들어올릴 수 없다. 혼자 들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can't가 그러네요. 뭐말 수 없다의 의미로 쓰게 되죠. 우리 can이 뭐말 수 있다라는 의미일 때 맞아요. be abl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서 쓸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말 수 없다니까 이거를 부정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you가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비동사는 뭘 필요로 할까요? 당연히 you에 맞게 아가 나와주는 거고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not이 붙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le to left it alone 써주는 건데요. 우리 are not 같은 경우에 축약형 aren't 이거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you are의 줄임말 you're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쌤 말한 그대로 you are not able to left it alone 또는 are not의 줄임말 축약형 우리 aren't 써주거나 아니면 you are의 우리 축약형 you're 이걸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정답 처리되는 문제였고요. 우리 내신 기출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한 번만 더 보실래요? 1번은 You can go home now. 너 지금 집에 가도 된다. 뭐 여러분들 can이? 그렇지요. 뭐뭐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2번에 made 여러분들 You may use. 너가 사용해도 된다. 뭐를? The bathroom. 화장실을 역시 뭐뭐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번 같은 경우는 The train may arrive late. 그 기차가 늦게 도착해도 된다. 쌤 이거 우리말로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근데 우리가 may가 뭐뭐해도 된다라는 의미일 때는 허가의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럼 말한 사람이 그 기차가 늦게 도착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면 허가하면 기차가 막 늦게 도착하고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말로는 자연스럽지만 이때 may는 허가의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의 의미가 맞겠죠. 그러니까 그 기차가 The train may arrive late. 늦게 도착할지도 모른다.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뭐뭐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였는데 3번은 지금 그렇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야. 바로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인데요. 3번 보니까, 여러분들, 메이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메이는요, 조동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요. 부정문 만들어 줄때 조동사 뒤에 not 붙여준다고 얘기했죠. not이 메이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보여야 돼, 여러분들. 아가 아니라 be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are not. 이 부분을 Not be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의미는 뭔가요? We may not be here tomorrow. 우리는 내일 여기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6번은 이번에는 의문문을 만들어준 건데요. May가 들어간 문장에 의문문입니다. 주어 앞으로 May가 나와준 건 잘했는데요. 여기 do가 왜 나와준 거죠? 왜냐면 take라는 일반 동사가 나와주고 take a message 뭐야? 메시지를 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메이가 있기 때문에 의문 만들어주기 위해 두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꿔주면 이렇게 여러분들 do take를 take로 바꿔주고 의미가 뭘까요? May I take a message for you? 자, 단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제가 당신을 위해 메시지를 받을까요?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의역하게 되면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자, 이렇게 물어봐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들, 메이가 들어간 문장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까지 우리가 문제 통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머스트가 나와줍니다. 머스트는 일단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의 의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문 보니까 We must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그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우리 머스트가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를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지의 의미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머스트를 가지고 부정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뭐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지의 의미는 부정형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예문 보면 머스트 뒤에 여러분들
낯을 붙여서 우리 부정 만들어준 거지요. 너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머스트의 의미 꼭 잡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강추입니다. 강한 추측.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추합니다. 강한 추측. 뭘까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라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예문 볼게요. She must be rich. 그녀는 부유함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머스트의 의미 크게 두 가지 잡아주면 돼요.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강추,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 부정형으로 바꿔주면 금지의 의미가 된다는 것까지. 됐죠? 자, 우리 부정의 강한 추측은 우리 이미 공부했던 대로 can't 또는 cannot이 사용되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좀 전에 강한 추측, 강한 긍정의 추측이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부정의 추측은 이미 공부했던 대로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can't나 cannot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예문 우리 봤던 예문이에요. The story can't be true. 그 이야기가 사실일 리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됐죠? 자,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문장에 밑줄 친 must나 must not이 의무, 금지, 강한 추측 중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해석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5번 볼까요? 이게 뭘까, 여러분들? 너가 배고파야 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배고픈 게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바로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배에서 어른들 막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배고픈 게 틀림없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강한 추측이 정답 되겠고요. 11번. 간단한 문장 여러분들 해석해 보셨나요? You must not run here. 뭘까요? 너는 여기서 뛰면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내 주죠, 여러분들. 자, 바로 금지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고. 14번 볼까요? 그 남자가 must be busy. 그렇지요. 바쁜 게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자연스럽네요.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우리 RS가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We must be kind. 우리가 친절해야 한다.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의무를 나타내고 있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B번 봅니다. 괄호 안에 단어와 must 또는 must not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여기 일단 cross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동사로 건너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앞에 나온 내용 보니까 It's a red light. 빨간 불이다. 빨간 신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길을 건너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부정형이 와줘야 됩니다. 정답은 must not cross가 정답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에 이 단어의 동사 원형은 바로 wave 이거예요, 여러분들. wave가 물론 파도라는 의미의 명사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동사로 흔들다, 특별히 손을 흔들다라는 의미 사용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현재 진행형 문장이에요. He's waving at you. 그가 너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He가 나와주 그런데 여기 뭐가 정답일까요? 일단 비동사를 활용해 주는 건데 부정형이 와줘야 될까요? 긍정형이 와줘야 될까요? 당연히 긍정형이 와줘야 되고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머스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거 여러분들 정답 확인해 볼까요? He must be your friend. 자, 내용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가 너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그는 너의 친구임에 틀림없다. 바로 머스트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have to라는 조동사를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have to가 우리 교재에 조동사 파트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들도 보통 have to를 조동사로 분류해 줍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초반에 일반적으로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을 정리했었죠. 바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have to 같은 경우에는 자, 나머지는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 특징만 적용되는 우리의 관심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조동사예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must의 의미 가운데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 공부했죠. must가 이런 의미일 때 have to나 has to로 바꿔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have to나 has to가 역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머스트는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죠. 그런데
우리 have to는요, 3인칭 단수조어가 나와줄 때는 has to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마치 일반 동사와 같은 문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We must pay. pay가 그런데 돈을 내다, 지불하다의 매수형 가능하죠.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must를 hav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주게 되면 we가 주어이기 때문에 we have to pay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주어예요. 예를 들어 he가 주어 자리에 나와줬다. 그렇다면 must는 모양을 바꾸지 않지만 우리 have to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조를 만났기 때문에 he have to가 아니라 he has to pay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이 우리 부정문에 나와주는데요. 일단은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must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그 조동사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 맞아요. must 뒤에 not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must not, 뭐뭐하면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내요. 우리가 돈을 내면 안 된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 have to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아까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꿔주는 거 마치 일반 동사와 같은 문법적인 성질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부정문을 만들 때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 지금 위가 주어고요.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두의 도움을 받았죠. Do not, 축약형 don't가 활용됐고요. Don't have to, 이런 식으로 나와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have to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는 don't나 doesn't, 그 다음에 have to 이렇게 나와주고 의미를 잘 잡아줘야 돼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뭐 여러분들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doesn't가 나와 주는 경우는 그렇죠.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됐죠? 자, 의미가 달라지고요.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꼭 잡아 줘야 돼요. must not. 뭐야? 뭐뭐 하면 안 된다. 반면에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뭐뭐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내 준 거고요. 여기는 위가 주어이기 때문에 we don't have to pay.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조다, he가 나왔다면 그렇죠. he doesn't have to pay 이런 식으로 don't가 아닌 doesn't가 나와줘야 되는 문장이 되겠죠. 그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들 과거를 나타낼 때는 did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didn't have to. 그리고 뒤에는 여전히 동사 운용 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까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의문문은 똑같이 뭐뭐 해야 할까? 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 맞는데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죠? 자, must는 일반적으로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 주어 앞으로 조동사가 나와주는 겁니다. must가 주어 앞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have to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좀 전에 우리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처럼 일반 동사와 같은 문법적인 성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두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 확인되죠? Do we have to pay? 우리가 돈을 내야 할까? 돈을 내야 하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주어가 we가 아니라 자, 3인칭 단수조가 왔다. 그럴 때는 do가 아닌, 그렇죠. does가 나와줘야 되겠죠. does가 나와주고, 주어 나와주고, have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have to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have to는 우리가 지난 시간 처음에 공부했던 조동사의 일반적인 문법적인 특징이 다 적용되지 않고요.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맞지만, 자, 이렇게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꿔주고 부정문, 의문 만드는 방법, 마치 일반 동사와 같은 문법적인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자, must의 과거형 보신 적 있나요? 여기다 ed를 붙여준 형태의 문제를 풀다 보면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have to를 활용해 주는 거지요. had to 동사원형, 뭐뭐
해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뭐뭐 할 것이다 will과 함께 have to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will, must가 안 되겠죠. 왜? will도 조동사, must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연이어 사용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물론 have to도 조동사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일부 문법적인 성질이 일반 동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will 다음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will, must가 아니라 will have to 동사 원형 써준다라는 것까지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A번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의 단어와 have to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해 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5번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신발을 벗어야 했다, 뭐뭐 해야 했다, 과거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have의 과거형, had와 함께,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활용해 주면 되겠네요. take off가 뭐뭐를 벗다란 의미예요. 정답 나왔네요, 여러분들. She had to take off her shoes. 이런 식으로 문장 완성이 됐고요. 됐죠, 여러분들? had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해야 했다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과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7번 봅니다. 다음은 스페인어를 배워야 한다.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우리 have to를 활용한 문장으로 써주는 건데 주의해야 될 거. 그렇죠? Tom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주네요. 선생님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have to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세계적인 영영사전들 그리고 우리 교재도 have to를 조동사로 다루고 있지만 얘는 일부 일반 동사와 같은 문법적인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는 동사 원형 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일반 동사와 같은 문법적인 성질을 가진다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장 그렇지요.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꿔준다라는 거지요. have to가 아니라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has to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지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Tom has to learn Spanish. 이런 식으로 3인칭 단수조를 만나게 되면 have가 아닌 has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B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건데요. 그런데 보세요. 제니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will이 나와준 덕분에 will은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는 조동사잖아요. 그대로 모양 나와주고 뒤에는 동사 원형 보여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has가 아니라 여기는 have가 맞아요. Jenny will have to plan a future. 제니는 그녀의 미래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아까 봤던 대로 뭐뭐 해야 할 것이다. will과 함께 사용할 때는 will, must는 안 되는데 하지만 will have to는 가능한 거죠. 5번 보도록 합니다. 요번에는 부정문이 나와줬는데요. 문제는 뭐냐? Jason이라는 3인칭 단수주어가 보이고 있죠. 그런데 3인칭 단수주어, 선생님이 중요한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그래요. I 또는 you를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의미하는 단수인 주어가 나와줄 때 우리가 3인칭 단수조라고 얘기했죠. Jason,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남자 이름. 자, 남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조어가 되고요. 그러면 부정문을 만드실 때 don't가 아니라 doesn't. 이게 맞겠죠. 그리고 뒤에는 has to가 아니라 맞아요. have to가 맞는 형태예요. 바로 이 부분을 doesn't have to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Jason은 Doesn't have to be home tonight. 오늘 밤에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의 문장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번의 문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주는 단어 배열 문제였고요. 너는 지금 당장 거기에 가지 않아도 된다. 자,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우리 have to를 부정문으로 바꿔줬을 때의 의미가 되는 거죠. 불필요를 나타냅니다. 이거 의미 진짜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여기 you가 나와줬기 때문에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don't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have to 동사 원형 보여야 되고 거기에 near. 그 다음에 right now 바로 지금 지금 당장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문장이 you don't have to go there right now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우리 D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의 단어와 Don't have to 또는 have to를 이용하여 알맞은 형태로 써주는 문제인데요. 3번 볼게요. 오늘이 일요일이다. 자, 그렇다면 그녀가요, 학교에 갈 필요가 없겠죠. 일요일이거든요. 뭘 활용해 주는 거예요? She가 주어이기 때문에, 맞아요.
doesn't have to 이걸 활용해 줍니다.

자, 우리 가능한 동사가 doesn't have to 다음에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에 doesn't have to go. 됐죠? She doesn't have to go to school. 그녀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뭐라고요? 그녀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8번 보도록 할게요. 제이슨이 바쁘다라고 나와주고요. He 나와준 다음에 빈칸이 보이네요. 그리고 his homework. 그의 숙제예요. 자, 제이슨이 바쁘대. 왜 그럴까? 그가 그의 숙제를 끝내야 하는 겁니다. 요번에는 뭐뭐 해야 한다. 우리 have to를 활용해 주는 건데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has to finish. 바로 빈칸 정답 되겠네요. 우리 8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이어진 내신 기출 문제. 밑줄 친 must 중에 have to 또는 has to로 바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must를 무조건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낼 때 바꿔줄 수 있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추, 강한 추측의 의미일 때는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자, 1번 보니까 간호사는 must wear, 입어야 한다. uniform, 제복. 그러니까 간호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간호사는 간호복을 입어야 한다. 맞는 문장이고, 여러분들,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니까, 그렇지. has to로 바꿔줄 수 있네요. 2번 봅니다. You must be home by 9 p.m. 너는 오후 9시까지 집에 와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 여러분들. 그러니까, you have to. 그렇게 여러분들, must를 have to로 바꿔주는 거 가능하겠죠?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니까. 그런데, 3번은요, 제시카가, 자, must be tired. 피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죠. 피곤함에 틀림없다. By now? 이거는 지금쯤이라는 의미, 여러분들. 아, 제시카가 지금쯤 must be tired. 피곤함에 틀림없다. 틀림없이 피곤할 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 have to nice to로 바꿔주는 거 불가능합니다.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should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충고, 제안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조동사가 되겠고요. 또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의미도 괜찮아요. 우리 교재 나온 예문. You should wash your hands. 너는 너의 손을 씻어야 한다. 라며 되는 거고요.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는 그래요.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적인 특징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should 다음에 우리 not 붙여준 부정문이 되고요. 축약형 기억해 줘야 됩니다. shouldn't. 됐죠? 자, 내용은 뭔가요? You should not 또는 shouldn't play games too much. 너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라며 되는 거고. 자, 의문문일 때 역시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 그 일반적인 특징이 그대로 적용돼요. 주어 앞으로 조동사 should가 나와줍니다. Should I take the bus? 내가 버스를 타는 게 좋을까? 답할 때는 긍정의 답일 때인데 yes로 얘기해주고요. 자, 인칭대명사 주어 나와주고 그 다음에 should를 활용해주는 거죠. 부정일 때는 no 나와주고 역시 인칭대명사 주어 나와주고요. 부정이니까 shouldn't 이걸 활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두 문제 풀고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주는 건데요. 그런데 should는요,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적인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는 조동사예요. 조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S가 붙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She should read many books. 그녀는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문장 되겠고요. B번 가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단어와 should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너는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 waste가 여러분들 동사로 낭비하다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근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인데 여기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부정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문제였죠. should not 또는 축약형 shouldn't 활용해 주면 됩니다. 자, 핑크의 정답은 should not 또는 shouldn't 나와주고 waste 동사 원형 수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0: 자, 오늘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 충분하게 혼자 정리하는 시간 가져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는 우리 have to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조동사의 문법적인 특징이 적용되지는 않는, 마치 부분적으로는 일반 동사와 같은 문법적인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고요. 특별히 우리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뭐뭐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꼭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조동사 실전 문제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조동사는 크게 어려운 내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했던 내용을 먼저 정리해주시고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1: (목소리)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회 은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로운 단원 2단원 시작하는 첫 시간이죠. 오늘은 북 1 개념책 준비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우리 새로운 단원 시작하는 날이니까 조금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첫 시간이니까 교과서 내용 학습의 1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1단원에서 내주었던 마지막 만점 고치기 퀴즈 확인해 봐야죠. 주제를 정하여 대화를 한 후에는 대화를 잘했는지 점검한다.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O였습니다. 대화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잘했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다음번에 더 나은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O였습니다. 모두 잘 정답을 올려주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2단원 출발해 볼 텐데요. 단원명부터 확인을 해 봐야 해요. 단원명을 그냥 대충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울 모든 내용을 압축적으로 딱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단원의 제목이거든요. 이 단원,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라고 했어요.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몸소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얘기하죠. 그 일들을 어떻게 하세요? 글로 쓴대요. 우리 1단원에서는 대화를 나누는 말하고 듣는 것에 위주였다면 2단원에서는 우리가 체험한 일을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글로 쓰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남자아이가 얘기합니다. 난 지난 방학 때 놀이공원에 갔었어. 롤러코스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진짜 무서웠어. 넌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니? 물어보니까 이제 여자아이가 받아서 얘기하죠. 난 지난 여름에 가족과 바다에 여행을 갔었어. 수영도 하고 옆에 있는 해양박물관도 갔었어. 이번 여행을 잊지 않으려고 글로 남기고 싶어. 그래서 지난 방학, 지난 여름에 겪었던 체험한 내용을 지금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죠? 잊지 않으려고 내가 글로 남기고 싶다. 글로 쓰는 방법 우리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표현입니다. 둘다 지난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 방학, 지난 여름이니까 얘기를 할때 끝에 어떻게 돼요? 갔었어. 간다 또는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갔었어. 무서웠어. 그리고 여자아이도 갔었어. 갔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교재 34쪽을 펴고 첫 번째 마주하는 그림 볼까요? 1번 첫 번째 장면은요. 최근에 바다에 다녀왔거나 앞으로 다녀올 계획 있어? 지난 날에 이미 다녀왔거나 아니면 앞으로 갈 계획이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수희, 나는 지난 방학 때 겨울바다를 보러 동해에 다녀왔어. 이미 다녀온 거죠, 그쵸? 주원이, 나는 다음 방학 때 갯벌 체험을 하러 서해에 다녀올 거야. 다음 방학이니까 아직 경험한 거예요? 다가온 거예요? 아니죠. 다가올 다음 방학에 하니까 다녀올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민우가 다시 얘기합니다. 수희야, 나도 이번 겨울에 동해에 갈 거야. 겨울바다에서 뭐 하고 놀았어? 하니까 수희가 겨울바다 보러 동해에 다녀왔다고 했는데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기억이 잘안 나. 기록해둘 걸 그랬나 봐. 체험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잊기 전에 글로 쓰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단원의 단원명이 체험한 것을 글로 써요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지막에 주원이가 얘기하죠. 아, 나도 궁금했는데 아쉽다. 만약에 수희가 체험한 내용을 겨울바다를 보러 동해에 다녀왔던 일을 잘 기록해 두었다면 두 친구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난 방학 때, 다음 방학 때 시점에 따라서 끝나는 말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나도 동해 갈 거야 라고 했으니까 간 거예요? 안간 거예요? 아직 안간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수희는 바다에 언제 다녀왔습니까? 다녀왔습니까? 이미 갔다 온 거죠. 찾아볼까요? 언제요? 지난 방학 때몇 번에 있나요? 2번에서 찾을 수 있네요.
지난 방학 때 바다에 다녀왔어요. 2번 문제는요. 주원이 여기 있죠? 바다에 언제 다녀올 예정이니까 아까 수희는 다녀왔으니까 언제 다녀왔나요? 했는데 여기서는 언제 다녀올 예정입니까? 라고 했죠. 아직 안 갔어요. 다음 방학 때 갯벌 체험을 하러 서해에 다녀올 거야 라고 했으니까 다음 방학 때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지요. 3번. 대화 1에서 기역과 니은의 표현이 달라진 까닭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표현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알맞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봅시다. 희서. 수인은 현재의 일을, 주원이는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이야. 자, 기역, 니은 뭔데요? 기역은 다녀왔어. 니은은 다녀올 거야. 왜 이렇게 다르냐면, 수인은 현재의 일을, 주원이는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이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자, 현재라는 건 지금을 얘기하는 건데, 다녀왔어는 뭐예요? 과거, 지난 일이잖아요. 주원이는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이야. 이건 맞았지만, 앞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X. 성수. 수인은 과거의 일을, 여기까지는 맞네요. 주원이는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이야. 둘다 맞죠. 과거, 미래. 재현. 수인은 미래의 일을, 여기서부터 틀렸죠? 과거의 일입니다. 주원이는 과거의 일을 말하기 때문이야. 둘이 바뀌었어야 하겠죠? 위에 나온 성수가 말한 것처럼요.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 성수.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중요한 문제네요. 대화 2의 디귿처럼 수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디귿이 뭐죠? 아, 기억이 잘안 나. 기록해둘 걸 그랬나 봐. 왜 질문에 답하지 못했을까요?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경험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는 글로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왜 답을 못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 왜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즉, 글로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는 거의 중요성,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도 우리가 뒤에서 더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시간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때 어떻게 시간 표현이 달라지는지 한번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느껴볼 텐데요. 이 글의 제목은 물고기를 향해 멀리 넓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번. 물소리는 물속에 발을 넣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날개를 열심히 펄럭이며 해변 위를 날아가 미끄러운 물고기를 바오바브 나무 위에 내려놓는다. 이제 식사 시간이다.

다음에 두 번째. 화창한 10월의 아침, 여기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이다. 이 물수리는 스코틀랜드로부터 온 힘을 다해 날아왔다. 지난 5월, 구주소나무 꼭대기에 큰 나뭇가지 둥지에서 네 마리의 새끼 중 하나로 태어났다. 여름 내내 어미새는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가져다 주며 새끼를 돌보았고, 새끼들은 충분히 크고 강하게 자라서 8월까지 물고기 잡는 법과 나는 법을 배웠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면 선생님이 시간 표현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과거, 현재, 미래를 알수 있는 표현들 볼까요? 자, 날아오른다, 내려놓는다. 이것은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날아올랐다, 내려놓았다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어서 날아오른다,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일이어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는 화창한 10월의 아침, 여기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이다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소리는 스코틀랜드로부터 온 힘을 다해 날아왔다잖아요. 그럼 날아온 것은 과거의 일이네요. 지금 날아와서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5월이라고 했으니까 5월은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새끼 중, 둥지에서 네 마리의 새끼 중 하나로 태어났다.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미새는 여름 내내 물고기를 가져다 주면 새끼를 돌보았고, 그래서 새끼들은 물고기 잡는 법과 나는 법을 배웠다. 이거 모두 지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 표현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문제도 한번 볼게요. 5번.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물 무엇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세 글자로. 그쵸. 물수리. 물수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6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물수리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쓰는 그런 서술형 문제이지요. 여러분이 글 중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찾았으면 되죠. 물고기를 잡는 방법 뭐예요? 물 속에 발을 넣어서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것이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죠. 그대로 쓰지 않았어도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일단 발을 넣어서, 그렇죠? 무엇으로?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또는 물속에 발을 넣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해도 맞겠죠.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이 모두 넣었다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7번. 물수리가 태어난 시간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근거 될수 있는 부분 손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태어난 시간 쭉 보니까요. 화창한 10월의 아침일까요? 여기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이다. 별 단서가 없는 것 같고요. 이미 태어나서 날아왔잖아요. 지난 5월. 구주소나무 꼭대기에 큰 나뭇가지 둥지에서 네 마리의 새끼 중 하나로 태어났다. 아, 이때 태어났겠군요. 이때가 언제예요? 지난 5월이네요. 그래서 2번의 동그라미. 그리고 8월은 여기 나오긴 하는데 태어난 시간이 아니라 여름 내내 어미새가 성심성의껏 새끼들을 돌보니까 충분히 크고 자라서 8월까지 물고기 잡는 것 법과 나는 법을 배웠다. 한게 8월이고 태어난 시간은 언제예요? 지난 5월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디귿까지 나타내는 시간은 언제인지 알맞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니은 디귿까지 이 문장들이죠. 우리가 시간을 알수 있는 표현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면서 읽어볼게요. 기역, 물수리는 물 속에 발을 넣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라고 했어요. 자, 날아오른다. 그럼 과거예요, 현재예요? 이미 지나간 일인가요? 지나간 일이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날아올랐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날아오른다니까 우리가 현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닌, 이 물소리는 스코틀랜드로부터 온 힘을 다해 날아왔다. 자, 날아왔다는 뭐죠? 그렇죠. 과거를 얘기합니다. 3번, 디귿. 새끼들은 충분히 크고 강하게 자라서

8월까지 물고기 잡는 법과 나는 법을 배웠다. 현재였으면 배운다일 텐데 배웠다니까 과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9월, 물수리는 겨울에도 따뜻한 아프리카로 혼자 출발했다. 자, 우리 시간을 알수 있는 표현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쭉 읽어볼게요. 출발했다입니다. 남쪽으로의 긴 여행은 영국 해협과 프랑스, 스페인의 해변을 가로질렀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에 잠시 들르기도 하면서 도시와 농장 위를 높게 날아왔다.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며칠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이어지는 4번 보면 지금은 열대 해안에서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아프리카 동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은이라는 표현도 있네요. 매일 아침 어부가 고깃배에서 낚시하는 것처럼 물수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위를 날아다닌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듬해 3월, 물수리는 스코틀랜드를 향해 북쪽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할 것이고, 4월쯤이면 태어났던 호수 근처에 도착하여 짝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 이렇게 시간 표현이 바뀌고 있죠. 자, 선생님처럼 동그라미 하면서, 아, 이게 과거구나, 현재구나, 그다음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물소리가 아프리카로 출발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왜 아프리카로 출발했다고 했어요? 겨울에도 따뜻한 아프리카로 출발한 거죠. 겨울에 너무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이쪽으로 출발을 했죠. 그럼 까닭 몇 번에 있어요? 3번. 동그라미. 10번입니다. 물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로 3번과 5번 단락을 봐야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월 아프리카로 혼자 출발했다. 어디 있어요? 9월 아프리카로 혼자 출발했다. 찾을 수 있네요. 알맞은 내용. 3월 스코틀랜드를 향해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3월 여기 있고요. 쭉 보니까 스코틀랜드를 향해 시작할 것이고 나와 있네요. 맞는 내용. 4월쯤이면 짝을 찾아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 자, 4월쯤이면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 역시 맞는 내용. 북쪽으로의 긴 여행은 스페인 해변을 가로질렀다. 찾아보니까 스페인 해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앞에를 보니까 남쪽으로의 긴 여행은 영국 해협과 프랑스, 스페인의 해변을 가로질렀다. 틀린 내용 뭐예요? 북쪽으로의가 아니라 남쪽으로의 긴 여행이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위를 날아다닌다 라는 내용 여러분이 4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1번. 기억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문장의 기호를 쓰세요. 기억은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자,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데요.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선생님이 하나씩 넣어볼게요. 가. 배가 고파서 나는 지금 빵을 먹었다. 나. 재윤이는 지금 도윤이 옆에서 책을 읽는다. 지금이라는 건 현재에 어울리는 표현이죠. 그러면 먹었다와 책을 읽는다 중에서 더 어울리는 건 뭐예요? 현재를 나타내는 나 문장이겠죠. 나. 재윤이는 지금 도윤이 옆에서 책을 읽는다. 지금 읽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나가 정답입니다. 12번. 니은에 사용된 시간 표현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니은 뭐였죠? 그들은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예요. 자, 꾸밀 것이다는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제일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이니까 1번. 현재를 나타내는 는 또는 니은을 썼다. 자, 이 표시는 뭐예요? 앞뒤에 뭐가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어는 바뀔 수 있잖아요. 읽는다, 먹는다,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표시인가요? 아니고요. 과거를 나타내는 뭐뭐, 뭐뭐 왔다, 뭐뭐 얻다, 이렇게 썼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뭐, 리을 붙이고 겉, 뭐뭐 하겠다, 이런 걸 썼나요? 그쵸, 꾸.

것이다. 꿈이다 해서 꿈이다, 다를 빼고 리을을 붙이고 그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까지 나타내면서 미래를 나타내는구나 알수 있으니까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시간 표현을 활용해서 있었던 일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그걸 나타낸 글을 한번 쭉 읽고 나서 우리가 시간 표현에 관한 문제 조금 더 풀어 볼게요. 자, 이 글의 제목은요, 지구를 위한 특별한 하루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지 궁금한데 한번 읽어 볼게요. 지난 주말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집게, 장갑, 봉투를 챙겨 집을 나섰다. 자, 그럼 지난 주말이니까 과거고요. 여기서도 나섰다니까 역시 과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번에도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날은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의 가족이 모여 다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었다 사용되었죠.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주운 것이 과거에 이미 한 일인 거죠. 생각보다 음료수 병과 일회용 컵이 많아 깜짝 놀랐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도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다. 당황스럽다가 아니라 당황스럽기도 했다.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다시 하나하나 분리수거함에 넣었는데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고 분리배출 표시가 제각각이라서 헷갈렸다죠. 헷갈린다, 헷갈릴 것이다 아니고 헷갈렸다예요. 더 읽어볼게요. 활동을 마친 뒤에는 쓰레기 없는 가게에 들러 버려진 플라스틱 천 조각,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장난감, 학용품, 옷을 구경했다. 여러 가지 재활용 제품을 보니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곳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칫솔, 식물의 섬유질을 가죽처럼 가공해 만든 가방,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책과 같은 친환경 제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가게 한쪽에는 폐품을 활용해 만든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자칫하면 그냥 버려졌을 물건들이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자,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표시를 했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요. 쭉 보니까 전부 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아요. 구경했다, 뿌듯했다. 뭐뭐 하고 있었다, 신기했다니까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거나 느낄 감정들, 앞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주말, 나, 여기서 글쓴 일을 얘기하는 거죠. 나가 한 활동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어떤 일을 했다고 했죠? 쓰레기를 주웠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줍는 활동을 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런 글이죠. 14번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나아가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구분해 넣는 것이 헷갈렸던 까닭을 적는 겁니다. 자, 내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이제 구분해서 넣어야 하는데 헷갈렸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도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찾아서 적으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고 분리배출 표시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딱 그대로 적으면 정답이 되는 거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헷갈렸다고요? 종류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상품 우리가 플라스틱 분리배출하려는 것에 표시가 제각각이어서 이거 여기다 넣는 거 맞아? 이렇게 헷갈렸던 거죠. 분리배출 표시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다면 14번 서술형 문제 정답이에요. 15번입니다. 나가 여기서는 계속해서 그 글쓴 일을 나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뭐뭐 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쓰레기 없는 가게에 가서 한 생각입니다. 자, 어디에서요? 쓰레기 없는 가게에서 한 생각을 우리가 빠르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맞게 말한 친구 찾는 거네요. 자, 도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

생각에 뿌듯했어. 어떤 생각을 했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놀란 게 아니라 쓰레기 없는 가게에 갔을 때, 내가 주웠던 그런 재활용품들이 이렇게 새롭게 탄생했구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뿌듯했어라는 것을 우리가 글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알맞게 말한 친구는 아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요. 16번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니까 꼭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알맞은 시간 표현을 활용해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꾸어 쓴 거예요. 자, 기억이 뭐였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주웠다가 뭐예요? 과거죠, 과거. 이미 쓰레기를 주운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이것으로 바꾼 겁니다.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다 했으면 현재일 텐데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이잖아요. 이거 표시하시고요. 어떻게 바꿔 쓸수 있죠? 1번.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다. 이것은 뭐예요? 현재죠, 현재. 그리고 주었다는 과거고요. 2번.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울 것이다. 이건 뭐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미래. 자,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뭐죠?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배운 시간 표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시간 표현. 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미 지난 이 시간들은 뭐라고 불러요? 과거라고 하죠. 그리고 다가올 내일, 내일 모레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미래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문장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크게 답해 주세요. 나는 예전에 떡볶이를 좋아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죠? 과거죠, 과거죠. 예전에라는 표현으로도 알수 있지만 떡볶이를 좋아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안 좋아하나 보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죠? 할 것이다. 우리 16번 문제에서 만난 것처럼 뭐뭐 할 것이다는 미래예요. 내가 여태까지 운동을 열심히 안 했지만 이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은 미래이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지금이라는 표현으로도 알수 있지만 행복했다,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행복하다잖아요. 그럼 뭐예요? 현재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거는 뭐뭐 했다, 주었다, 봤다, 갔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뭐이다, 뭐뭐하다, 뭐뭐 줍는다 이런 것들은 현재 표현. 그리고 미래는요, 뭐뭐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은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16번 문제 풀면서 오늘 우리 2단원의 단원명이 뭐였어요? 체험한 것을 글로 쓰는 건데, 글로 쓸때 내가 과거에 겪었던 내용이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다짐을 쓰는 일기인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시간 표현을 다르게 글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시간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우리 이제 북 1, 2단원 첫 시간 마쳤는데요. 오늘 만점 굳히기 퀴즈도 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나가지 않게 꽉 붙잡는 만점 굳히기 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2단원의 첫 번째 퀴즈 내용은요. 물고기를 향해 멀리 넓게라는 글 읽었습니다. 물수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물수리는 날카로운 부리로 물고기를 잡는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예요. 물수리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는데, 날카로운 부리로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이 눈으로 다시 한번 찾아서 맞는지 틀린지 그 이유와 함께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댓글로 여러분들

답이 맞았는지 그렇게 또 남겨줄 테니까요. 오늘 끝났다고 책 바로 덮지 말고 수강후기 게시판 가서 꼭 댓글,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린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개념책 가지고 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역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와 전압을 넘어서 저항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저항과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림에는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의 여러 가전기구들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이 멀티탭에 연결된 세탁기를 제거하면 드라이기와 노트북에도 전류가 흐를까요? 아, 선생님, 우리 멀티탭에 어디 하나 빠졌다고 해서 다른 가전제품에 영향 안 미치잖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이 멀티탭에는 어떻게 가전제품들이 연결되어 있길래 하나를 이렇게 뽑아도 다른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대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의 단위는요, 쓸 때는 이렇게 오메가 기호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메가 기호에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옴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때요, 우리 1옴은 어느 정도의 저항이냐면요,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그 저항값을 우리가 1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저항 왜 생기나라는 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어느 극 방향으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생기는 것이 전류입니다. 그때 전자가 이동을 하다 보면요, 여기에 있는 원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 방해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저항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저항은 물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만약 같은 재질로 된 도선이라면요, 여러분들.

속도라는 거는 1초에 도선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인데, 단면적이 넓으면 더 많은 전하가 통과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재질에 따라서 우리 저항값이 다르기도 하지만 도선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크고, 그리고 도선의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이 말은 저항이 크면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뭐 한다? 반비례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 전압, 이 저항과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오매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전류의 세기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봤으니 이번에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전류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전압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의에서 알수 있듯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될까요? 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아,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 이때 앞에 있던 내용과 이 내용을 합치면 오매 법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류의 세기는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식의 의미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류의 세기 커지게 되겠죠. 저항이 작아지면요, 전류의 세기 어떻게 될 거예요? 커질 거예요. 아,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고, 전류의 세기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바로 그것이 오매 법칙입니다. 그때 우리 과학은 기호로 나타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I라고 쓰고요. 그리고 저항은 대문자 R로 씁니다. 그리고 전압은 대문자 V로 보통 나타내요. 그래서 오매 법칙 하면 I는 R분의 V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식은요, 양변에 무엇을 곱하면 이렇게 R을 곱하면 나올 수 있는 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V는 IR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계산할 때는 V는 IR에 대입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전류나 전압, 저항의 값 계산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 식을 알아두라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식이 더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알고자 하는 개념은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는 비례해, 저항과는 반비례해라는 걸 읽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는 R분의 V다라고 이 식을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관련된 탐구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류, 전압, 저항 사이 관계의 탐구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과 같이 긴 니크롬선, 디지털 전류계, 디지털 전압계, 직류 전원 장치, 스위치를 집계 전선으로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 전원 장치를 조절하여 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2.5V씩 높이면서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표에 기록을 한대요. 그림 보시면요, 전원 장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 전압계 존재하고요. 여기에 긴 니크롬선 먼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로 이렇게 모두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전원 장치에 볼트를 1.5V, 3V, 4.5V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자, 다에서는요, 긴 니크롬 대신 무슨 니크롬선을 쓴대요? 짧은 니크롬선을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과정 나를 반복하고요. 과정 나와 다에서 측정한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요, 긴 니크롬선이 있고 짧은 니크롬선이 있습니다. 이 니크롬선은요, 저항이 굉장히 큰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니크롬선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저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재질이 같아요. 그러면 니크롬선이 길다라고 하는 건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렇죠. 큰 거죠. 왜? 아까 도선도 같은 재질이라면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우리 저항이 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긴 니크롬선으로 하는 실험은 아, 저항이 클때 실험이고요. 그리고 짧은 니크롬선으로 하는 실험은 저항이 작을 때 실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 굉장히 수행평가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수행평가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집필평가로

손가락도 많이 녹여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유의점이에요. 우리가 이 전기회로를 설치할 때이 유의점을 꼭 고려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전륙에는요. 이 니크롬선과 어떻게 연결했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연결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연결을 직렬 연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줄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 반면에 우리 전압계는요. 니크롬선에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전선이 하나로만 이어지다가 갑자기 한쪽은 니크롬선으로 전류가 흐르고 한쪽은 전압계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전류가 나눠서 흐르게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합쳐지는 이러한 연결을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아, 우리 전륙에는 니크롬선에 어떻게 연결하고 직렬로 연결을 하고 전압계는 니크롬선 양끝에 무엇으로 연결해야 한다? 병렬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이 실험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전원 장치에는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전류계와 전압계에도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이너스 극 방향의 도선을 쭉 연결하면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 방향을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극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극쭉 따라가 보면요.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에, 그리고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직계 전선으로 전압계, 전류계의 단자를 연결할 때 플러스 단자는 전원 장치의 무슨 극에?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 장치의 무슨 극 쪽에? 마이너스 극 쪽에 꼭 맞춰서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유의점을 꼭 고려해서 이 실험을 한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긴 니크롬선일 때는요. 선생님이 저항값이 큰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짧은 니크롬선은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전압이 우리 1.5V에서 3볼트로 두배 커졌더니 전류가 지금 대략 몇배 커졌어요? 그렇죠. 대략 두배 커졌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전압이 몇 배로 커졌더니 세 배로 커졌더니 전류도 0.05A에서 0.16A로 대략 세배 커졌습니다. 아,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커지는구나. 그들은 비례 관계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짧은 니크롬선은 저항이 작아졌어요. 우리 앞에서 오메 법칙 공부할 때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의 세기는 커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V일 때긴 니크롬선에서는 0.05A가 흘렀어요. 그런데 짧은 니크롬선에서는 1.5V일 때 0.15A가 흘렀네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지는 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긴 니크롬선의 경우는요. 저항값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류의 값이 작게 나옵니다. 즉, 기울기가 작아요. 그런데 짧은 니크롬선의 경우는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같은 전압에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결국에는 저항값이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그래프에서 읽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보다 짧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어땠어요? 네, 더 컸습니다. 따라서, 긴 니크롬선의 저항이 짧은 니크롬선의 저항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클수록 어때요? 크고요. 그리고 니크롬선의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작다라고 하는 우리 오메 법칙, I는 R분의 V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저항에 따라서 이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항이 작아서요. 전압을 작게 걸어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바로 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도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이 전선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기 도선을 보시면요. 우리 굉장히 전기 도선 많이

만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지는 부분은 A 부분이 아니라 B 부분이어야 합니다. A 부분은요, 어떤 물질이라면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물질이에요. 즉, 뭐예요? A는 도체입니다, 도체. 그래서 우리 도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안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선 안에는 도체의 물질로 주로 구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체로 이 도선 안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깥 부분, 이 피복 부분은 우리가 만졌을 때 감전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B 부분은 도체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따라서 B는 어떤 물질로 만드냐면요. 저항이 매우 커서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도체가 아니다라고 하여서 뭐라고? 부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A는 도체라면 B는 우리가 감전이 되면 안 되니까 부도체로 만들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약간 도체와 부도체의 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순수한 상태에서는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즉, 부도체 상태 같아요. 그런데 특정한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전류가 막 흘러요. 그러면 우리 전기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할 때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도체는요, 많은 가전제품에, 전기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떠한 특정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이 반도체로 만드는 웨이퍼고요. 이 웨이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도체 칩이 되는 그 바탕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저항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다면 이 저항을 또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항이 연결된 모습인데요. 선생님, 여기 니크롬선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구도 저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뭐 전기제품, 전기기구들은 다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는 전구가 저항값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두 전구,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 무슨 연결이라고요? 네, 직렬 연결이라고요.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직렬 연결일 때는요, 지금 전하가 어떻게? 한 줄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전체 회로에 전류의 값이 있을 거고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I1,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I2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 도선은 한 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류의 값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한 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 전체 전류의 값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10A라면 여기 저항에서도 10A, 이쪽 저항에서도 10A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 우리 이 회로에 전체 저항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구, 즉 저항을 우리가 저항을 보통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다라는 건 마치 저항이 길어진 것과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까 니크롬선 중에 긴 니크롬선이 저항값이 더 커진 거잖아요. 즉,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지금 니크롬선이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저항을 직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저항을 두개 연결할 때보다 세 개로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값은 더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우리 한 줄로 전류 흐르고 있으니까요.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요. 회로 전체의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많이 많이 연결하면 더 많이 증가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 전구의 흐름이 뚝 끊어졌어요. 즉, 직렬 연결된 저항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요. 전류 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흐르겠죠. 우리가 나머지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저항의 직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직렬 연결은요, 대표적으로 누전 차단기와 퓨즈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누전 차단기는요, 전기와

전기가 다른 곳에 샌다라고 하면은 아예 전류를 이렇게 차단시켜줘요. 퓨즈도요, 과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선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이 퓨즈가 녹아서 끊어집니다. 즉, 위험할 때 전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려면 당연히 한 줄로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전기가 새고 있어, 전류가 새고 있어, 혹은 여기 과전류가 흐르고 있어, 라는 걸 알려면 여러 갈래로 연결을 하면 우리 이쪽에 과전류 체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전차 단기와 퓨즈 모두 다 직렬 연결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장식용 전구도요, 전구들이 이렇게 쭈르륵 이어져 있는데 하나의 전구가 나가면 다른 전구에 불 꺼지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이 전구들 직렬로 연결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이두 전구가 한 줄로 연결된 도선에서 두 줄로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있어요. 여러 갈래로 지금 무엇이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병렬 연결에서는 여러분들 이 전체 전압이 있을 거고 각각의 뭐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병렬 연결은 전체 전압과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요. 우리 물 흐름 모형으로 전압을 비유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전압은 물의 높이 차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각의 이 저항은 이 전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뜻이에요? 만약에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여기는 물의 높이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쭉 흐르고 나면 이렇게 물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우리가 물의 높이 차가 전압의 개념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작점의 높이와 그리고 떨어질 때의 높이가 같아요. 즉, 높이 차는 여기나 여기나 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미끄럼틀, 워터 슬라이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미끄럼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결국에는 똑같은 높이 차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은 각각에 걸리는 전압과 전체 전압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전체 저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체 저항은요, 우리 보시면은 저항의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 니크롬선을 어떻게 연결했어요? 이쪽 한 줄, 이쪽 한줄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 말은 마치 도선의 단면적이 커진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 도선의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병렬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마치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진 것과 같으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요, 회로 전체의 저항은 어때요? 작아지게 됩니다. 병렬 연결은요, 저항 중 하나가 뚝 끊어져도 이쪽에 전류 잘 흐를 수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 저항에는 계속 전류가 흐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멀티탭과 건물의 전기 배선, 가로등 모두 한쪽 전류 끊어졌다고 다른 쪽에 전류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모두 다 병렬로 우리 이 가전제품들 저항을 연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 전기 에너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를 흘려 전기 기구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때 그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과 전력량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는데요. 소비 전력은요, 얼마 동안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에너지냐면요, 바로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 전력의 단위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와트 단위를 써요. 쓸 때는 대문자 W 쓰시고요. 읽을 때 와트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때요. 우리 보통 워낙 많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 와트보다는 킬로와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킬로라고 하는 건 1000을 뜻하니까 1킬로와트는 1000와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전제품 1초 말고 시간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 전력보다 전력량이라고 하는 걸더 많이 사용을 해요. 전력량은요, 소비 전력에 사용한 무엇을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 시간을 곱해서 나타낸 전기 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소비 전력의 단위가 와트였어요. 그런데 이 소비 전력에 곱한 시간이래요. 그러면 단위는 와트시로 나타내 주면 돼요.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고 우리 아워를 뜻하겠죠? 읽을 때는 와트시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전제품의 많은 전기 에너지는요. 전환이 되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기밥솥이나 인덕선은요, 전기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요? 우리 요리할 때 열이 필요하죠? 아,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탁기와 로봇청소기, 움직이는 친구들입니다. 아,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됐겠구나. LED 전등이나 TV요, 빛이 나오고 있죠?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된 예시고요. 스피커, 우리 소리를 듣는 기구잖아요.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마지막,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 충전은요, 전기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화학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통해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디지털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하여 전기회로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전압계에 측정된 값은 1.5V고요. 전류계에 측정된 값은 0.03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저항의 크기는 55mm래요. 계산해 보면 되죠. 우리가 I는 R분의 V였어요. 그러면 우리 R은 I분의 V일 거고요. 우리 V가 얼마예요? 1.5V고요. 그 다음에 I는 0.03A래요. 그러면은 우리 00에서 3으로 나눠주면 55음이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전류계는요. 전기회로에 무슨 연결? 선생님이 직렬 연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줄로 전류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압계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니은도 맞고요. 티귿. 전지의 전압은 전기회로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었죠.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그림은 가정용 전기 배선에 연결된 전기 기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각각의 전기 기구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립니다.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이 높이차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맞고요.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냉장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감소해요? 아니요. 선생님이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몇 개를 병렬로 연결하든 전압값은 전체 저항값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압의 크기는 감소한다가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다른 전기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병렬 연결의 장점이었죠.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등의 스위치를 연다라고 하는 건 지금 병렬 연결 하나를 한걸 하나를 빼는 거죠. 그러면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커질 거예요.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질 겁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답입니다. 다음 볼게요. 표는 여러 가지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에너지는 선풍기를 3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에너지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의 소비 전력 1초에 1200와트 사용한대요. 그러면 1200와트의 소비 전력이니까 시간을 1시간 곱해주면 얼마예요? 우리 1200 와트시의 전기 에너지 사용할 것 같고요. 우리 무엇은? 선풍기는 몇 시간 사용했대요? 30시간. 그럼 이거 곱해도 1200 와트시 나오죠. 아, 그값 같겠구나. 기억 맞고요. 형광등이 LED 전등보다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작대요. 형광등은 55와트고요. LED 전등은 15와트예요. 그럼 형광등의 소비 전력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형광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는요. 전기 에너지가 주로 무슨 에너지로? 빛이 나와야 되죠. 모니터는 빛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요, 재질이 같은 세도선 ABC에 걸린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래요. 세 도선의 단면적이 동일할 때 ABC의 길이의 비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재질도 같아요. 그리고 단면적이 같아요.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의 값 어떨까요?
그렇죠. 저항값 커집니다. 우리 도선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 결국은 ABC 뭐의 비? 저항의 비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전압과 전류의 값을 ABC 다 읽어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ABC 저항값의 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A는 15A 나누기 1.5V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B는 10 나누기 1.5, C는 우리 5 나누기 1.5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각각의 1.5 약분해주고 또 모든 변에 30을 곱해주면 몇대몇대 몇이 나와요? 그렇죠. 2대3대 6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됩니다. 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도체의 양 끝에 걸린 전압에 어떠하고 저항에 어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념 클리어 문제 답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와, 대박! 짜잔, 왕입니다. 왕. 이거 왜 갖고 왔냐고요? 여러분, 이제 왕이 될 테니까. 학교 시험 만점 왕이 될 테니까. 자, 여기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요. 오늘이 이런 주제로 공부할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20문제, 20문제 풀 건데요. 여러분이 더 빨리 풀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보다 더 빨리 풀고 선생님이 맞게 푸나 안 푸나 보겠어. 이러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모두 만점 왕! 아, 그 왕관을 잠깐 벗었는데 혹시 머리가 이렇게 떠오르진 않았나요? 네. 혹시 떠올랐어도 잘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자, 여기도 보고. 자, 20 문제예요. 여러분이 더 빨리 풀면 좋아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며칠 뒤 숯가마에 이른 유니스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숯 굽는 일을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틀림없이 안사람 의변가였다. 네. 자, 아리랑 노래에 맞춰 구상지게 불러대는 담비의 노래소리를 듣자 유니스는 가슴이 뭉클했다. 담비의 노래소리라면 아 노래 솜씨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았다. 무슨 도움일까요? 이 노래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유니스는 담비한테로 다가가 말을 건넸다. 지금 네가 부른 그 노래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줄수 있겠어? 이거 왜 조심하게 얘기했을까? 야, 너 이거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수 있어? 이럴 수 없었다는 걸 여러분 알죠? 그 시대 상황이, 예, 바로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이라 잘못하면 이 노래를 부르다가 붙들려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제 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죠? 시대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사람 의병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윤희순이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다? 네, 바로 애국심이다. 요거죠? 네.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해 볼수 있는 용기. 요런 거죠. 이게 바로 윤희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추구하는 가치. 너그 노래가 담고 있는 뜻이 뭔지 알아? 우리 여자들도 의병 운동을 하자. 일본 놈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뭐 그런 뜻을 지닌 노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시대 상황을 알수 있는 얘기다. 이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노래 가르치는 일은 자신 있어요. 그날부터 담비는 윤희순이 시키는 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쏘다니며 마을 아낙네들을 만났다. 자, 동서남북 생각해 보세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구 쏘다녔다는 얘기예요. 야, 동서남북 바쁘다. 이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빨래터든 물레방앗간이든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널널어 노래를 가르쳤어요. 자,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지.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사람 의병가가 유명해진 거예요. 뭔가 사람의 용기를 이렇게 북돋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래니까. 담비가 마을 아낙네들한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친 보람은 생각보다 컸는데, 노래 하나가, 자, 이거.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애국가라는 게 있죠. 애국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대.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이죠. 우리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만약에 금메달을 따면 애국가를 또막 부르기도 해요. 왜? 이 노래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봐요. 그 교가라는 것도 있어요. 교가. 여러분 학교에 교가 있잖아요. 학교 사랑을 높일 수 있는 노래가 또 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은 그만큼 이 노래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걸 여기서 알수 있죠. 자, 이럴 때 나서시면 될것 같아요. 담비가 유니순한테 드디어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알려왔어요. 자, 유니순이 담비에게 부탁한 일은 무엇일까요? 안사람 의병가는 유니순이 직접 만들었죠? 안사람 의병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안사람 의병가는 여자들도 이것 운동을 하여 이것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무슨 운동? 뭐, 독립운동? 다 돼. 또 뭐도 될까요? 뭐, 의병운동? 다 되죠. 뭐, 요 정도로 쓰면 되겠고. 또 이것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일본으로부터 지키자. 또는 뭐, 요런 것도 다, 가능하죠. 예. 이때 시대 상황에 맞춰 본다면, 예, 그렇죠. 여기, 이래서 여러분 안사람 의병가가 모두 여덟 곡인데, 그걸 다안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재밌는 표현도 있어요. 이놈들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욕심이 나면 그냥 와서 구경이나 하고 갈 것이지, 막 이런 말도 있어요. 재밌죠? 예. 이게 다 유니스님이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왕비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희가 해하였느냐, 뭐 이렇게 꾸짖는, 예, 그런 가사도 있어요. 네. 자, 안사람 의병과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유니스의 말에 대한 담비의 반응. 너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요? 저 그러면 안 할래요. 이러지 않았죠. 겁먹거나 노래를 포기하거나 왜요? 하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 아니까. 노래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가르쳐줄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정답은 4번. 자, 기억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동이 번쩍, 서이 번쩍 쏟아니며,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다는 거죠. 여러 것을 매우 바쁘게 다니며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야, 너왜 이렇게 바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실생활에 활용하세요. 그래야 이 말이 나의 것이 되니까. 야, 너 요새 왜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야? 이렇게 해도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야, 동서남북이 다네 땅이니? 뭐왜 이렇게 바빠? 막 이렇게. 다 돼요. 물론 동서남북이 다네 땅이니 이 말은 내가 그냥 지어낸 말이고 요것은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실생활에 적용해봐요. 이 글에서 안사람 의병가라는 노래가 한 역할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대로 나오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없었던 그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 주었다. 그거 여러분 찾으세요. 예, 여러분이 상상해서 쓰지 마세요. 국어의 정답은 항상 어디 있다? 국어의 정답은 지문에 있다. 글 속에 있다. 그거 찾아서 하나로 마음을 모았고, 또 용기와 행동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네, 이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 책 깎는 소년입니다. 아침 일찍 장호가 서포 작업장으로 들어섰다. 서포가 뭐라고요? 책방, 서점, 네, 서점, 뭐 책방. 이렇게 예. 서가 책 서자예요. 포는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책을 막 이렇게 늘어놓고 팔았다는 것이지. 예. 그래서 서포예요. 아침 일찍 장호가 서포 작업장으로 들어섰다. 즉 책을 만드는 작업장에 들어섰다 이 말이야. 각설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번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쪽잠을 자던, 그러니까 조금만 잤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각수 어른이 막 일어난 참이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장호가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어르신, 지도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라. 각수 어른이 의아한 눈빛, 의아하다는요, 의심과, 예, 그 다음에 뭐 이상함, 이상함. 뭐 이런 것이 합해진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지? 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돼요. 의아한 눈빛. 그러면 이제 외워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 의아한 눈빛. 의아한 눈빛이 뭐지? 그러면은, 왜? 이런 눈빛이에요. 알았죠? 의심스러우면서, 쟤왜 저러지? 이상하면서? 막 이런 거. 그런 걸 느끼는 그런 눈빛이에요. 지도,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라. 왜? 이런 눈빛이에요. 지가 이것저것 이거 서포에서 이런 지도 벌써란 뜻이에요. 폴세, 예. 전라도 사투리죠? 3년이 지났구만요. 서포에서 책을 파는 것은 이제 이골이 났으니까 지도 각수가 되고 싶구만이라. 그럴만해. 3년 동안 책을 팔았으니까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려.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뭐냐? 실은 어제 봉은이가 여길 기웃대는 거다 봤구만요. 봉은이보다 지가 훨씬 선배께 먼저 하는 게 맞지라? 그리고 그보다 더큰 이유가 또 있단께요. 그 이유가 뭐냐? 돈이지라. 유명한 각서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고 싶은 게 진짜 제 꿈이란께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장호가 한 말을 통해서, 장호의 예, 추구하는 가치는 돈이고, 장호가 원하는 것은 유명해지는 거구나. 예, 요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대사예요. 그러냐? 그럼 어디 내일부터 한번 혀볼 테냐? 참말이라. 장호가 자꾸 되물었어요. 각수 어른이 서포 일은 그럼 봉은이한테 맡기고 내일부터 작업장 오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자, 기역은 어떤 장소일까요? 서포. 책을 사고 파는 가게가 되겠고요. 아침 일찍 찾아와 니은과 같이 말하는 이렇게 어르신 저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라. 자, 이 말에 대한 예, 그 장호에 대한 각수 어른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의아한 눈빛. 뭐라고 했어요? 예, 왜? 네, 의심하고 또 이상하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서포가 장호네요. 서포래 미안. 장호가 서포에서 일한 기간을 찾아 쓰시오. 자, 이건 여러분이 찾아 쓰셔야 돼요. 저 거기 보면 폴세가 뭐라고? 벌써라는 뜻을 가진 전라도 사투리다. 폴세 3년이구만요. 자, 3년 그럼 쓰면 돼요. 3년 그대로 써요.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쓰면 틀리나요? 자, 뭐라고? 이렇게요. 맞게 해줄게. 맞게 해줄게요. 자, 그런데 예,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3년. 즉, 뭐냐. 띄어쓰기 꼭 하시고요. 알았죠? 예. 띄어쓰기 하고 3년. 여기 숫자를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3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뒤에 선생님이 띄어쓰기 얘기도 할 건데요. 예. 이렇게 수를 나타내는 말과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예, 띄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할게요. 2번, 2단원, 2번이 아니라 예, 그 다음 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 등장하는 장호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윤아와 창모가 있습니다. 장호는 봉은이와 사이가 매우 좋아서 봉은이가 자신보다 먼저 각수가 되길 바랐어. 예, 그런가요? 아니죠. 장호는 봉은이에게 좀 질투심? 네. 내가 조금 더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라서 봉은이와 사이가 좋지 않고요. 여러분, 교재에서도 아마 봤을 거예요. 나중에 이 장호가 자기한테 각수 어른이 계속 대패질만 시키니까, 나 이거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들어왔잖아. 다시. 서포로 다시 돌아왔죠. 이때, 봉은이한테 막 화를 내죠. 야, 너는 책을 아직 이거밖에 못 팔았니?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자, 창모는 뭐라고 했나 봅시다. 장호는 봉은이보다 먼저 각수가 되어 많은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맞죠? 그래서.

예, 장호라는 등장인물의 알맞게 말한 친구는요, 창모가 돼요. 창모.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나는 오해를 했네. 네. 자, 이 글의 바로 다음에 이어질 장면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글 바로 다음에요. 결과가 아니라, 결론이 아니고, 뭐, 그 뒷이야기, 예, 그게 아니라,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질 장면. 봉은이가 작업장에서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운다. 장호가 서포에서 더 많은 책을 팔기 위해 노력한다. 장호가 서포 일을 봉은이에게 맡기고 작업장으로 간다. 어딜까요? 각수어른이 뭐라고 했어요? 너 그러면, 예, 봉은이한테, 예, 서포 맡기고 너는 작업장으로 와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장호가 어디로 안 가요? 서포로 안 가요. 서포로 곧바로 가지 않고 그 옆에 붙은 작업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장호는 안타깝게도 곧바로 이렇게 글자를 탁탁탁탁탁탁 새기는 일을 못하고 대패질만 열심히 하다가 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네. 자, 이제 장호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까지 하려면 그 사람의 처지를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비로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장호 한번 보세요. 장호는 어떤 아이인가면, 가난에 찌든 어머니를 떠올려야 하는 아이였어요. 술독에 빠져사는 아버지. 그냥 맨날 술만 마시는 거지.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또 장터. 예, 장터에 가면서 거기서 장사를 성실하게 하는 형이 아니야. 거기서 온갖 나쁜 일, 나쁜 악행을 저지르는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장호가 없다면, 이 가난에 찌든 어머니는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누가? 이 어머니. 뭐 장호도 마찬가지지, 그지? 그래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장호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아, 이래서 장호가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구나. 가슴 아프게 참아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여러코로 만날 대패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단께. 장호는 언젠가 전주에서, 예, 여기 지금 일이 벌어지는, 네, 그 공간적인 배경이 전주죠. 전주에는 실제로 조선 후기에 아주 유명한 서포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었어요. 유명해져. 돈도 많이 벌어.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서포에서 일을 배운 것도 그때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받은 돈은 꼬박꼬박, 와, 돈을 막술 사느라고 다 던지고, 어디 뭐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이 친구 봐요. 꼬박꼬박 돈을 또 모았어요. 굉장히 이런 면에서 성실하죠. 하지만 뭔가 일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어. 그래서 장호가 얘기했어. 저번에도 지가 얘기했지요. 지는 돈을 몽땅 벌 거구만요. 근데 이렇게 대패질만 허다가는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막 이렇게. 각설은 말이 없었어요. 창호가 일어나자 어른이 물었어요. 니한테는 이 책판이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구나. 예, 지는 이 서계서포. 이 서계서포라는 책방이 실제로 있었던 책방이에요. 아주 컸습니다. 여기보다 더큰 서포를 만들 거구만요. 조선 최고의 각수들을 모아서 책을 찍어낼 거예요. 지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구만요. 장호가 큰 소리를 치고는 작업장을 나갔죠. 각수어른이 장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 네가 그런 아이였구나. 다음 뜻을 가진 낱말, 체면에 어그러지는 난폭한 짓. 이것을 버릇없이 하는 것, 이걸 행패라고 합니다. 어디서 행패냐? 사극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행패 안 부리지? 내가 알아. 자, 장호의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네. 가난과 가족 문제로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장호가, 예, 효심이 깊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장호가 그동안 서포에서 일을 배운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거,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죠? 가족을 떠나기 위해, 각수어른 돕기 위해, 봉은이보다 앞서기 위해, 대패질 잘하는 사람 되기 위해,

예, 언젠가 석의 서포보다 더큰 서포를 차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예. 이 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장호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너 대패질 해봐. 제가 이걸 해서 뭐 한대요? 아, 저는 지금 글자 새기는 게 급하구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고 성급하다가 이 장호 친구의 성격이 되겠죠. 각소 어른이 장호에게 기역과 같이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니한테는 이 책판이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구나. 자, 돈 벌어주는 도구일 뿐이야. 무엇이 책판이? 책판에서 책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주고 싶다.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걸 보고 뿌듯해하는 걸 그걸 보고 싶다. 이 자체에서 그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책판을 보면서 돈을 생각하는 예, 그런 친구다 이런 말이죠. 장호에게 서포 물려주고 싶어서 장호가 책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장호가 예,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싶어서 장호가 책의 가치보다 돈벌이에 관심을 보여서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예. 아유, 대패질 못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요. 예, 장호가 왜 돈을 그렇게 모으고 싶어 하는지 선생님은 이해가 가요. 자, 여기는 이제 다시, 예, 뭡니까? 그 다이빙대 위에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화내라, 화내. 다른 사람 몰라도 넌 화낼 수 있어. 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애니까, 라고, 예, 그, 언니가, 나루의 언니가, 예, 이해를 해주죠. 실컷 화낸 사람 무한하게, 창피하게, 버드리는 도리어 칭찬을 했어요. 자, 오히려, 이런 말입니다. 생각과 다르게, 예, 이런 뜻이죠. 오히려, 도리어. 나루는 아무 말도 않고, 콧구멍에서 바람만 쉿, 쉿,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막, 쉿, 쉿, 쉿. 화가 났어, 막, 화가 났어, 막, 이렇게. 에 화가 났어. 근데 나루야,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그렇게 큰 일은 아니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굉장히 충격받았을 때. 엄청 중요한 일일 때 그러죠. 하늘 무너질까봐 수영하는 거면 너 알아두라고. 난 심각한데, 언니 지금 장난해? 나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루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파묻어 버렸어요.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속상한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니은, 언니, 이거. 누구예요, 이거? 버들이죠? 버들. 버들. 나도 심각하게 이해하는 거야. 이것도 누구예요? 사실은 이 나가 버들이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예상이 되지 않나요? 나루는 버들이에게 수영을 왜 그만두었는지를 물었는데 버들이는 다이빙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다. 나루는 그제서야 코치님이 수영을 왜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것 같았다. 결국! 수영을 너 계속 하고 싶은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생각해봐, 라는 뜻이었다. 이제 엄마가 수영을 그만둬가 아니라, 그만둬도 괜찮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만둬! 그럼, 싫어! 알았어! 뭐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나루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루는 수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직은 수영장 물 밖으로 도망치는 거나 싫어요. 그쵸. 끝이라고 할 만큼 해보지도 않았고요. 지금보다 나는 더 잘해서 김초희를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나루는 10m 다이빙대에 올라가 있어요. 자, 나루가 어디 있어요? 다이빙대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물 있고, 예, 나루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뛰어 내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 또는 누가 뒤에서 밀어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떨어질 것인가? 어쨌든, 뭔가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시기다. 이 말이겠죠? 떨어질 것인가? 뛸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결단, 결정, 선택. 이거 해야 된다. 있잖아, 나루야. 나는 진짜 옛날에 내가 국가대표 할줄 알았다? 나루는 나루고, 나는 이거 누굴까요? 누구였지? 그 언니 이름이 뭐였지? 버들이었지? 응. 갑자기. 예, 버들. 자, 중학교 가니까 아, 이거 아니었어. 나 평영 못해. 엄청 고생했어. 지금도 느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 그래, 체육 중학교는 그런 애들만 모여있지. 아, 그런데 얘들이 또 게으르지도 않아. 노력도 정말 열심히 해. 그래서 난 당할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글 가에서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0: 쓰세요.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예, 뭐였어요? 예, 도리어, 오히려, 뭐 이런 거죠. 자,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수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만두면 세상이 끝나는 기분. 수영이 전부가 아니며 그만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뭘까요? 근데 나루야, 너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하늘 무너질까봐 너 수영하는 거면 알아둬. 이 말이 뭐예요? 야, 너 수영 그만둬도 그렇게 큰일 아니야. 너 혹시 수영 그만두면 나에게 큰일이 벌어질까봐, 내가 더 이상은 아무 일도 못할까봐, 너 그거 걱정이라면, 에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니랑 버들 언니, 언니, 엄마, 엄마랑 버들 언니랑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루야, 너 그렇게 힘들면, 수영 그만둬가 아니라, 그만둬도 괜찮아. 예,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거죠. 예, 똑같아요. 자, 기억의 뜻 무엇일까요? 수영 전부 아니야. 너 하늘 안 무너져.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니은에서 미운 가운데 다른 인물은 누구인지 알맞은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재밌지 않아요? 네, 마치 이런 거 보면 추리 같아. 예. 자, 이렇게 딱 편지를 주고 여기서 사람이 다른 건 누구? 뭐 인물이 다른 건 누구? 난 심각한데 언니는 지금 장난해? 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나루의 언니죠. 버들. 그다. 나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버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버들. 나루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파묻어 버렸다. 언니에게 이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언니가 수영 그만둬서 난 속상하단 말이야. 나는 어떡하라고? 나도 그만둘까 말까? 이러고 있다는 거지. 있잖아, 나루야. 자, 이건 나루야. 자기 동생 나루. 나루야. 나는 진짜 옛날에 내가 국가대표 할줄 알았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바로 버들이죠. 나 국가대표 할줄 알았어, 야. 그런데 체육중학교 가니까,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국가대표? 못할 것 같아. 이 말이죠. 왜? 나는 평영도 못해. 그리고 지금도 발전이 없어. 게다가 나와 달리 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이다 잘하는 애들이 또 게으르지도 않아.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야,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예, 생각한 거지.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죠. 교재에 재밌더라. 다이빙 재밌던데. 네, 이런 말도 있죠. 자, 다른 인물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루네요. 나루. 네, 리을 쓰면 되겠고요. 글가와 나에서 수영에 대한 나루와 버드리의 태도 차이를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누굴까요? 둘다 수영 포기했다. 수영 싫어한다. 버드리 포기했고, 나루는 도전한다. 뭘까요? 예, 바로 3번이죠. 태도 차이가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까, 얘들아? 그렇지. 추구하는 가치 차이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선택이 달라진다고 했죠? 자, 그리고 태도도 달라져요. 자, 비읍은 나루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지 쓰시오. 비읍 볼게요. 지금 나루는 10m 다이빙대에 올라 있다. 여러분, 10m 다이빙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이빙대 아주 좋네. 이렇게 다이빙대 요걸 이렇게 해서. 여기 물이 있어. 이게 몇 미터야? 10m야. 10m. 여러분, 10m면요, 요 정도가 한 1m 정도 되잖아. 그치? 자가 없지만, 한요 정도 1m 되잖아요. 이 10배란 말이야. 이게 하늘 꼭대기까지 간단 말이야.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올라갔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다이빙대 위에서예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는 상황을 다이빙대에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빗대어 표현했다. 라면 문제예요. 괄호 안에 들어가기 어울리는 인물 누굴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누굴까? 이 왕관을 쓸 자격, 예, 받으셨나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서 라면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20 문제 다 맞췄으니까 요 정도는 먹을 수 있지 뭐, 그치?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책 11번 문제부터 풀어갈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선생님이 구원픽 준비했죠? 오늘은 12번과 15번 문제를 구원픽으로 정해봤는데요. 우리 옛날 이야기들을 좀 기억에 떠올려보는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오늘은 좀 골라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도형의 지식들을 잊어버린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되살리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오른쪽과 같은 사각형 ABCD가 존재합니다. 이 사각형 ABCD에서 변 BA의 연장선과 CD의 연장선의 교점 E를 생각을 하고 AE와 AD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문제에서 AE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ADE라는 게 눈에 보여야겠죠? 그렇다면 이 9cm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가 옆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AE라는 길이가 9cm다라고 이렇게 길이 옮겨가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문제를 봤더니 그림에 있는 정보들을 지금 다 써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선분 ED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그럼 문제를 접근할 때 실제로 삼각형 EBC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 길이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형 EBC가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이 전체 길이에서 5를 빼서 답으로 쓰겠구나라는 게 조금 느낌이 와요. 그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풀 수는 없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우리가 보여봐야 되겠네요. 확인해 봅시다. 실제로 여기 있는 이 100도와 65도 그리고 나머지 각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나머지 각이 위쪽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에서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두 개의 각의 크기가 밑각으로 같아지고요. 그 밑각의 크기 두 개를 더해서 100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삼각형의 외각이 100도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위쪽에 있는 각도, 아래쪽에 있는 각도 밑각으로 크기가 똑같고 그 각의 크기가 50도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이각은 몇 도가 되어야 합니까? 130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떠올려 볼수 있죠. 자, 130도라는 거 구했다면 나머지 한각 구하는 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래? 사각형 ABCD에 네 개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이야기한다면 각 X의 크기에다가 나머지를 더한, 즉, 195도에다가 100도, 295도를 더한 이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가 돼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고, 각 X의 크기가 65도라는 걸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각을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각이 65도야?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네? 결국 삼각형 EBC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라는 게 우리 발견되어진다 이거죠. 됐죠?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우리 필요한 내용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좀 지웁시다.

길이에서 아래에 있는 오를 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능력들이 생겨집니다. 그게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연습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이 문제를 풀때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중학교 2학년 때한 번에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연습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12번. 자, 그림과 같이 각 B와 각 C가 똑같은 삼각형이 존재해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랬을 때 여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DE의 길이와 AC의 길이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죠. 평행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 각의 크기 똑같은 것들이 더 표시가 되어질 거예요. 두 개의 변이 서로 평행이니까 동의각끼리 각의 크기 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오면서 아, 너도 각의 크기 똑같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DBE도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괜찮아? 좋아. 길이 옮겨보자. 삼각형 DBE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이 길이가 5cm야 라고 찾을 수 있고, 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선분 AC의 길이가 8cm야 라고 길이 옮겨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길이 옮겨놓고 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에 대답을 우리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분 DE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더해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C의 길이 8cm에 DE의 길이 5cm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3cm다라는 생각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평행선에서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엇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 이야기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떠올리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라는 측면에서 12번을 오늘의 원픽으로 골라봤어요. 자, 13번으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그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 B와 각 C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ABD의 크기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건 함정이 있죠? 보세요. 왼쪽에 각 B를 반으로 쪼갠 걸 동그라미라고 표현했고요. 오른쪽에 각 C를 반으로 쪼갠 걸 X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서로 다른 각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함정에 걸려들 필요가 없지. 왜? 각 B와 각 C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두 밑각이니까 크기가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은 크기를 반으로 쪼개놓은 동그라미와 X는 당연히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를 X라고 한다면 너도 X고요. 오른쪽에 있는 X표 두 개도 각의 크기가 스몰 X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했다면 문제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아래에 있는 삼각형 DBC라는 삼각형을 봅시다. 자, 아래쪽 삼각형에서 136도와 X 두 개를 더하면 180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두 배의 각 X에다가 136도를 더하면 180도 하고 나타나야 되고요. 넘기면 x의 두 배가 44도여서 각 x의 크기가 22도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미지수로 잡은 게 x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은 x죠. A, B, D의 크기.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냥 22도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함정에만 빠지지 말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각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같은 각입니다. 자, 요거만 알았다면 어렵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14번 문제가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와 각 C의 크기가 35도로 똑같이 주어져 있는 그런 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변의 길이 AC가 10cm로 주어져 있고, 삼각형 ABC에서 변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각 DAB가 35도랍니다. 요렇게가 35도 주어져 있고, 지금 문제에서 DAB,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각도 35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죠. 자, 그랬을 때, 각 ADB의 이등분선과 선분 AB가 만나는 점을 E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그림에서 알수 있는 정보들을 다 표시하다 보면, 보기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낼 수 있겠네요. 자,
찾아보죠.

자, 먼저 각 B와 각 C의 크기가 35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도 10cm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더불어 또 여기 있는 이 각도, 너도 35도니까요. 자, 왼쪽 아래 있는 삼각형 ADB도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D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 서로 똑같애라고 표시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같은 변으로 만들어진 각이 꼭지각인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ED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 수직으로 만날 거고 EB의 길이와 EA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우선 찾아놓고 보기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각 BDE가 55도니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BDE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몇 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왜? 삼각형 ABD에서 두 개의 밑각이 35도, 35도니까 더하면 70도. 그렇다면 ADB의 크기가 110도란 이야기고 110도를 2등분했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하나씩의 크기는 절반, 55도가 되겠죠. 1번 보기 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AB의 길이가 10cm다. 자, AB의 길이가 10cm인 거 이미 찾아놓았죠?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활용했습니다. 2번 보기도 참이죠. A2의 길이는 5cm니라고 물어봤는데, 자, A2의 길이는 그렇지. 선분 AB의 길이가 점 2에 의해서 2등분되고 있으니까 선분 A2의 길이 5cm, B2의 길이 5cm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보기도 참이다 생각할 수 있겠다. 다음 4번. 선분 DC의 길이가 10cm니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DC의 길이가 10cm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재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길이가 10cm가 되려면, 자, 이 각의 크기와 여기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은지 아닌지 계산을 해봐야 알겠죠. 눈으로 보고는 몰라요. 계산해 봅시다. 자, 너 110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 너는요, 70도야라는 거알수 있겠지. 평각에서 110도를 빼냈으니까. 그래? 그럼 너 35도, 너 70도 더하면 105도.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가 180도에서 105도를 빼면 되는 거니까 75도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분명히 길이가 서로 같아지려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70도, 하나는 75도. 계산해 보니까 각의 크기가 서로 다르더라라는 거지. 그럼 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센티미터인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10cm가 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의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D의 길이가 같으니라고 물어봤는데 AD의 길이와 BD의 길이는 같다라는 거 알고 있겠죠? 양쪽의 밑각 35도로 주어져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보기도 참이고요. 틀렸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건 4번이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풀어봤네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 우리 삼각형 안에 이등변 삼각형들이 여러 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주의 깊게 계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자. 15번 문제 봅시다. 자, 폭이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었을 때 각액수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 별표 하나 붙이고 갈 겁니다. 이것도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문제를 풀수 있고, 그걸 모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매번 문제마다 고민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를 접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접기 전과 접은 후는 똑같아요. 즉, 접기 전에 있는 각과 접은 후에 있는 각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접기 전에 있는 길이와 접은 후에 있는 길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거.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각과 접은 후에 있는 요 각, 요두 개는 서로 각이 어떻더라?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지. 이걸 요렇게 다시 펴준다면 같은 위치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 체크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길이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접으면 일치할 거니까. 그치? 자, 당연히 너랑 너도 길이는 똑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요.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길이보다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할 거니까. 자, 요 두 각의 크기는 접기 전과 접은 후로 서로 같아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일에서 반드시, 이런 도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평행선에서 엇각의 크기를 활용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와 여기 있는 이 X가 서로 엇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아져요. 됐죠? 그래서, 자, 너도 X, 너도 X, 너도 각의 크기가 X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종이접기에서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게 되죠. 자, 보세요. 실제로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X니까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꼭지각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꼭지각 옆에 있는 외각이 124도라는 건 아니까 이 124도가 X 두 개 더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두 배의 각 X의 크기가 124도다라는 식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각 X의 크기는 62도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어렵지 않죠? 계산도 쉽죠? 자, 이 그림을 보자마자 똑같은 크기의 각들을 접은 각 그리고 엇각 이걸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떠올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야 돼요. 일의 고민도 없이 흘러와야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중학교 1학년에서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에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좋았어. 15번 오늘의 원픽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지만 옛날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지금 밑변 BC 위에 한 점 D가 존재하고요. 이 D에서 EF라는 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조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 있는 BF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똑같게 또 BD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같도록 지금 현재 점을 잡아서 EF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랬을 때 각 A 더하기 각 B의 두 배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죠. 자,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숫자가 등장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각의 크기를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으니까 아,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 서로 똑같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같은 각을 우리 A, 자, A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각이 동그라미로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럼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인 각이 왼쪽 삼각형과 완벽하게 똑같죠? 무슨 삼각형? 두 개가? 그렇지.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BDF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CED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야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네가 세모, 네가 네모라고 각의 크기를 표시했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세모, 네가 네모가 된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어때? 괜찮아요? 보세요. 대응각 짧은 이 지금 표시 하나짜리 변이 만들어내는 각이 네모니까 요 네모 같은 위치에 대응각 딱 표시해서 같은 각들을 다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세 개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어서 동그라미라는 각과 그리고 세모와 네모를 더하면 이게 180도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180도가 되는 또 다른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삼각형 ABC를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각 A와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해서 몇 도가 나와야 돼? 180도 나와야겠죠? 그래서
각 A에다가 동그라미

사람이 두 개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180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떠올려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이두 개의 식과 또 다른 식 하나 떠올려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평각을 볼까요? 이 점 D를 중심으로 해서 평각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평각이 네모와 비와 세모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각 B를 생각하면 이게 평각으로 180도다라는 것도 또 하나 끌어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림에 숫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식들을 다 찾아낸 겁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작은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크기의 총합이 180도다. 그치?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그래서 각 A와 동그라미 두개 더한 게 180도다라는 얘기했죠. 자, 세 번째 식은 어떻게 찾은 거예요? 점 D를 기준으로 해서 평각을 생각했는데 평각이 180도니까 네모와 세모와 B를 더하면 180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요 조건들을 우리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건들을 가지고 뭘 찾는 거다? 각 A 더하기 두 배의 각 B의 크기를 찾는 거다라는 거죠. 찾아내 봅시다. 자, 위에 있는 식과 제일 아래에 있는 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세모와 네모에다가 동그라미를 더한 게 180도예요. 자, 세모와 네모에다가 각 B를 더한 게 180도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느껴져요? 동그라미가 각 B와 크기가 똑같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 이거 두 개가 똑같아야 세모 더하기 네모에 B를 더한 거, 세모 더하기 네모에 동그라미를 더한 게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두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각 B의 크기가 우리 동그라미라고 표시했던 각과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됐네요. 구하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게각 A의 크기에다가 두 배의 각 B의 크기를 더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각 B가 동그라미라는 거 알았으니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각 A에다가 동그라미 두개 더해봐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 쓰여 있어. 각 A에 동그라미 두개 더한 건몇 도야? 180도야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180도다라고 주어지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어때? 마지막 문제답게 그첫 번째 소단원 실전 테스트의 마지막 문제답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르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 삼각형, 하나 평각, 또 커다란 삼각형에서 조건식들을 끌어내고 연립한 거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 문제의 풀이를 한번 몸으로 느끼면서 아,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좀이 마음속에 인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16번 문제를 오늘의 원픽으로 고를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처럼 선생님이 아, 오늘은 1학년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비슷한 문제들이 다시 등장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원픽으로 고르면서 또 한번 강조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 문제는 이해되십니까?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고르진 않았지만 골라도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소단원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묻는 문제인데 보시면 빗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그 직각 삼각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조건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빗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 삼각형이 나머지 한 변과 길이가 나머지 한 변도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결국 주황색과 빨간색 변이 만들어내는 사이각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죠. 네가 X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X도와 50도를 더하면 90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X도는 40도가 되면서 X의 값은 그냥 40하고 써주시면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죠?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DEF에 하나의 조건이 추가가 되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는 게 문제죠. 자, 1번 보기부터 천천히 체크해봐야 돼요. 각 D가 60도라는 조건 추가해볼까요? 자, 여기에 60도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면, 자, 이 각의 크기가 30도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직각과 60도, 30도, 12cm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인데, 실제로 12cm의 양쪽에 각의 크기가 30도와 60도로 주어지면서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삼각형 ABC와 DEF가 합동이다라고 쓰려면 A와 D가 서로 대응점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A와 D가 대응점이 되겠니? 하고 생각해 봤을 때 A는 30도라는 각을 만들어내고요. D는 60도라는 각을 만들어내니까 합동은 합동인데 대응점의 순서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1번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요 대응점의 순서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는 거지 합동이 아닌 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보자. 각 2가 60도다라고 조건 주어져 있네요. 자, 이게 60도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가 30도가 되면서 완벽하게 합동 조건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응점의 순서도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2번 보기, 합동이야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3번 봅시다. DF의 길이가 6cm다. 자, 이 길이가 6cm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건데 실제로 대응점의 순서가 달라지죠. 이것도. 그래서 3번도 정답이라고 고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은 이걸 선생님 6cm가 나머지보다 더 길어요. 이거 그림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는 짧은 변이 6cm인데 여기는 짧은 변 말고 그거보다 긴 변이 6cm예요. 그림이 말이 안 돼요라고 얘기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틀린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합동은 되지만 대응점의 순서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합동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보기. EF가 6cm다라는 거 찾아보자. 자, EF가 6cm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RHS 합동이 되고 대응점의 순서도 정확하게 만족이 되죠. 그래서 4번도 참이야. 2번,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조건. DF와 EF가 같다. 자, DF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은 왼쪽 삼각형이랑 합동이다라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그다음 문제 보자. 3번입니다. 다음은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두 직각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는 과정을 증명하는 거다. 옳은 걸 골라봐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증명 과정에 네모칸 채우는 문제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어때요? 삼각형 돌려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죠. 너도 직각이니까 BCE가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참이고요. 자, 그렇다면 AB와 AE라는 길이가 문제에서 같다라고 얘기되어져 있으니까 각 B와 각 E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2번 네모에는 AE, 3번 네모에는 각 E가 들어가라는 걸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각 BAC가 90도에서 뭘뺀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각 BAC는 90도에서 각 B를 빼내는 거고 그 B가 E하고 같으니까 90도에서 E를 뺀 것과도 같아진다라고 쓸수 있어서 4번 보기도 참이죠. 결과적으로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게 너랑 너도 같아지고 너랑 너도 같아지는구나 뭐 이런 얘기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DEF가 합동이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결국 잘못된 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EFD가 아니라 각 EAC여야 된다라는 거, 요게 잘못됐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4번부터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진크디와 실리콘 최약병 속을 드립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오늘 동물원 정말 재밌었어.
1: 맞아. 다음에 또 같이 가자.
0: 좋아, 좋아.
1: 근데 호떡아, 너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0: 나는 아, 코끼리. 코끼리는 몸집도 엄청 크고 코도 엄청 길잖아.
1: 맞아. 코끼리는 긴 코를 손처럼 쓸 수 있대.
0: 에이? 아니 무슨 코를 손처럼 써?
1: 너 타니와 코끼리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타니와 코끼리.
1: 아,
0: 기억 안 나.
1: 우리 호떡이 또 기억이 안 나는구나.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와, 신나, 신나.

0: 코는 어떻게 움직일까? 그 넓은 아프리카에는 달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소녀 한우가 살고 있었어. 난 달리기가 정말 좋아. 어? 이 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코끼리 소리? 알고 보니 사냥꾼 때문에 겁을 먹은 아기 코끼리가 있었어.
1: 와와와, 가만히 있어. 왜? 이 창이 빗나가니까.

0: 짠소!
1: 나쁜 사냥꾼한테서 함께 도망친 타니와 아기 코끼리는 금방 친해졌지.
2: 무리해서 혼자 떨어진 모양이구나. 엄마를 찾을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3: 일단 이거 먹을래?
4: 끼리끼리 코끼리.
5: 우와, 코를 정말 잘 쓰는구나. 코가 손 같아.
3: 어? 코가 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0: 친구들이 있네. 얘들아, 코끼리를 쏴라. 에?
1: 순간 화가 난 엄마 코끼리가 나타났어.
2: 기릿기릿

0: 사냥꾼 대장은 혼자서 엄마 코끼리를 상대해야 할지.
1: 내 창을 받아라! 이야! 코로 창을 잡았네?
2: 끼리끼리 코!

0: 모두 물리친 후 그럼 잘가 안녕 끼리끼리 코끼리
1: 끼리끼리 코끼리
0: 엄마와 아기 코끼리는 다시 여행을 떠났대 끼리 코끼리
2: 우와 다행이다 코끼리는 코를 정말 손처럼 잘 쓰는구나
0: 그렇다니까
2: 근데 누나 응? 코끼리는 어떻게 코를 손처럼 잘 쓰는 거야? 코를 손처럼 잘 쓰는 거냐고 어떻게
0: 그게 그러니까 아 우리 손처럼 코끼리 코에도 뼈가 많이 있는 게 아닐까?
2: 응? 진짜?
0: 아 아닌가? 잘 모르겠어
2: 뭐야 그럼 호기심 딱지에게 물어보자
0: 좋아 호기심 딱지 떠나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코끼리 딱지 코끼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3: 우리는 여행 중인 엄마 코끼리와
4: 아기 코끼리예요
2: 코끼리는 어떻게 코를 손처럼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3: 그건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알 수 있어요. 함께 가볼까요?
5: 네!
4: 엄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3: 널 찾느라 함께 여행하던 일행들과 멀어졌단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야.
4: 저기 있어요!
3: 우리 코끼리들은 무리 생활을 해요. 나이 많은 암컷을 중심으로 먹이와 물을 찾아 길을 떠나죠. 코끼리는 나뭇잎과 나무껍질을 좋아하지만 과일이나 사탕수수도 잘 먹어요. 하루 종일 틈틈이 엄청난 양을 먹는답니다.
4: 엄마, 저는 코를 잘 못 쓰겠어요.
3: 계속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4: 네, 계속 돌릴게요.
3: 코끼리의 코는 뼈 없이 촘촘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릴 때는 말랑말랑하지만 자꾸 쓰다 보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요.
2: 아, 코끼리 코는 뼈 없이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였구나.
0: 그럼 코끝에 뾰족한 건 뭐예요?
3: 아, 그건 손가락 역할을 하는 돌기예요. 뭔가를 잡을 때 사람의 손가락처럼 쓸 수 있어요. 아참, 그리고 우리 코끼리는 코와 윗입술이 하나로 붙어있답니다.
0: 어? 그러고 보니 윗입술이 없었어.
2: 맞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
0: 에이 참. 근데 코끼리는 코로 물도 마시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엄마, 목 말라요.
3: 그래? 자, 그럼 먼저 코로 물을 들이켜고
4: 아이고,
3: 괜찮아?

0: 물은 코로 마시는 게 아니야.
1: 그럼 물은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2: 코끼리는 코에 물을 많이 담은 후에 입으로 코를 가져가서 물을 뿜어요. 그리고 코와 목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물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도 있지요.
3: 아, 그렇구나.
2: 어머, 아가야, 졸리니?
1: 네, 엄마.
2: 그럼 누워서 좀 자렴.
1: 네.
3: 우와, 코끼리는 다 누워서 자요?
2: 아기 코끼리는 보통 누워서 잠을 자지만 커서 어른이 되면 주변을 경계하며 서서 잔답니다.
4: 서서 자면 안 넘어져요?
2: 코끼리의 다리는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쉽게 생겨서 잘 때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발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3: 네? 무슨 비밀이요?
2: 우리 코끼리가 여기 저기 쿵쿵쿵쿵 잘 돌아다닐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발바닥에 있는 지방 조직 덕분이랍니다.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것이 발바닥에 있어서 코끼리는 발가락으로 걷는다고 할 수 있죠.
3: 우와, 신기하다!
2: 자, 이제 우리 일행들과 함께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
3: 안녕! 엄마랑 아기랑 건강하면 좋겠다.
4: 맞아.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3: 누나, 나도 딱지 받으면 밥도 더 잘 먹고 잠도 더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끼리 딱지 나 주면 안 될까요?
4: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3: 우와, 신나 신나.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고고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재미있는 과학 공부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또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 여러 가지 식물들을 배워보았잖아요. 오늘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양한 식물에 사는 곳에 따른 특징 알아볼 겁니다. 또 오늘은 어떤 식물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요?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들, 산, 강, 연못에 이어서 오늘은요, 바로 여기 사는 식물 배워볼 겁니다. 어디 사는 식물? 바로 사막에서 사는 식물입니다. 자, 사막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모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덥고요, 비도 잘안 오고 굉장히 건조하고요, 모래바람도 막 부는 그런 곳이에요. 자, 보면 사막은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뜨겁고,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요. 공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비가 적게 와서 물의 양이 적다, 건조하다, 그런 환경이고요.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모래 폭풍이 많이 분다, 모래가 굉장히 많은 곳,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곳에도요, 우리 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선인장, 용설란, 바오바브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죠. 자, 이런 식물입니다. 바오바브 나무, 용설란, 알로에, 선인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과는 좀 다르게 생겼지요. 자,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오바브 나무입니다. 이 바오바브 나무는요, 딱 봐도 알수 있듯이 키가 어때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저 뒤에 다른 식물과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또 특징이요. 줄기가 굉장히 굵어요. 이 굵은 줄기에 이 물을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오바브 나무는요. 건조하면 잎을 떨어뜨리는 또 특징이 있대요. 바오바브 나무입니다.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 중 하나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용설란인데요. 이 용설란, 알로에 모두요, 잎이 아주 통통하고 굵어요. 그러니까 이 바오바브 나무가 줄기에 물을 저장했다면 용설란, 알로에 같은 식물은 바로 이 굵고 통통한 잎에 물을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선인장인데요. 이 선인장의 특징은요, 잎에 가시가 있습니다. 많은 가시가 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 덕분에 다른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해치는 걸 막아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 선인장은요, 줄기가 굵은데요. 역시 굵은 줄기 안에 물을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 바오바브 나무, 용설란, 알로에, 선인장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요, 많은 식물이 나왔을 때이 모든 걸다 기억할 수가 없다면 이 식물을 보고 아, 이 식물의 이름 또몇 가지 특징 정도는 꼭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왕 공부하는 거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들이 나왔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식물들의 이름만큼은 꼭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걸 봤을 때 아, 바오바브 나무, 아, 용설란, 아, 알로에, 아, 선인장,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들은 꼭꼭 기억하고 가자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볼까요? 자, 다음은요, 환경에 따른 식물의 모습 관찰하기입니다. 방금 보았던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 선인장의 특징

다른 면에 화장지를 데워보고 어떤 변화인지를 관찰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장지를 이렇게 데워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화장지가요, 젖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대면 화장지가 젖는다. 화장지에 물기가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인장은 줄기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 사막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인장이 정말 줄기에 물을 저장하고 있는지 바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이 문장에다가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중요하다라는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별을 많이 그려줄게요. 중요, 중요. 자, 이 실험을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줄기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구나. 누가? 선인장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불의 옥잠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역시 생김새를 관찰해 보면은 잎은 초록색이고요, 뿌리는요, 마치 수염 모양입니다. 그리고 잇몸은 둥근 모양이고 입자루는 볼록하게 부풀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잇몸이라는 것은요, 이 불의옥잠의 잎 부분 중에서 이렇게 넓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잇몸이라고 하고요. 입자루는 잇몸 아래에 이렇게 통통한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부분을 바로 입자루라고 하지요. 간혹 이 입자루를 줄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줄기는요, 입자루와 뿌리가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옆으로 기는 듯이 자라는 것이 줄기고요. 이 통통한 부분은 줄기가 아니라 바로 입자루입니다. 잇몸과 입자루이지요. 자, 그렇다면 불의 옥잠의 이 통통한 입자루 속 모양을 관찰해 볼 건데요. 자, 가로로 자르면요, 이렇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자,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보이나요? 동그란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따라서 동그란 구멍이 많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고요. 자, 세로로 잘라 보면은요, 이래요. 자, 어때요? 공기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따로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자, 이번 실험은요, 자른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물 속에 넣고 눌렀을 때 현상을 관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 속에 넣고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물 속에 넣고 누르면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나옵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기 공기방울이 보이나요?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누른 손을 딱 떼면은요, 입자루가 다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게 중요해요. 요 아래, 요 문장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중요 표시 한번 해볼까요? 나만의 중요 표시. 선생님은 아까처럼 많은 별 그림을 그려줄게요. 중요, 중요.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불의 옥잠은 입자루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물에 떠서 살수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의 옥잠은 물에 떠서 살아갑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불의 옥잠이 물에 뜰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통통한 입자루에 공기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물에 떠서 살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요, 모두 공기주머니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에 떠서 사는 식물 중에 잎과 꽃이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이가래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생이가래. 이 식물은요, 불의 옥잠처럼 공기주머니가 없지만 잎의 앞면과 뒷면, 양면에 아주 작은 털이 나 있어서 이 물을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둥둥 물에 뜰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면 모두 공기주머니가 있다가 아니라 식물마다 다른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의 옥잠은 입자루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물에 뜰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우리는요, 생활에서 식물의 많은 특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독구마리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한 찍찍이 테이프입니다.

자, 이 독고마리 열매는요, 가시가 있는데요. 가시의 끝모양이 마치 이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갈고리. 그래서 뭐 옷이나 동물의 털에 굉장히 착잘 달라붙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를 활용해서 빗물을 모을 수도 있어요. 이 느릅나무 잎은요, 이렇게 물을 모으기 굉장히 좋게 생겼어요. 이런 생김새를 이용해서 빗물을 모으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이용해서 날개가 딱 하나뿐인 선풍기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단풍나무 열매가 이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는 특징을 이용해서 헬리콥터 프로펠러도 만들기도 하지요. 자, 계속해서 4번은요. 물에 젖지 않은 연잎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이 절대 스며들지 않는 옷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연잎은요. 잎의 표면에 아주 작은 돌기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잘 스며들기 어렵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옷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은요. 태양을 향해 꽃이 피어 있는 해바라기의 특징을 이용해서 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태양 전지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7번. 바람이 불면 쉽게 휙 떠올라서 멀리 날아가는 민들레 열매를 이용해서 낙하산을 만들기도 하죠. 자, 8번. 가시를 가진 장미 넝쿨의 생김새를 이용해서 철조망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요. 다양한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생활에서 활용되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짜잔.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생활용품 설계하기인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친구는요. 이걸 생각했대요. 첫 번째. 물에 빠지지 않는 국자. 자,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려주었습니다. 물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국자가. 자, 어떤 식물을 이용했냐면, 불의 옥잠의 특징을 이용했습니다. 물에 떠서 사는 불의 옥잠의 특징을 이용하였다.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을 두개다 생각해 보았는데요. 좋은 점은 국자가 음식에 빠지지 않아 편리하다. 보완할 점은 손으로 들었을 때 너무 무겁지 않게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면 좋겠다. 보완할 점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미끄럼 방지 옷걸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렇게 생김새를 또잘 그려주었네요. 자,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진 끈끈이 주걱의 특징을 이용했다. 여기 이렇게 끈적거리는 끈끈이 주걱의 특징을 이용해서 옷을 걸면은 이 끈적거리는 특징 때문에 옷이 잘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점은 옷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좋은데, 보완할 점은 끈끈한 물체가 옷에 붙어서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방수 모자인데요. 자, 그림 이렇게 그려줬고요. 물에 젖지 않는 연잎의 특징을 이용했고, 좋은 점은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머리가 젖지 않아요. 자, 보완할 점은 방수 소재로 인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점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벽면에 붙여두는 붓인데요. 이 털이나 옷에 잘 붙는 독고마리 열매의 특징을 이용해서 착 붙여두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점은 붓을 물 위에 띄울 수 있고 사용할 때 손에 쥐기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이 좋은데, 보완할 점은 이 먼지가 잘 붙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어려워서 이런 점은 좀 보완하면 좋겠다. 함께 생각해 본 예시이네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벌레잡이 도구인데요. 이런 생김새예요. 벌레를 잡는 벌레잡이 동풀의 특징을 이용했다. 좋은 점은 작은 벌레가 랄랄라 움직이다가 톡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잡을 수 있다. 보완할 점은 페트병을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통 안을 청소하기 어렵다라는 보완할 점이 있네요. 재미있는 벌레잡이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요, 우리 빠르게 개념하기 문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1번, 다음 식물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선인장과 알로에 사막에 사는 식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인장은요, 잎이 가시 모양이지요. 또 알로에는요, 잎이 크고 두꺼워요. 용설란도 그렇고요. 선인장은요, 줄기에 물을 저장해 두고요. 이 알로에, 용설란 같은 식물은 이 두꺼운 잎에다가 이 물을 저장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자, 2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인장은

2번 줄기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 사막에서 살수 있고요. 3번 불의 옥점의 잇몸 아래 볼록하게 부풀어 있는 부분은요. 줄기가 아니라 자루는 자루인데 바로 입자루라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입자루. 자, 다음은요. 4번입니다. 불의 옥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가위표. 1번, 잎은 초록색, 뿌리는 수염 모양.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잇몸은 둥근 모양, 줄기가 불룩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입자루라고요. 가위표. 5번, 독고마리 열매,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를 이용해서 찍찍이 테이프는 독고마리 열매. 가시의 끝부분이 갈고리 모양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찍찍이 테이프. 6번.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감은요. 무슨 특징을 이용했냐면 바로 연잎의 특징을 이용했습니다. 작은 돌기가 무수히 나 있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요. 이런 효과를 연잎 효과라고 합니다. 자, 7번인데요. 독고마리 열매의 특징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열매의 가시를 확대해 보면 끝부분이 갈고리 모양. 맞습니다. 2번. 그래서 털이나 옷 등에 쉽게 붙을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기도 하지요. 자, 8번인데요. 이 젖은 상태에서는 오므라들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벌어지는 뭐의 특징? 바로 소나무, 솔방울의 특징입니다. 솔방울. 솔방울의 특징을 이용해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고 몸의 열은 잘 배출되는 옷을 만들 수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9번은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가위표예요. 1번. 연잎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방수 모자를 만들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불의 옥점의 특징을 이용해서 미끄럼 방지 옷걸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 옷걸이는요. 바로 끈끈이 주걱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지요. 따라서 2번은 가위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와, 친구들, 여기 사진 보세요. 모래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여기 모래바람이 막 부는 모습이 막 느껴집니다. 굉장히 건조해 보이고요. 자, 볼게요. 1번. 공기가 매우 습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크고요.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요.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뜨겁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지요. 5번. 비가 적게 와서 물의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1번 옳지 않다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이 식물, 자, 딱 보면 이름 정도는 알아두자라고 했지요. 뭔가요? 선인장, 용설란, 알로에, 소나무, 바오바브 나무 중에서 나무는 나무인데 바로 바오바브 나무이지요. 줄기에 물을 저장하고요. 사막 식물이고요. 키가 크고 줄기가 매우 굵어요. 건조할 때는요. 잎을 떨어뜨리는 특징을 가진 바오바브 나무입니다. 자, 3번은요.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수 있는 까닭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잎에 물을 저장하는 것은요. 용설란, 알로에 같은 식물이고요. 자, 2번. 키가 크고 꽃이 많이 핀다. 3번.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한다. 이게 맞죠? 4번. 줄기가 가늘고 아니지요. 잎과 줄기에만은 구멍 아닙니다.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선인장. 따라서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이 식물도 우리 이름 알아야겠지요.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불의 옥잠입니다. 불의 옥잠의 뿌리는요, 이렇게 수염 모양이에요. 그리고 잎의 넓은 부분은 잇몸. 잇몸을 받치고 있는 통통한 부분은 바로 뭐다? 그래요. 자루는 자루인데 입자루라고 했습니다. 입자루. 자,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물에 떠서 살지요. 개구리밥, 물상추, 불의 옥잠 모두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죠. 2번, 잎은 초록색 맞아요. 뿌리는 굵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염 모양입니다. 틀렸고요.

0: 4번, 잇몸은 둥근 모양이다. 둥근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5번, 입자루는 볼록하게 부풀어 있지요? 맞습니다.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고 다음 문제 5번, 6번 보자고요. 자, 자른 불호흡점에 입자루를 물이 담긴 수저에 넣고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위 실험 결과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입자루가 녹는다? 큰일 났죠? 2번, 입자루가 단단해진다? 3번, 입자루에서 물이 나온다? 4번, 입자루가 물을 빨아들인다? 다음, 5번, 입자루에서 공기방울이 나온다? 아까 실험 결과 기억하고 있나요? 눌렀을 때 여기서 뽀글뽀글 공기방울이 올라왔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아, 입자루에는 공기주머니 덕분에 불의옥점이 물에 떠서 살수 있구나라는 것도 정리해 보았잖아요. 따라서 옳은 것은 바로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인데요. 알수 있는 사실 1번, 불의옥점은 물이 없어도 살수 있다. 2번, 불의옥점은 물에 잠겨 사는 식물이다. 물에 잠겨 사는 식물은 뭐 검정말, 나사말, 물질경이 같은 식물이잖아요. 불의옥점은 물에 떠서 삽니다. 들렸어요. 3번, 불의옥점은 입자루에 물을 저장하고 있다. 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저장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4번이. 5번, 불의옥점은 입자루의 양분이 아니라 공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수 있는 사실, 바로 4번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죠. 생활에서 식물을 활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배추를 활용해 김치 같은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요. 다음, 2번, 허브를 이용해서 방향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3번, 어떤 치자 열매, 식물의 열매를 이용해서 옷에 물을 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4번, 학교 정원을 꾸미기 위해 장미를 심기도 하고요. 맞고요. 5번,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해 낙하산을 만들었다. 낙하산은요, 단풍나무 열매의 특징이 아니라 바람에 잘 날아가는, 멀리 날아가는 바로 민들레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했기 때문에 바로 5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이용한 것은요, 우리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라든지 아니면 뭐 날개가 하나뿐인 선풍기 이런 것들이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이용한 물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8번과 9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독고마리 열매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볼까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바로 독고마리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고마리 열매의 가시를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갈고리 모양처럼 돼 있어요. 갈고리. 그래서 뭐 옷이나 동물의 털에 딱 붙으면요. 잘 떨어지지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물에 잘 뜬다. 2번, 털로 짠 옷에 잘 붙는다. 3번, 열매가 바람에 잘 날아간다. 민들레 열매. 4번, 만졌을 때 부드럽고 말랑거린다. 5번, 돌기가 많이 나 있어서 물에 젖지 않는다. 연잎의 특징. 따라서 독고마리 열매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2번, 털로 짠 옷에 잘 붙는다. 그래서 우리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기도 하지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인데요. 위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 만든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찍찍이 테이프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인데요. 식물과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예를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보죠. 연잎은요, 연잎 효과라고 하지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 2번, 해바라기를 이용해서 해를 따라 움직이는 태양 전지판을 만들기도 하고요. 3번,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를 이용해서 빗물을 잘 모으는 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10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11번과 12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생활용품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미끄럼 방지 옷걸이가 있습니다. 요요요요. 잘 미끄러지지 않는 특징, 바로 끈끈이 주걱의 특징을 이용했지요. 끈끈이 주걱이라는 식물의 특징. 자, 위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이용한 식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끈끈이 주걱 3번에 여기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자, 위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이용하는 식물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가볍다. 끈적거린다. 물에 젖지 않는다. 자석에 잘 붙는다. 바람에 잘 날아간다. 여기 이름을 보세요. 미끄럼 방지 옷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옷걸이에 옷을 걸면은요, 쭉 미끄러져서 막축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끈끈이 주걱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끈적거리는 걸 붙여 두어가지고 옷을 걸었을 때잘 떨어지지 않게 해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2번에 끈적거리는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번 문제 정답은 2번 끈적거린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꿀빠지 친구들도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내가 만약에 이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발명가라면 나는 어떤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생활용품을 만들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좋은 점과 보완할 점 함께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1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아하 문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 모두 공기 주머니가 있을까요? 둘, 연잎 효과는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요, 많은 식물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이 할것또 있습니다. 내가 발명가가 되었다면 발명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이번 시간에 나온 여러 가지 대표적인 식물들의 이름을 외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사진만 봐도, 아! 바오바브 나무, 아, 선인장, 아, 알로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식물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도 함께 꼭꼭꼭 기억해 두면 다른 문제를 볼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미리 풀어보고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줄 거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도형의 닮음 연습 문제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살짝 넘어가서 레벨 1에 있는 쉬운 문제들 건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단원 마무리 문제들이 좀 쉽기 때문에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를 그 연습 문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 쪽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3번과 5번 두 문제 한번 잘 봐주시고,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림들, 그리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67페이지 연습 문제 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서로 닮은 두 삼각형을 찾아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닮음 조건을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때 주의하셔야 될거 뭐다?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잘 맞춰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닮음인 것들을 찾아내고 대응점들을 잘 구별해 볼수 있어야 돼요. 자, 대응점들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떤 삼각형들이 닮았는지부터 확인해야죠. 봤더니 각에 대한 조건들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변들을 모두 다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먼저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봐요. 보시면 6과 9와 12라고 이야기해서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6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8과 12와 16 이러면서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8cm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대응하고 있는 변이 저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라면 대응하고 있는 변이 이두 변일 수밖에 없을 거고 제일 짧은 변들 두 개. 그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3대 4다라는 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변에서도 이 길이의 비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길이를 생각해 보면 9cm와 12cm하고 나타나 있는데 이 9cm와 12cm가 가지고 있는 길이의 비도 3대 4니라는 걸 확인해 봐야죠. 3대 4? 맞아요.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긴 변. 자,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가장 긴변 12cm와 오른쪽에 있는 큰 삼각형의 가장 긴변 16cm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3대 4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두 삼각형의 대응변 3개를 봤더니 길이의 비가 전부 다 3대 4로 일정하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닮음? 그렇죠. 변의 길이 3개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니까 SSS 닮음이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대신에 쓸 때는 어때? 대응점의 순서를 맞췄어야 되죠. 그래서 삼각형 ABD와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기호를 쓸 겁니다. 근데 맞췄을 때 이런 생각합시다. A에서부터 출발해서 B를 거쳐서 D까지 가는 거니까요. 중간 변을 따라서 제일 긴 변을 따라 움직이는 순서로 쓰죠. 그러니까요, 오른쪽 삼각형에서도요, 어떤 순서로? 점에서 중간 변을 따라서 제일 긴 변을 따라 움직이는 순서로 이렇게 D, B, C의 순서로 점을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D와 DBC가 닮음이다라고 이렇게 기호를 맞춰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변의 길이 3개를 가지고 우리가 닮음을 이야기했으니까 SSS 닮음이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만약 내가 첫 번째 삼각형을 쓸때 ABD로 쓰지 않고 만약에 삼각형 ADB로 썼다면 어때요? 제일 짧은 변에서 제일 긴 변을 따라 움직이는 순서죠. 그러니까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제일 짧은 변에서 제일 긴 변을 따라 움직이는 순서로 써주면 된다. 삼각형 DCB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삼각형 DCB라고 이렇게 대응점의 순서를 맞춰 써주면 또 정답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괜찮아요? 대응점 순서 맞추는 방법 말씀드렸었죠? 선생님 이렇게 변의 길이의 순서를 가지고 맞춰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요, 매번 대응하는 변들끼리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게좀 불편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역시나 작은 쪽 삼각형과 큰쪽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작은 쪽 삼각형에서 먼저 변의 길이를 봤더니, 그래, 6대 9대 12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걸 가장 간략하게 표현해주면 3대 4대 자, 3으로 나누면 2대 3대 4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른쪽 삼각형에서 8, 12, 16이 역시나 8대 12대 16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대 3대 4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아,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변의 길이가 작은 거에서

3대3부터 생각하면 2대3대4.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변의 길이를 작은 거에서부터 생각하면 2대3대4. 그래,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닮음이구나라는 얘기,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되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서 닮음 삼각형 찾고 대응하고 있는 점들의 순서대로 기호를 맞춰 써주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역시나 두 개의 삼각형에서 닮음인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정석대로 생각하자면 이렇죠. 맞꼭지각으로 이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 그런데 그 각의 한쪽 변의 길이가 5, 다른 쪽 변의 길이가 10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아,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2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변도요, 7cm와 14cm니까 역시나 1대2라는 비를 그대로 똑같이 만족하고 있구나. 가운데 각 하나 똑같은데 1대2, 1대2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지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삼각형은 SAS 닮음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삼각형 하나 먼저 쓰고 나머지 대응점 순서 맞춰서 써주면 되겠다. 아래 있는 삼각형이요. 삼각형 ABC라고 쓰기에 딱 좋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어떤 삼각형이 닮음인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그래, 각이 딱 대응하고 있는 그 점이니까 그대로 A가 되겠고, B는요, 이 빨간색 선분, 그거의 반대쪽 끝이죠. 그러니까 빨간색 선분의 반대쪽 끝 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C라고 하는 점이 E하고 대응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 ABC가 삼각형 ADE와 닮음이고, 닮음 조건을 생각해 보면 SAS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할 만하시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해결할 수 있네요. 자, 근데 이것도 어떻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선생님은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아, 맞꼭지각으로 각이 똑같아. 그럼 작은 삼각형 쪽에서 살펴봤더니 극각을 중심으로 해서 5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큰 삼각형에서도 5대 7의 비율 가지고 있니? 라는 거 확인해 보고, 맞아. 10대 14가 5대 7이니까. 아, 그럼 서로 닮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쓸때 당연히 삼각형 ABC, 이게 무엇과 닮았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7에 해당하는 비율에서부터 각을 거쳐서 5에 해당하는 변까지 움직여, ABC니까 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7에 해당하는 변, 그리고 5에 해당하는 변으로 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도요, 삼각형 A에서 출발해서 7에 해당하는 변에 있는 점, 5에 해당하는 변에 있는 점하고 대응점의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닮음 조건은 SAS 닮음이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들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더 즐겨 사용할 겁니다. 각이 하나 중간에 끼어 있다면 그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변의 길이의 b를 생각하고, 나머지 삼각형에서도 역시나 그 같은 각에 대한 이웃하는 변의 길이의 b를 생각해 볼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편리한 대로, 문제에서 먼저 눈에 띄는 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습 문제 2번으로 넘어가자. 아래 그림의 삼각형 ABC와 DEF가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면 닮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추가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DF의 길이가 5cm다라는 거, 요거 요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6대 12, 4대 8, 이거는 그래, 1대 2의 비를 가지고 있는데, 5cm와 5cm는 1대 1이 돼버리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다른 게 생기죠. 그래서, 아, 요거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5cm 가지고는. 얼마가 있어야 돼? 10cm라고 주어져 있어야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넌안 돼. 라는 얘기할 수 있고, 2번은 가능해. 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 보자. 각 A의 두 배가 각 D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각 A와 각 D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해도 두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아니니까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심지어 각의 크기조차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각 B와 각 E가 같다라고 이야기했네. 각 B와 각 E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각이 같아지는 거니까 4대 6, 즉 2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비를 갖고 있는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죠. 너도 8과 10이라면 2대 3.

3이라는 길이비를 갖고 있는 두면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니까 아, SAS 닮음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참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물론 그 각을 기준으로 해서 4와 8의 비가 1대 2, 6과 12의 비가 1대 2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고요. 자, 5번 보기 봅시다. 각 C하고 F가 서로 똑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다 그랬는데 C라는 각과 F라는 각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두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연습 문제 2번의 정답은 2번과 4번. 위에 있는 건 SSS 닮음, 아래 있는 건 SAS 닮음이다라는 걸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2번, 4번이 정답이었고요. 우리 연습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선분 AC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AC의 길이 모르니까 우리 X cm라고 하고 닮음인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근데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 다 알지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럼 SSS 닮음은 사용할 수 없어. 그치? 커다란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SSS 닮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각을 하나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좋겠죠. 어때요? 그래, 여기 있는 각 B를 생각해 보면 왼쪽에 작은 삼각형 ABD가 각 B를 가지고 있고 또 전체 커다란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도 이 커다란 삼각형이 각 B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닮음이 되는지는 빠르게 작은 삼각형에서 각 B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B가 4대 8, 1대 2가 되는 거니까 커다란 노란색으로 표시한 삼각형에서도 1대 2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되나요? 그렇지. 8과 16이니까 1대 2 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괜찮지. 그러면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라는 얘기할 수 있고 이제서야 두 삼각형의 대응변을 찾아서 길이의 비를 구해내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4cm와 8cm가 빨간색 삼각형에서 제일 작은 변, 노란 삼각형에서 제일 작은 변으로 아, 대응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2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닮은 비가 1대 2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X cm랑 대응하고 있는 변은 뭐예요? 6cm인 거죠. 그래서 6대 X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X값이 12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결국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문제의 정답은 12cm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대신에 요런 오해는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삼각형이 닮음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작은 삼각형에서 각을 끼고 있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1대 2하고 확인했는데 그게 우연히 닮음 비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 작은 삼각형의 각을 중심으로 해서 1대 2, 큰 삼각형의 각을 중심으로 해서 1대 2니까 닮음이라는 건 확인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두 도형의 닮음 비가 얼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응하는 변끼리 길이의 비를 살펴봐야 되는데, 대응하는 변이 4cm와 8cm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우연히 닮은 비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하고 같아지는 것뿐인 거죠. 자, 순서는 닮음인 거 먼저 체크, 그리고 대응변 찾아서 길이의 비 체크. 요게 순서다. 예, 결국 X cm 그래서 구한 게 12cm였다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봤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연습 문제 4번입니다. 4번 보자. 아, 3번은요? 그래.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 봐.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이유가 뭐였겠어? 오해하지 말자고. 어떤 거? 요 대응하는 변과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였던 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 1대 2하고 똑같은 건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런 거다. 오해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본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각 B와 각 ACD가 서로 똑같대요. 표시되어 있네요. 각이. 그리고 나서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죠. 뭐 어떤 삼각형들이 닮았는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자, 변의 길이가 하나하나밖에 주어져 있지 않죠. 이거 무언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변의 개수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AA 닮음 쪽으로 접근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 얘들아, 생각해봐. 변의 길이가 SAS 닮음을 사용하려면 작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두 개, 큰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두개 있어야 돼요. 그두 개의 변 중에 하나의 변이 공유가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게두 개밖에 없어요. SAS 닮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AA 닮음으로 접근할 거다라는 거고, 각 하나 알고 있으니까 공유하고 있는 A라는 각을 생각해 본다면, 자, 이 각을 세모라고 선생님이 표시해 본다면, 자, 나머지 하나의 각이 네모가 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각을 하나 찾아볼 수, 삼각형을 하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커다란 삼각형 ABC 입장에서 봤을 때 세모와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각 C가, 그래, 네가 네모가 되는구나라는 걸 판단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 ABC 이것과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생각해서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세 개의 각이 모두 같아지는 거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표시했으니까요. 각의 순서 그대로 맞춰서 닮음의 구조를 찾아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순서로 삼각형 써볼게요. C, A, D라고 이렇게 삼각형 쓸수 있겠지? 네가 닮음이다라는 거야. 뭐라? 커다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순서로 대응점 찾을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순서로 찾으니까 삼각형 BAC 하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알수 있죠. 됐니? 그럼 닮음인 거 확인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변의 길이 필요한 거 찾아봐야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AD니까 AD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X cm와 15cm가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웃하는 변입니다. 그럼 커다란 삼각형에서도요.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웃하는 변의 길이를 안다면 그렇지. B, B래식 세울 수 있겠죠. 봤더니 아,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도 세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알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비례식 세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작은 삼각형에서 우리 X 더 짧아 보이는 그 X 대큰 삼각형에서의 15. 그게 큰 삼각형의 짧은 변. 작은 삼각형의 긴변15대큰 삼각형의 긴변 25하고 같아지는구나라고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자, 세모를 기준으로 해서 네모에서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오는 변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X 대 15가 될 거고,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어때? 아까 순서 그대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의 순서로 생각해 보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15대 25라는 변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똑같은 식이 쓰여져 있지만 생각하는 방법은 달랐어. 그치? 위쪽에 있는 하얀색 식은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다. 대응하고 있는 변들끼리 길이의 비를 구하고 그게 다른 대응하는 변끼리의 길이의 비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식은요. 선생님 스타일대로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그냥 작은 삼각형에서 본 겁니다. 어떤 순서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의 순서로. 그래서 X 대 15를 만들어낸 거고. 그럼 네모 세모 동그라미의 순서로 큰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네모 세모 동그라미의 순서로 15대 25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지만 만들어내는 생각의 방법은 달랐고요. 위쪽에 있는 게 보편적인 방법, 아래쪽에 있는 게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법이다라고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비례식을 풀어보면 되는 건데요. 15 곱하기 15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그대로 써두도록 합시다. 25x가 15 곱하기 15다라고 식쓸수 있고요. 이제 25를 5로 나누면서, 아, 너
5x가 되고 너는 3이 되는구나. 다시 5를 또 나누면서 너 3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 x가 9다라는 결과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라는 계산을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양쪽에서 나눌 수 있는 값들을 공통으로 나누어가는 거. 이게 이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x 이퀄 9.

0: 하고 구했고 그걸 바로 우리가 선분 AD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아 9cm라는 정답 써주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괜찮니? 좋아요. 마지막에 비례식 계산하는 방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수를 줄이고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연습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공식을 그냥 빠르게 적용해 보자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정말 긴 시간 설명하고 자세하게 닮음들을 찾아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식에 빠른 적용의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또 다른 직각삼각형 만들어내고 있고 그때 선분 CD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를 X cm라고 하고 X 구합시다. 그럼 어때? 내려오는 변이 3cm로 표시되어져 있으니까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씩 만들어내면 되죠? 그래서 3의 제곱은 1 곱하기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다라는 거 중요하지. 결국 x 플러스 1이 9니까 x는 8하고 쓰여지고 그게 바로 선분 CD의 길이가 되겠군요. 네, 선분 CD의 길이가 8cm라고 정답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죠. 어때? 할만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요,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공식을 머릿속에서 형상화시켜서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이걸 x 플러스 1이 아니라 x로 쓰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반드시 도착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짧은 거, 긴거 하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 강조하려고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고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문제 또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좋았어. 연습 문제 6번 넘어가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역시나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주어져 있을 때 이번에 뭐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AD의 길이 구하래. 자, 이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내려오는 변의 길이가 X cm니까 X의 제곱이 뭐하고 똑같아? 도착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하고 똑같아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이 값이 9 곱하기 1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 9 곱하기 16이야? 그럼 9와 16 곱해서 값을 쓴 다음에 그 값이 도대체 뭐의 제곱일까? 이걸 이제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X제곱이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3 곱하기 4의 전체 제곱이 되겠어라는 생각할 수 있죠? X제곱이 3 곱하기 4의 전체 제곱이고 X가 길이니까 양수라고 한다면 아, X는 12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선분 AD의 길이를 생각하면 12cm다라고 정답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선생님, 16은 2의 4제곱 아닙니까? 그래, 괜찮죠. 2의 4제곱 맞지만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지수를 제곱으로 맞추어 주면서 지수 법칙 써서 3 곱하기 4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바깥으로 묶어 내버린 겁니다. 자, 이거 지수 법칙 적용하는 요령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개념책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산수를 해 내려가는 방법들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실전책에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연습하시고 실전책에서는 내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로 문제 풀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니? 자, 그럼 믿고 선생님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우리 중단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단원 문제 레벨 1풀 텐데요. 레벨 1 문제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네, 우리 옛날 기억 떠올려 보죠. 중단원 문제, 우리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각 A에 대응하는 각과 EF에 대응하는 변을 순서대로 적으래요. 그림 안 보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각 A에 대응하는 각은 동일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D 하고 쓸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답이 아니고, 1번 아니면 2번일 거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다음 선분 EF에 대응하는 변, 아 EF는 가운데 거랑 뒤에 거 연결한 거니까 BC가 대응하는 변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선분 BC라고 써준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거 그림 보고 찾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함정을 팠다면 여기 있는 EF라고 이야기하는 걸 FE라고 문제에서 써주었다면 우리가 아 요거랑 대응변이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선분 BC라고 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의합시다. 만약 문제에서 선분 FE라고 썼다면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그대로 맞춰서 선분 CB라고 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봐요. 자, 됐니? 좋아. 그래서 그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기호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두 가지 방법 말씀 드려봅니다. 자, 1번 문제 정답이 2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자.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이 아닌 걸 골라보래요. 항상 닮은 도형인 거 머릿속에 슉슉슉 스쳐가죠. 지난 시간에도 아마 비슷한 문제 하나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 그때 선생님이 반구에 관련된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봅시다. 지금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렇지. 항상 닮음이죠. 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하나가 직각이고 양쪽 끝각이 45도로 고정되어 있어요. 무조건 AA 닮음이 돼요. 그래서 1번은 항상 닮은 도형이 된다라는 거고. 자, 두 개의 정오각형. 그렇지. 정다각형끼리는 각의 개수가 똑같다면 항상 닮음이죠. 그래서 너도 참이야 생각할 수 있다. 두 원, 괜찮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의 원, 항상 닮음 도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파생시켜서, 그렇지. 두 개의 반원 같은 경우도 항상 닮음 도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다음, 두 개의 직육면체. 아, 직육면체는 그렇지 않아, 그지?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모양들이 항상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닮음 도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신에 두 개의 만약 정육면체였다면 항상 닮음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그래서 요 직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닮은 도형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구, 당연히 항상 닮은 도형이고요. 이거 두 개의 반구도 항상 닮은 도형이다라고 파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다. 찾을 수 있겠네. 자, 3번으로 넘어가서 3번 문제 봅시다.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 대응하고 있는 변을 봤더니 12와 8이면요. 닮음 비 3대 2 맞아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다음 EF의 길이가 6cm니라고 얘기했는데 요렇게 두개 3대 2를 만족시키려면 6cm 참이어야 되죠. 자, AD 대 EF 이건 2대 3? 아니, 3대 2여야 되니까 잘못된 거 3번이야라고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각 A가 90도니라고 물어봤는데 120도 여기다 그대로 옮겨준다면 360도에서 나머지 다 빼면 우리 각 A가 90도야라는 거 찾아볼 수 있겠죠. 참이에요. 자, 각 G가 80도니라고 물어봤는데요. G는 당연히 대응각의 크기 보면 80도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옳은 건요, 1, 2, 4, 5번. 옳지 않은 건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요 뒤에 있는 문제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3번이죠. 세 번째, 네 번째 글입니다. 여러분 읽어 봤나요? 꼭 먼저 읽은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거 알고 계시겠죠? 아주 재미있는 글들입니다. 자, 기술 분야 세 번째 글은 인공지능과 신경망 이론입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 최고의 화두예요. 그렇죠? 근데 신경망 이론이라는 내용은 왜 들어갔을까? 자, 그리고 네 번째 글은 생체 인식 기술의 발전입니다. 생체 인식 기술. 요즘에 뭐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디 건물에 갈때 지문 인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세돌 대 알파고. 자, 2016년 3월입니다. 이날 너무 기억이 나요. 이날 정말 엄청난 날이었어요. 총 5회에 걸쳐 이세돌 9단과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이세돌은 자신이 4대 1 혹은 5대 0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최종 결과는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하였다. 이세돌이 생각하기로는 뭐 바둑 게임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뭐 그동안 게임했으면 늘 자신이 이겼으니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한번 겨우 이겼어요. 진짜 그 다섯 번의 대국을 거치는데 그 천재 바둑 기사의 그 표정이 너무 이제 시시각각 물론 그렇게 막 자세하게 변하는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만, 경기가 끝나고 나갈 때그 모습? 또 졌어. 또 졌어. 했을 때그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기계에 진다? 이건 좀인데. 그러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인간을, 뭐 지금도 뭐 이런 연산이나 이런 건 우리가 뭐 컴퓨터를 따라갈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계에 완전히 잠식당해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좀 두려움 같은 것도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알파고는 자기 자신과의 대국을 통한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죠. 내부 테스트 결과 다른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상대로 494승 1패를 기록했대요. 아, 그래서 나왔구나. 1패는 알파고의 실수였다고 알려져 있으면 그 약점에 대한 보완이 끝난 후 이세돌과의 대국에 나왔기 때문에 알파고는 이미 당시 최강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에 대한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분야 세 번째 글 인공지능과 신경망 이론 만나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수행했을 때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에 수행시키고자 하는 학문과 기술이다.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죠. 자, 그러므로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시각과 음성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등을 실현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기술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죠. 자, 앞에서 인공지능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뒤에 이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인 거야. 지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은 자연지능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 인 거죠.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 만세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좀 주저하게 돼요. 하다 사람처럼 사람과 똑같은 내지는 사람을 능가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적당히 발전하자. 기술 발전 좋은데 선은 좀 넘지 말자. 이런 게 인문학을 주로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을 개발하는 분이나 과학자분들은 좀 다른 생각이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면 기술의 개발이나 발전은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의 문제는 과학자로서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저게 되는데 그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나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계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그래서 1문단, 인공지능의 개념, 그리고 인공지능의 연구 목표가 나와 있네요. 컴퓨터는 인공지능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 컴퓨터가 등장하여 비로소 인간의 사고 과정, 뇌 구조와 기능,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에 대한 연구가, 그쵸, 촉진되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연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된 컴퓨터의 역할. 그래서 큰 역할을 했다. 인공지능 역사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생각했냐?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이용하면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적시적소에 활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망 이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모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되니까 좀 무서운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이론을 신경망 이론이라고 한다. 자, 3문단에서는 컴퓨터의 지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나왔는데, 이제 신경망 이론인 겁니다. 자, 보다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죠. 자, 신경망 이론은 바로 이들의 중심 화제죠. 제목에도 있습니다. 워런 맥컬러와 월터 피츠가 처음 제시하였다. 맥컬러와 피츠는 생물학적인 신경망 이론을 단순화해서 논리, 산술, 기호, 연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경망 이론을 제시했다. 그들은 마치 전기 스위치처럼 온과 오프, 온과 오프로 작동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인공신경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하면 그것이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기능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대요. 뭐 증명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진짜로. 온 오프처럼 온 오프로 작동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인공신경. 이것을 그물망 형태로 만들면 이게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기능을 똑같이 흉내낸다는 거야. 사람의 신경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죠. 진짜? 싶은데 어떻게 증명했대. 했다니까 뭐할 말이 없네요. 자, 3문단 신경망 이론의 개발입니다. 신경망 이론을 발판으로 삼아 미국의 프랭크 로젠블렛은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 퍼셉트론을 개발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그러니까 보고, 아, 저거 뭐야. 이걸 봤을 때, 저건 뭐야.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퍼셉트론을 개발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신경세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어떻게 하는데? 퍼셉트론의 각 단위는 여러 가지 입력 정보를 받아들여 이것들이 합쳐져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한 한계값을 넘어서면 출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신경과 비슷한 거예요. 신경세포와. 봐봐. 많은 가지돌기가 자극받을 때 신경세포가 신경신호를 발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셉트론과 인간의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유사하다는 거죠. 각각의 단위가 특정 입력 정보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퍼셉트론은 학습을 통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입력된 정보의 중요도를 다르게 설정해서 출력값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적 중요도를 변화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것들이 합쳐서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한 한계값을 넘어서면 출력이 발생한다. 이게 우리 신경세포가 신경신호를 발산하는 것과 같다는 거거든. 자, 우리가 뭐 이런 걸 만져요. 이런 걸 만져. 뭐 이거는 별로 뜨겁지, 차갑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뭔가를 만졌을 때 너무 뜨거워. 한계값을 넘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뇌로 올라가. 빨리 손 떼! 라고 지시를 내려. 그러면 이제 그게 입력이 되니까 출력이 내려와서 손뗄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퍼셉트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세포처럼. 와, 대단해요. 퍼셉트론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좀 이제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문제는 풀수 있을 겁니다. 비문학 독해를 할때막그 과학 공부, 교과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제재 안에서 힌트를 가지고 그걸 단서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러분. 자, 문제 갑시다. 스텝 2, 3번 문제 만나볼게요. 신경망 이론과 그것을 발판으로 개발된 퍼셉트론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먼저 신경망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생물학적인 신경망 이론을 단순화하여 논리, 산술, 기호, 연산은 구현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무엇을 인공신경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을 해.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기능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증명해냈다고 했죠. 자, 여기서 개발된 무엇? 퍼셉트론은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인간의 신경세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학습을 통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모델이다. 이 인공신경망을 최초로 구현한 모델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스텝 3 문제 만나볼게요. 1번 볼까요? 미끌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2번이에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컴퓨터의 역할, 뭐야?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 컴퓨터가, 그지? 한 다음에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리, 신경망 이론, 이것을 구현한 퍼셉트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가장 알맞아요. 권위 있는 이론에 근거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한계 지적 전혀 아니고 신경신호가 신경세포를 발산시키는 과정을 제시해서 생물학적인 이론이 기기에 적용되는 양상 설명 뭐 모두 이 글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 그랬어요. 일단 보기부터 보면 퍼셉트론은 실제 뉴런과 우리 신경세포죠? 유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뇌에서 뉴런이 입력 신호를 받으면 출력 신호가 생기듯이, 만졌을 때, 아, 이거 뭐야? 뭐 어떻게 반응해? 이렇게 출력 신호가 생기듯이, 퍼셉트론에서는 입력 값을 통해 출력 값이 생겨요. 이때 모든 입력 값이 출력 값을 내는 건 아니야. 우리 신경세포랑 똑같아. 모든 걸 만졌다고 해서 바로 손 떼는 게 아니라, 일정 한계값 넘었을 때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뉴런이 일정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 출력 신호가 생기는 것처럼 퍼셉트론도 일정 이상의 값이 충족되어야 출력 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정 이상의 값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가중치가 하게 된다. 그리고 퍼셉트론은 이 가중치를 통해 입력 값의 중요도를 스스로 선별해 이를 바탕으로 결과 값을 출력해 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퍼셉트론은 상대적 중요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스스로 선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내용 틀렸습니다. 2번. 퍼셉트론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입력 정보가 모두 충분한 자극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의 입력 값이 극대화되어야겠고, 모든 정보의 입력 값이 극대화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뉴런처럼 일정 이상의 값이 충족되어야 출력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입력 값의 중요도를 스스로 선별해서 결과 값을 출력해 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정보의 입력 값이 다 극대화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3번 볼게요. 가중치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퍼셉트론의 기능, 그죠? 신경세포의 자극을 통해 신경신호를 발산한 인간의 뇌의 기능을 모방했다. 자, A 부분에 보시면, 봐봐. 많은 가지돌기가 자극받을 때 신경세포가 신경신호를 발산하는 것. 많은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을 때. 즉, 일정 이상의 값이 충족되어야, 일정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 출력신호가 생기는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어떨까요? 4번 볼까요? 사람이 다양한 가중치를 퍼셉트론에 입력한 후 그것을 조정하는 훈련을 통해 퍼셉트론은 입력값에 상관없이 중요한 정보를 처리한다. 아니요. 입력값에 상관없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통해 입력값의 중요도를 스스로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력값에 상관없다라는 내용은 잘못됐죠.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퍼셉트론이 입력값에 대하여 가중치를 계산하고 중요도를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돼. 이미 퍼셉트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되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꼼꼼히 그 내용과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 또 바르게 설명한 것, 이것을 구분해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지문 만나봤고, 이제 두 번째 지문 먼저 독해지식부터 보겠습니다. 역접이에요. 자, 다양한 접속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접속어들 중에서 앞에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에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주면서 뒤에 말을 꾸며주는 부사를 접속 부사.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접속 부사 중에서 앞에 글에서 서술한 사실과 서로 반대되거나 앞에 글에서 서술한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뒤에 글에서 성립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을 역접의 접속 부사, 대표적으로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까? 생체 인식 기술은 보안성이 높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어요. 그러나 생체 인식 기술이 대중화되려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 등이 해결되어야 된대.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은 앞에 편리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건 또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냐면 그러나까지만 보여줘. 그리고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역접이니까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특성이 나오겠구나 해서 답을 찾아주는 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역접 만나봤고 그러면 지문 봅시다. 생체 인식 기술. 사람마다 고유한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이 바로 뭐다? 생체 인식 기술이다. 생체 인식 기술은 이 글의 중심 화제죠. 사람마다 고유한 생체 정보. 지문, 홍채, 뭐 이런 거.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생체 인식은 지문이다. 지문 인식은 보통 사람마다 다른 손가락 무늬인 지문 중 지문 융기 분기점이나 끝점 위치와 속성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대요. 이게 바로 뭐다?

있다. 지문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정보죠. 지문 융기. 지문 여러분 자세히 봐봐. 이게 올록볼록 하잖아요. 볼록 올라온 데들 있죠. 그게 이제 융기라는 거예요. 올라온 부분. 그런 부분들 가지고 추출을 한대요. 스캔을 통해 저장된 지문과 사용자의 지문이 일치하면 전기 신호를 보내는 원리로 가동되며 살갗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문은 심한 노동을 하면 지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땀이 묻으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 이물질은 인식이 가능한데 땀이 묻으면 또 인식이 안 되네요. 지문 인식 기술의 단점이죠. 자, 먼저 생체 인식 기술이 무엇인지 개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문 인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이러한 지문 인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그 지문 인식 기술은 이런 단점들이 있었어. 이걸 보완하기 위한 기술이 홍채 인식. 우리 안구죠. 홍채 인식은 홍채의 모양과 색, 망막 모세혈관의 형태를 분석해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인데, 지문의 경우 다른 사람과 똑같을 확률이 640억 분의 1로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나랑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640억 명 중에 한 명인 거야. 우리 지금 지구의 인구 몇 명이야? 80억 명이 좀 넘죠. 그러니까 뭐 같은 사람 없겠네. 그러니까 지문 인식도 굉장히 정교한데, 홍채는 어떠냐면 심지어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조차 다르대요. 그래서 보완성이 뛰어나다라는 것. 이게 바로 홍채 인식 기술의 장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홍채는 다르네요. 홍채 인식은 여기까지가 뭐죠? 홍채 인식의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홍채 인식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 그걸 활용하려면 해야 되겠지만, 오. 너무 내 개인 정보야. 그치? 이게 지금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조차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그래요. 비밀번호는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물론 그만큼 보안성은 낮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홍채 인식 기술입니다. 꽤그 기술을 실제로 인식해서 활용하려면 과정이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차세대 개인 인증 방법. 그러니까 다음 이어지는 개인 인증 방법으로는 떠오르는 생체 인식 기술 중 하나는 행동 인식이다. 목소리 변화, 걷는 모습 등 움직이는 행동 정보를 이용하는, 오, 이거 영화에서 본것 같아요. 그 걸음걸이로 사람을 인식하는 건물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인 척해서 건물에 들어가려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따라해서 이게 뭐 이렇게 금방 뚫릴 정도면 인식할 수 그걸 가지고 생체 인식 기술로 쓸수 없겠지만 영화에서는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덜덜덜 떨면서 걸릴까 안 걸릴까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 있는 기술이었네요. 목소리 변화, 걷는 모습 등이 바로 행동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정보입니다. 움직이는 행동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으니까, 주인공이 어렵게 탈취한 USB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음성 인식 기술이 등장한다. 특정 인물의 목소리로 인증 단계를 거쳐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인데, 그럼 성대모사하면 그 사람 목소리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닐까? 자, 음성 인식 기술은 비강의, 구강의, 음성 경로까지 이 등에 따른 화자의 음성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비강은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뜻 나와 있습니다. 콧구멍에서 목젖에 이르는 그빈 공간이고, 구강은 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빈 공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활용하는 그 발음기관인 거죠. 코, 입, 이런 그 발음기관, 그리고 음성학적 특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음성인식 기술에 활용하는 정보입니다. 말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타인의 성대모사로는 인증 음성을 모방할 수 없어요. 그치? 그렇게. 아예 그렇게 뭐 단순하겠어? 음성인식 기술의 특징입니다. 성대모사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생체 인식 분야와 달리 원거리, 먼 거리를 말하죠? 에서도 전화를 이용해. 아, 목소리만으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전화를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야, 이건 정말 되게 장점이네요. 다른 기술은 직접 가야 되고 그 사람이 와야 되고 하는데 얘는 멀리 있어도 목소리만으로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 3분단 행동인식 기술의 첫 번째 음성인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걸음걸이 형태도 행동인식의 암호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의학계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기술이에요. 원래는 치료 기술이네요. 처음에는 신경이나 근육, 뼈 등에 이상이 있으면 비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나타난다.
라는 데에서

하관이 됐대요. 자, 걸음걸이 형태 인식 기술에 활용하는 정보입니다. 신경, 근육, 뼈 등에 이상이 있으면 비정상적이야. 현재는 걸음걸이만 보고도 누구인지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유 이게 발전을 했어요. 이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밤이나 낮 그리고 어떠한 기후 조건에 상관없이 최대 152m 거리에서 사람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와, 목표가 그렇습니다. 영상 센서와 동작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로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는데 쓰인다고 하네요. 자, 걸음걸이 형태 인식 기술의 활용 분야입니다. 멋있다.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를 찾아낸대요. 그러나 다른 생체 인식에 비해 개인 인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과정이 많이 소요된대. 아무래도 걸음걸이를 그냥 뭐 한두 번 걸어가지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만들 때 여러분 가시면 아직 안 만들어 모르겠지만 지문을 다 찍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지문이 다 등록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금방 찾지만 이걸 다 일일이 어떻게 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를 찾아낸다고 하니 그럼 이미 잡힌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의 재범을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다 일일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걸음걸이를 보고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초범의 경우에는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렵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계속 봅시다. 개인 인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과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분야다. 걸음걸이 형태 인식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왔죠. 여기까지가 4문단, 행동 인식 기술 두 번째 걸음걸이 형태입니다. 마지막 5문단에서는 생체 인식 기술 활용 시 유의할 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뭐 지문이라든지 뭐 홍채라든지 이런 게 우리의 생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다 보니까 너무나 개인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마지막 5문단에 보시면 이게 대중화되려면 사생활 침해 논란부터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토론이나 토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봅시다. 생체 인식 기술의 종류를 정리했대요. 생체 인식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죠. 사람마다 고유한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 지문 인식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홍채 인식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지문 인식은 지문 융기 분기점이나 끝점 위치와 속성을 활용한 것인데 단점이 있어요. 지문이 지워지거나 땀이 묻으면 인식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보완한 것이 홍채 인식이다. 홍채의 모양과 색, 망막 모세 혈관의 형태를 활용을 했습니다. 장점은 일란성 쌍둥이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보완 분야에서는 좋죠. 자, 이어서 보면 움직이는 행동 정보를 이용하는 행동 인식 기술, 차세대 기술. 그래서 음성인식과 걸음걸이 형태 인식이 있죠. 음성인식은 비강, 구강, 음성 경로 등에 따른 화자의 음성학적 특성을 활용합니다. 장점이 원거리, 먼 거리에서도 전화를 통해 인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걸음걸이 형태 인식은 말 그대로 걸음걸이 형태를 활용하는 건데 개인 인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과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스텝 3 문제 가볼까요?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대모사로는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는 음성학적 특성까지 흉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거예요. 3문단에 있죠. 지문인식은 지문 융기 분기점이나 끝점 위치와 속성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 1문단에 있고요. 지문인식과 달리 음성인식 기술은 원거리에서 전화를 이용하는 기술과 융합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3문단에 나와 있죠. 자, 이어서 봅니다. 행동 인식 중 걸음걸이 형태를 인식하는 기술은 주로 정부의 중요한 임무를 보호하는 데 활용된다고요? 4문단에 보시면 주로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는 데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어. 자, 이어서 5번. 다른 생체 인식 기술에 비해 걸음걸이 형태를 인식하는 기술은 데이터베이스 작업 과정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했죠. 내용이 4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가해 공통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기억은 홍채 인식이에요. 보기 볼까요? 얼굴 인식 기술은 컴퓨터에 입력된 영상에서 처리 대상의 얼굴 영역을 추출해 각 사람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얼굴 인식은 살아있는 이미지에 나타나는 선택된 얼굴 특징과 안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얼굴 인식 방식의 하나인 열분포 인식. 가요. 얼굴 혈관에서 발생한 열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대요. 근데 이 얼굴 열분포가 사람마다 다른가요? 이게

사람마다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하람이 열이 많이 날 때랑 열이 덜날때 다르지 않을까? 어쨌든 뭐 네, 나와 있네요. 생체 인식 기술입니다. 자, 1번 신체의 일부를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와 관련된 기술. 그렇죠. 여기도 열 분포니까 홍채 인식에서도 있고 맞습니다. 물리적 생체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그렇죠. 물리적인 생체 그 정보잖아요, 다. 근데 이것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쓸수 있겠지. 맞네요. 자, 아닌 거 찾는 거죠?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이 문단 보시면 홍채 뭐라 그랬어? 일란성 쌍둥이조차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성이 뛰어나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다라는 설명은 공통점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이어서 보면 기존에 수집된 개인별 생체 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보완 기술. 있어야 얘네들을 생체 인식 기술로 쓸수 있겠죠. 기존에 입력된 생체 정보와 비교하려는 생체 정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장치. 그쵸? 입력된 생체 정보가 있어. 새로 들어온 홍채가 이거랑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그죠? 그러니까 동일성을 판단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갖춰져야겠군.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우리 어휘 보물상자도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휘는 답습입니다. 예로부터 해오던 방식이나 수법을조차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의 지식 습득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면 된다고 생각했대.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 방식을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휘는 각광입니다. 각광, 사회적 관심이나 흥미란 뜻인데요. 생체 인식 기술은 보완성이 높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관심이나 흥미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어휘 모두 자주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기술 분야의 두 개글,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와 합성 생물학과 생명현상이에요. 역시 아주 두글 모두 흥미로운 글들입니다. 꼭 먼저 읽어보고 다음 시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이제 만나서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물질의 특성 다섯 가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시나요? 이게 만약에 물질의 특성,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라면 우리가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섞여 있을 때, 즉 혼합물에서 그 물질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것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으로 하나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뭔가 바닷물을요, 잘 담아둔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바닷물을 바로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변환하는 과정이거든요. 바로 이게 오늘 저의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 바닷물을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물질들이 섞여 있게 될 때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생물 속에서 그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질 이렇게 가지고 왔고 크게 두 개로 일단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순물질 두개 이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혼합물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먼저 크게 물질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갈 거거든요.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을요, 한 가지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혹은 원소 물질 혹은 그냥 원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이나 수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혹은 원소 물질이 순물질이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뭐 당연하지. 근데 어디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냐면 바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한 가지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 우리는 그것을 화합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물은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H2O라고 하는 한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은 역시 순물질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느낌만 보면 어때요? 화합물?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순물질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에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 여기에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게 결합할 때 그냥 막 섞이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섞일 때, 결합할 때도 법칙이 숨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한 가지,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 이 화합물 역시 순물질이다라고 보시면서 소금이나 에탄올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순물질 두개 이상이 섞여 있는 걸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혼합물도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 공기. 그래서 우리 공기 생각하면 78%는 질소입니다. 21%는 산소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공기가 바로 균일 혼합물 또는 소금물 이런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 불균일 혼합물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뭔가 침전물 같은 거 생기면서 가라앉는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유와 암석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바로 물질의 특성 우리 정리했잖아요. 그 물질의 특성 이용해서 다시 순물질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순물질에서 혼합물에서 물질의 특성이 일단 어떻게 나타내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물 가지고 왔습니다. 물은 화합물로서 순물질. 소금물은 어때요? 혼합물이죠. 자, 가열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끓는 점. 네.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고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아, 순물질은 바로 물질의 특성, 지금 끓는 점을 예시로 보고 있어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이런 순물질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혼합물 보니까요. 물질의 특성, 끓기 시작해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죠. 소금물 생각해보면 끓는 동안 물이 증발하면서 점점 농도가 짙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점차 오르게 돼요. 이걸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구나라고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냉각국선에서도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어는 점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소금물의 경우 어때요? 네, 얼기 시작해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 역시나 순물질에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혼합물의 경우에서는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요. 정말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각각의 특성을 이용해서 순물질로 분리해낼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질량도 부피도 물질의 특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량이라고 하는 걸 부피로 나눠준 단위 부피당 질량, 물질이 얼마나 빽빽한가. 그걸 우리는 바로 밀도라고 얘기했고,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혼합물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지, 분리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모든 고체 혼합물을 밀도차로 이용해서 다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밀도 차이가 나는 고체 물질들이 지금 혼합물로 섞여 있다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좋은 볍씨와 쭉정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해낼 수 있냐면, 일단 좋은 볍씨와 쭉정이는 밀도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구분해낼 때 어떤 액체를 선택해야 되냐면, 일단 쭉정이와 좋은 볍씨 둘다 녹여내서는 안 돼요. 아, 이둘다 녹이지 않는 액체 중에 쭉정이보다는 밀도가 크지만, 좋은 볍씨보다는 밀도가 작은 이 둘의 중간 정도의 액체를 골라서 넣어준다면 쭉정이는 뜨고 좋은 볍씨는 가라앉겠죠? 그럼 위에 있는 것만 걷어내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분리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고체 혼합물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는 둘을 녹이지 않으면서 중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사용해서 분리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금 채취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흔들어준다라고 하면 밀도가 큰 금은 남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 역시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한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였어요. 뭘 이용해서? 그렇죠. 밀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 그럼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합니까? 요거 한번 볼 거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액체 혼합물의 양이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창한 도구 쓸 필요가 없어요. 양 자체가 작으면 그냥 여기 요렇게 시험관에다가 그 액체 혼합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두 개의 액체가 섞이지가 않아야 돼요. 섞인다면 밀도차로 우리가 혼합을 분리하기 어렵고, 이두 개가 밀도차가 난다라고 하면서 섞이지 않는다면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겠죠. 당연히 밑에 있는 게 밀도가 큰 액체일 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밀도가 작은 액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간 둔다면, 아, 밀도차에 의해서 층이 나눠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스포이드 이용해가지고요. 위에 것만 싹 걷어내고 경계면은 따로 분리해내면 밀도가 큰 액체와 밀도가 작은 액체를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양 자체가, 혼합물의 양 자체가 작을 때 이런 방법 씁니다. 근데 만약에 분리해내야 하는 액체 혼합물의 양 자체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이름을 바로 분별 깔때기입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고, 간단한 수행평가 혹은 간단한 단답형의 문항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분별 깔때기라고 여러분 손으로 반드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코크를 일단 닫아주시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그 혼합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준다면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겠죠. 밑에가 밀도가 큰 것이고 위에가 밀도가 작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됐다라고 하면
뚜껑을 반드시 열어주셔야 돼요. 뚜껑을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들 실험하면 닫아놓고 이 코크를 연 다음에 얘가 밑에 있는 액체가 자꾸 안 내려와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기압차 때문에 내려오지 않아서 뚜껑을 반드시 열어주셔야 돼요.

주시고, 그 다음에 얘 코크를 돌려서 밑에 있는 비커에다가 밀도가 큰 액체를 먼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보고 있다가 경계면이 될 때까지 받아서 그 다음 어느 정도 내려왔다 하면 닫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경계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불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받아서 버려주시고 그리고 잠그면 이 분별깔때기 안에는 밀도가 작은 액체만 남겠죠. 그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쪽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분리해준다라고 이 분리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는가? 그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액체 혼합물, 그렇죠. 섞이지 않아야 돼요. 밀도 차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밀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의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밀도 차에 의한 혼합물 분리 첫 번째가 벌써 끝이 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 100g에다가, 얘가 기준이었어요. 녹이는 물질, 용매 100g에 너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어? 그걸 용질의 그람수로 나타낸 것이 용해도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녹이는 물질, 물 나와 있는 거고요. 질산칼륨, 황산구리 녹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온도에서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봤더니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증가해도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질산칼륨처럼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용해도 차이가 나는 물질 있죠? 이런 물질은 우리가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질산칼륨 황산구리 잘 보시면서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질산칼륨 60g, 그 다음에 황산구리 1g이 섞여 있었던 혼합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가 언제일 때 이걸 많이 쓰냐면 얘를 우리가 아주 적게 섞여 있는 얘 있죠? 얘가 우리의 어떤 목적에 의해 뭔가 얘가 불순물인 경우인 거예요. 그럼 이거 빨리 불순물 제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일단 다 우리가 온도, 열 에너지를 줘서 싹다 녹입니다. 그러면 온도를 아주 높게 올려주면 당연히 둘다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얼음물에다 딱 갖다 놓으면 점점 냉각이 되겠죠. 아, 온도가 낮아지겠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황산구리 1g, 1g은 여러분 아주 작은이야. 그럼 황산구리는요,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1g은 녹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황산구리는 석출되지 않겠구나. 근데요, 질산칼륨은 온도를 낮추고 하면 여기 지금 60g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 정도 온도에서 포화가 되고 더 냉각을 시키면 그만큼들은 계속 석출이 될 것이다. 아, 그러면 질산칼륨은 다시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되고 황산구리는 석출되지 않을 테니까 이거 분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이 바로 재결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적은 양의 불순물. 이게 우리가 설명할 때 황산구리 1g이었어요. 나는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고 싶거든요. 그럼 저거 제거해야 되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일단 얘네 다 녹여요. 그래서 이거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요, 용매에 싹다 녹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도를 점점 낮춰줘요. 그러면 결국 우리 질산칼륨,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다시 고체가 되는 거 석출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재결정입니다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든 걸 우리가 이런 거름장치로 걸러줄 건데, 그럼 쭉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에는 석출된 질산 칼륨이 아래

빠진 때는요, 그렇죠. 황산구리가 녹아 있는 용매가 밑에 쪽에 걸러지게 되면서 이 위에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잘 용매를 증발시킨다면 순수한 질산 칼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밑으로 빠지는 것이 완전히 다 분리된 건 아니겠죠? 이 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순수한 질산 칼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그것을 거름 장치, 여과 장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깔때기 여러분 보이. 시죠? 깔때기와 그 안에 거름 종이를 사용해 가지고요. 용액에 녹지 않은 고체 입자를 용액과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천일염 이거 소금 있잖아요. 얻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소금을 얻을 때, 천일염 얻을 때 불순물들 혹은 모래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물 그리고 모래, 소금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뭐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을 거지만 모래는요, 물에 녹지 않죠. 아, 용해도 차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녹이면 밑으로 쭉 빠지는 것은 소금물을 얻을 거고 위에는 모래가 걸러지겠죠. 아, 이렇게 거름 장치 이용하면 소금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물만 우리가 증발시킨다면 순수한 소금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이용한 것이 바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천일염을 얻는 방법, 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 거.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낸 용해도였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물질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어야 하더라. 그러면 먼저 얘네들 싹다 녹인 다음에 냉각해 주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재결정, 그리고 거름 장치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두 번째도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액체 물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액체 혼합물, 이미 섞여 있어요. 그럼 선생님, 안 섞여 있는 건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 못 하나요? 여러분, 안 섞여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순물질로 분리해내고 싶어요? 근데 마침 얘네가 끓는 점 차이가 나네? 아, 그러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실험 한 가지를 볼게요. 여기 뭐냐면 에탄올 수용액입니다. 우리 용어 정리하면서 여기 앞에 수가 오면 아, 용매가 물이구나. 그럼 에탄올과 물이 지금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순수한 물과 에탄올로 얘 분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열해 줍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액체 상태에 점점점점 이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씨가 되고요. 물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100도씨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끓는 점에 먼저 도달하게 돼요? 그렇죠. 에탄올의 끓는 점이 먼저 도달하게 된다고요.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78도씨 여기가 딱 도달하게 되면 이제 에탄올이 액체에서 기체로 끓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점점점점 쭉 끓어요. 끓어가지고요.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 이쪽 옆으로 이렇게 쭉 호수가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찬 물, 그럼 다시 냉각이 되겠죠. 기체였던 것이 열을 뺏기면 다시 액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액체 물질이 모이게 되는데 바로 처음에 78도씨 부근에서 끌어나왔던 에탄올이 다시 액화되어서 모여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쭉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해준 열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이 끓는 10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는 다시 물이 끓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8도씨까지 쭉 올려줘서 여기에 에탄올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에탄올 수용액에서 바로 이 순수한 에탄올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요. 끓는 점 차이가 나요. 그럼 끓는 점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에서 순물질로 분리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방법을 바로 증류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가열합니다. 그러면 끓어 나오는 기체 물질을 다시 쭉 빼서 냉각해요. 그렇게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바로 증류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온에서도 액체의 표면에서 입자가 떨어져 나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 그렇죠. 바로 증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완전히 100% 에탄올만 끌어나온다 혹은 기화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주 일부 물 입자도 기화돼서 나오기는 해요. 또 여기에는 에탄올 그리고 물 섞여있는 혼합물이죠. 따라서 온도가 끓는 동안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여러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증류가 여러 번 일어나게끔 설계한 거. 그래서 우리 원유라고 하는 거 넣어줘서 이런 증류 계속 일어나게끔 만든 거. 우리 증류탑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우리는 분별 증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바로 석유가스가 맨 위에서 그 다음이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쭉 분리돼서 나오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냈으니 여기에 보이는 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얘네는 다 순물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얘네는 순물질은 아니다라고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증류 우리가 또 어떻게 실생활에서는 활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증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선조들이요. 아주 탁한 막걸리 같은 거에서 아주 맑은 소주 청주를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소주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 탁주를 넣어주고 가열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먼저 에탄올이 쭉 기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위에다 찬물을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네, 다시 액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 액화된 것이 여기 이렇게 가림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똑똑똑똑똑 떨어져서 이쪽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소주를 얻는 방법. 이 원리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영상 봤던 거 기억나세요? 도대체 이 해수 이용해서 우리가 곧장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여기에다가 해수, 바닷물을 담아요. 그리고 나서 열을 줍니다. 열을 주게 되면 그렇죠. 물이 끓어 나오죠. 그것을 다시 액화시켜서 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식수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런 방법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증류라고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달달달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물질의 특성 모르긴 몰라도 세 가지는 한 번에 따다닥 기억이 나야 됩니다. 첫 번째, 밀도가 무엇입니까? 아,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부피도 그리고 질량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지만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 밀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맥락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용해도. 용매 100g에 너 최대한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 용질의 그램수를 나타낸 것이 용해도였고 이 용해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0: 재결정이라는 방법으로 불순물 제거하고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 방법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까지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에탄올 소용액 분리하는 거 실험의 탐구 내용으로 너무나 자주 등장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내용들을 암기하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 안에는 어떤 물질의 특성이 이용된 거지? 그러면 그렇게 분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물질의 특성 지난 시간 공부했고요. 그럼 물질의 특성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요, 여러분이 막상 평가 보려고 하고, 나곧 수행평가 앞두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긴장되고 기억이 잘안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떨리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준비한 오늘의 나의 청심환 한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면 밀도, 끓는 점,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물질은 이런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되요. 물질의 분류를 첫 번째 봤었는데 물질의 특성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것으로 먼저 구분할 수 있었죠.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크게 나누면 이것과 이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여러분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복습하시면서요. 이두 개에 대한 단어 찾아주세요. 그 다음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요.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와,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우리 2강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과목 1단원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줬던 퀴즈 있죠? 그 퀴즈의 정답 찾았나요? 지난 시간에 퀴즈,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보다 내가 다음에 할 말을 먼저 생각하며 듣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B, X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아, 이 친구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들어야죠. 머릿속으로 아, 나 다음에 어떤 얘기하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듣다 보면 상대의 말을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럼 분명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 내 말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난 시간에 정답은 X였다.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해 줄게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단원평가 2회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에 수행평가까지 같이 답안 적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하러 가보자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잘 준비됐죠? 교재의 12쪽을 보면 단원평가 2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강의가 문제풀이 강의인 만큼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꼭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문제를 미리 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아, 지금 학교에서 실제로 평가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이렇게 문제를 차분하게 풀고 오세요. 문제를 다 푼 다음에는 스스로 채점도 해보고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또 어디는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강의를 들으면 그 내용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쌤의 말을 믿고 한번 진짜로 그렇게 해보세요.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미리 문제 다 풀고 왔을 거라고 믿고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1번에서 2번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글일지 가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민재가 이야기하죠. 나 혼합 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혜민이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왜? 난 그림이나 그릴래. 귀찮게 하지 마. 이런 뜻이죠. 자, 민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너는 거의 다 풀었잖아. 한 번만 가르쳐줘. 혜민이 타박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자, 타박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조금은 나무라는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었지? 이렇게요. 자, 민재 결국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나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 너는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어딘가 굉장히 잘못된 그런 대화 상황이었어요. 자, 반면에 나 상황도 한번 살펴봅시다. 마찬가지로 민재와 혜민이가 대화를 나눠요. 민재, 혼합 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혜민이, 그래, 나는 거의 다 풀었어. 어떤 문제를 가르쳐 줄까? 민재, 이 문제를 잘 모르겠어. 어느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해? 혜민이, 곱셈, 나눗셈이 먼저니까 이 부분을 먼저 풀어야 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순서를 한번 다시 떠올려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가 상황과 나 상황, 민재는 혜민이에게 같은 부탁을 했는데 이 혜민이의 대답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대화 가와 나의 상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죠. 자, 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민재가 부탁을 했는데 혜민이가 기꺼이 들어줬나요? 아니죠. 내가 왜 가르쳐줘야 되는데? 난 그림이나 그릴래 라고 이야기하죠. 1번, 혼합계산 문제 푸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한 상황이다. 이게 바로 가 상황과 어울리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 상황입니다. 혼합 계산 문제 푸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 상황. 이것은 나였죠. 나에서는 혜민이가 그래, 어떤 문제 가르쳐줄까? 난 거의 다 풀었어. 이렇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네요. 대화 가에서 민재가 화가 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가 상황에서 아까 결국 마지막에 민재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 혜민이의 태도를 보면 선생님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혜민이가 민재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쭉 살펴보면 혜민이가 민재의 말을 안 듣지는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 1번 땡. 2번, 혜민이가 혼합 계산 문제를 빨리 풀었다고 민재가 화나진 않았죠. 3번, 혜민이가 민재가 수학을 못한다고 놀려서. 이것도 아닙니다. 4번, 혜민이가 민재보다 수학 시험 성적이 좋아서. 그래서 민재가 화나지 않았죠. 5번, 혜민이가 민재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해서. 이게 바로 정답이죠. 자, 5번 정답으로 체크해두고 대화 상황 다시 한번 볼게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구나. 이렇게요. 자, 이렇게 우리 보기에서도 힌트를 잘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번에서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대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마술 공연에서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했어. 넌 마술 공연 어땠어? 라고 남자아이가 어떤 대화의 주제를 던졌죠. 주제는 바로 어제 같이 봤던 마술 공연입니다. 자, 그런데 여학생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핸드폰만 쭉 바라보면서 뭐라고? 아,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뭐라 했어?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번. 이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찾아볼게요. 1번. 여자아이는 어제 마술 공연을 보지 못했다. 자, 여자아이가 어제 마술 공연을 보지 않았나요? 분명히 이 여자아이는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 남자아이가 한 말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 그렇죠. 여기 우리가 어제 봤던 마술 공연 너무 신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보면 어제 둘이서 같이 마술 공연 봤던 것 같아요. 따라서 여자아이가 마술 공연을 보지 못했다. 이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땡. 2번. 남자아이는 동전 마술이 신기했다고 말하였다. 자,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나는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의 정답은 2번. 4번 볼게요. 여자아이의 태도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어 1단원에서는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배려하며 말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나요?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쓰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또박또박 글로 적는 연습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었죠? 그렇죠. 지금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집중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듣지 않았다? 그렇죠. 집중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이 집중해서라는 말이 키워드가 돼요.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리액션도 해가면서 이렇게 경청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여학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주제를 묻는다라는 것은 그 대화의 핵심 소재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주제는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내용을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남학생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혹은 이 여학생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남학생이 이야기하죠. 줄넘기 이중뛰기를 하나도 못해서 속상했는데 지난주에 친구가 이중뛰기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줬어. 친구가 알려준 대로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했어.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줄넘기 이중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학생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아, 그렇구나. 나도 요즘 너처럼 이중뛰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꼭 성공하면 좋겠어.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이 줄넘기 이중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기에서 주제를 잘 찾을 수 있겠죠. 1번에 줄넘기 시합. 자, 두 친구가 줄넘기 시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죠. 2번에 줄넘기 수업. 줄넘기 수업? 자, 어떻게 보면 줄넘기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대화의 핵심 소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줄넘기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3번. 지난주에 한 일. 지난주에 한 일. 자, 이 부분도 많은 친구들이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 남학생이 나 지난주에 친구가 이중뛰기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여학생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아, 나도 요즘 너처럼 이중뛰기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꼭 미래에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학생은 전혀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일은 두 친구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마세요. 4번, 줄넘기, 이중뛰기. 그렇죠. 이 두 친구 모두 줄넘기, 이중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5번에 있는 줄넘기 고르는 방법도 답이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5번의 답은 4번. 자, 6번에서 7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 그림을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왠지 어디인 것 같나요? 그렇죠. 이곳은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익숙할 보건실이에요. 지금 보건실에 어떤 학생이 굉장히 다급하게 들어왔고 보건 선생님께서 맞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선생님께서 재현아 무슨 일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친구가 재현인가 봐요. 지금 재현이가 보건실의 문을 벌컥 열고 급하게 들어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많이 아파해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이 내용 안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고 우리는 짐작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재현이는 치료를 받으러 보건실에 왔다. 맞나요? 아니죠. 자, 여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왠지 보건실에 재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 안에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잘 봐야죠. 그렇죠? 재현이가 다친 게 아니라 선생님,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많이 아파해요 라고 했으니까 재현이가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재현이가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많이 아파하고 있다. 자, 이것도 우리 문장을 잘 봐야죠. 재현이가 넘어져서 아파하는 게 아니죠. 누가? 친구가. 친구가 넘어져서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라고 재현이는 전달을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2번도 땡. 3번. 재현이는 선생님께 운동장에서 넘어진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정답이죠. 여기 보면 재현이가 선생님 친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현이가 아픈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할게요. 자, 7번 볼게요. 이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가 내용을 잘 짐작을 했을까요? 민준이. 재현이가 보건실에 온 걸 보니 재현이도 다친 것 같아. 맞나요? 아니죠. 자, 계속해서 우리 6번 문제, 7번 문제에서 재현이가 아픈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많은 친구들이 이 상황을 보고 헷갈려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재현이가 한 말을 잘 읽지 않고 재현이가 아파서 보건실에 왔겠네 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연습했으니까 착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재현이가 다친 것은 아닙니다. 태연이,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많이 아프다니 친구가 많이 다친 것 같아. 이게 바로 정답이죠. 지금 친구가 많이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까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쳤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태현이가 되겠네요. 정답 태현이. 자, 8번에서 9번 문제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

답하세요. 이 글은요,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에서 만나봤던 책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긴 이야기 글이에요. 그 중에 일부분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글입니다. 변기 속에 빗자루를 넣는 순간 빗자루는 사라지고 커다란 갈색 도깨비가 나타났어. 도깨비는 화장실 한 칸을 꽉 채울 정도로 컸어. 머리는 천장에 닿았고 구부정한 자세로 팔을 앞으로 쭉 빼고 있었어. 유난히 빨간 얼굴,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부리부리한 눈은 진서의 짝꿍을 쏙 빼닮았어. 진서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지. 감히 날 변기 속에 넣다니! 도깨비가 누나를 뒤룩뒤룩 굴렸어. 아하! 조금 전에 쌀이 빗자루가 이 갈색 도깨비였던 모양이야. 자, 나 글입니다. 이번엔 다른 상황이에요. 진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짜와 책을 산 사람의 이름이었지. 진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난 낡은 책이 좋아.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가 슬며시 와서 말했어. 이거 읽어도 돼?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어. 이런 내용입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진서는 빗자루가 도깨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죠. 자, 우리 지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진서가 빗자루를 변기 속에 넣었는데 갑자기 짠하고 도깨비가 등장을 하고 도깨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나를 감히 변기 속에 넣다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보기 살펴볼게요. 1번, 도깨비가 변하는 모습을 봐서 직접 보진 못했죠. 2번, 도깨비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보고 아니고요. 3번에 진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아니죠. 4번, 도깨비가 자신을 변기에 넣었다라고 말해서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에 도깨비의 모습이 빗자루와 비슷하게 보여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자, 9번. 기억과 니은의 뜻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기억은 뒤룩뒤룩이고 니은은 콩닥콩닥이에요. 자, 우리 이 두 가지 표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앞뒤의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뒤룩뒤룩 앞뒤 상황을 보니까 누나를 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라고 적을 수 있고요. 니은의 콩닥콩닥 앞뒤 상황을 보니까 가슴이 뛰었어 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어떤 가슴이 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겠구나. 가의 마음의 충격을 받아 가슴이 자꾸 세게 뛰는 모양이다. 가라고 정리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10번. 가에서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하세요. 여기 가를 보면 이거 읽어도 돼?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 아,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어 라고 했습니다. 1번에 진서는 이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니죠.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아, 나 이거 읽어도 돼? 아,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돼? 그러니까 이것은 알맞지 않죠. 2번, 도깨비는 진서가 책을 읽는 것을 허락하였다. 자, 이것은 어디서 유추해낼 수 있나요? 그렇죠. 진서와 함께 책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다. 앉았다라는 이 행위는 그래, 읽어라고 허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3번, 도깨비는 진서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매우 아낀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 라고 했죠. 너무 이 책을 아끼는 나머지 진서가 이 책을 읽다가 혹시 책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책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매우 아낀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단원평가 내용 정리하고 수행평가 풀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수행평가에서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답을 문장으로 또박또박 정리해서 적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 대화에서 기억과 니은이 잘못된 까닭을 쓰고 상대를 배려하는 알맞은 말로 고쳐 쓰시오 라고

했죠. 자, 먼저 가 상황을 보면 수진이가 승민아 안녕? 승민이. 수진아 안녕? 너 너한테 부탁이 있어. 수진이. 무슨 부탁? 승민이. 어제 숙제하면서 필통을 점점점 아직 말이 안 끝난 거죠. 수진이 중간에 말을 끊으며 너 필통 안 가져왔구나. 근데 이책 너도 읽어봤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 기억 부분 수진이는 왜 잘못되었나요? 그렇죠.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중간에 끊었죠. 자, 그 부분은 우리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죠? 중간에 끊었죠.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중간에 끊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우리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번. 자, 그렇다면 이 기억 부분을 상대를 배려하는 말로 고쳐 써볼게요. 너 필통 안 가져왔구나. 근데 이책 너도 읽어봤니? 이게 아니라, 승민이가 나 필통 놓고 왔어. 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면, 어떡하니? 공감해줘야겠죠. 어떡하니? 너 기분이 당황스러웠겠다. 당황했겠다 라고 줄여 적어봅시다. 당황했겠다. 혹은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친구들, 내가 필통 빌려줄까? 연필 지우개 같이 쓸까? 이런 부분을 넣어줘도 충분히 답이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나 상황도 봅시다. 민재가, 혜민아, 너 혼합계산 문제 잘 푸는구나? 혜민이, 고마워. 민재, 혼합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좀 도와줄 수 있니? 혜민이, 시큰둥하게. 내가 왜? 난 그림이나 그릴래. 민재, 아, 너는 거의 다 풀었잖아. 한 번만 가르쳐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니은 부분. 혜민이가 어떻게 말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상대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민재는 문제를 못 풀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난 그림이나 그리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못된 까닭은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한다.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줄여 적어볼게요. 않았다. 우리 친구들은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적어줘도 괜찮아요. 4번. 그럼 이 부분을 상대를 배려하는 말로 고쳐 적어볼게요. 내가 왜? 난 그림이나 그릴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민재가 부탁을 하면 그래. 어떤 문제 도와줄까? 어떤 문제? 이 정도만 적어볼게요. 어떤 문제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정답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자, 2번 봅시다. 글 가와 글 나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정해진 답은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속에서 알수 있는 단서를 통해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 보도록 합시다. 가는 이제 어쩔 거야? 미안. 아, 미안하다면 다야? 저 책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진서의 얼굴은 퉁퉁 붓고 도깨비는 점점 더 오그라들었어. 어쩔 거냐고? 점점 더 오그라들던 도깨비가 진서의 손을 잡아 끌었어.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간 곳은 어린이 자료실이야. 라고 나왔어요. 자, 이 장면은요. 현재 진서가 굉장히 읽고 싶어 하는 어떤 책이 있었는데 도깨비 때문에 그 책을 영영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짐작해 볼까요? 도깨비는 진서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다시 건져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오그라들고 진서의 손을 잡아 끌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이러한 도깨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와, 이게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야? 진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여기에 있는 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어.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라고 얘기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를 짐작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기 진서가, 와, 이게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야? 이거 다 도서관에서 가져온 거지? 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앞부분에 이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훔쳐와서 진서가 그 책을 볼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 거고, 그 뒷부분은요. 그렇죠. 도깨비의 말 속에서 단서를 찾아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라고 했죠. 아, 도깨비는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버린 책을 다 모아와서, 다 그걸 주워와서 자신의 책방에 쌓아두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답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진서는 책방에 있는 책도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깨비는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들을 책방에 계속 사 모았다라고 짐작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도깨비가 한 대사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낼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 1단원에서는 이 대화 상황 또는 이야기 상황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내는 연습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평상시에 책을 읽으면서 혹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연습을 계속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어떤 일이나 사건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뜻하고,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찾을 때 확인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바로 오늘 속담은 생존, 생업과 관련된 것이오.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쳐서 5년형을 받았다니 너무 심한 것 같아.
2: 그러게 말이야.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것인데.
1: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한 도둑질인데 선처를 해주지.
0: 오늘의 속담,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화수분, 전영택. 나는 서울에서 새빵살이를 하며 지내던 중 과거에 우리 집의 행랑아범이었던 화수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 형의 집에 얹혀 살다 다리를 다친 화수분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이를 본 나는 그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화수분은 몹시 가난하여 가족의 생계를 제대로 꾸릴 수 없는 처지였다.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혹한 선

0: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큰딸은 남의 집으로 보내져 어린 나이에 남의 손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어멈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채 서울로 식모살이를 떠나야 했다. 극심한 가난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은 한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혹독한 겨울밤, 화수부는 아내를 찾아 험한 고갯길을 넘던 중 길가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다. 아내 또한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기운이 다해 쓰러진 것이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견뎌낸다. 다음날 아침 길을 지나던 나무장수가 이들을 발견한다. 안타깝게도 화수분과 아내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꽁꽁 얼어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품속에 있던 아기는 부모의 체온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있었다. 나무장수는 아기를 데리고 떠난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가족이 겪는 극심한 가난을 보여줍니다. 화수분이란 말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의미하지만 작품에 나오는 화수분이란 인물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립니다. 가난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의 심정을 오늘의 속담과 연결지어 보세요.
1: 오늘의 속담, 목구멍이 고도청이었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요. 밥이 먼저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자존감까지 잃어선 안 되겠어. 오늘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식물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호흡이란 식물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양분인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어떤 기체를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식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재료는 바뀌었지만 실험의 원리와 목적은 같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과 넣지 않은 페트병을 밀봉하여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둡니다. 두 페트병을 암실에 두는 이유는 광합성을 막고 식물의 호흡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넣지 않은 페트병은 대조군으로 공기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식물의 작용으로 기체가 달라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페트병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꼭 밀봉해주세요.

다음날 페트병에 차 있는 공기를 석회수에 넣습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용액입니다.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물에 잘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 만들어져 용액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따라서 석회수가 흐려지는지 여부를 통해 페트병 안에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페트병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시금치의 유무에 따라 석회수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보세요. 오늘은 시금치를 이용해서 식물의 호흡 과정에서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먼저 시금치를 넣어 암실에 하루 동안 두었던 페트병 속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을 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물에 잘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 생성되면서 용액이 뿌옇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회수가 흐려졌다는 관찰 결과는 시금치가 들어있던 용기 안의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시금치를 넣지 않은 대조군의 페트병 속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석회수의 변화는 공기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금치의 작용, 즉 식물의 호흡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암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식물이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호흡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하러 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탐험할 섬은요. 바로 네, Tradition Island, 전통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바로 이 치아 요정과 관련된 여러 나라의 전통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다들 어릴 때 이가 빠진 경험 있으시죠? 네, 선생님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경험 중 하나로 남아있는데요. 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빠지지 않으면 이렇게 실을 묶어가지고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치아 요정이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가 빠지는 아픈 경험을 아이들에게 조금은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고자 치아 요정이 존재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자, 오늘은 이 치아 요정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의 지문을 보기 전에 우리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봐야겠죠? 단어 뜻부터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함께 읽으면서 뜻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Fairy, 요정. Actually, 사실. Similar, 뭐뭐와 비슷한. Leave, 남기다. Place, 장소, 곳. Lose, 잃다. Real, 실제의. Tooth, 이, 치아. Take, 가져가다. Mouse, 생쥐. Pillow, 베개. Tradition, 전통.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열심히 의미 적어보셨나요? 자, 그럼 다들 준비가 되셨다면 오늘의 지문을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의 시작을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접속사 when이 나와요. 자, when은 무슨 뜻이다? 그치, 뭐.

뭐뭐할 때라는 의미고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와 동사 한번 표시해 볼게요. When American children lose a tooth. 미국 어린이들이 치아가 빠지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lose라고 하면 잃다라는 동사인데요. lose a tooth. 그러니까 치아가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아이들은 치아가 빠지면 they put it under their pillow. 자, 그들은 그 치아를 어디에 둔다고요? Under their pillow, 그들의 베개 밑에 둔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a tooth fairy. 자, 드디어 치아 요정이 등장하는데요. A tooth fairy, 치아 요정이 comes, 와서 and takes their tooth at night. 자, 밤에 무엇을 한다고요? 그들의 치아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She puts money in its place. 자, 그녀는 그 치아가 있던 자리에 무엇을 둔다? Money, 돈을 놓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it라고 하면 그것을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이 있던 자리에, 즉, 여기서 그것이란 바로 아이들이 베개 밑에 둔그 빠진 치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빠진 치아를 대신해서 money, 돈을 둔다고 합니다. 자, actually, 사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어,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 볼게요. 자, 사실. The tooth fairy, 치아 요정은요, is not real. 그쵸? 실제하지 않겠죠? 실제로 요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정체는 누구일까요? 네, 뒤에 나오는데요. The real tooth fairy, 진짜 치아 요정은 is the mother or father, 어머니 또는 아버지이다라고 합니다. 그쵸? 아이들의 일을 사실은 돈으로 바꿔주는 건 진짜 요정이 아니고 우리의 엄마. 혹은 아빠가 되겠죠? In Mexico. 자, 이제 멕시코에서 또 다른 나라의 전통이 나옵니다. The tradition. 자, tradition. 우리가 방금 봤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전통입니다. 자, 그 전통은 is similar to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similar. 뭐뭐와 비슷한입니다. 그래서 is similar to. 비동사와 그리고 전치사 to를 함께 합쳐서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멕시코에서 그 전통은 비슷합니다. 어떤 전통과? The tradition in America. 자, 미국의 전통과 비슷하다고 해요. 앞에서 미국의 전통은 뭐였죠? 바로 치아 요정이 베개 아래에 있는 치아를 무엇과 바꿔준다? 그렇죠. 돈과 바꿔주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멕시코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빈칸이 나오는데, 이 빈칸은요, 일단 뒤에 내용을 읽어봐야 우리가 채울 수 있겠죠. 자, 뒤에 내용을 한번 보면, The tooth fairy, 치아 요정은 is a mouse. 아, 무엇이다? 그쵸. 쥐라고 하는데요. Instead of a fairy, 무엇 대신에? 요정 대신에 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두 가지만 한번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자, 먼저 뭐뭐와 비슷하다, is similar to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뭐뭐 대신에 라는 표현, 그렇죠. instead of가 있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멕시코와 미국의 전통은 매우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죠? 그렇지. 멕시코에서는 요정이 아니고 무엇이다? A mouse. 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조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럼 빈칸에 뭐가 나오면 될까? 그렇지. 어떤 대조를 나타내는 그러나 또는 뭐 하지만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올바른 접속사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골라보면 되겠죠. 자, 이어서 계속 한번 볼게요. In France. 자, 이번에는 프랑스가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는 The tooth fairy leaves a gift. 자, leave라고 하면 무슨 뜻이다? 그렇죠. 무엇을 남기다, 놓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치아 요정은 남깁니다. 무엇을요? A gift. 오, 이번에는 선물을 남긴다고 하네요. 뭐 대신에? Instead of money. 그쵸. 돈 대신에 선물을 두고 간다. 자, 그리고 슬로베니아도 나옵니다. Slovenian parents put candy. 아, 슬로베니아의 부모님들은요, 사탕을 두고 간대요. Under the pillow for a tooth. 자, 베개 아래에다가 사탕을 두고 가는데요. For a tooth라고 하면 여기서 for이라는 전치사를 여러분이 뭐 뭐뭐를 위해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맥락에서는요, 치아를 대신하여 또는 치아의 대가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즉, 아이들의 치아로, 치아의 대가로 무엇을 둔다?

사탕을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Although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접속사인데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예요. 자,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lthough the traditions are different around the world. 자, 비록 전 세계적으로 전통이 다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비록 전통이 다를지라도 they make children happy. 자, 그것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happy,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바로 앞에서 언급한 the traditions, 그 전통들이 되는 거죠. 비록 그 전통들이 다를지라도 they, 그것들은, 즉, 그 전통들은 make children happy. 아이들을 어떻게 만든다? 그렇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주어, 동사 표시하고요. Children get something. 아이들은 무언가를 얻기 때문입니다. For their lost tooth. 그들의 치아를 대가로. 그쵸? 그들의 빠진 치아를 대가로 무언가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for.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의 대가로? 라고 해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필기했던 중요한 접속사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although 무슨 의미라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그리고 이 전통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they make children happy. 그것들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독해지문 다른 것들을 보면서도 선생님이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사실 이 문장은요. 오형식 문장이에요. 오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make라는 동사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취해줍니다. 네. 지금은 완전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고요. 앞으로 지문 보면서 종종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children, 아이들이라는 목적어를 happy,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열쇠를 찾기 위해 문제 한번 풀러가 볼게요. 자, comprehension check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전에 이 빈칸을 보니까 멕시코에 나오는 전통과 그리고요, in America, 미국의 전통을 비교하는 문장이 나왔었어요. 둘이 비슷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다? 멕시코에서는 a tooth fairy, 치아 요정이 아니고요, a mouse, 쥐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요, 어떤 둘의 비슷하지만 대조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빈칸에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됐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하지만이라는 단어 뭐가 있죠? 그렇지. 1번에 however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however이 되겠죠. However, 그러나 치아 요정은요. Instead of a fairy, 요정 대신에 a mouse, 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2번 한번 가볼게요. 위글의 밑줄 친 they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although 접속사가 있는 이 문장 해석해 봤는데요. 비록 전통들은 세계적으로 다르지만 they, 그것들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여기서 they는요. 그렇지. 앞에서 언급한 the traditions, 그 전통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the traditions가 되겠네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볼까? 미국 아이들은 이가 빠지면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놓는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죠. 자, 2번 치아 요정은요. 그치, 요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그 요정 대신에 엄마나 아빠가 사실은 돈이나 선물을 놓는다. 그래서 치아 요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3번 멕시코에서 치아 요정은요.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장인데요. 요정이 아니라 a mouse, 생쥐이다. 자, 4번. 프랑스에서는 치아 요정이 치아를 가져가며 그 자리에 돈을 놓는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돈을 놓는 건요. 그렇지. 미국의 문화였고요. 프랑스에서는요.
A gift, 선물을 놓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건 그렇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까요? 슬로베니아 부모들은 치아의 대가로 베개 밑에 그렇죠. 사탕을 놓는다라는 내용 우리가 잘 봤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그렇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4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 문장부터 볼게요. His blank aches. 자, ache라고 하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ache라는 동사 뒤에 s가 붙은 단수 형태의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어떤 단수 명사가 들어가야겠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고요. He has to go to the dentist. 그는 치과에 가야 합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그의 이것이 아프고 치과에 가야 한다. 어디가 아픈 걸까? 그치. 치아가 아픈 거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이빨 한 개, 단수 형태로는 뭐라고 쓴다? tooth라고 쓰고요. 또, teeth라는 단어도 있어요. teeth는 뭘까? 그렇죠. tooth의 복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teeth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동사가 무엇이다? 그렇죠. 단수 형태의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tooth라는 단수 형태의 명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his tooth aches. He has to go to the dentist. 그는 치과에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B번. I sleep well. 나는 잠을 잘 잔대요. If I use this blank. 내가 이것을 사용하면요. It feels soft under my head. 자, 그것은 내 머리 아래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자, 내가 잠을 잘잘수 있도록 베고 자는 이것. 그렇죠. 베개가 되겠죠. 베개 영어로 네, pillow였습니다. 그래서 I sleep well if I use this pillow.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워크북 94쪽으로 가주시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아이들은 이가 빠지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뭐 하면,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그렇죠. When을 써주면 돼요. When, 그리고 미국 아이들. American children. 자, 이들이 뭐 하면요? 그치. 이가 빠지면, 이때 우리는 lose라는 동사를 봤죠. When American children lose a tooth. 자, 이들이 이가 빠지면요. They put it under their pillow. 그들은 그것을 베개 아래, 베개 밑에 둡니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In Mexico, 멕시코에서 그 전통은 미국의 전통과 비슷하다. 자, 이때 우리 뭐뭐와 비슷한, is similar to 라는 표현 적어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전통, the tradition is, 그 다음에 뭘 쓴다? 그렇지. similar to. 자, 뭐와 비슷하다고요? The tradition in America. 그렇죠. 그 전통은 미국에서의 전통과 비슷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3번 가볼게요. 자, 치아 요정은 돈 대신 선물을 남깁니다. The tooth fairy. 무엇을 남기다, 두고 가다? leaves. a gift. 선물을 남기죠. 그리고 뭐뭐 대신에라는 표현 instead of가 들어갑니다. instead of money. The tooth fairy leaves a gift instead of money. 이때 instead of 저 뭐뭐 대신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4번. 부모들은 치아의 대가로 사탕을 베개 밑에 놓죠. 지금 보니까 for the tooth 치아의 대가로라는 표현은 이미 뒤에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부모들은 주어가 되겠죠. Parents put, 놓습니다. 무엇을? 사탕을, candy, 어디에? 그렇지, 베개 밑에, under the pillow. 그래서 parents put candy under the pillow for the tooth. 그치, 치아의 대가로 사탕을 놓는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비록 전통은 세계적으로 다르지만, 자, 비록 뭐뭐 하지만, although라는 접속사 나옵니다. 그래서 although, 전통, 주어, 그리고 동사가 나오죠. Although the traditions are different. 비록 전통은 다르지만 어떻게?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they make children happy. 그것들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영작 훈련을 열심히 다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바로 7번째 키입니다. 여러분의 핵심 표현 노트에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although라는 접속사죠. 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 그렇지.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비록 뭐뭐 일지라도 또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Although the traditions, 비록 그 전통들이 are different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다를지라도, 자,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although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문장 앞으로 가게 되면요. 자, 뒤에 나오는 절을 우리가 주요한 문장, 즉 주절이라고 하는데요. 주절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콤마를 써서 구분을 해줍니다. 만약 이 although를 포함한 절이 문장 뒤로 가면요. 네, 콤마를 써주지 않죠. 이것도 하나만 알아두세요. 자, 비록 그것은 다를지라도 they make children happy. 그 전통들, 그것들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봤었죠.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열심히 탐험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봤던 문장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치아 요정이 돈 대신 선물을 남긴다. 이때 뭐뭐 대신이란 표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닉네임과 함께 7강 탐험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살짝 떨려 Power up your reading. Reading Power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Reading Power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은요. 바로 도마뱀과 로봇입니다. 여러분, 도마뱀과 로봇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바로 독해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문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요. 이와 같이 A, B, C, 그리고 D, E 뚫려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떤 문제와 연관될까요? 네, 바로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문장을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 들어가면 되겠는데 예측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장부터 쌤이랑 같이 읽고 들어가 볼게요. 자, 문장 보시면 Though it is called sticky butt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though로 문장 시작하게 되면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죠. 자, 비록 그것이 sticky butt이라고 불리지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sticky butt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의 발은 실제로 sticky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이름이 sticky butt이니까 뭔가 sticky, 끈적거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끈적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을 읽을 때요, 이 sticky butt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특히 집중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근처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바로 파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볼까요? Two robot designers 라고 했어요.

로봇 디자이너들에게 이런 뜻이죠. Nature is full of new ideas 라고 합니다. 여러분, nature 하면 무슨 뜻이죠? 네, 자연이죠. Be full of 하면 뭐뭐로 가득하다란 뜻이거든요. 자연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로봇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 자연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하다는 건 자연을 봤을 때 로봇을 디자인할 어떤 영감, 아이디어 이런 걸 받는다는 의미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One scientist got an idea. 한 과학자가요,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From the gecko. 자, gecko 하면 도마뱀 부치라는 종인데요. 그게 낯설 수 있으니까 뒤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A small lizard. 작은 도마뱀인 도마뱀 부치로부터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얼 만들어내냐면, to build a climbing robot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climb 하면 벽을 기어 오르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어 오르는 로봇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연에 있는 도마뱀 부츠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로봇을 하나 만들어 낸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This gecko-like robot named Sticky Butt.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단어에 뒤에 like가 나왔는데요. 이 like는 뭐뭐와 같은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like 하면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여요. 자, 여기서는 이 도마뱀 부츠 같은 로봇은, 그런데 이름이 뭐래요? Sticky Bot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도마뱀 부츠 같은 로봇은, 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Was created. 자, 수동태 나왔죠? 창조되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가 되었냐면 with biology and robot technology라고 했죠. 자, 생물학과 로봇 기술로 창조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Sticky Bot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름을 처음 소개해 줬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비록 이름은 Sticky Bot이지만, 발은 실제로 스티키, 끈적거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어지면 어떨까? 자, 그러면 우리 비에 한번 넣어보고 뒷문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instead 하면요,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Instead, it has plenty of very thin, almost invisible hairs 라고 합니다. 자, 우리 hair 하면요, 머리카락도 되지만 털도 되거든요. 대신에요, 그것은 많은 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털들이냐면, very thin, 아주 가늘고요. 또, almost invisible. 자, visible이라고 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라는 뜻인데, invisible, 반대말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앞 문장에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면, 비록 발이 끈적거리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많은 안 보이는 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서 invisible의 뜻 쓰고 보이지 않는. 네,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을 보시면 just like real geckos do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like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like는요,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like에 신경을 써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실제 도마뱀 부츠가 그러한 것처럼 그것은 많은 얇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네, 여러분, like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놀라운이라는 뜻이고요. abilities라고 하면 능력들입니다. 능력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 때문에 혹은 능력들 덕분에 military officials라고 했는데 군대에 있는 공무원이나 사무관들을 뜻해요. 군대의 사무관들은 have become interested in sticky butts. 자,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흥미가 있는 이런 뜻이죠. sticky butts에 흥미가 있었대요. 생겼대요. and want to use them. 그 sticky butts를 사용해서 뭘 하기를 원했대요? to spy on their enemies. 적들을 스파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즉, 감시하고 염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들 덕분에 스티키 벗을 활용해서 실제 이러한 적에게 사용을 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comprehension check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을 보시면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비록 그것이 스티키 벗이라고 불리긴 하지만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앞에 스티키 벗의 이름이 처음 소개된 뒤에 나와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뒷부분을 보아도 스티키 벗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의 발은 실제로 끈적거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끈적거리지 않는 대신에 그것은 많은 털들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고 벽을 오를 수 있다로 이어지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B,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서 위글의 밑줄 친 These amazing abilities가 의미하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 우리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these amazing abilities. 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러한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는 해당하는 내용을 앞에서 찾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미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으로 받아줬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티키 벗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벽을 기어 오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말로 쓰라고 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벽을 기어 오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우리말로 알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맞게 찾아주셨다면 우리 이어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글의 내용에 맞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읽어보면요. The sticky butt was being conned by a scientist라고 했네요. 자, sticky butt이라는 로봇은요, 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우리는 수동태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자, 수동태는요,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PP가 나와주면 됩니다. 자, 만들다, create나 design, make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의 형태로 나와야 수동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as designed, was made, was created 중에서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과학자는 어떤 과학자인지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He got an idea,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어요? From the surface of a 빈칸 빈칸 gecko. 즉, 도마뱀 부츠의 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죠. 자, surface 하면요. surface 하면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마뱀 부츠의 발의 표면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한 과학자에 의해서 이 로봇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완성해 주셨다면 우리 이어서 4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를 보시면 Some stars are 빈칸 to the eye. So, science

scientists use a telescope to see them 이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telescope 하면 망원경이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별이 안 보일 때 주로 망원경을 사용해서 관측을 하죠. 자, 그러니까 어떤 별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사용해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nvisible to the eye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B 갈게요. She didn't use sugar to make the lemon tea라고 했네요. 자, 레몬차를 만들 때 만들기 위해서 sugar, 설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뭘 썼을까요? 알고 보니 그녀는 꿀을 사용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쓰지 않았어. 대신에 이걸 썼어 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대신에 라는 의미로 연결어 instead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맞게 넣어주셨다면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단어와 구문 집중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교재 94쪽에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단어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볼 텐데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에 nature 나와 있죠? natur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연입니다. 이어서 surface. surface 하면 표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lizard 하면 도마뱀. 이어서 name 나와 있는데요. name 하면 이름이라는 명사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름을 붙이다 라는 의미의 동사도 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biology입니다. biology 하면 생물학이라는 뜻의 명사가 되겠고요. 이어서 technology 하면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robot technology라고 해서 로봇 기술 이렇게 쓰였죠. 자, 이어서 instead인데요. 대신에 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plenty of 하면 많은 이란 뜻입니다. 다음으로 thin 보겠습니다. thin, thin이라고 하면 굉장히 얇고 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invisible인데요. 우리 visible 하면 볼 수 있는 거고 invisible 하면 반대말이니까 보이지 않는 이 되겠죠. 이어서 amazing인데요. amazing 하면 놀라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bility 하면요. 능력 알아두세요. 이어서 military 하면 군대의 혹은 군사의 라는 의미고 official 하면요. 공무원이나 사무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spy인데요. 동사로 쓰였을 때는 spy 활동을 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sticky 하면 달라붙는 혹은 끈적거리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B로 넘어가서 영작 훈련 시작해 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한 과학자는 작은 도마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기어오르는 로봇을 만들었다. 자, 우리 뒷부분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to build. 근데 어떤 로봇을? 기어오르는 로봇이니까 a climbing robo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를 보시면 이 로봇은 생물학과 로봇 기술에 의해 창조되었대요. 자, 창조되었다. 우리 수동태 구문 써주면 되겠네요. 자,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서 was created, 창조되었다, 만들어준 후에 무엇으로? 로봇 기술과 생물학으로 with biology and robot technology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3번 가겠습니다. 그것이 sticky bot이라고 불리긴 하지만인데요. 자, 우리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이라고 할 때는 though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though라는 접속사가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이 sticky bot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though it is called sticky bot이 되겠고요. 이어서 its feet are not actually sticky like glue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갈게요. 그들은 진짜 도마뱀 부츠가 그러하듯이 매우 가늘고

거의 보이지 않는 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오늘의 구문 focus 이 앞부분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뭐 하듯이라고 할 때는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like 써주면 되고요. 우리 like를 강조할 때는 just like 써주면 돼요. 딱 그러하듯이 이런 거죠. 근데 누가 그러하듯이? 도마뱀 부츠가 그러하듯이 real geckos do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do는요, 하다라는 의미 아니고요. 앞에 나온 동사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한번더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do로 대신해서 쓴 겁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들 때문에 군대의 사무관들은 스티키벗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Some military officials have become interested in sticky butt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맞게 영작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힘차게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 예습 꼭 해주세요. 월드티 키워드 어휘 공부도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스스로 독해, 해석 어려운 부분 체크 잊지 마시고요. 자, 예습 다한 친구들은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의 독해 실력의 힘을 좀 키워줄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오늘의 리딩 파워는 이제 권위 시그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권위자의 말을 빌려다가 글쓴이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무게를 좀, 힘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안 믿을 수도 있고 이게 진짜야? 라고 독자들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니까? 실제 연구 결과가 이래요. 연구자들이 다 이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권위자의 말을 빌려다가 본인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권위 시그널이 나오면요. 그 부분의 이 연구의 결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가 뭔데요? 그게 결국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핵심 주장과 가깝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필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인지하면서 앞으로 독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독해에서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또 궁금해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When all colors of light blend together, They create white light.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when절 공부해 봤습니다. when 주어 동사 구조 파악해 봐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콤마 찍히고 주절이 다시 나오는 구조를 예측하면서 독해하라 그랬죠. 뭐뭐 할때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모든 색깔의 빛들. 그러니까 모든

빛의 색상들이 blend together. 한대 섞이면, 한대 섞일 때, 내가 받는 건 a colors of light 그대로 받으면서, 그럼 그렇게 섞인 빛들은 create, 만들어내겠죠. 뭐를? white light. 아, 그러면 이 백색을 만들어내나? 흰색 빛이 되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Does it mean that if all sounds blend together, they create white noise? 그렇다면 그 말은 의미하는 걸까? 이런 뜻이죠. 뭐를? that 이하를? 만약에 모든 소리가 blend together, 한대 합쳐진다면, 그럼 그건 백색 소음이 된다는 얘기일까? 이런 거예요. 다시, 자, 빛이 여러 색깔의 빛들이 섞이면, 그게 거의 흰 색깔 빛이 된다면, 만약에 소음도 여러 소음이 한대 섞이면 백색 소음이라는 게 되는 것인가? 들어보셨죠? 백색 소음? Yes, it does.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자 자문자답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화자는 백색 소음이라는 것을 소재로 가지고서 이 글을 이끌어 나가겠구나라고 이제 핵심 소재가 던져졌습니다. 자, white noise가 뭔지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것 같아요. White noise is a combination of all the different frequencies of sound. 자, frequency는 나와 있거든요. 원래 frequency, 명사로 끝나서 소리나 전자파 등의 진동수라고 단어는 나와 있고요. 자, 이 백색 소음은 혼합이래요. 뭐의 모든 다른 소리의 진동수. 다시, 모든 여러 가지 막 다른 소리의 진동수들이 있을 텐데, 이거의 혼합. 이게 바로 백색 소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Because white noise has all frequencies, it is often used to block out other sounds. 자, because로 시작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구조로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의 구조를 예측하면서 독해를 해 나가면 되고요. 자, 백색 소음은 모든 진동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 it은 계속해서 백색 소음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백색 소음은 사용이 되는데요, 종종. 뭐 하기 위해서? To block out. 차단하기 위해서. Other sounds. 다시요. 자, 백색 소음이 온갖 소리의 진동수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는 데 쓰인다. 이런 문장 해석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문장에 is often used. 그 다음에 투보 정사가 이어지죠. to 동사 원형, 투보 정사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헷갈리기 쉬운 구문으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be used 동원, be used ing, 그리고 used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세 가지 헷갈리는 구문으로 외워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 해석이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be used, 그리고 투보 정사이죠. 투보 정사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해석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BPP가 우리가 또 아는 그 수동태인 거예요. 사용이 되다, 하다 아니고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뭐뭐 하기 위해 사용이 되다, be used 동사 원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딱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be used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가 나왔어요. 이 말은즉슨 여기서 쓰인 to는 전치사 to다라는 얘기와 같고요. 위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이 이어집니다. 바로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얘는 이제 사용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에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라고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에는 be는 주어에 따라 뭐 시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마지막은요. 이거는 아예 이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시제가 과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냥 비동사 없이 used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과거에 하곤 했다. 이 해석은요, 과거에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만 했고, 지금은 그러지 않을 때부터 used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조금 더 예문 속에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예문. 거의 비슷한데 구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첫 번째는 white noise is used to block out other sounds. 방금 본 거랑 거의 흡사하죠? 백색 소음은 다른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I'm used to studying with white noise. 무슨 뜻일까? 나는 백색 소음과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요. 백색 소음을 들으며 공부하는데 내가 익숙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자, 마지막엔 I used to study with white noise. 나는 백색 소음과 공부하곤 했습니다. 과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야.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구문의 해석을 잘 구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빈칸에는 또 1번 문제로 이어지네요. 여기에 연결어를 넣는 자리여서 우리 또 앞에 내용은 읽어봤으니 뒤에 내용이 어떤 건지 보고 연결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런데 쌤이 하나 힌트를 줄까요? 이렇게 if로 시작해요. 연결어가 나오고요. 뒤에 if you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예시 문장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만약에 이러면서 수백 가지 상황 중에서 한 가지만 콕 집어서 예를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쌤은 딱 보는 순간 아, 이 문장의 이 빈칸의 정답은 for example 이겠구나 라는 게 벌써 감이 왔어요. 그쵸? 그래서 if you hear voices from the room next door 만약 여러분들이 옆집에 어떤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면 옆집에서 막 발소리가 막 들려요. 시끄럽죠? You can turn on a fan. 그러면 이제 선풍기를 틀면 돼. To drown out the voices. 자, drown out은 소리를 차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쵸? 그 소리를, 목소리를 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키시면 됩니다. 이거는 백색 소음이 다른 소음을 차단하는 단 한 가지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쵸? 자, 계속해서 The fan makes a noise like white noise. 선풍기 틀면 사실 선풍기도 소리가 나죠. 윙 이런 소리가 나잖아. 그렇게 이 선풍기가 소음을 만들어내요. 윙윙 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요. 뭐 같은? 백색 소음과 같은. 선풍기가 내는 소리가 백색 소음이고 그래서 그게 이 말소리 같은 조금 더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차단해줄 수 있구나. 꿀팁이네요. 그쵸? Researchers have shown that a steady, peaceful sound such as white noise can block out distracting noises. 자, 여기서 드디어 권위 시그널이 등장하면서 연구자들이 보여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권위자의 말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자, 연구자들이 뭘 보여줬대요? that 이하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at 이하겠죠? 그래서 결국 연구자들이 뭘 밝혀냈는지가 이 글의 주제, 글쓴이의 주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댓 이하를 한번 살펴보면 steady peaceful sound, 꾸준하게 평화로운 소리,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잖아요. 들쑥날쑥하지도 않고 윙 반복적으로 나잖아요. 근데 목소리 같은 건 steady peaceful 하지 않죠. 오, 톤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끊겼다가 막 말을 빨리 하기도 했다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백색 소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steady peaceful sound such as white noise 그게 바로 백색 소음 같은 그런 steady peaceful sound가 주어고요. 동사 이제 나오죠. can block out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distracting 하면 이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그러한 소음들을 차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자들이 밝혀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아, 백색 소음의 어떤 좋은 역할에 대한 걸 글쓴이가 말하고 싶었나 보다 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죠. This sound is calming and can help you relax or fall asleep. 그래서 이 소리요, 즉 이러한 백색 소음이요, 굉장히 calming, 아, 차분하게 좀 가라앉혀 주기도 하고요. 정말 차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relax 하거나 fall asleep 하는 거. 그쵸? 여러분이 휴식을 좀 취하거나 아니면 잠에 드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본문 내용이 끝이 나고 있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for example 이라고 골라봤습니다. 네, for example 뒤에 if절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 if절을 하나의 단서로 좀 볼 수 있다 그랬죠? 예시를 보통 들고 싶을 때 if절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색깔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올게요. 모든 빛의 색깔이 함께 섞이면 백색빛이 되고요.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그 말은 모든 소리가 함께 섞이면 그런 백색 소음이 되니? 맞아.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됐었어요. 자, 백색 소음은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기 위해 종종 쓰인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고요.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서 백색 소음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백색 소음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 보면 오히려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소리들을 차단해 줄수 있는 거예요. 이 백색 소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집중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반대로 말했다. 이렇게 골라주시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빈칸은 여기 있었고, White noise is helpful when you want to 빈칸이었습니다. 자, 백색 소음이 도움이 됩니다. 유용해요. 여러분이 이걸 원할 때라고 되어 있었고요. 역시 우리 이 부분, 핵심 문장 속에 빈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연구자들이 보여준 결과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이 Steady Peaceful Sound가 결국은 White Noise를 말하는 거였고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좀 전에 보았듯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소리들을 차단하는 역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죠. 하나는 또 여러분이 릴렉스하고 잠도 잘들수 있게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 그래서 이 자리는 두 개를 다 써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고 4번으로 가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 If you 동사 자리죠? Red with white, you will get pink. 아, 빨간색하고 흰색을 어떻게 하면 핑크가 됩니까? 보통 여러분 미술 시간 해봤죠? 빨간색과 흰색을 섞으면 분홍색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빈칸에는 섞다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bland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로 가면 The music was very 빈칸입니다. So I couldn't focus on reading. 아, 음악 소리가 이래서 내가 focus on reading 할 수가 없다. 내 독서에 집중을 못 하겠잖아. 그러면 아마도 마이너스적인 내용, 음악 소리가 너무 distracting해서 내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이런 느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단어 중에서 distracting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이렇게 빈칸 채우면서 어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워크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ds and writing 부분, Words 부분은 미리 채워 오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 파워업으로 넘어가 보자. 자, 우리 단어들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요. 요거는 또 방금도 봤죠? blend, 섞이다라는 뜻이 있었고, block out 해서 차단하다, 막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drown out, 요게 또 소리를 막는 거. 즉, 소리를 차단하게, 안 들리게 하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drow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익사시키다. 물에 잠기게 하다. 사실 요런 뜻도 있죠. 근데 공통점이 다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고, 익사하고 또안 들리게 만드는 뭔가 이렇게 잠식시키는 이런 느낌이네요.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steady 꾸준한 지속적인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distracting 좀 전에도 봤었던 집중을 방해하는 자, 요 정도로 우리 어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영작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백색 소음은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기 위해 종종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white noise 해서 주어만 나와 있고요. 자, 영어에선 주어 쓰면 동사 쓸 차례. 자, 종종 쓰인다. 이게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쓰이다가 뭐지? 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봤었던 주요 구문 중에서 아, 사용이 되는 거 is used.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사용이 되다. 근데 이때 종종

often 부사는 요 사이에 넣어야 됩니다. Is it often used? 네, 뭐 하기 위해서? 투부 정사죠? To block out other sounds. 자, 요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면 되고 BPP,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소리를 block out 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선풍기는 백색 소음 같은 소음을 만들어낸다. The fan makes. 자, 백색 소음 같은 소음이야. 순서를 잘 써야 돼요. A noise를 먼저 쓰고 like white noise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말과 옷은 반대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전치사 먼저 오고 뒤에 이어옵니다. 이런 소리는 당신이 잠이 들게 도와줄 수 있다. This sound can help. 목적어 you.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가능합니다. 그래서 can help you fall asleep 이렇게 오고요. 협 동사가 이 자리에 원형의 구조를 쓸 수 있는 동사였죠. 자, 오늘의 완강 미션 풀면서 마무리해보죠. 우리 be used 동사 원형 ing 또는 그냥 used 해석의 차이 알려줬었죠. 주어져 있는 문장 어떤 구문인지 잘 보시고요. 정확하게 해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구문을 전부 다 활용해서 해석의 차이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만의 문장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싱게더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정말 수고 많았고요. 완강 미션 꼭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쌤이 확인해 주도록 할 테니까요. 쌤과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령 기출로 영문법 중이해용을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투부정사 중간 기말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1번부터 19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3번까지 모두 같은 문제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아주 간단한,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자, could you please let me know? 우리가 let me know 하면, 직역을 하면, 내가 알게 허락해 주실래요? 저, 즉, 제게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뭘 알려주냐면, 빈칸 to turn on this machine 이라고 했어요. 이 기계를 켜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래요? 어떻게 켜나요? 하니까, Oh, you can just push that button. 그 버튼만 누르면 돼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 기계를 켜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켜나요? 그러면, 어떻게 라는 의문사, how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How to,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모여서 어떻게 뭐뭐 할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으로도 얘는 해석할 수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2번 봅니다. He promised. 그가 약속했어요. 자, promise 하면 여러분, promise to. 자, 선생님이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는 아이는 같이 붙여서 외워라 했어요. 자, promise to거든요. 자, 그가 뭐뭐 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my birthday again이에요. 자, 그러면 또다시 내 생일을 forget, 잊기로 약속했을까요? 아, 나또너 생일 잊어버릴게.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아마,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일 것 같은데 생일을 잊어버려서 다시는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겠죠. 맥락상. 자, 그러면 to 부정사의 부정이에요. to forget을 부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not to forget. to 부정사 앞에 not을 써야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는 she is strong. 그녀가 강해요. 힘이 세요. 그쵸? 뒤에 봤더니 to become a triathlete. 자, triathlete은 철인 3종 경기 선수거든요. 자, 여러분, try가 들어가는 단어, 우리 triangle, 무슨 뜻이에요? triangle, 삼각형. 왜 triangle일까요? 각이 3개 삼각형. 그래서 이 try가 3이란 뜻이에요. 숫자 3 또는 3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3종 경기인 거죠. 그래서 triathlet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돼요. 강해요.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우리 배운 표현으로 떠올려 보면, 그쵸? 이렇게 될 만큼.

충분히 세다. 힘이 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enough t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만큼 힘이 세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장에 밑줄 친 it과 쓰이미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밑줄 친 it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봐야겠죠. It is impossible to walk on water. 일단 it은 우리가 보통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문장이 끝나잖아요? 근데 to walk on water,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뜻이 없네요. 얘의 역할은? 그렇죠. 얘는 가주어, 가짜 주어죠. 그리고 진짜 주어는 이 to 부정사인 거죠.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은 주어로 해석하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죠. 그럼 가주어인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it's sunny today.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오늘은 화창하다. 얘도 해석 안 돼요, 선생님. 가주어인가 봐요. 그러면 진주어가 있어야 되죠. 없죠. 그죠? 얘는, 얘도 뜻이 없는 it은 맞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인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해석이 안 되고, 그냥 화창하다라고 하고 싶은데, 선생님 말했죠. 영어는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요. 우리는 해요. 화창하다. 오늘 화창해. 주어 없이. 근데 영어는 안 돼요. 그래서 주어 자리를 채워주기 위한 아이로 비인칭 주어 it은 너무 간단하니까 짧게 쓸수 있으니까 많이 써요. 근데 해석은 안 된다. 그죠? 자, it's 3 o'clock.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날씨, 시간, 거리 이런 것들은 쓰거든요. 그래서 얘도 3시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is 3 o'clock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쓴 it이라서 얘도 똑같이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비인칭 주어예요. 그죠? 자, 3번. It's dangerous to drive in the rain.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투부정사가 일단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가주어인가? 생각을 해보면, 맞네요. 그죠? 빗속에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 얘는 가주어다. 얘가 진주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So, what time is it? 얘는 뭐예요? 몇 시야? 그쵸? 몇 시? What is it이네요. 선생님, 여기서, 심취해서 what time으로 읽었어요. What is it이에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것? 대명사입니다. 그것으로 해석되는 건 대명사죠. 자, 선생님 말 나온 김에 What time is it? 이라고 하면 그때 it은 몇 시야? 하면 해석이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는 똑같이 비인칭죠. 시간을 물어보니까. 자, 5번 I made it last night. 나 어젯밤에 그것을 만들었어. 그것 얘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1, 2번은 비인칭 주어, 4, 5번은 대명사, 3번은 가주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다 똑같은 게 들어가나 봐요. 볼게요. It is careless. 빈칸. Hard to tell your secret to others. 라고 했어요. 자, to 부정사 앞에, 목적격이 보여요. 얘는 실제로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을 쓰는데 여기는 for이냐, of냐. 그죠? careless. 부주의한 거예요. 사람의 성격, 성품 맞죠. 그래서 얘는 of가 들어갑니다. 자,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네 비밀을 다 얘기하고 다니다니 부주의했네 라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볼까요? of 넣어볼까요? generous 뜻이 뭐예요? 관대한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아, 네가 노숙자들을, 집이 없는 그런 노숙자들을 도와주다니 참 관대하다, 인자하다. 되게 괜찮다. 약간 좋은 의미로 generous라고 합니다. 자, 그럼 rude는요? 좀 반대죠. 나쁜 거잖아요. 무례한 거고. 그가 그렇게 말하다니 무례하다. 그쵸? 자, honest도 사람의 성품, 성격 맞으니까 괜찮네요. 그쵸?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다니 참 정직하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fun? 즐거운 건 어떤 상황이 즐겁고 이런 거지. 사람의 성격이 즐거운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for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코미디 쇼를 보고 있는 것이 재밌다. 그러니까 그녀가 볼 때는 그게 재밌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주어가 to 부정사 할 때는 또안 재밌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에서 7의 밑줄 친 부분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우리 용법 쉽게 말하면 쓰임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투부정사의 용법 쓰임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배웠죠. 한번 볼까요? 최근 많은

할이 있어요. 할 것이 많이 있네요. 명사를 수식하네요. 형용사. 그쵸? So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방문할 많은 장소가 있어요. 그쵸? 얘도 형용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자, 나는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행할 스페인? 아니죠. 그쵸? 나는 스페인에 갔는데 미래에 스페인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하려고 이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을 나타내니까 무슨 역할? 부사가 되겠죠. 그쵸?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그 목적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는 정말로 누군가가 필요한데 뭐할 누군가? 함께 말할 누군가. 이 with 꼭 써야 된다. 우리 했었죠? 그 다음, 그녀는 계획이 있어요. 뭐할 계획? 살 계획인 거죠. 예쁜 화병을 살 계획이 있다. 계획을 수식하는 형용사, 형용사 역할.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Sam은 원했어요. To play the guitar. 자, 여기서는 want to, want to. 우리 왜 묶어서 외웠죠?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항상 씁니다. 얘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역할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It was exciting to sing aloud together. 자, 이건 뭐예요? 함께 소리 내서 크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Aloud는. 그쵸? 근데 exciting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함께 크게 노래 부르는 것이 exciting 하다, 흥분되고 재미있다, 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 자리의 역할은 명사. 맞나요? 자, 그 다음, To feel the breeze is good. 주어 자리네요. 명사. 산들바람을 느끼는 것은 좋다. 그 다음, my hobby is, 내 취미는 이다, 뭐 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이다,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 자, 그럼 얘는요, two seagulls, we went to the zoo.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동물원에 갔다. 그죠? 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부사적 용법은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다. 얘를 빼도 말이 된다. 나머지는 투부정사 빼면 말이 안 돼요. 문장이 안 돼요. 그쵸? 얘만 부사다. 그런 식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용법 쓰임이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I was pleased. 나는 기뻤어요. To meet them again. 그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럼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기뻤다.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다. 만나서 기뻤죠? 이 기쁜 감정의 원인입니다. 부사적 용법이고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She is happy to have a family like hers. 뭐예요?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의 것들이잖아요. 여기서는 가족들 구성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 가족 들과 같은 지금 그녀가 가진 가족들 같은 가족을 가져서 행복하다라는 거죠. 감정의 원인. 괜찮네요. 그쵸? 감정의 원인. 같은 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he lived to be 90 years old라고 했어요. 자, 그는 살았는데 90세가 된 거잖아요. 결과라고 했고요. 그쵸? 자, 이 프라이팬은요. 편리해요. 뭐 하기에 편리한 거예요? to cook with. 요리하기에 편리한 거죠. 근데 그 프라이팬을 가지고 요리하는 거죠. 이제 이때는 조금 특이한데 형용사를 수식하는데 이 명사를 이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프라이팬은 요리하기에 편리한 거예요. 이 지금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뭐예요? 부사적 용법이고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she danced on the floor. 그녀는 바닥에서 무대에서 뭐 Floor 하면 사실은 뭐 마루, 바닥이긴 해요. 바닥에서 춤을 췄어요. To please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목적. 결국 뭐 목적인 거고요. 그 다음, the game was difficult. 게임은 어려웠어요. 뭐 하기에 어려웠어요? 하기에, 플레이 하기에, 놀기에, 게임을 하기에 어려웠던 거죠. 얘는 형용사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감정의 원인, 용법 같은 거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용법이 같은 것이 명사냐, 부사냐, 형용사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 부사인데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쓰임이냐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얘는 다 보니까 다 부사야. 다 부사인데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냐,
목적을 나타내는 거냐, 결과냐, 감정의 원인이냐. 그것까지 다 알아야지 1번을 고를 수 있는 거. 그쵸? 자, 그 다음 9에서 10. 밑줄친 부분과 용법이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도서관에 갈 거예요. 책을 빌리기 위해서가 맞겠죠? 맥락상 목적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 I need some sugar. 나는 설탕이 필요한데 애플잼을 만들기 위해서 설탕이 필요하겠죠? 목적. 자,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요. 뭐 하는 것이 그 소식을 믿는 게 불가능하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겠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명사. 그 다음, she turned on the lamp. 그녀는 램프를 켰어요. To find the ring. 그녀의 반지를 찾기 위해서. 목적. 자, 나는 알람을 맞췄어요. To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목적. 그는 그의 직업을 그만뒀어요. 그의 일을 그만뒀어요. 자, quit은 과거도 quit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쓴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도 볼게요. 자, 탐은 나에게 뭐 요청했다, 물어봤다 다 되는데 뒤에 to buy some bread예요. 요청한 거네요. 빵을 좀 사다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자, 이 자리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로 쓴 거죠. 명사적 용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The athlete practiced hard. 그 운동선수는 열심히 연습했어요. 경주에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적이네요. 자, 그녀의 소망은요. is입니다. 뭐 하는 거? 산타클로스를 보는 것입니다. 명사. 그쵸? 자, 나는 뭐 하기를 바란다? wish to.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항상 쓰는 동사. 목적어 자리니까 뭐예요? 명사. 그쵸? 나는 애완동물로 거북이를 갖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to invite a friend to my house. 주어네요. 명사.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되게, 좀 소박한데 이걸 꿈이라고 하니까, 좀 감동이네요. 그죠? 자, it is hard to meet Robert these days. 이건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 요즘 로버트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 얘도 명사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Can you tell me까지 같아요. 제게 말해줄 수 있나요? How I should donate my money. 제 돈을 어떻게 donate, 기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즉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쵸? 그러면 how to donate. How만 고르면 안 돼요. 그쵸? To가 없잖아요. 그쵸? 동사 원형 앞에는 의문사 플러스 to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 13에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영작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고 이미 있는 것 중에 고르니까 쉽죠. 자, 그녀는 일단 얘가 주어겠고요. 누울 충분한 공간이 없었다. 자, 일단 그녀가 공간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녀에겐 공간이 없다. 근데 여기까지는 쓸수 있어요. 그쵸? 근데 누울 충분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그녀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는 어떻게 해요? 없었다. 과거니까 she didn't have. she didn't have. 여긴 뭐다 있네요. she didn't have. she didn't have. 얘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충분한 공간이고 또 누울 공간이고 이 공간을 수식하는 게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충분한 공간 어떻게 해요? 충분한 공간 enough space. enough space. 그렇죠? space enough to space enough는 원래는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enough to 뭐예요? enough to 뭐뭐 하기에 충분한 하면서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얘를 so that can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그럼 되는지 볼까요? 자, 일단 누울 충분한 공간이 없었다. 즉,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눕지 못했다죠. 즉, 그러면 enough to를 빼고 우리가 so that을 써야 되는데 이 so that 사이에 들어갈 형용사나 부사가 좀 부족해요. 좀 애매하죠. 없어요. 그래서 얘는 쓸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enough space로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누울 공간. 누울 공간, 눕다라는 동사를 써서 to 부정사로 명사를 수식하는데, to 부정사는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죠? 그럼 뭐예요? to
lie, to lie on. 전치사가 있냐 없냐의 또 싸움이네요. 전치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저 필요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to lie라고 해요. lie 누워요. 근데 뒤에 space. 자, lie는 자동사거든요. 공간을 눕다 이상하잖아요. 공간에 공간 위에 눕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누울 공간이지만 어디 위에 누울 공간인 거예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전치사 필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밤길을 혼자 걸을 수가 없다. 자, 나는 너무 뭐뭐 해가지고 뭐뭐 할 수가 없다. 부정이네요. 이거 딱뭐 떠올라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배운 to입니다. 자, 물론 so, that, can't 이걸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to가 보이죠? 자, 일단 enough 탈락이고요. I'm too scared. 난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 to 이렇게 가는 건데, 자, 밤길을 혼자 걸을 수가 없다요. 그럼 선생님, 없다니까 부정이라서 not을 써야 될까요? 자, 근데 여러분, to 자체가 뭐예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 자체에 지금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o, that, can't와 의미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not to 이렇게 또 not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죠. 없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좀 바꿔 말하면 밤길을 혼자 걷기에는 내가 너무 무섭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not을 쓰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to 부정사를 쓰는 거죠. to walk alone.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을 때 C에 들어갈 말 또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뭔가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게뭐이뭐이 아이의 건강에 안 좋다거나 뭔가 좀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보통은 일찍 일어나는 게 좋긴 한데 그죠? 자, 근데 일단 얘는 it is not good으로 갔어요. 그럼 it 가주어겠죠. 그쵸? 좋지 않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뭐 하는 것은 주어를 지금 뒤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은 인데 to 가는데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정이네요. to 부정사의 부정이니까 not to get up early 이렇게 가겠죠. 근데 네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상관없는데 네가 일찍 일어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맥락이니까 to get up early, not to get up early 하는 주체가 for you가 되겠죠. 그렇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빈칸의 순서대로 넣어볼까요? It is not good for you not to get이에요. C에는 not이 들어가겠네요. 정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15에서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다 틀리고 하나만 맞는 거예요. 봅시다. 자, Jim decided not to. 자, decide to. decide to. 일단 목적어로 to 부정사 오는 거 합격. 그리고 to 부정사의 부정은 to 부정사 앞에 not을 쓰는 거 합격입니다. 그쵸? 자, Jim은 뉴욕으로 이사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 he refused not going. refuse to. refuse to예요. 그러면, going 쓸수 없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not to go가 되어야겠죠? 자, 그는 거절했어요. 그쵸? not to go to the hospital.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을 거절했다? 뭐 이런 맥락일 텐데 볼까요? because he has no money. 그가 돈이 없어서. 그럼 뭐예요? 오, 나또 빠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는 그냥 병원에 가는 것을 거절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he was so sad. 그는 너무 슬퍼서 he can see. 볼수 있네요. 그죠? 아, 볼수 없네요. 나시 왜 여기가 있죠? 그죠? not은 앞으로 가야 하고요. 또 맥락상 얘가 뭐예요? 과거죠. 그래서 cannot see도 좀 어색해요. 그렇죠? couldn't see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너무 슬퍼서 볼수 없었다. 그녀의 엄마를.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신가 봐요. 이렇게 병원에 계신 엄마를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야겠고요. 자, Jane went to bed early. 일찍 자러 갔어요. 그렇죠? Not so as to. 틀렸죠? 그렇죠? So as not to be late. 그렇죠?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 5번 she exercises regularly. 그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자, in order not to 너무 완벽해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살이 찌지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fat은 뭐예요? 동사원형이 아니죠. 형용사예요. 자, not to be fat.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거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16번도 볼게요. 자, hope to 외우셨죠? 그죠? 나는 뭐 하는 걸 바란다? 내일 진화를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and playing together. 뜬금없지 않나요? 갑자기 ing?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자, 얘가 바라는 게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진화. 내일 보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같이 노는 거. 만나서 같이 노는 거죠. 그래서 to play. 그러니까 얘도 I hope to play together 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playing이 아니라 to play로 고쳐야 되고요. 자, want to. 맞죠? 그쵸? She wants to heat the room. 그녀는 방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Because it's cold inside. 안에가 춥기 때문에. 괜찮죠? Want to 동사원형? 너무 괜찮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to watching the football game. 이거 주어죠. To watching. 근데 to 부정사를 써야죠. To watch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고요. 그다음 the teacher told the students to clean이죠. Told는 tell은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가지는 동사고요. 이거 앞에서도 했죠. Refuse to 그쵸? To go로 고쳐야 합니다. 그다음 17에서 19는 어색한 걸 고르는 거예요. 자, 다 맞고 하나만 틀린 겁니다. 자, 1번은 너는 너무 어려워서 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 이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 어리다. 투투 맞고요. 자, 이 도로는요, 나빠요. 운전하기에. 자, 우리는 도로를 운전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내가 도로라는 걸 운전하는 게 아니라 도로 위를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on까지 전치사를 너무나 잘 써줬습니다. 자, 그다음 그는 힘이 세요. 뭐할 만큼 충분히? 그쵸? 그의 라이벌을 무찌를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괜찮죠? 그쵸? 자, it is wise of you. of you 일단 맞나요? 그쵸? 현명한 거. 사람의 성품, 성격이니까 맞고요. not to fight. not to 부정사도 너무 잘 썼습니다. 자, 그녀와 싸우지 않은 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현명하다. 괜찮습니다. 자, there are lots of places.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놀 장소죠? 그럼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to play in Seoul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서울에는 놀 장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18번도 보겠습니다. She is too weak to carry this box. 이거 뭐예요? 너무 약해요. 뭐 하기에? 이 상자를 옮기기에. 그죠? 너무 약해서 이 상자를 옮길 수 없다. 그죠? 투투 괜찮습니다. 자, she gave me the paper to write on.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문이거든요. 자, 그녀가 종이를 줬어요. 근데 뭔가를 쓸 종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나뭐좀쓸 종이 좀 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write the paper, 종이라고 the paper이라고 쓰는 거 아니죠. 뭐예요? 종이 위에 뭔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위에다가 쓸 종이를 줘라는 영어의 표현으로는 on이라는 전치사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 잘 썼어요. 이걸 빼고 뭐 틀린 거 이렇게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write on 또는 the pen to write with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with를 쓴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쵸? 그다음 it's boring to watch online classes all day 라고 했어요. to watch online classes all day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 얘는 가짜 주어. 그쵸? 하루 종일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을 보는 것을 지루하다 뭐 그럴 수 있죠. 자, I'd like to learn. 나는 배우고 싶다. 그쵸? How to 동사 원형, 의문사 to 부정사. 뭐예요? 얘는 뭐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겠죠? 그래서 make wooden toys. 나무 장난감을 만드는 방법. 나무로 된 장난감을 만드는 방법을 나는 배우고 싶다.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we need something to wear warm. 의도한 바는 뭐예요? 나는 뭔가 입을 게 필요한데, 따뜻한 거. 그치? 따뜻한 입을 거. 외투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something에 warm이라는 형용사가 something을 수식하려면 바로 뒤에 와야죠. 그쵸? something warm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또 형용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가 그 다음 순서죠. 그래서 얘네 둘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색한 것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It's easy for me to run very fast. 내가 빨리 달리는 것이 쉽다. 그러니까 나는 쉬운 거죠. 이 to 부정사를 하는 의미상의 주어고 사람의 성격 성품 아니니까 for 괜찮네요. 그쵸? 자, It's impossible of me to find the answer.

약 절반, 19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0번부터 남은 문제들 모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미리 문제 풀어와 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중이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찬찬히 풀어볼 건데요. 우리 배운 내용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친구들 준비됐나요?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요, 그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습니다. 자, 같은 컵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아, 물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 에게 이거 가지고 누구 마셔? 누가 마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컵을 보고 우와, 물이 반이나 남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마실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컵을 보고 똑같은 물의 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에게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이 관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같은 사물이나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 사람들마다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이유는요, 사람들마다 바로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 배웠던 관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관점이란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처지를 바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봐도 관점에 따라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이 물이 반쯤 든 컵을 보고 에게라고 생각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편인가요? 이왕이면은 내 앞에 닥친 어떤 상황을 보고요, 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나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번 더 정리해 봤고요. 자, 정리한 김에 빠르게 우리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배웠죠.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파악해도 봤는데요. 자, 먼저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먼저 봤어요.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이겠다 짐작도 할 수 있고요. 또 글에서 사용한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글쓴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해도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쓴이가 글에 사진이나 그림을 넣을 때는요, 내 관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관련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또 이 글쓴이의 관점이 어떻겠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의미를 파악해 봤고요. 그리고 글을 자세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은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고,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에서 나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선입견,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생각 같은 것들을 수정하고, 이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배웠죠. 토의도 배웠는데요.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으로 우리 토의 절차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토의 절차는요. 먼저 토의 주제를 정해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따른 의견을 마련해보고요. 그리고 의견을 나누어보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토의 절차였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마련하고 나누고 모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의 절차였는데요. 토의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바로 뭐다? 토의다라는 것도 우리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떠올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관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주어진 글을 읽을 때, 이왕이면 이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배웠던 것처럼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목이 있다면 제목을 보고 또 중요한 낱말이나 표현 등을 보면서 이 글쓴이의 관점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 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미 첫째 문단에서 우리는 이 글쓴이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 어떤 관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좋은 점에서 알 수가 있죠. 둘째 문단부터 보니까 먼저라고 해서 이 좋은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세계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글을 한번 볼까요? 첫째 문단, 요즘에는 세계의 여러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아까 가글은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고 했지만, 이 나글은 첫째 문단에서 세계 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걸 보니, 좀더 부정적인 관점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죠. 자, 먼저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또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 가와 나는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나의 첫째 문단에서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세계 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걸 보니 가글과 나글 모두 이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 또 문제점,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이라는 것알수 있죠. 따라서 1번에다가 세계 문화 행사라고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 만나봅니다. 글가와 나에 어울리는 제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제목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도 같아요. 글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제목이어야 되겠죠. 자, 글가는 세계 문화 행사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보다는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가 어울릴 겁니다. 글가는 2번으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글나는 세계 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이렇게 2번은 1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3번입니다. 글나에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표현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복습해 본 것처럼 중요한 낱말 표현에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기 마련이죠. 자, 기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라고 했어요. 이 나라는 것은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표현이 바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라는 그 자체는 좋은 점에 가깝기 때문에 기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니은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디귿 재미라는 껍데기입니다. 예, 원래 껍데기의 의미는 조개 껍데기처럼 겉을 감싸는 단단한 물질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재미라는 껍데기라고 했죠. 어떤 가짜, 거짓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걸 껍데기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재미라는 껍데기, 즉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디귿이 정답이 되고요. 자, 릴, 비용이 많이 든다. 미음, 자원도 많이 낭비된다. 낭비라는 자체도 부정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문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디귿과 릴과 미음 세 가지를 잘 골라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두 글을 읽고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진호부터 보죠. 글가의 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맞습니다. 세미. 글 나를 읽고 나니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좋아요. 주영, 글가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가로막혀 답답해하는 세계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넣으면 읽는 사람이 이해가 더잘 될까요? 글가는 세계 문화 행사의 좋은 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사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영이라고 적어주고요. 바르게 한번 이렇게 고쳐볼게요. 그러니까 글가에는 세계 문화 행사에 긍정적인 관점이니까 이왕이면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뭐 그림도 좋고요. 사진으로 넣으면 좋겠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이 글가는요, 이 세계 문화 행사의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바르게 고쳐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

봤고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배운 내용 잘 떠올린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죠. 자, 1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2번.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자, 4번부터 볼게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 여러 관점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5번.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 나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3번 볼까요? 글쓴이의 관점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다 보면은 이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이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부터 1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읽어보자고요. 자, 먼저 가글부터 보겠습니다. 이 공공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공자전거가 나왔고요.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전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 오염이 줄어들고 공기가 더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역시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네요. 또 자전거를 타며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고 첫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공자전거는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라고 둘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글의 글쓴이는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요. 공공자전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쓴이는 공공자전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인가요? 그래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 마지막 문장,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만 봐도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번엔 나글입니다. 자,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역시 공공자전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난, 고장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네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난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고요.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도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도 줄어든다. 역시 부정적인 표현. 또 공공자전거를 고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 있는 일이 생겨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 어떤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공공자전거가 많은 곳은 혼잡해 사람들의 니은을 방해할 수 있고 반대로 공공자전거가 부족한 곳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자, 나글의 글쓴이는요. 똑같이 가글처럼 공공자전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어떤 관리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 1번 두 글의 관점은 같지 않지요. 2번 글 가는 공공자전거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글 나는 공공자전거 관리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볼까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기역과 니은이 어디 있는지

글 속에서 찾아볼까요? 자, 먼저 기억은 여기 있었습니다.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다음, 니은은 여기 있었죠. 이렇게 자전거가 많은 곳은 혼잡해 사람들의 무엇을 방해한다? 지나다니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뜻, 배출은 기억에 들어가야 하겠고요. 지나다닌다라는 뜻을 가진 통행은 니은에 들어가면 이렇게 알맞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인데요. 글 가의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할 만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글 가의 글쓴이의 관점은 이 공공자전거의 긍정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2번과 3번처럼 부정적인 사진 그림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즐겁게 안전하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긍정적인 사진 그림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글 나를 읽고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글 나는 어떤 공공자전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글이었죠. 재현이는 공공자전거를 제대로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해결 방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알맞습니다. 소라, 고장난 공공자전거를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 수리하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게 낫겠어.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지, 공공자전거를 타면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글 가에 어울리는 말인데요. 새로운 공공자전거 대요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어울리지 않아요.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재현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도 보죠. 글 나의 제목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 묻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관리의 필요성 지속 가능할까? 자전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에게 유익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로 발생하는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글 나는요, 어떤 공공자전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4번은 유익한 교통수단이라고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글 가에 어울리지, 글 나의 제목으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풀어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가부터 보죠. 자, 친구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 해보는 건 어때요? 친구 3.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친구 1이. 그럼 먼저 각자 의견을 마련해 봅시다. 토의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 사가요, 필통을 만지다가,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친구 1, 토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한번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글 나, 친구 1, 사회자지만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러한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손을 든 친구 2를 가리킵니다. 발언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권리, 발언권을 사회자니까 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 2,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이렇게 동의 표시도 해주고요. 저는 장난 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요.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친구 4는요.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친구 1이 이게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3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네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라고 막 짜증을 부리고 있는 친구 3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글 가와 나의 토의 단계를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토의 단계 배웠잖아요. 자, 먼저 토의 주제를 정해보고 의견을 마련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모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글 가는요. 토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번은 4번으로 그리고 글 나는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 나누기 1번으로 이렇게 각각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 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0: 자, 친구 1은 사회자이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가 없나요? 말했었죠. 틀렸고요. 친구 3은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이죠. 친구 4는요,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죠. 무슨 주제였죠? 되묻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억과 같이 토의하면 좋은 점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친구의 말을 경청하며 좋은 생각이에요. 동의 표시까지 해주면 어떤 점이 좋냐면 부드러운 분위기,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5번.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토의를 이어나갈 수도 있죠. 따라서 1번과 5번 두 가지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니은과 관련된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니은은 아까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의견을 들었을 때저 의견이 좀 토의 주제와 알맞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비판이라는 뜻은요, 장점과 단점을 따져 묻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토의 과정에서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언권 부여하기, 토의 절차 안내하기,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 보이기, 친구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거나 비판하기, 비판, 비판, 비판하기. 이것이 정답이죠. 친구의 의견이 자신과 달라도 존중하며 대화하기 다 좋지만 여기 니은에 어울리는 것은 비판. 바로 선택지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이 모두 머니 지켜야 할 토의 규칙을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이 모두 먼들 이런 규칙은 지켰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필통을 만지다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슨 주제라고 했죠? 이렇게 다시 나중에야 되묻는 거뭘 하지 않았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경청하며 토의에 참여합니다. 라던가 또는 토의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친구의 의견을 들었을 때좀 토의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비판 이야기 했었잖아요. 비판적인 질문을 던진다라던가 이런 것들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토의 규칙 한 가지. 친구의 의견을 귀담아 경청해야죠. 귀담아 듣는다. 귀담아 듣는다. 또는 토의 주제에 어울리는 의견과 근거를 이야기한다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토의 규칙 한 가지만 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한 가지 더 남았죠. 그래요. 자,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지금 문제를 풀며 토의 이야기 많이 해보았는데요. 그냥 토의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협력하며 토의를 해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선생님, 저는 뭐 어떤 때, 어떤 시간에 이런 주제로 이렇게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또는 그때 저는 이런 의견과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처럼 우리 친구들의 협력하며 토의를 해본 경험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시간은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5번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16번부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모두 또 봐요.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0: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3단원, 우리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함께 공부하고 있었죠. 여러분 핵심 정리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오늘도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미리 문제는 잘 풀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1회부터 만나볼게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광학 현미경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광학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관찰하기 위해서?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맨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이라는 이 도구를 이용하여 세포를 관찰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조리개의 빛의 양을 조절한다. 조리개 어디 있나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리개는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재물대.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다. 관찰 대상을 어디에 올려놔야겠어요? 그렇죠. 재물대 위에 올려놔야 대물렌즈랑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3번. 접안렌즈. 눈을 대고 보는 렌즈이다. 접안렌즈 바로 여기 있죠? 맞아요. 바로 접하다. 무엇을? 눈을. 그래서 접안이라고 하거든요. 접안렌즈. 눈을 대는 렌즈가 맞습니다. 4번 회전판, 관찰 대상의 모습을 확대한다. 자, 회전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회전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바로 대물렌즈의 배율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배율이 다른 대물렌즈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4번 설명은 잘못된 거죠. 5번 대물렌즈, 관찰 대상을 향하는 렌즈이다. 그렇죠. 그래서 관찰 대상을 향하는 렌즈이기도 하면서 관찰 대상의 모습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바로 대물렌즈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라. 바로 4번 회전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죠. 2번부터 3번입니다.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관찰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가, 회전판에 돌려 배율이 가장 높은 대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한다. 뭔가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 대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한대요. 나, 전원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한다. 다, 재물대 위에 현미경 표본을 올려놓고 고정한다. 자, 라, 이것으로 재물대를 올려 대물렌즈를 현미경 표본에 최대한 가깝게 한다. 마, 접안렌즈로 보면서 이것으로 재물대를

방울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관찰 대상을 찾는다. 봐, 이것으로 관찰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추고 관찰한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현미경 사용 방법 중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볼 거예요. 재물대를 올려서 대물렌즈를 현미경 표본에 최대한 가깝게 한다? 자, 여기에 들어갈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조동나사가 됩니다. 자, 조동나사는요, 바로 재물대를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직접 초점을 맞추어서 제대로 세포를 관찰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우리 조동나사는 대충, 그러니까 이 초점을 대강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접안렌즈로 보면서 역시 조동나사죠?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관찰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기역은 조동나사가 되죠. 그 다음, 니은으로 가볼게요. 이것으로 관찰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춘대요. 자, 초점을 맞추는 건 어떤 나사로 하죠? 그렇죠. 바로 미동나사로 합니다. 미동나사로 관찰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추고 관찰을 합니다. 니은은요, 바로 미동나사가 되죠. 자,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사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번 서술형 문제죠. 현미경 사용 방법 중 잘못된 내용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여러분, 여기 광학현미경의 사용 방법 읽다가 조금 어색한 부분 없었나요, 혹시?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뭔가 어색한데. 가를 볼게요. 회전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높은 대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어떤 대물렌즈를 중앙에 오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죠. 자, 배율이 가장 낮은 렌즈가 가운데에 오게 해야 우리가 일단 그 표본의 위치를 잘 맞추어서 관찰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쳐 써라? 그럼 이렇게 고쳐 쓰면 돼요. 회선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알겠죠? 4번입니다.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세포에 대한 설명이래요. 기억,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자, 동물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 바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니은, 세포 안에 둥근 모양이 핵이 두개 있나요? 자, 핵은요,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디귿, 식물 세포는 세포막으로만 둘러싸여 있나요? 자, 세포막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그렇죠. 세포벽으로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식물 세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죠. 자, 리을. 대부분 크기가 커서 맨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오히려 크기가 작아서 맨눈으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광학현미경 사용했잖아요.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기역 하나만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양파 표피 세포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여러분. 양파 표피 세포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관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었을 텐데요.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세포 가장자리가 두껍다. 그런가요? 네, 세포 가장자리가 두꺼워요. 왜냐하면 세포벽도 있고 세포막도 있으니까요. 자, 2번. 세포들이 서로 붙어 있나요? 네,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3번. 세포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딱 보아도 세포의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거볼수 있어요. 4번. 세포 사이에 경계가 뚜렷한가요? 네, 경계가 뚜렷해요.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죠? 맞아요. 5번. 세포 안에 둥근 점이 한 개씩 보입니다. 자, 그렇죠. 세포 안에 둥근 점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불러요? 핵이라고 불렀죠.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6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뿌리 표면에 있는 것으로 솜털처럼 가늘고 뿌리와 땅이 만나는 면적을 넓혀 물을 더잘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 뿌리 표면에 있는 거래요. 솜털처럼 가늘대요. 자, 뿌리, 그다음 털 이렇게 붙여서 우리 뿌리털이라고 배웠죠? 뿌리털은 여러분 뿌리가 땅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뿌리털이 있기 때문에 물을 더욱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7번 식물의 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뿌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풀어볼게요. 1번 대부분 땅 속으로 뻗어 자란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볼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2번,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해준다. 그렇죠. 지지하는 역할도 뿌리가 하고 있습니다. 3번, 뿌리를 통해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나요? 그렇죠. 물을 흡수하는 역할, 뿌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4번, 파, 벼, 민들레는 뿌리의 모습이 비슷하다. 자, 파와 벼는 뿌리의 모습이 어때요? 수염처럼 나 있다고 했죠. 가느다란 뿌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모양. 자, 그런데 민들레는 어때요? 굵고 곧은 뿌리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가는 뿌리들이 붙어 있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뿌리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5번. 식물 종류에 따라 뿌리의 생김새가 다양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굵고 곧은 뿌리가 있고 가는 뿌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가는 뿌리가 여러 개 수염처럼 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둥근 모양을 그러니까 좀 통통한 모양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김새 다양하죠?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라. 바로 4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8번에서부터 10번이에요. 뿌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바로 뿌리가 되겠죠? 자, 가. 크기가 비슷한 고추 모종 두 개를 준비합니다. 자, 고추 모종을 준비할 때 크기를 서로 너무 다르게 준비를 하면요. 이 실험을 할때그 조건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좀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에는 우리가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 뿌리의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모두 다 동일하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비슷한 고추 모종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고추 모종 한 개는 뿌리를 자르고 다른 한 개는 뿌리를 그대로 둡니다. 고추 모종 두 개를 각각 눈금 실린더에 넣고 물높이를 같게 해줍니다. 눈금 실린더의 입구를 탈지면으로 막아요. 여러분, 탈지면은 솜이에요, 솜. 그래서 이 입구를 막아줌으로써 물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눈금 실린더에 물의 높이를 표시한 뒤두 고추 모종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둡니다. 자, 8번이에요. 3일 정도 지난 뒤 눈금 실린더의 물의 높이를 비교해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과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를 자른 모종,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 자, 어떤 것이 물을 더 많이 흡수했을까요? 그렇죠.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이 물을 더 많이 흡수했겠죠. 왜냐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 물의 양이 줄어들 때더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덜 줄어들었을까요?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럼 물의 높이를 생각했을 때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보다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이 물의 높이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되겠어요. 9번.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뿌리의 기능을 보기 위해 뿌리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해 두었죠. 자, 이때 고추 모종의 크기, 그 다음에 물의 양, 그 다음 햇빛의 앞에 둔다, 그 다음 탈지면으로 입구를 막는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만 차이가 있었나요? 그렇죠. 어떤 것은 뿌리가 있고 어떤 것은 뿌리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다르게 한 조건을 골라서 기호를 쓰라고 한다면 기역 햇빛의 양 아니고요. 니은 뿌리의 유무가 맞습니다. 찰지면의 유무 이건 동일하게 맞췄고요. 고추 모종의 크기도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다르게 한 조건 니은 뿌리의 유무 한 가지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자, 이것이 갖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이 하나만 차이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해주어야 진짜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뿌리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알수 있나요? 아하,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알수 있었잖아요. 뿌리는 양분을 저장한다? 네, 양분을 저장하긴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뿌리는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한다? 그렇죠. 이 실험을 통해서 뿌리가 땅속에 있는 물을 쫙쫙 흡수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자, 3번. 뿌리는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한다? 물론 뿌리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 알수 있는 결과는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에만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어요. 11번. 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이번에는 식물의 줄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기역, 식물의 줄기는 대부분 땅속으로 자라나요? 아닙니다. 땅속으로 자라는 건 뿌리죠. 대부분 줄기는 땅 위로 자라게 됩니다. 니은, 뿌리, 잎, 꽃 등의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줄기는요, 뿌리랑도 연결되어 있고, 잎이랑도 꽃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디귿, 식물의 종류에 따라 줄기의 생김새는 다양하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줄기는요, 고든 줄기, 어떤 줄기는 감는 줄기, 어떤 줄기는 땅 속을 기어요, 기는 줄기, 어떤 줄기는요, 이렇게 덩이.

덩어리를 이루어져 있는 덩이 줄기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기억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죠. 뿌리. 뿌리는 땅 속으로 자라지만 식물의 줄기는 대부분 땅 위로 자라게 됩니다. 12번. 오른쪽 식물의 줄기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식물은 어느 것입니까?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나무 본 적 있나요? 자, 선생님 나무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똑바로 줄기가 서 있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자, 이 나무 우리가 등나무라고 부릅니다. 등나무의 줄기는 어떤 줄기 모양일까요? 그렇죠. 바로 감는 줄기예요. 감는 줄기. 자, 감는 줄기는요. 이렇게 곧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스로 약간 구불구불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자, 비슷한 식물 무엇이 있을까요? 1번 딸기. 자, 딸기는요. 땅 위를 기어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는 줄기고요.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도 역시 땅 위를 기는 듯한 모양이에요. 기는 줄기. 소나무는 어때요? 자, 곧게 자라죠? 곧은 줄기. 나팔꽃은요? 나팔꽃은 여기 있는 이 등나무처럼 어떤 대상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감는 줄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곧은 줄기 모양이에요. 따라서 정답은요, 바로 4번. 나팔꽃이 등나무와 비슷한 모양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13번부터 14번입니다. 줄기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줄기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붉은 색소를 탄 물에다가 백합을 꽂아두었어요.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칼을 가지고 이 줄기를 가로로도 자르고 세로로도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오, 뭔가 붉게 변한 부분이 보이죠? 13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줄기를 가로로 잘랐을 때 흰 점이 여러 개 보인다. 자, 가로로 자른 거 바로 여기 있잖아요. 흰 점이 여러 개 보이나요? 아니죠. 흰 점이 보이지 않아요. 2번, 줄기를 세로로 잘랐을 때 붉은 색선이 여러 개 보인다. 세로로 자르니까 붉은 색선이 여러 개 보이죠? 그래서 2번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4번 서술형 문제.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줄기의 기능을 쓰시오. 자, 줄기의 기능.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 붉은색 물을 이렇게 줄기에다가 이렇게 줄기를 담가 놓으니까 이렇게 물을 조금씩 흡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쭉 그냥 줄기를 타고 오, 올라가고 있네. 아, 줄기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줄기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동한다 라는 말이 꼭 들어가도록, 물이 이동한다 라는 말이 꼭 들어가도록 답변을 써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2회 1번 문제입니다. 광학현미경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네, 광학현미경 또 나왔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다섯 부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1번, 기역, 회전판으로 접안렌즈를 돌릴 때 사용한다. 자, 기역 보니까 회전판은 맞아요. 그런데 접안렌즈를 돌릴 때 사용하나요? 아니죠. 바로 대물렌즈를 돌릴 때 사용합니다. 대물렌즈.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니은, 재물대이며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다. 자, 니은, 재물대 맞죠?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 거 맞습니다. 바로 재물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3번, 디귿. 대물렌즈이며 눈을 대고 보는 렌즈이다. 자, 3번, 디귿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대물렌즈이며 눈을 대고 보는 렌즈래요. 대물렌즈 맞나요? 아닙니다. 대물렌즈 아니고 바로 접안렌즈가 되겠죠. 눈을 대고 보는 렌즈라는 설명은 맞아요. 자, 리을, 조동나사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다. 자, 리을 어디 있어요? 리을 여기 있죠. 조동나사는 맞습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죠. 바로 초점을 대강 맞추는 거죠. 알맞지 않고. 5번 미음, 미동나사래요. 미동나사는 맞아요? 미동나사로 대강의 초점을 맞추나요? 아니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따라서 이 설명 잘못됐더라.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도 광학현미경의 각각의 부분의 이름과 기능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번, 오른쪽은 식물세포의 모습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여러분, 식물세포 여러분 관찰해 보았으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둥근 모양의 무언가가 보일 거예요. 점같이 생겼죠.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러요? 디귿? 그렇죠. 바로 핵이라고 부릅니다. 디귿은 먼저 핵이에요. 자, 그 다음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하나 있대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 자, 기역 뭘까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그렇죠. 바로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포막 바깥에 있는 조금 더 도톰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니은은 세포벽이 됩니다. 세포벽. 여러분들도 광학현미경으로 식물세포를 관찰을 해보다 보면 이렇게 세포막, 세포벽, 핵을 모두 다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3번부터 4번입니다. 양파 표피세포 현미경 포분을 만드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양파 표피세포 현미경 포분을 직접 만들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 없이 나열했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이따가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받침유리 위에 양파 표피세포를 올려놓고 이것을 한 방울 떨어뜨림. 나, 덮개유리의 한쪽 끝에 이것을 떨어뜨리고 걸음종이로 이것을 흡수함. 다,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덮개유리를 비스듬히 천천히 덮음. 라, 양파 안쪽 표면에 칼집을 내고 표피를 벗겨냄. 자, 먼저 3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기억을 보니까 받침유리 위에 양파 표피를 올려놓고 이것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뭘 떨어뜨려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물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 양파 표피세포를 이렇게 한번 떼어낸 다음에 이렇게 받침유리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대로 두면요. 이 양파 표피세포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물을 한 방울 똑 하고 떨어뜨려줍니다. 기역은 먼저 물이에요. 그 다음 나, 덮개유리의 한쪽 끝에 이것을 떨어뜨리고 걸음종이로 이것을 흡수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물 이렇게 똑 떨어뜨리고 덮개유리 덮은 다음에 그대로 관찰하는 게 아니었죠? 자, 무엇을 똑 떨어뜨렸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 여기에는 염색용액을 떨어뜨려요. 염색용액.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염색용액이라고 써도 좋지만 이 용액의 이름도 있었거든요. 무엇이었나요? 염색용액 이름? 그렇죠. 바로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용액이었어요. 아세트산 카민 용액. 좀 어렵죠?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적어도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4번, 양파 표피세포를 현미경 포변을 만드는 순서대로 기호를 쓰래요. 자, 우리가 순서 없이 나열해 두었던 것이니까 이것을 바르게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먼저 양파 안쪽 표면에 칼집을 내고 표피를 벗겨내야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받침유리 위에 양파 표피를 올려놓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덮개유리를 비스듬히 천천히 덮어줍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덮개유리의 한쪽 끝에 염색용액, 즉 아세트산 카민용액을 떨어뜨리고 거름종이로 반대쪽에서 이 남아있는 용액들을 흡수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 표피세포 현미경 포번을 완성한 다음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주면 되겠죠. 순서대로 라가다나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5번이에요. 다음 뿌리에 해당하는 식물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보니까 굵고 곧은 뿌리가 있고 얇은 뿌리들이 옆에 붙어있는 그런 뿌리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 2번에 보니까 수염처럼 생긴 가는 뿌리가 여러 개 붙어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민들레는 어떤 뿌리의 모양과 비슷한가요? 그렇죠. 굵고 곧은 뿌리에 얇은 뿌리가 붙어있죠. 1번과 비슷합니다. 파는 어때요? 수염과 같은 뿌리가 가는 뿌리가 여러 개 붙어있죠. 그래서 2번과 비슷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6번부터 7번입니다. 뿌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뿌리가 하는 일이래요. 고추를 자른 고추 모종과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과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6번. 위 실험에서 3일 정도 지난 뒤에 눈금 실린더에 든 물의 양을 확인한 결과로 오른 것의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뿌리가 없는 고추 모종, 뿌리가 있는 고추 모종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물을 더 잘 흡수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이 물을 더 잘 흡수했겠죠. 그러면 물의 높이가 낮아졌을 거예요. 1번.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을 넣은 눈금 실린더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가요? 아니죠. 오히려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의 물이 더 많이 흡수가 됐겠죠. 자,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을 넣은 눈금 실린더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바로 2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서술형 문제죠.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뿌리의 기능을 쓰시오. 자, 뿌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렇죠. 바로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 답안도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8번. 뿌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뿌리가 하는 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억, 양분을 저장하기도 한다. 양분을 저장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무나 고구마, 당근 같은 것들은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이에요. 니은, 땅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뿌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죠. 디귿,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해주나요? 네, 뿌리가 있어야 식물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리을, 물이나 양분을 식물 전체로 이동시키나요?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줄기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 리을을 써주면 되겠죠. 다음 9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뿌리가 하는 일과 관련지어 쓰시오. 고구마는 뿌리의 양분을 이것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비해 뿌리가 매우 굵다. 자, 고구마는 뿌리의 양분을 어떻게 한대요? 양분을 담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저장한다라고 하죠. 당근과 무도 비슷하게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10번 문제예요. 줄기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줄기가 하는 일을 알아봅니다. 백합줄기를 가로와 세로로 잘라 단면을 관찰합니다. 붉은색 소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백합줄기를 넣어요. 몇 시간 뒤에 붉은색 소물에 넣은 백합줄기를 가로와 세로로 잘라 단면을 관찰해 봅니다. 자, 위 실험 과정에서 관찰되는 백합줄기의 가로 단면 모습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합니다. 실험 과정 가와 실험 과정 다에서 우리 백합줄기의 가로 단면의 모습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일 처음에는 백합줄기를 그냥 잘라서 단면을 관찰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바로 니은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실험 가에서는. 그런데 실험 다에서는 보니까 붉은색 소물에 넣은 백합줄기를 가로와 세로로 잘랐대요. 붉은 색소가 있는 물에다가 백합을 담아두었으니까 붉은색 색소물이 이렇게 줄기를 따라서 올라왔겠죠. 그래서 잘랐을 때 다음과 같은 붉은 점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11번.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줄기는 대부분 땅 위로 자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실험은 아니죠. 줄기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이 실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줄기는 양분을 저장하기도 한다? 이 실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죠. 3번. 줄기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 실험을 통해서 아, 줄기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구나. 그러니까 저 붉은색 염색한 붉은색 색소물이 이렇게 줄기를 통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4번. 식물의 종류에 따라 줄기의 생김새가 다른가요? 자, 이건 옳은 설명이지만 실험과는 관련 없어요. 5번. 줄기는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준다. 이것도 맞지만 실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부터 13번입니다. 봉선화와 딸기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왼쪽은 봉선화고요. 오른쪽은 딸기입니다. 12번. 위 봉선화와 줄기의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은 어느 것입니까? 자, 봉선화의 줄기 생김새 한번 볼까요? 줄기가 어때요? 이렇게 곧게 자라있는 거 볼 수 있죠? 맞아요. 바로 곧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감자는 어때요? 감자는 덩어리져 있는 덩이 줄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수박은 어때요? 수박은 기는 줄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수박의 몸집에 비해서 줄기가 굉장히 얇거든요. 땅 위를 기어가듯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나팔꽃은 어때요? 나팔꽃은 무언가를 감고 올라가는 감는 줄기죠. 민들레는요. 굵고 곧은 이런 줄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선화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등나무는 나팔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는 줄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봉선화와 줄기의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은 바로 4번 민들레가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위 딸기 줄기의 특징을 쓰시오. 자, 딸기 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딸기 줄기도 역시 땅 위를 기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어 위로 뻗지 못하고 땅 위를 기듯이 뻗어나간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땅 위를 기듯이 뻗어나간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어요. 자, 기는 줄기의 여러 가지 예시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다음 14번입니다. 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엔 가위표를 하시오. 자, 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감자의 줄기는 굵고 크고 굵다. 그런가요? 네. 줄기는 크고 굵습니다. 왜냐하면 덩이 줄기거든요. 2번. 토끼풀 줄기는 굵고 곧은 모양인가요? 토끼풀 줄기는 굵고 곧은 모양이 아닙니다. 바로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국어 활동 내용도 만나보고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모아 정리해봤죠? 오늘은 우리 무엇 한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단원 확인 평가 문제를 풀어본다고 했습니다.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한 번에 해결해 볼 거예요. 모두 미리 문제는 풀어보았나요? 아주 좋아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오늘 20문제 다 푼다고 긴장한 친구들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깨 한번 이렇게 흔들고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슬슬 마음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만나볼 텐데요. 우리 익숙한 글이 나와 있을 거예요. 1번부터 5번 문제는요,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나는 아빠와 함께 문구점에 가려고 승강기를 탔다. 그런데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작고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머리핀이 보였다. 나는 아빠에게 누가 머리핀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아빠는 머리핀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일 거라고 하셨다. 아빠의 말씀을 들으니 머리핀을 잃어버리고 속상해하고 있을 누군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도 얼마 전 승강기에서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무척 속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글의 제목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오, 기억나는 친구 많이 보이는데요. 바로 지우와 머리핀이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에서 지우가 무엇을 발견했나요? 네, 승강기를 타자마자 바로 머리핀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래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상하겠다 하면서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을 떠올렸나요? 그래요. 얼마 전에 승강기에서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무척 속상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는 친구들은 있을 텐데요.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다음에 지우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요. 바로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아빠에게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도무지 머리핀 주인을 찾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승강기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나는 머리핀 주인을 찾는 안내문을 붙이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지우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주인을 찾기 위해 머리핀 주인을 찾는다는 안내문을 붙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문구점에서 예쁜 색 도화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사인펜으로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크게 쓴 안내문을 만들고 승강기에 붙였다. 빨리 머리핀 주인이 이 안내문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요, 글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았죠? 결국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주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나요? 또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물건을 돌려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우가 승강기 안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글에서 찾아 쓰세요. 자, 지우가 승강기 안에서 발견한 것 무엇이었나요? 세 글자, 바로 머리핀이었어요. 머리핀 중에서도 작은 토끼가 있는 그런 머리핀이었죠? 2번.

중요한 문제예요. 지우는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지우는요, 자신이 아끼던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이때 지우는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대요. 그래서 지우는 이 머리핀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이 속상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1번,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번, 속상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새 물건을 살수 있어서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요, 지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 그러니까 머리핀을 잃어버린 주인이 속상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지우가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이 이의 답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속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왜 속상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 그래요. 바로 지우는 자신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에 속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1번. 머리핀의 주인과 친한 친구라서? 그렇지 않죠. 머리핀의 주인은 몰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속상할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2번. 아끼던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렇죠. 자신의 비슷한 경험이 떠올라서, 나도 속상했는데, 그럼 그 사람도 속상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3번. 물건을 잃어버린 이야기에 대해 읽었던 책의 내용이 떠올라서, 이런 내용은 글에 나와 있지 않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4번. 지우가 승강기, 안내문을 승강기에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안내문을 붙였어요. 승강기에다가 이 안내문을 붙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머리핀 주인을 찾아주려고. 1번. 물건을 잘 챙기자고 말하려고.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죠. 머리핀이 얼마나 예쁜지 알리려고. 머리핀이 예쁜 것을 알리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자고 말하려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4번.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안내문에 붙인 건 아니었죠. 오히려 5번. 주인이 안내문을 보고 머리핀을 찾아가라고. 그런 의도로 안내문을 승강기에 붙인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요.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지우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지우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우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지우는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서 한번 써보세요. 진짜로 뭔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경험이 아니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 교실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던 연필이 있었어요. 이 연필 주인 누구예요? 하면서 주인을 찾아줘본 경험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 경험 써봐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놓고 내린 우산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꼭 분실물 센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학교에 있는 분실물 모아두는 곳 있죠? 이런 곳에다가 뭐 운동장에 있던 공을 가져다 놓았어요. 이런 것들 모두 여러분들의 비슷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6번 중요한 문제 볼게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 떠올려 볼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떠올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죠? 발표하고 싶은 경험을 말하는 방법. 첫 번째, 언제 경험한 일인지. 두 번째, 어디에서 경험한 일인지. 세 번째,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네 번째, 그때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했는지 말하면 진짜 발표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언제 있었던 일인지 떠올립니다. 이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잘 떠올린 거예요. 3번,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떠올리는 것도 당연히 해줘야겠죠. 4번,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가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내 경험을 발표할 때에는 다른 친구가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5번, 그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떠올리는 것 중요하겠죠.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 떠올려 볼 내용이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여기 보니까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의 바른 자세 무엇이 있을까요? 바른 자세, 첫 번째, 바른 자세, 서서 말하는 것. 건들건들 거리지 않고 이렇게 턱을 개거나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로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말끝을 흐리면 안 되고 알맞은 빠르기와 목소리 크기로 말하고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를 들어주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의 말을 한번 볼게요. 경은 발표할 때는 듣는 사람의 눈을 보며 말해야 해. 경은이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서준,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해야 듣는 사람이 발표 내용을 잘 들을 수 있어. 그래요,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 중요하다고 했죠. 지아, 발표할 내용을 쓴 종이만 보면서 읽어야 말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발표할 수 있어. 이거 좋은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자, 선생님께서 발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책 그대로 가지고 얼굴을 책에다가 파묻고 작은 목소리로 발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발표 내용만 생각하면서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친구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고요. 목소리도 나도 모르게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하처럼 발표를 하면 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잘못 이야기한 친구의 이름은 지하. 지아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에서 9번은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자 친구가 이렇게 복도에서 교실에서 걸어가다가 발을 실수로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실수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남자아이의 팔을 탁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의 그림을 망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너 때문에 그림을 망쳤잖아. 앞에 잘 보고 다녀야지 하면서 화를 버럭냅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림을 망쳐서 많이 화가 났구나. 미안해. 가방이 걸려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무엇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그래요. 아, 이 친구들 고운 말을 하면 진짜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이 상황은 도서관에서 뛰어노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실수로 친구의 그림을 망친 상황인가요? 바로 정답은 2번이죠. 어떤 여자인 친구가 걸어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남자아이의 그림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두 번째죠. 9번이에요. 그림 2에서 여자아이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여 고운 말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자아이가 사과를 하면 좋을지 그걸 골라보라는 건데요. 고운 말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고운 말을 전해야 합니다.
이 친구는 아마 자신의 그림을 망쳐서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왜 미안한지 이것도 함께 말해주면 진짜 좋은 고운 말이 될 거예요. 가, 어머나,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발뺌하면 이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말하기가 아니겠죠? 앞좀 똑바로 보고 다녀. 이건 여자아이가 할 말로는 알맞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이 남자아이가 한 말이고요. 심지어 고운 말도 아닙니다. 다 정성껏 그린 그림을 망치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사과하고 있고요. 왜 미안한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고운 말로 말한 것이죠.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0번 서술형 문제예요. 다음 상황에서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써보세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고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서 고운 말을 사용해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친구가 아파하니까 친구는 속상할 거예요. 많이 아프고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나 혹시 많이 다친 거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야, 많이 아프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보건실에 갈까? 보건실에 갈까? 라고 한다면, 갈까? 이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마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잘 전달될 거예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쓴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잘 전달이 된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11번부터 15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조용하던 연못에 빈칸, 뭔가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치고 나뭇가지 사이로 밝은 햇살이 비쳐 들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물방울도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 매기야 고마워. 이 글의 제일 앞부분이었죠? 11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기억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는 부분인데요. 조용하던 연못에 뭐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대요. 그러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진 다음 빗방울이 계속 쏟아졌어요. 그러면 어울리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소나기일까요? 소나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것 아니죠. 메아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메아리도 역시 비 오는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종소리도 역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죠. 노랫소리도 어색해요. 마지막 5번, 천둥 소리. 천둥 소리가 자연스럽죠. 천둥 소리가 난 다음, 그 다음, 굵은 비가 내리게 되었을 거예요. 어휴, 혼났네.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담? 잉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잉어야, 안녕? 너도 무사했구나. 붕어가 입을 벙긋거리며 인사했습니다. 응,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저 친구는 누구지? 잉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낯선 물고기가 헤엄쳐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험상궂게 생긴 데다가 입은 옆으로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 양쪽에는 긴 수염도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모습을 본 물고기들은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 친구, 낯선 물고기, 그 물고기는 모두 메기를 가리키고 있죠. 메기, 새로운 친구가 등장한 거죠? 12번, 니은은 누구를 말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니은,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저 친구는 누구지? 이 친구, 험상궂게 생긴 데다가 입은 옆으로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입 양쪽에는 긴 수염도 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 누구였나요? 붕어? 아니고요. 잉어도 아니고. 바로 3번, 새로운 친구.

친구 메기가 됩니다. 메기는요, 입이 길게 찢어져 있고 입 주변에는 기다란 수염이 나 있어요. 개구리는 이 글에 나와 있지 않고요. 물장군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저 친구는 바로 3번 메기가 되겠습니다. 13번 메기를 처음 본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메기를 처음 본 물고기들은 여러분 모두 어떻게 했나요? 아,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메기가 험상궂게 생기고 조금 무섭게 생기니까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1번,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알맞지 않고요.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답 여기에 있었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안녕, 나는 맥이란다. 이번 비로 내가 살던 강이 넘쳐 이 연못에 들어오게 되었지. 앞으로 잘 지내자. 맥이는 쉰 목소리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겁을 먹었던 잉어와 붕어는 맥이의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기가 나타나서는 난 매기야. 앞으로 잘 지내자.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잘 지내자 라고 하는 것, 고운 말이죠. 너희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전달하는 고운 말인데요. 이 말을 한 덕분에 잉어와 붕어는 더 이상 매기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안심하고 좋은 친구 사이가 될것 같죠? 14번이에요. 메기가 이 연못에 오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메기는요, 이 앞부분에서 왜이 연못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 비로 내가 살던 강이 넘쳐 이 연못에 들어오게 되었지. 바로 정답 여기에 있는데요.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새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새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겠죠. 2번, 전에 살던 연못이 사라져서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3번, 부모님이 이 연못으로 가자고 해서 그런 말도 메기는 하지 않았고요. 연못에 재미있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왔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은 없죠. 5번, 비가 와서 메기가 살던 강에 물이 넘쳐서 그래요. 정답 여기 있었네요. 그 까닭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말한 메기는 메기의 말을 들은 잉어와 붕어의 마음은 어땠나요? 라고 했죠. 자, 메기가 쉰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잉어하고 붕어는 메기의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이 부분 생각하면서 보기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겁을 먹었습니까? 아니요. 메기의 말을 듣고 겁이 오히려 사라지게 되었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마음을 놓게 되었다. 마음이 편안해지다. 안심하게 된 거죠.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까? 억울할 일도 화가 날 일도 없었죠. 4번, 매우 불쾌하고 싫었습니다. 불쾌하고 싫었다는 말은 없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을 일이 없겠죠. 정답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못에 갑자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16번부터 19번 문제예요. 연못에 갑자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장군들이 나타나 붕어와 잉어의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야, 아야, 아이, 따가워. 붕어와 잉어는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기억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억은 연못에 갑자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할때 큰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큰일이었을까요? 바로 아랫부분을 보면 알수 있어요. 물장군들이 나타나 붕어와 잉어의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장군은요, 물고기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서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는 물속에 사는 곤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이렇게 덕지덕지 곤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징그럽고 무섭지 않아요? 이게 바로 큰일인 거죠. 1번,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것은

일이 아니고요. 연못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3번 물고기들이 붕어와 잉어와 함께 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와 있지 않았죠. 물장군이 나타나 붕어와 잉어의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어떤 일? 바로 큰 일인 거죠.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붕어를 잡아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기어 큰일은요? 4번. 4번이 알맞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장군들을 보자 다른 물고기들도 도망치기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무서워서 죄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의 친구 메기가 나타났습니다. 메기는 물고기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살을 일으켜 물장군들을 모두 쫓아버렸습니다. 와, 역시 우리 붕어와 잉어의 친구 메기가 나타났네요. 메기가 꼬리로 이렇게 물살을 일으켜서 물장군들을 모두 내쫓아 주었어요. 17번. 물고기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은 누구였나요? 바로 메기였어요. 정답, 메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8번이에요. 메기야, 고마워. 물고기들은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긴 뭘. 메기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기가 웃는 모습이 더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메기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메기야 고마워 라고 고운 말로 전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 이제 더욱더 좋은 친구 사이가 될것 같죠? 문제 한번 볼게요. 물고기들은 메기에게 진심을 담아 어떻게 인사를 하였나요? 뭐라고 인사했나요? 넌 정말 멋져 라고 했나요? 아니요. 친하게 지내자 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것은 처음에 메기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같이 헤엄치면서 놀래? 라고 이야기했었죠? 3번, 메기야, 고마워. 그래요, 메기야, 고마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 물장군들을 모두 내쫓아주니까 진짜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괜찮아? 안 다쳤어? 이런 말을 메기에게 하진 않았죠? 5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메기는요, 물고기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메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메기야, 고마워. 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이에요. 물고기들은 빙그레 웃는 메기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다고 했나요? 여러분, 빙그레 웃는 것은요, 뭔가 크게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꼬리를 울리면서 약간 수줍게 웃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글을 볼게요. 메기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메기가 웃는 모습이 더 정답게 느껴졌다라고 했습니다. 정답게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뭔가 정이 느껴지는 걸 말해요. 다정해 보이는 것, 뭔가 따뜻해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답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1번, 정답게 느껴졌을까요? 그렇죠. 메기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하니까 그 모습이 더 정답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외롭게 느껴졌나요? 그렇지 않고. 험상궂게 느껴졌나요? 그렇지 않죠. 이건 오히려 처음에 만났을 때.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장난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모두 다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됩니다. 마지막 20번이에요. 다음 상황에서 고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친구가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상황이에요. 영준이는 상 받았다고 너무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은이는 상 받은 거 축하해. 내가 상을 받아서 나도 기뻐.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고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한 친구, 누구인가요? 그렇죠. 나도 기뻐. 축하해. 라고 이야기한 나은이가 고운 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림 속에 있는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에게 고운 말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림을 잘 보고 그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투 실전책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시간인데요. 우리 6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읽어요. 우리는 다양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공부했습니다. 복습해 볼게요, 친구들. 첫 번째,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거짓된 표현은 읽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요.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은요, 있는 것을 더 좋게 보이도록 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감춘다면 읽는 이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우리가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이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광고 이어서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광고는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 장면 볼게요. 지금 두 친구가요,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신고 아주 행복한 얼굴로 물놀이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신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두 친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보면 1위, 물놀이용 신발의 최강자 보송보송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친구들, 최강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최고로 강한 존재. 그러니까 물놀이용 신발의 최고로 강한 존재, 최고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최강자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최강자라고만 하였죠. 즉, 감추는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면 최단기간 최다 판매 1위라고 나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많이 판매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조사한 건지,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얼마나 판매를 한 것인지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최단기간 최다 판매 이 부분도 감추는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빨간색 글씨로 표현한 것, 그리고 굵게 표현한 글씨는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확대했습니다. 빨간색 신발이고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이래요. 자, 우리가 비판적으로 본다면 절대라는 낱말, 과장된 표현이죠. 물론 이 물놀이용 신발이 다른 신발보다 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일까요? 한 번도 그건 과장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신발에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라고 해놓고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작은 글씨로 표현했어요. 왜 작게 표현했을까요? 맞아요. 이 광고를 보는 사람

본인이 몰랐으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표현하기는 했지만 작은 글씨로 표현했기 때문에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고 기술, 최다 판매, 절대 안전. 자, 이렇게 굵고 빨간색 글씨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고요. 올 여름 보송보송이 책임집니다. 자, 무엇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신발이 올 여름에 우리 친구들이 보송보송 물놀이 할수 있게 책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책임을 정말 이 신발이 질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도 과장된 표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광고 하나를 보더라도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 세 가지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광고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34번입니다. 그림 3에 사용된 표현에 대한 생각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나은이, 최강자라는 표현은 어떤 점에서 최강자인지 감추고 있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어떤 부분에서 최강자라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미나, 광고하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모두 밝게 표현했죠? 자, 웃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신발을 신으면 좋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볼수 있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 규현이, 최단 기간, 최다 판매 1위 문구를 작은 글씨로 표현했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라 사람들이 잘 몰랐으면 하는 의도인 것 같아. 맞아요? 자, 지금 최단 기간, 최단 판매 1위. 굵은 글씨, 빨간색 글씨로 표현했어요. 작은 글씨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즉, 잘 몰랐으면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잘 알았으면 하는 의도겠죠.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 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35번입니다. 그림 4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1번. 신발에 다양한 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신발 색깔 보면 빨간색 하나밖에 없죠? 아니고요. 2번. 신발에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신발에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음? 작은 글씨로 표현했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 최고, 최다, 절대를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신발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최고, 최다, 절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맞은 거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위와 같은 광고의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알맞은 것을. 자, 우리 세 가지 기준 알아봤습니다.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이세 가지의 기준으로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배경의 색이 광고하려는 내용에 어울리는가? 자, 이것은요. 그러면 색이 어울리면 표현이 적절한 거고, 색이 안 어울리면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판단 기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가, 나, 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렇게 비판적으로 글을 읽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설명하는 글 하나 읽고 또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감추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가? 자, 우리 설명하는 글에서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설명하는 글의 제목은 우리 조상의 식탁 소반입니다. 소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에요. 자, 소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표현의 적절성 평가해 볼게요.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소반은 옛날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입니다. 자, 소반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소반은 조상들이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이래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식탁. 소반은 크기가 작은 상으로 상판과 그것을 받치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은 크기가 작죠? 그리고 상판과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 자료를 줌으로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절한 그림을 제시한 것은 매우 좋아요. 소반의 다리 모양이
개다리처럼 생겼으면 구족반, 호랑이 다리처럼 생겼으면 호족반, 대나무처럼 생겼으면 죽절반이라고 불렀대요. 자, 이것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소반에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가요, 개 다리 같으면, 멍멍, 개 다리 같으면 개 굽자를 써서 구족반이라고 불렀대요. 발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리가 호랑이 다리 같다라고 하면 범호, 발족해서 호족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리가 지금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대나무, 우리 친구들 본 적 있죠? 자, 이런 다리는 대나무죽, 마디절해서 죽절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소반은 집마다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수십 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살림살이였대요. 우리 조상이 소반을 사용한 것은 조상들의 이것과 관련이 있대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낱말이 뭘까요? 뒤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소반은 그 당시 집의 모습, 식사하는 풍습, 바닥에 앉는 생활 방식, 온돌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억과 소반이 관련 있었다는 건데, 기억은요, 이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낱말이어야 되겠죠. 집의 모습, 식사하는 풍습, 바닥에 앉는 생활 방식, 온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낱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생활 방식,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37번입니다. 소반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소반은 옛날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어떤 식탁입니까? 글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입니다. 라고 하였죠? 자, 따라서 정답은 움직이는 식탁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38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소반은 대체로 크기가 작았죠. 2번, 소반은 상판과 그것을 받치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다리가 대나무처럼 생겼으면 죽절반 맞고요. 개다리처럼 생겼으면 호족반이 아니라 구족반이었죠. 호족반은 호랑이 다리. 따라서 틀렸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39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니은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아까 기억에 들어갈 낱말 생각해 봤었습니다. 니은의 낱말들을 전부 포함해야 된다고 했죠? 생활, 방식, 생활, 양식 이런 낱말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소반은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독해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아, 이런 구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소반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집의 모습. 두 번째, 식사 풍습. 세 번째,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네 번째, 온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첫 문장이요. 소반은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습니다로 시작했어요. 아, 그럼 뭐예요? 지금 이 글의 구조가. 아, 소반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한 문단에 풀어서 설명하겠구나. 라는 것이 짐작이 돼야 됩니다. 이 글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이 문장만 딱 봐도 글의 구조가 딱 파악이 돼요. 그럼 어때요? 내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을 읽으니까 글이 훨씬 잘 읽히죠. 지금 첫 번째, 집의 구조와 소반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소반은 사람들이 들고 나르기 편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잘 이용이 된 거죠. 옛날 집에서는 부엌이 실외에 있었고 부엌에 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했어요. 그래서 부엌에 식탁을 두기도 어려웠고 부엌에서 식사하기에 알맞지 않았죠.
조상들은 부엌에서 밖

반찬을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식사하는 방으로 음식을 가져가 먹었어요. 부엌에서 먹지 않고.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죠? 음식을 운반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때 소반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소반을 사용하면 편리했어요. 소반은 크기가 작으니까 깃털보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자, 일단 소반이 가볍다라는 거죠. 소반 위에 음식을 올려두고 이제 방 안으로 옮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적절성을 평가해 본다면 소반이 가볍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소반이 아무리 가벼워도 깃털보다 가벼울 수 있나요, 친구들? 그럴 수는 없죠. 어때요? 과장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표현이. 따라서 고쳐준다면 소반은 크기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나르기 쉬울 정도로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것이 훨씬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40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기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우리 조상이 살던 집, 어떤 특징이었죠? 뒤에 부엌이 실외에 있었다. 그거죠. 자, 겨울에 해가 잘 들었다 아니고요.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추웠다 아니고, 가족들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했다 아니죠?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고, 그렇죠. 이거예요. 부엌과 식사하는 방이 따로 떨어져 있었다. 부엌이 실외에 있었다. 이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니은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니은, 이때 소반을 사용하면 편리했습니다. 왜요? 소반은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따라서 크기가 작고 매우 가볍기 때문이죠. 정답은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다, 다리로 접을 수 있었다, 동식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이제 소반을 가지고 음식을 운반하기에 편리했다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자, 42번입니다.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디귿, 소반은 크기가 작으니까 깃털보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자, 아무리 가벼워도 깃털보다 가벼울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과장된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맞죠? 자, 나, 글쓴이의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다. 자, 이 문장 읽고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글쓴이 의도 반영된 거 아니에요? 소반이 가볍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깃털보다 가볍다고 의도를 반영해서 표현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친구들. 아무리 소반이 가볍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도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내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세련된 문장은 아니잖아요. 자, 글쓴이의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글 중에서 운동장 놀이시설 관련된 글이 있었죠. 운동장 놀이시설을 혼자서 독차지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럼 글쓴이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독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질문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글쓴이의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건 아니고 다 감추는 내용이 있거나 모호한 표현은 아닙니다. 과장된 표현이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소반은 조상의 식사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죠. 자, 아까 네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집의 구조 얘기했고, 두 번째 식사 풍습. 이제 식사 풍습이 소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옛날에는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풍습. 오늘날 식사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요? 모든 상황에서 각자 밥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통이었습니다. 자,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이런 모습, 어떤 모습?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를 그린 그림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나온대요. 자, 왕실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알 것이고, 관청은 뭐예요? 나랏일을 하는 곳을 관청이라고 하죠? 자, 연회, 잔치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그림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무엇을 사용했다? 소반을 사용했다. 각 사람마다 소반이 한 개씩 앞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소반 위에 음식이 있었고 각자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식사 풍습과 소반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소반은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작은 식탁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서 집의 구조와 소반, 그리고 식사 풍습과 소반 했어요. 자, 세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잖아요. 앉아서 생활하는 그 방식,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그럼 이제 이것과 소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이 문단에서 해줄 거예요. 보겠습니다. 소반은 조상들이 뭐뭐뭐뭐에 알맞아 씁니다. 자, 지금 니은 비어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니은에 들어갈 낱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뒷부분의 내용을 읽고 니은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읽어줄게요. 자,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식탁보다 바닥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상이 필요했대요. 바로 이 낮은 상이 뭐다? 소반이다 라는 거예요.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바닥에 앉은 사람이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었대요. 편리하게 음식을 바닥에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소반은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무릎 높이쯤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생활과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과 소반이 잘 어울렸다라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런가요? 우리 친구들 급식실에서 소반에다가 밥 먹어요? 아니죠. 식판에다가 음식을 받아서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면 이 부분 어때요? 거짓된 표현입니다. 거짓된 표현. 따라서 적절하지 않죠. 이 문장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문단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43번입니다. 기억이 뜻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억은요. 조상의 식사 풍습입니다. 자, 우리 뒷부분 보면 어떤 식사 풍습과 소반이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다양한 풍습 중에서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것과 소반이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것, 이게 정답이죠. 2번 각자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는 것, 이건 아니고요.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차려 식사하는 것, 이것도 아니죠. 자, 이어서 44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여기인데요. 소반은 조상들이 뭐뭐에 알맞았대요. 자, 뒷부분에 나오면, 뒷부분을 보면, 자,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식탁보다 바닥에 앉아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상이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니은에 들어갈 낱말 뭡니까? 소반은 조상들이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1번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정답이네요. 2번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는 문화 아니고요. 집안에서 신발 벗고 생활하는 거 아니죠? 가족들이 모두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거 아니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식사는 방에서 하는 문화. 자, 이거는 아까 집의 구조에서 나왔던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45번입니다. 이 글에 사용된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표현의 적절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거짓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거짓된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평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은 이따 풀어보고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도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소반은 뜨거운 온돌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알맞았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네 가지 다 얘기했죠. 집의 구조, 그리고 식사 풍습,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이제 네 번째 뭐였어요? 온돌이었잖아요.

자, 소바는요, 온돌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알맞았대요. 왜 그럴까요? 자, 온돌은 겨울에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그런데 그때 바닥이 많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온돌 뭔지 알죠?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열기로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소바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서 음식을 바닥에 바로 놓지 않고 조금 띄어서 올려둘 수 있죠. 왜? 다리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띄우다라는 것은 공중에 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공중에 띄어서 둘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바닥에 그냥 음식을 두면 이 온돌 때문에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이 음식이 더 뜨거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상할 수도 있는데 소바에는 다리가 있어서 음식을 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바의 다리에는 조상들의 똑똑한 지혜가 담겨 있죠. 자, 이렇게 소바이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어떻게 관련이 있었는지 하나씩 차례차례 알아보았고요. 여섯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소바는 우리 조상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전통 가구입니다. 자, 앞에 내용을 정리하네요. 소바는 그냥 음식을 올려놓는 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온전한 식사를 차릴 때 쓰는 상이었습니다. 소반을 보면 생활에 알맞게 도구를 만들었던 우리 조상의 지혜와 식사 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46번. 기역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역 띄워서입니다. 자, 지금 소반은 다리가 있어서 음식을 바닥에 바로 놓지 않고 조금 띄어서 올려둘 수 있었대요. 자, 여기서 띄우다 뭐예요? 공중에 올려두다 그런 뜻이죠. 자, 1번.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하다. 자, 이것은요, 받치다입니다. 나 이거 받쳐 입을까? 이렇게 티셔츠랑 바지랑 받쳐 입으면 어때? 자, 받치다. 2번. 차분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들떠 가라앉지 않게 하다. 자, 이것도 띄우다이지요. 뭐 들뜨다, 분위기를 띄우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 쓰여진 띄우다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르죠. 이거는 들뜨다, 분위기를 띄우다죠. 이건 공중에 띄우다. 자, 3번. 물 위나 공중에 있게 하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게 하다. 바로 이것이 띄우다입니다. 자, 지금 띄우다는요, 친구들, 다의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의어. 자, 뿌리는 같아요. 의미의 뿌리는 같은데 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뜻으로 나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의어라고 하지요. 자, 동음이의어는요, 낱말의 뿌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소리만 갖고 다른 낱말이죠. 예를 들어, 배, 먹는 배, 타는 배, 이 배. 이건 동음이의어고, 자, 띄우다 같은 낱말은 다의어예요. 뿌리가 같아요. 낱말의 뿌리는 같은데 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여러 뜻을 갖는 낱말을 우리는 다의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 4학년 때 공부했던 개념인데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7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내용을 잘못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하늘 음식을 뜨거운 바닥에 보관하면 좋다는 것을 알았어? 아니죠. 뜨거운 바닥에 음식을 놓으면 상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자, 은호, 조상들이 쓰던 가구와 생활 모습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자, 민국, 소반의 다리가 음식을 바닥에서 띄어 보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잘못 이해한 친구 누구예요?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48번입니다. 이 글에 사용된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표현의 적절성 판단 기준,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이거 세 가지였죠? 자,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건 아니죠. 그럼 내가 글을 읽었을 때, 이거 내가 모르는 낱말을 썼네. 표현 적절하지 않아. 내가 아는 낱말로만 써야지.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4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띄우다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낱말의 뿌리는 같은데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는 낱말입니다. 정답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죠.

0: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진짜 생활 영어. 왜냐면 일상편을 할 거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자, 제목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Part 2 되겠습니다.
1: 야, 우리 우산 얘기 여러 번 녹였었는데.
0: 맞아요.
1: 오늘 뭔가 정점에 이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0: 뭔가 이상하게 엄브렐라를 꼭 가져가면 예. 없어진다.
1: 가만히 있어봐. 나 분명히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왜 집에 들어올 때는
0: 이상하다.
1: 없다.
0: 전 국민이 돌려 쓰는 것 같다.
1: 맞아요.
0: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야,
0: 이거는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러면 뭐 어디 분실물 센터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0: 그러니까요.
1: 아닌가요?
0: 네, 이름도
1: 아까워.
0: 넣고 뭐 색도 굉장히 튀는 색이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핑크 너무한 거 아니야?
1: 그쵸.
0: 핫핑크 그것도 이게 이랬나 봐요. 네.
1: 예. 뭐 개인의 취향인데 강요할 순
0: 그렇습니다.
1: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자, 이 문장들을 과연 영어로 할수 있을지 우리 할수 있습니다.
1: 네, 해보겠습니다.
0: Alright. 자,
1: 네.
0: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umbrella color?
2: Yeah,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1: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2: Did you say?
1: 응? umbrella named. My name.
2: Your name?
1: umbrella. On
2: And the
1: umbrella.
2: color was?
1: Color was hot pink.
2: Hot pink?
1: Yes.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응?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1: 후케?
2: umbrella?
1: 뭐야, 지금. 핫핑크. 뭐, 아무도 안 가져 댕긴다는 거.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2: Sorry?
1: This is my type. Hot pink, my type. My personal color is hot pink.
2: Okay.
0: 아니, 핫핑크면
1: 예.
0: 절대 뭐 사고 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이게 특히나 이
0: 그리고,
1: 형광색이
0: 아,
1: 비올 때,
0: 너무 좋죠?
1: 그쵸. 엄청 안전한 색이에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이들 가방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0: 일부러.
1: 예.
0: 오케이.
1: 툭띠라고.
0: 좋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영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correct
1: 아, 말
0: 해드리겠습니다.
1: 돌리려고 했는데 쉽지
0: 안
1: 않네요.
0: 되죠?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4: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4: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1: 네.
0: 그나저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왜냐면
1: 오.
0: 상대방이 우산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쵸?
1: 네, 뭐 찾아줄 기세예요.
0: That's right.
1: 예, 너무 고마운데. By the way, 그런데, was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라서 was가 나왔나 봐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색깔을 뜻하는 color이겠네요. What color
0: 오,
1: was your
0: 오케이.
1: umbrella?
0: 그러니까요. 그냥 what was your umbrella? 그럼 어색하죠, 그죠? 뭐가 너의 우산이었는데? 이상해요, 그죠?
1: 예.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Perfect. Very nice. C-O-L-O-R. Color 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그 앞서서 앞에 취임새 같은 게 하나 붙죠? 취임새.
1: By the way.
0: By the way.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B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금 돌린다든가 새로운 뭔가 얘기로 넘어갈 때
1: 네.
0: 아주 활용하기 좋죠. So, 아, 그나저나 이러면서 얘기를 쓰게 되는데 By the way, 이거는 그냥 문장 앞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실은 문장 뒤에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앞에 넣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느낌 강합니다.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나저나 Alicia라는 친구 있잖아.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나저나.

0: way,
1: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0: Alicia called me.
1: There you go. By the way, Alicia called me. How about this? 그나저나, 화장실이 어딘가요?
0: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1: There you go.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화장실이 사실은 급했는데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이 말을 걸어가지고 막 딴 얘기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제가 커마를 찍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0: 네.
1: 잠깐이라도.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y the way, Alicia called me.
0: By the way, Alicia called me.
1: Oh,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0: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1: There you go.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By the way를 줄여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채팅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0: 아, 그래요?
1: 빡빡빡 줄여가지고.
0: 줄여서요?
1: 응.
0: BTW.
1: 오, 정답? 맞습니다.
0: 우와!
1: 다만 대문자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0: 아, 대문자로.
1: BTW. 이것 자체도 원어민들은 귀찮은 거예요.
0: 이야, 네. BTS 친구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요즘에는 근데 진짜 우리말도 엄청 줄이잖아요.
0: 맞아요.
1: 유행어로. 예.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여러분 말할 때는 BTW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0: By the way.
1: 네, 이거는 그냥 by the way로 말할 때는 by the way고 쓸 때만 그냥 BTW라고
0: yes.
1: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격식 있는 글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Alright,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0: yes.
1: 무조건 what, where, when, 뭐 who 이렇게 덜렁 나와 있는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0: 그죠?
1: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이는 케이스의 의문사가 있어요. Right? So 이거는 what은 뭐예요? What?
0: 뭐, 무슨?
1: What, right? 네. 무슨, right?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at, 그 다음에 명사가 온 거예요. Color.
0: 예.
1: 그럼 무슨 명사? So 무슨 색이 너의 umbrella였니? 너의 umbrella 무슨 색이었어?
0: 네.
1: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Alright? 그래서 what만 쓰신 분들은 아직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완 명사.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이즈?
0: What size?
1: That's it.
0: Yeah.
1: Right? 무슨 나라?
0: What nation?
1: What nation? What country?
0: What
1: right?
0: Country?
1: 그런데 복수도 가능해요. 무슨 도시들?
0: What cities?
1: What cities?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What size do you need? What country did you visit? You know,
0: yeah.
1: What cities? 뭐 what cities do you want to visit?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what color was your umbrella니 했고요. 자, umbrella obviously 우산이라는 뜻이죠.
0: 네.
1: 요거 생각난 김에 우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사실 외래어처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I know.
1: Yes. What
0: so,
1: is it?
0: B 우 해가지고 raincoat더라고요.
1: COAT 여러분 맞습니다. Raincoat. Right?
0: 붙여 써야 되나요?
1: Yes. One word로 쓰시면 돼요. Raincoat, umbrella 이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you guy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0: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0: 아우, 얼마나 아쉬움에.
1: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0: 네,
1: 아니,
0: 맞아요.
1: 이걸 가져간다고? 이러면서.
0: 이걸 또 잃어버렸네 하면서.
1: Yeah.
0: It was hot pink. I put my name on it.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put 했어.
1: 그쵸? 하는 게 뭐예요?
0: Put 넣은 거죠.
1: 넣은 거죠. 예.
0: 예.
1: 오케이, 오케이.
0: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Put이 이미 동사인데.
1: 자, 보세요. I put my name on it.
0: 예.
1: 말 되죠?
0: 예.
1: 이거는 말이 되는 문장인데.
0: 그러게요.
1: 힌트 드릴게요.
0: 아, 이름 도운가 보다.
1: 내가 딴 거, 이것도 색도 이런데 이것마저도 했다.
0: I also put my name on it.
1: 오케이. Okay. I also put my name on it. 이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0: 예. 그래요?
1: 이것도 가능해요. 또 한으로 쓴 거죠?
0: 예.
1: 저는 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0: Even.
1: 심지어. I even put my name on. 근데
0: 예.
1: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also도 말이 되죠. 야, 색도 이랬고 나 있잖아 이름도 넣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also는 또한이 되는 거고요. even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
0: 근데 even이 뭔지는 아는데 even을 제가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런 데 툭툭 안 나와요.
1: 맞아요.
0: 예.
1: 근데 even은 정말 괜찮은 고소한 양념이에요.
0: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1: 예. 예. 이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hey, even I know it. 그러면은 나도 안다야? 나도
0: 그러니까요.
1: 알아 심지어.
0: 예.
1: 이런 거 있잖아요. 하려면 even이 필요해요.
0: 네.
1: 자, so

0: 있고 심지어 뭐뭐도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pu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put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표면 위에다가 놓는다고 뒤에 on it,
1: It.
0: on the umbrella가 되는
1: 네.
0: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에 올려 놓는다라는 것도 put something on something else 가능하지만
1: 네.
0: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적어두거나 뭔가를 글을 새겨두거나 할 때도요. put을 꽤 많이 써요. 오케이? 뭔가 글귀 같은 것을 놓는다는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내 이름을 그 위에 적어뒀거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 많이 씁니다. 거기에 너의 이름을 적어둬. 그러면 너의 이름을 놔라, 그 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명령어로.
1: Put your name on it.
0: Put your name on it.
1: Yes.
0: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Put your name on it. 이름 거기다 적어놓어.
1: 예.
0: Okay. 자, put의 과거형이 뭐죠?
1: Put.
0: put이니까.
1: Yes.
0: 자, 그러면은 나내 주소 적어뒀어. 그 가방에.
1: I put my
0: address
1: address on my bag.
0: on my bag, on
1: On
0: the
1: the
0: bag.
1: bag. On the
0: There
1: bag.
0: you go.
1: Yes.
0: Makes sense, right? So I put my address on the bag. 근데
1: Yeah.
0: 어딨지? 막 이러면서.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1: Put your name on it.
0: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1: Yeah.
0: 특히 첫 번째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나 아니면 이런 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이렇게 할때 옆에서 도와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1: Yes.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0: There
1: it.
0: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그딱 듣고 아니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아,
1: 아이.
0: 본적 있으세요? 실제로?
1: 핫핑크요?
0: 우산인데 핫핑크.
1: 집에 있는데요? 저 있는데요? 예.
0: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1: 핫핑크, 그
0: 됐습니다.
1: 다음에 핫블루도 있어요. 예,
0: 오,
1: 새파란색 있잖아요.
0: 새파란 거요.
1: 예, 그리고 샛노란색도 있어요.
0: 오
1: 저는
0: 마이
1: 주로 이제
0: 굿.
1: 그런 쪽으로 제
0: 아,
1: 취향이에요.
0: 그러시군요. 저는 약간 취향, 약간 투명한 거 가끔 쓸때 있어요. 잘 보이니까.
1: 그게 잘, 앞이 잘
0: 아, 왜
1: 보이죠.
0: 잘
1: 예,
0: 보이니까.
1: 맞아요.
0: 네.
1: 자,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Who, a hot pink umbrella.
0: Right.
1: 오, 가지고 다니다. 누가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0: 자,
1: 가지고
0: 이거
1: 다니니?
0: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1: Who?
0: 가지고 다니는 거?
1: 그쵸.
0: 네.
1: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bringing, go. 그런
0: 뭔가
1: 느낌인데?
0: 이렇게 섞여야 될것 같긴
1: 그쵸.
0: 한데, 네.
1: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0: 네. 생긴 지금
1: 항상,
0: 안 나죠.
1: 예. 근데 잠깐만요. bring으로 갈게요.
0: 갈게요.
1: 예. who bring and go로 할게요. bring and going. 왜냐면은 ing 라임을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who br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0: 지금
1: 누가 가지고 다니니?
0: 이미 슬기
1: 핑크.
0: 씨 얼굴에서도
1: 예.
0: 아, 100% 틀렸다. 아,
1: 수치스러워요.
0: 진짜.
1: 예, 많이 수치스럽고
0: It's okay.
1: 쥐구멍을 찾아요.
0: It's okay.
1: 예.
0: Alright, so who bringing and going a hot
1: 귀엽죠?
0: pink umbrella? 뭔가
1: 예.
0: 라임은 맞지만
1: 예.
0: 정답은
1: Carries around?
0: carries around.
1: 아.
0: 처음 들어봤나요?
1: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은 나는데 안 써봤어요.
0: 오케이. 이
1: 예.
0: carry라고 하는 게 원래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1: 그쵸.
0: Right? carry. 그런데 around가 어디 정도를 얘기를 해? around.
1: 주변.
0: 맞아요.
1: 예.
0: 주변에 계속 carry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역을 하면 가지고 다니다.
1: 아, 항상
0: 아니,
1: 소지하고 다니는 느낌.
0: 맞습니다. carry
1: 아.
0: around something. 오늘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브링은
1: 네네네.
0: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carry around something. 그리고 사실 around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동사도 중요하지만요. 핵심 하나 있어요.
1: 뭐죠?
0: 여기 의문사 뭐 나와 있어요?
1: Who?
0: who가 있습니다.
1: Yes.
0: who.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1: 왜?
0: 누가 가지고 다니니예요?

0: 아니면
1: 예.
0: 누구를 가지고 다니니예요?
1: 누가 가지고 다니는
0: 누가죠?
1: 거죠? 예.
0: 그 얘기는 누가 무엇 무엇이 주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이럴 때는 원래 who가 있잖아요. who가 나오면 뒤에 who did you see?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누구를 봤니? 해서
1: 예.
0: 목적어처럼 쓰는 경우가
1: 주로
0: 많았어요. Right?
1: 그렇죠.
0: 그리고 그럴 경우엔 누구를이라고 할 때는 뒤에 질문어 순이 와요. 그렇죠?
1: 네.
0: Who did you meet? 이런 식으로. Did you meet? Right? 근데 얘는 보세요. 누가가 되니까
1: 네.
0: 질문어 순이에요? 아니죠. 그냥
1: 아니네.
0: 동사 나옵니다.
1: 그러네요.
0: 이 who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나름대로 복잡해요. 그래서 저 보여드릴게요. who가 누구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
1: 예.
0: 이렇게 주어 느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질문어 순으로 이어주는 거 아니고
1: 동사.
0: 동사 바로 넣는 겁니다.
1: 아,
0: Alright.
1: 진짜 그냥 I am happy처럼 주어 동사 느낌으로 쫙 나왔네요.
0: 그렇죠.
1: Who
0: 마치 얘가
1: 사용했어.
0: I인 것처럼. Right. So 이게 다시 한번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1: 아.
0: Right. 자,
1: 근데 여기서 왜 carries를 썼어요?
0: 오케이. Okay. 좋은 질문이에요.
1: 예.
0: who가 이렇게 주어의 느낌을 썼을 때는
1: 네.
0: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버려요.
1: 그렇구나.
0: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Okay? 뭐 과거형은 상관은 없겠죠.
1: 네.
0: 상관없지만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3인칭 단수. 그래서 s가 붙어야 돼요.
1: 그렇군요.
0: 이거는 exceptions가 없어요.
1: 정해진 거고.
0: 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 그냥 보통 집에 이렇게 두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전자레인지가 뭐죠?
1: 마이크로웨이브.
0: 마이크로웨이브.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아, 그러니까
1: around
0: 친구가 이랬을
1: a.
0: 수도 있잖아요. 너 전자레인지 있냐? 나 이거 좀 데워 먹을래. 그랬으면 What? 그래서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You know, doesn't make sense.
1: Yes.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 해볼게요.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1: Who
0: 먹었어.
1: ate? Who ate my hamburger?
0: Who ate my hamburger? 동사 나왔잖아요.
1: 그냥 과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군요.
0: 그럼요. who 뒤에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1: 네.
0: 동사.
1: 아.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시냐면 who를 누구를로만 써보신 분들은
1: 익숙하지가
0: 질문
1: 않죠.
0: 어순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돼요. who
1: Did
0: did
1: it?
0: it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도
1: 이상하죠.
0: 이상해져요. 막
1: 예.
0: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who 나올 때 누구를도 될 거고요. 누가 하는 것도 하고
1: 네.
0: 제가 한만번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오케이?
1: 예.
0: So don't worry. 지금 한 번에 get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누가 가지고 다녀? 누가 먹었어? 읽어볼게요.
1: 네.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hey. Who ate my hamburger?
1: Who ate my hamburger?
0: 자, 진행형도 가능해요. 오케이? 진행형은 비동사 ing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어? 저 누구야? 그러면서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니? 그 who eats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한번
1: Who
0: 가볼게요.
1: is eating my chocolate? 와.
0: 어색하지만
1: 예,
0: 돼요.
1: who is eating my chocolate?
0: That's right. who 뒤에 비동사도 가능한 겁니다.
1: Yes.
0: Alright.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carry around 그거 안 한다.
1: 핫핑크
0: 예,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랬을
1: 우산을.
0: 때, 슬기 씨의 느낌으로.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1: 아,
0: 줄래?
1: 그럼요.
0: 예. 네.
1: 개인의
0: 아니,
1: 취향인데.
0: 그럼요, 그럼요.
1: Hey, would you, my taste? 어? 내 맛인데요. 내
0: 아하,
1: 맛. 네.
0: 맛.
1: Would you, my taste? 존중하다.
0: 존중하다. 일단 동사가 나야 될것 같아. 우주
1: 예.
0: 뭐 해줄래?
1: 아, 존중하다 그러면 respect겠네요. Would you respect? 동사 원형일 것 같아요. Would you
0: Okay.
1: respect my taste?
0: Respect,
1: 이게
0: respect.
1: 취향을 이렇게 쓰는 거군요.
0: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맞습니다.
1: 오! 오!
0: 존중하다.
1: 예.
0: Respect. 자,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respect랑 admir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1: Admire 이거 저건데요? 그거 열망하다? 그런 말
0: no.
1: 아닌가요?
0: 이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1: 예.
0: 얘는요,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듯한
1: 아,
0: 느낌.
1: 그래요?
0: 저는 당신의 passion, 열정을
1: 예,
0: admire 해요.
1: admire.
0: 자, 이게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respec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쓰이냐면, 나 무시 안 한다. 나 상대 당신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아요.
1: 아.
0: respect 해요. 존중해요.

0: 이런 느낌.
1: 예예
0: 뭔 말인지 알겠나요?
1: 예
0: 근데 admire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심지어 더 넘어서
1: 오
0: 존중에다가 정말 와,
1: 동경
0: 멋져요. 동경, yes.
1: 오
0: 동경, 뭔가 막
1: 예
0: 존경, 막 와,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1: 네네네
0: okay.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 내 테이스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해줘. 그리고
1: yes
0: 방금 맞아요. 테이스트가 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1: 네
0: 취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어 만약에
0: 나만의 테이스트예요.
1: 오,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었더라면 저는 여기에 뭐 타입, 스타일 이런 거 넣었을 것
0: 아,
1: 같아요.
0: well, 뭐 상황에 따라 그거 쓸 수도
1: 오,
0: 있어요. My style, 나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 줄래?
1: yes,
0: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앞부분에 여기 동사를 쓸수 있었던 거는 슬기 씨가 제 생각에 우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이
1: 그렇죠.
0: 들어봤을 거예요.
1: 우드 때문에 나는 그랬어요.
0: Right?
1: 예,
0: 상대방한테 뭐 해줄래라고 할 때.
1: yeah. 예. Yeah.
0: Will you보다 w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더 공손한 느낌.
0: That's right.
1: 네.
0: So, would you 동사 원형, right? 뭐뭐 해주겠니? 원래
1: 야.
0: 조동사가 여러분들, will에서 would로 바뀔수록, can에서 could로 바뀔수록, 이렇게 과거형 모양으로 바뀔수록 더 조심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1: 아하.
0: 자, 예를 들어서, 내 결정을 좀 존중해 줄래요? 주실래요? 결정이 뭐예요?
1: 결정? Decision?
0: Decision, right? 그러면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줄래?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You know? 두 번째, 누구한테 되게 잘해준다, 좀 착하게 잘해준다라고 할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1: 잘 대해주는 거?
0: 네.
1: 트리트.
0: 뭐너 언니한테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거?
1: Kind.
0: Okay. Be nice to somebody.
1: 아, be nice
0: 이것도 거의
1: to.
0: 정해져 있는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Hey, be nice to me. Hey, be nice to your sister. Be nice to someone.
1: 나한테 좀
0: 활용해서,
1: 잘해.
0: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나한테 좀 잘해줄래? 그럼 어떨까요? Would
1: Would you be nice to me?
0: 그렇죠? 왜냐면 be 동사 빠지면 안 돼요. 동사 빠지면 안 돼요. Right? 동사
1: 네네.
0: 원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Right?
1: 그쵸.
0: Would you be nice to me? Just like that.
1: 예, 이거 동생이랑 싸우는 언니에게 할수 있는 말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Would you be nice to your sister?
0: 그렇죠.
1: 예.
0: No, 뭐 이렇게 나올 수
1: 그쵸,
0: 있겠지만,
1: 그쵸.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Would you be nice to me?
1: Would you be nice to me?
0: 본문 갈게요.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좋습니다.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2: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2: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Put A on B.
1: Yeah.
0: 물건을 놓는다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새겨두는 거, 적어두는 거, 적어두는 거다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Right.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놓아주세요.
1: Put your name on it.
0: 그렇죠. Put your name on it. 그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난 심지어 내 이름을 그 위에 뒀어.
1: I even put my name on it.
0: 그렇죠. I even put my name on it. Mm-hmm.

0: 세 번째, 가방에 내 주소를 붙여뒀어.
1: 네.
0: Right? 혹은 써뒀어.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I even put my name on it. I put my address on the bag. 자, 두 번째는요. 우주모모 해줄래? 이러는 약간 공손하고 부탁하는 느낌 살려서, 억양 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나의 테이스트를 좀 존중해 주겠어?
1: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1: Yeah.
0: taste? 두 번째, 내 결정을 존중해 주겠니?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You got it. 세 번째, 나한테 잘해 주겠니? 나한테 좀잘 대해 주겠니?
1: Would you be nice to me?
0: Would you be nice to me? 읽어볼게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Would you be nice to me? 잘하셨습니다.
1: 네.
0: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Yeah.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3: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3: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4: Who carries around the hot pink umbrella?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4: Oh, sure. Lovely color.
0: Great job, you guys.
1: 아,
0: 수고하셨습니다.
1: 매번 정말
0: That's
1: 감동입니다.
0: right.
1: 네.
0: 왜냐면 우리는 또 하는 영어를 하니까요.
1: 네.
0: 늘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about going to the
0: There
1: gym?
0: you go. How about ing였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Put A on B
1: Yes.
0: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상대방한테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phonics I-N-E. Ein, ein, ein. Ein, line.
1: Ein, line.
0: Ein, shine.
1: Ein, shine.
0: Ein, fine.
1: Ein, fine.
0: Ein, pine.
1: Ein, pine.
0: Ein, nine.
1: Ein, wine.
0: Ein, wine.
1: Ein, win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이 소리가 나는 알파벳 I와 N 소리가 나는 알파벳 N 그리고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Ein Ein Ein Very good 그럼 Ein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선 Line이에요 여기 Ein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아주 반듯한 선을 그어요 선 영어로 Line Line line very good ein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빛나다 shine 이에요 ein 소리 들렸죠? 우리가 보석을 보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요 빛이 나다 영어로 shine shine shine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아인 소리 날까요? 아, 좋은 fine이 있었네요.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또는 좋은 날씨를 볼 때 fine이라는 표현을 써요. 좋은 영어로 fine. fine. fin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이 단어도 아인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소나무 파인이에요. 아인 소리 들렸죠? 소나무는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공기를 제공해주고 오래오래 살아요. 소나무 영어로 파인. 파인. 파인. 너무 잘하는데요? 아인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숫자 9. 9이에요. 친구들, 우리 같이 영어로 1부터 9까지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바로 숫자 9는 영어로 9. 9. 9. Excellent. 아인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포도주 와인이에요. 여기도 끝에 역시 아인 소리가 나는데요. 포도를 아주 오랫동안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 영어로 wine. wine. wine. Great job! 와우! 이렇게 아인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E 소리 나는 알파벳 I와 N 소리 나는 알파벳 N 그리고 E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났죠?
1: Ein.
2: 네, 아주 잘했어요. Ein.

0: Can you say it three times?
1: Ein, ein, ein.
0: 네, 신기한 ein 소리. 오늘 처음 배운 단어는 선 아니면 줄인데요. 또 영어로 뭐라고 했죠?
1: Line.
0: 네, that's correct. Line. 자, 그럼 line은 우리는 항상 ruler로 그죠? 그럼 ruler를 이용해서 line을 그려볼게요. Okay. 여러분, 그러면 straight line을 볼까요? Look, it's a blue lin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선, line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Ein, ein, line. Ein, ein, line. Ein, ein, line.
0: Very good. Ein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1: Shine.
0: 네, shine. Correct. Ein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이런 보석을 보면 아주 눈부시게 빛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색칠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만든 shine을 볼게요. Wow, it's shining very bright. 자, 그럼 우리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Ein, ein, shine. Ein, ein, shine. Ein, ein, shine.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ein 소리 났죠? 아, 우리가 기분이 아주 좋거나 날씨가 좋을 때 이 단어를 써요. What is it?
1: Fine.
0: 네, fine. 그럼 우리 로건이 기분 좋은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아우.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2: 오, 무서워요.
0: 자, 그럼 fin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Ein, ein, fine. Ein, ein, fine. Ein, ein, fine.
0: Very good. Okay, this is a quiz. 나문데요. 아주 오래 살고 우리한테 소중한 공기를 제공해 줘요. 뭐였죠?
1: Pine.
0: 네, 소나무 pine. 여러분, ein 소리 들렸나요? 자, 그럼 로건이가 파인을 빨리 찾아서 붙여봐요. 오늘의 소리, 아인에다가 P를 붙이면 파인이 되죠. 소나무 파인, 우리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아인, 아인, 파인. 아인, 아인, 파인. 아인, 아인, 파인.
0: Perfect. 또 아인 소리 나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숫자 9. 뭐였죠?
1: Ein, ein, nine. Ein, ein, nine. Ein, ein, nine.
0: 아주 잘했어요. 아인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포도를 아주 오랫동안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데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했죠?
1: Wine.
0: That's right. 아인 소리 나는 wine. Now let's say it again.
1: Ein, ein, wine. Ein, ein, wine. Ein, ein, wine.
0: Great job! We did it! Yes! 여러분도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3: Let's chat!
4: Let's go! Phonics I-M-E Ein, ein, ein Ein, line
1: Ein, line
4: Ein, shine
0: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ein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in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금방 나가봐야 되거든. 우리 친구들 왔으니까 책은 추천해줘야 되는데, 어떤 책 읽고 싶어요? 어떤 책? 빨리 말해봐, 이모 급해. 학교에서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려주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발표 예절. 우리 학교에서 매일 발표하니까 발표 예절 알아야지. 어떤 책 있을까, 이모가? 너무 바쁘니까 집중이 안 돼서 생각이 잘안 나네. 있어, 있어. 바로 그 책이야. 어떤 책이냐면, 발표 예절이라는 책이 있어. 이책 읽으면서 발표하는 사람과 발표를 듣는 사람은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할지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 이모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일을 보고 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혜은 선생님이랑 공부 재밌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 비밀이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모 간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발표 예절이라는 글 함께 읽어볼 건데요. 이 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읽기인데요. 우리 이제까지 문장의 짜임 계속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문장의 짜임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의미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바르게 읽는다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 방법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이 단원 제목이 분명하게 유창하게이지요. 자,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유창하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문장의 짜임에 따라 읽는데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조금 띄어 읽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습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볼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의 짜임은 누가 발표를 하다, 어찌하다죠? 자, 누가 어찌하다 문장의 짜임인데요. 여기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낱말이 우리는이에요. 자, 따라서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띄어 읽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자, 문장의 짜임에서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조금 띄어 읽기. 자, 그런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근데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긴 문장이 있어요. 자,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요. 우리가 한번더 띄어 읽어요. 자, 우리가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띄어 읽는다고 했죠. 자, 띄어 읽었는데 남은 부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자, 그럴 경우 그 뒤에서 한번더 띄어 읽는 거죠. 자, 이 문장 볼게요. 우리는 발표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는이죠. 자, 따라서 누가 뒤에서 한번 띄어 읽었어요. 자, 띄어 읽었는데 남은 게 굉장히 길어요. 발표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한번더 띄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발표하면서 한번더 띄어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의미가 잘 드러나는 부분에서 띄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띄어 읽기 하자면 우리는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읽어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어질 때,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는요, 이것보다 더 길게 띄어 읽는데요. 자, 우리가 글을 보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글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즉, 문장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나오는데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길게 띄어 읽는데요. 즉, 여기에서 띄어 읽었던 것보다 더 길게 띄어 읽습니다. 자,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더 길게 띄어 읽는다는 표시로 겹새기표 합니다.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쇠기표, 겹새기표 공부했을 거예요. 자, 겹새기표는요, 이 쇠기표보다 더 길게,
더

길게 띄어 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발표 예절이라는 글 읽을 때이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 한번 유창하게 띄어읽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재 37쪽이고요. 지금부터 발표 예절이라는 글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발표가 무엇인지 나와요? 발표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이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지금 글쓴이가 이렇게 물음표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발표를 할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앞으로 뒤에서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려주겠다. 자,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문단 우리 읽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문장의 짜임에 맞게 유창하게 띄어 읽는 방법 공부했잖아요. 자, 그 방법대로 한번 띄어읽기 표시를 한 다음에 우리 띄어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 따라서 우리는 뒤에서 띄어읽기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 더 띄어읽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겹세기 표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발표는이죠? 자, 따라서 발표는에서 한번 띄어 읽습니다. 자, 그런데 뒷문장이 좀긴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더 띄어 읽을 수 있습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어디에서 띄어 읽으면 좋을까요?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문장과 문장 사이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누가 예절을 지켜야 해요?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자, 따라서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이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누가 뒤에서 한번 띄어 읽습니다.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괜찮죠? 자, 문장과 문장 사이 더 띄어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겹세기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띄어 읽어주면 되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띄어 읽기 표시하고 읽다 보면 우리 친구들 어느 순간 이런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유창하게 의미 잘 전달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표시된 대로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직접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읽어줍니다, 친구들. 정말 의미가 잘 전달되지요? 자, 그럼 글 이어서 읽을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자,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절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진지한 태도로 참여를 해야 한다. 자신이 발표할 내용이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것도 진지한 태도에 들어가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진지한 태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문단에서는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알았어요. 자, 첫 번째 예절 뭐예요? 진지한 태도로 임하자. 자, 지금 이 문단도 우리 친구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 알려준 문장의 짜임에 따라 알맞게 띄어 읽기 하는 방법대로
띄어읽기 표시를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고민하고 읽어볼 때 정말 우리 친구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번입니다. 자, 글쓴이는 발표를 어떤 활동이라고 하였습니까? 자, 여기 글에 나오죠?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라고 했어요. 1번, 차례를 지켜 말하는 활동 아니고요. 2번, 모두 즐겁게 말하는 활동 아닙니다. 3번, 깊이 있게 공부하는 활동 아니고요. 4번,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활동 아니고, 5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이다. 정답 5번입니다. 자, 31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장, 기억을 유창하게 읽을 때 가장 알맞게 띄어 읽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문장을 띄어 읽기 한대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누가 무엇이 다음에 한번 띄어 읽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띄어 읽고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요, 우리는 뒤에 띄어 읽지 않았죠? 틀렸고요. 2번, 우리는 띄어 읽었고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3번도 우리는 뒤에 띄어 읽지 않았어요. 틀렸고. 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뒤에 띄어 읽었는데요. 학교에서 발표를 쉬고 합니다 했어요. 자,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다는 의미가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띄어 읽으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는 붙여서 읽어주는 게 의미가 잘 전달이 되겠어요. 자, 5번도 보면 지금 발표를 합니다 사이에 띄어 읽기 했죠? 발표하다. 의미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붙여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좋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번도 풀어볼게요. 문장, 니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다음과 같이 두번 쉬어 읽은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는데요. 자, 이렇게 두번 쉬어 읽었대요. 자, 왜 이렇게 두번 쉬어 읽었을까요? 한번 문장 볼게요. 자, 발표는 다음에 띄어 읽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발표는이 무엇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엇은 다음에 우리가 띄어 읽기 하자고 했죠. 무엇이 누가 다음에 띄어 읽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봤더니 남은 문장이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 길 경우 우리가 한번더 띄어 읽기 할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 때문에 두번 쉬어 읽은 것이죠. 1번, 문장과 문장 사이를 띄어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것이 문장과 문장 사이를 띄어 읽은 거 아니죠? 2번,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에, 자, 이 말에 어느 부분이, 뒷부분이 길기 때문에, 맞아요. 뒷부분이 길기 때문에 한번더 쉬어 읽은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문장이 이어질 때, 자, 길게 띄어 읽어야 하는 부분을 두 군데 찾아 겹세기표 표시를 하시오. 자, 우리가 길게 띄어 읽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를 길게 띄어 읽어야 한다고 했죠? 자, 따라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길게 띄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 길게 띄어 읽고,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 길게 띄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 찾아서 표시해 보았어요. 자, 그럼 이어서 발표 예절이라는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자,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두 번째예요. 차례를 지키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친구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차례 지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발표합니다. 차례차례 발표하면 우리 모두 공평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두 번째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는 진지하게 참여한다. 두 번째, 차례 지키자. 자, 다음 문단 볼게요. 네 번째 문단입니다.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발표를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존중하자. 친구가 말하는 동안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에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바로 이것이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하는 행동인 것이죠. 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 모두 발표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글 가운데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서로서로 배려하며 말하는 친구와 듣는 친구들 모두 만족하는 발표를 합시다. 자, 발표 예절을 잘 지키자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가는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는 글한편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34번. 글쓴이는 발표를 듣는 친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 발표를 듣는 친구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죠? 1번, 말 차례를 지켜 질문한다. 아니고요. 자, 2번,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한다. 자, 이것입니다. 3번, 기분 좋게 들어줘야 한다.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듣는다. 자기 차례가 되면 발표한다. 모두 아니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문장 기억에 쓰인 다음 낱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문장 기억 있어요? 자, 이 기억에 이세 개의 낱말이 나옵니다. 생각하다, 궁금하다, 질문하다. 자, 볼까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자, 지금 이 문장에 이세 가지의 낱말이 들어가거든요. 이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이 보기에서 골라서 적으래요. 자, 생각하다, 궁금하다, 질문하다. 우리 친구들 어떤 뜻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 어떻게 풀면 좋다고 했죠? 자, 보기에서 이 낱말과 비슷한 뜻인 것 같은 낱말을 이 문장에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한 문장과 비슷한 의미면, 아, 이 낱말과 비슷한 낱말이 바로 이 낱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보기 볼게요. 자, 생각하다, 궁금하다, 질문하다에 비슷한 낱말 찾는 겁니다. 자, 무시하다, 잊어버리다, 살피다? 살피다? 생각하다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하며에 살피며 넣어볼까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살피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아, 생각하다와 비슷한 낱말은 살피다구나. 이렇게요. 자, 두 번째, 궁금하다와 비슷한 낱말 찾아봐요. 궁금해, 기억나다, 알고 싶다. 궁금한 게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자, 그럼 궁금하네, 알고 싶다 한번 넣어봐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합니다. 어때요? 뜻 비슷하죠? 아, 궁금하다와 비슷한 낱말, 알고 싶다구나. 이렇게 풀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다와 비슷한 말 찾아봐요. 배고프다, 물어보다 어때요? 질문하다, 물어보다. 괜찮죠? 자, 질문하다 대신 물어보다 넣어볼까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괜찮죠? 아, 질문하다는 물어보다와 비슷한 낱말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문단에 아주 잘 나오지요. 뭐 하자? 발표 예절을 지키자. 발표 예절을 지켜서 모두가 만족하는 발표를 하자. 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3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유창하게 읽는 방법 공부했죠? 생각하면서 보기 봅니다. 문장의 짜임에 따라 읽는다. 맞습니다. 자, 2번. 문장 부호 뒤에서 띄어 읽는다. 맞아요. 문장 부호 뒤에서 마침표 나왔을 때

이어서 선생님이랑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 카프카라는 이야기 함께 읽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실감나게 읽기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감나게 읽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 앞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의 제목이요.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인데요. 이거는 다 우리가 사진 찍기 전에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도대체 카프카는 무엇일까요? 자,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할아버지와 외출하는 날이에요.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밤마다 세계 여행을 꿈꾸며 잠이 드신대요.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여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토요일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여행을 하기로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인 셈이죠.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자, 지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요, 세계 여행이 꿈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 동네 세계 여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는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념사진 찍고 우리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세계 여행. 자,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치즈. 자, 기념사진 찍는 것이죠.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치즈는 웃음 주문 같아요. 치즈 하면 입안에 침이 스르륵 고이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치즈 하나 봐요. 웃으면서 예쁘게 사진을 찍으려고.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할아버지가 긴 여행을 할수 없는 까닭은 무엇이에요? 몸이 좋지 않으셔서죠. 자, 1번.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정답입니다. 사진 찍기 싫어하셔서, 동네를 떠나기 싫어하셔서,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아니죠. 여행 좋아하십니다. 자, 같이 여행 갈 가족이 없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자, 39번 풀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가족들이 계획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가족들이 뭐 계획했어요? 동네 세계 여행 계획했죠? 1번, 할아버지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동네 이웃들을 만난다. 자, 이것이 바로 동네 세계 여행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할아버지가 꿈을 꾸신 세계 여행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말 없었고요. 동네 사람들이 세계 여행에 다녀왔던 기념사진을 모아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린다? 자,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한 일은 뭐예요? 사진 찍었죠. 하나, 둘, 셋, 치즈 하면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1번, 치즈가 들어있는 식사를 했다. 아니고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을 계획했다. 자, 우리만의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진을 찍은 거죠. 3번, 가족들과 첫 기념사진을 찍었다. 맞습니다. 자, 할아버지께 여행 계획을 설명했다. 아니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동네 사람을 만났다. 아직 만나기 전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1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치즈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치즈는 웃음 주문 같다고 했죠? 자, 왜 웃음 주문 같다고 했나요? 그 부분을 적어주면 됩니다. 치즈 하면 입안에 침이 스르륵 고이면서 웃게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여행은 떠나기 전 설레는 기분부터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은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어제부터 설레셨나 봐요.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이죠. 자, 이야기 이어서 읽습니다. 첫 여행지는 중국입니다. 중국 친구를 만나러 갔나 봐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단의 집이에요. 아린다가 중국 사람인가 보죠.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즈 하면서 찍는데요. 치즈랑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달라요.
중국말로 가

샤오주라는 뜻이래요. 아린다의 동생 샤오주는 우리를 위해 쿵우를 연습했어요. 자, 쿵우는 중국 무술입니다. 넘어져 울긴 했지만 말이죠. 샤오주는 잘 넘어져 무릎에 항상 반창고가 붙어 있어요. 자, 지금 아린다네 집에 가서 다양한 중국 문화를 체험을 했네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이 어제부터 시작된 까닭은 무엇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여행의 시작은 설레는 기분부터라고 했잖아요. 어제부터 설렜기 때문이죠. 1번, 새 친구들이 먼저 찾아와서 아니고요. 계획보다 하루 먼저 출발해서 아닙니다. 새 친구를 만날 생각에 설레서 맞습니다. 어제부터 떠나는 줄로 착각해서 아니고요. 가장 친한 친구네 집에 먼저 가서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친구들, 첫 여행지는 어디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첫 여행지는 어디예요? 중국. 자, 친구 누구네 집이에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아린다네 집이죠. 자, 이렇게 43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이어서 44번입니다. 치에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중국에서는 사진 찍기 전에 치에즈 하면서 찍는다고 했죠. 자, 중국말이다. 맞죠? 가지라는 뜻이다. 맞습니다. 치즈랑 발음이 비슷하다. 맞죠? 하지만 뜻은 다르죠?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이다. 맞아요. 쿵후를 연습할 때 하는 말이다. 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자, 동생이 쿵후를 보여주기는 했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5번 문제입니다. 기역에서 가장을 읽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문장 실감나게 읽을 때 가장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문장 부호의 역할에 맞게 읽어야 해? 가장을요? 자, 해나. 대화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읽어야 돼. 자,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도진.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 강조해서 읽어야 해. 자, 가장.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읽을 때요, 강조해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다네 집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도진이고요. 우리 실감나게 읽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제 문어 이모님 만나러 가볼까요? 문어 이모 바쁜 일 뭐였냐고. 화장실, 화장실. 얘들아, 그건 됐고, 우리 오늘 중요한 내용 정리해봐.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조금 띄어 읽어.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 한번더 띄어 읽어.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더 길게 쉬어 읽는 거야. 알았지? 꼭 기억해. 자, 그리고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발표 예절에 관한 글에서 소개된 발표 예절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설명해줘. 글잘 읽었으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을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도 문어책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나를 표현하는 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성을 표현하는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람의 특성을 묘사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다섯 개 프로필 사진 가져와 봤거든요. 다섯 개 사진 보면서 사람의 특성을 묘사하는 영어 단어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사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진이었죠. 네, 이 여자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특성. 네, 우리가 자신감 있는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는 confid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텐 영단어 시간은 선생님 설명을 듣기만 하는 시간 아니고요. 여러분, 단어를 함께 암기하는 시간입니다. 단어 읽어 드릴 테니까 따라 읽으면서 단어 암기해 주세요. Confident. 한번 더 해볼게요. Confident. 잘하셨습니다. 네,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쓸수 있을지 함께 볼게요. She is confident. 그녀는 자신감이 있어서 so she can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네, in front of 하면은요, 누구누구 앞에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 사진 기억하시면서 confident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The confident boy volunteered to lead the class project. 자신감 있는 그 소년은 반 프로젝트를 이끌겠다고 자원했다. 네, 그래서 confident 사진과 함께 연상하면서 외워보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있네요. 이 친구 어때요? 여동생을 아주 잘 보살펴 주고 있는데요. 그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챙기고 또 책임 있게 행동하는 특성. 네, 책임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responsib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sponsible.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responsible. 잘하셨어요. 네, 그녀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she is responsible, so she always finishes her homework. 숙제를 언제 끝낼까요? 책임감 있는 친구는 네, 제때 끝내겠죠. on time 하면은 정시에 제때란 뜻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The responsible boy takes good care of his little sister. 네, 이 친구 이야기네요. 책임감 있는 소녀는 그의 여동생을 잘 돌본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요. 아주 영특해 보이는데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아이디어가 빨리 떠오르는 특성. 네, 우리가 똑똑한, 영리한이라고 말하는 특성은요. 영어로 clever. 네, 따라해 볼게요. clever. 한번 더. clever.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문장 속에서 볼게요. She is clever and learns new things quickly. 네, 그녀는 영리해서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 더 볼게요. That was a clever idea to save time. 네, clever 하는 사람의 특성이 똑똑하고 영리한 것도 되고요. 어떠한 생각이 영리한 생각이었다. Clever ide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 이 남자분 어때요? 네, 한 손으로 상자를 막 들어 올리고 있죠. 힘이 세거나, 네, 이거는 신체적인 힘이 센 거고요.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 네, 강한, 영어로는 strong이라고 얘기합니다. strong.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strong. 잘하셨습니다. 네, 그는 힘이 세서 무거운 상자들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He is strong, so he can lift heavy boxes easily. 네, 이건 신체적으로 힘이 센 것도 우리가 strong이라고 얘기하고요. 정신적으로, 강한 것도 우리가 stro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strong girl didn't give up even when the training was tough. 그 강한 소녀는, 이건 좀 정신력이 강한 거죠? 훈련이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 Didn't give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strong이라는 특성, 힘이 센 거, 그리고 정신력이 강한 거, 둘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사진은 이 사진을 사실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좀 긍정적인 특성과 또 지난 시간 긍정적인 성격을 많이 다뤘던 것 같아서 하나 좀 부정적인 거 가져와 봤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사진 보니까 어때요? 극장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어서 뒤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불쾌해 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특성 우리가 무례하다고 우리말로 얘기하잖아요. 네, 영어로는 rude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번 선생님 따라 읽어볼게요. rude. 한번 더. rude. 잘하셨습니다. 영화관에서 크게 말하는 것은 무례하다. 맞아요. 무례한 행동이죠. It is rude to talk loudly in the theater. 그래서 to talk loudly in the theater 이게 주어고요. 네,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The rude girl
didn't say thank

thank you after receiving a gift. 그 무례한 소녀는 선물을 받은 후에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우리 무례한 특성, rude까지 다섯 개 단어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섯 개 단어 한 번에 복습할 수 있는 짧은 퀴즈 타임 갖고 올게요. 네, 이렇게 우리 다섯 단어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잘 암기하셨는지 퀴즈 타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네, 이 남자친구 어때요? 여동생 잘 돌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어 떠오르시죠? 외쳐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responsible이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 굉장히 영특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떠오르는 영어 단어 외쳐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clever이었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어 단어 외쳐보세요. 네, 정답은 confident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니 퀴즈까지 여러분 성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미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섯 개 단어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나만의 문장 만들기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특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특성을 골라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I want to be confident. So I can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네, 나는 자신감 있고 당당해지고 싶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이었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장치를 통해 승무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세요. 비상연락장치는 전동칸 양끝 노약자석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나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여세요. 비상핸들 코크는 출입문 옆 벽이나 출입문 근처 좌석 하단부에 있습니다. 수동 레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세요. 유리창에 모서리를 내리쳐야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지상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전동차 진행방향 선로를 따라 대피하세요. 대피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종교의 확산과 지역의 변화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한번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종교를 배웠는데 인도에서 확산되었던 힌두교,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확산되었던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어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던 이슬람교. 이 중에서 여러분들 힌두교의 발전과 이슬람교의 성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 플러스 아바스 왕조까지. 근데 우리가 아직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문화인데 오늘 이슬람 문화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 세계의 경제와 문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상인이 동서 교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고려에서도 이슬람상이 왔다라는 그런 사료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슬람 상인들의 상업 활동으로 교역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합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한 원거리 교역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슬람 상인은 인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등지와 향신료, 비단 등을 거래했고요. 유럽, 아프리카와는 모피, 금 등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상인은 동서 교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면서 동서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이슬람교와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발달됐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이슬람 문화가 발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도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슬람 문화가 그러한 아랍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을 지배합니다. 쿠란이 뭐냐면 이제 무함마드가 알라의 가르침에 적어놓은 경전 같은 겁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마누법전 같이 이슬람의 경전 쿠란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란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랍어로 쓰인 쿠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무함마드의 목소리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음을 약간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번역이 금지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 문화에서 아랍어가 확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슬람교가 전파된 지역에는 아랍어가 널리 퍼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도의 다섯 가지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부터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 즉, 유일신이다.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다. 라고 고백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국기 중에 있습니다. 어떤 국기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를 보면 칼 위에 아랍어로 뭐 글자가 쓰여 있거든요. 그 아랍어로 쓰여진 글자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번역하면 이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예배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 이슬람력 9월, 라마단이라고 부르는데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축구 잘하는 선수들 중에서 이슬람교가 되게 많은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한다라고 하는 게 뉴스 기사로 한 번씩 등장을 하거든요. 자, 메카 순례인데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꼭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순례하는 게 약간 꿈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사는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부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쿠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했고요. 이슬람 교의 특징적인 되게 문은 약간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둥근 지붕, 돔이라고 하는 것과 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가 발달했고요. 모스크 내부에는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서울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서울 올 일 있으면 꼭 한번 이태원 방문해서 이슬람 사원 보면 바로 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천일 야화라고 하는 이야기,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제 칼리프가 되게 이제 포악했대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받아들이면 보통 이제 며칠 안 지나서 죽여버렸는데 이때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싫어서 매일 밤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꺼내줬던 거죠. 근데 재밌는 이야기에 딱 하이라이트 부분에 딱 끊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루씩 연장됐는데 그게 천일 동안 이어졌다라고 해서 천일 야화라고 하고요. 결국 그 칼리프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학도 발전했는데 무함마드의 전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달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리학, 의학, 천문학, 화학, 수학 등 자연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 지식은 유럽의 근대과학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 이외에
유럽에서 발전했던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크리스티 교는 여러분들 로마 때 한번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7강에 빼놨어요. 그래서 7강에서 이제 크리스티 교 어떻게 성립했고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게르만족의 이동과 비잔티움 제국 발전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르만족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 바깥쪽에 살던 이민족들입니다. 이들도 원래 로마와 계속해서 교류가 있었는데 한번 크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됐고 곳곳에 게르만 왕국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왕국들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면 토착민이었던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게르만 왕국 중에서 가장 오래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국가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크 왕국은 꼭 기억해 둬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로마인들을 어떻게 이제 협조 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지지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프랑크 왕국의 발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분열되었었는 거 기억나시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됐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남아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어떻게 변천했고 그 과정에서 동서 교회가 분열되거든요. 그래서 대립되는 과정,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 변천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게르만 왕국들은 금방 멸망을 해요. 그 이유는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자,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크리스티교였는데 크리스티교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과 크리스티교 교회는 서로가 약간 필요했던 거죠. 어떤 쪽에서 필요했냐면 프랑크 왕국은 로마인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로마인들의 지지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발달된 문화라든지 제도와 같은 것들을 수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트교 교회는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 너네들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보호해줘 라고 하는 그런 교환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 협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오늘 한컷 그림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리스티교 성립과 확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로마의 흐름부터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공화정과 재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화정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귀족이 주도하다가 전쟁 등이 확대되면서 평민들이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민회와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만들어지게 됐고, 로마 공화정이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제 로마 공화정이 발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쯤에 유력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힘 강한 사람들이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평민들, 자영농이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위기를 겪게 돼요. 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이 그라쿠스 형제였습니다. 유력자들의 농지를 제한 두거나 값싸게 곡물을 제공하려고 하면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위기 상태가 계속 유지됐고 그 뒤에 등장했던 카이사르가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 로마 공화정을 꽉 잡으려고 했는데 공화정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 저거 황제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온갖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한 의문들이 결국 폭발해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공화정에서 로마 제정으로 발전시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옥타비아누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고, 로마의 위기가 왔는데, 이거를 수습하려고 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트교를 공인했거든요. 하지만 이 수습이 실패하게 되면서 분열되게 됐다. 이런 흐름 머릿속에 넣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헤브라이족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대교는요, 유일신인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믿고 있는데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던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 종교 속에서 예수

예수님이 등장해서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가 유대교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걸 비판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고, 유대인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니까, 아니다.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 사랑과 평등,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만든 게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를 크리스트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크리스트교가 확산되게 되는데, 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유대교가 이 크리스트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약간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와 로마 제국이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과 베드로 등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크리스트교가 확산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로마가 크리스트교를 이렇게 막 압박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유대교랑 크리스트교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종교로 인식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교한테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유대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었는데, 크리스트교한테, 야, 너도 유대세 내. 라고 했는데, 나 유대인 아닌데? 나 유대교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아, 로마인들이, 아, 유대교랑 크리스트교는 다른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트교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근데 크리스트교 입장에서는 신은 한 명밖에 없어요. 율신,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만 숭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히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이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됐고요. 당연히 여기에 불만을 가졌던 로마 제국은 크리스트교를 탄압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도 여러분들, 이 크리스트교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층민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게 됩니다. 대중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이게 공인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 박해 멈추고 이제 믿는 거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트교를 왜 공인시켜 줬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크리스트교는 하층민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대중적이었거든요. 즉,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신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이런 지지가 필요했고, 크리스트교를 공인시키면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트교가 더 확산이 되게 됐고, 결국에 로마의 국교로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박해를 받던 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데, 결국 로마 국교로 확정이 됐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크리스트교를 주된 종교로 이제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가항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교회의 성립과 확산의 과정. 예수가 사랑과 평등을 설교했다. 로마 제국이 탄압했다. 뭐 유대인들도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형됐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크리스트교는 발전하게 됐고, 결국에 가에 의해서 공인됐는데, 이 가의 황제 누구였죠?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면 되는데, 정답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겼다.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으로 옮겼다. 주된 업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크리스트교가 로마인들의 대중적인 종교가 되면서 이제 많은 로마인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커뮤니티가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시점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게르만족은 계속해서 로마와 교류를 했지만, 이때부터 엄청나게 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농경지가 부족합니다. 즉, 식량이 부족해졌어요. 게다가, 4세기에 훈족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압박을 하면서 점점 밀려나게 된 거죠. 계속 밀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마로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게르만족이 오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통제되지 않게 된 겁니다.
서로마로 게르만족이 엄청 들어오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 영토로 이동하여 곳곳에 나라

나라를 건국하게 됐고, 게르만족 출신 용병 대장에게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서로마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게르만족들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게르만족들이에요, 여러분들. 게르만족들의 이제 명칭이 각각 다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영역을 잡으면서 발전했던 그런 국가고요. 그리고 이 프랑크족 말고도 영국으로 들어갔던 게르만족도 있습니다. 바로 앵글족과 색슨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달족이라고 하는 그 게르만족도 좀 특징적이에요. 이 반달족의 특징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으로 가서 발 닿는 곳마다 제대로 파괴를 시켰다라고 해서 그 악명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달족의 그런 흉폭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올 만큼 이들의 행포가 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게르만족들이 쭉 들어와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 왕국들이 건국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게르만족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지배를 하지만 대다수의 피지배 민족들, 토착민들은 로마인들입니다. 이 지배 민족인 게르만족은 토착민의 지지가 없으면은 통치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반란을 일으키면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많은 군사력을 쓰게 되고 내가 군사력이 없을 때 반란으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세계의 역사,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런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토착민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게르만족이 썼던 방법이 뭐였냐? 바로 크리스트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믿는 종교 크리스트교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들과 융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이 어땠냐?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서 로마교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로마교회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로마인들의 발달된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세기 초반에는 이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에 침입한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면서까지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도 와, 프랑크 왕국 군사력 진짜 최고다. 우리 로마인들 프랑크 왕국 따릅시다 라고 하게 되는 거고 프랑크 왕국도 그게 좋으니까 아 내가 교회 지켜줄게 라고 하는 서로 교환 체제, 협조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자,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카롤루스 대제 어떤 거였는지 볼게요. 일단 옛 서로마 제국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을 어느 정도 부활시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정복한 지역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습니다. 왜? 크리스트교의 보호자를 자처했으니까. 그리고 궁정과 수도원에 학교를 세우고요. 고전 문화 연구에 힘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서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서로마 황제가 없었는데 로마 교황이 야 너네들 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트교 보호 잘하고 로마인들 보호 잘하고 서로마 황제랑 다를 바 없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마인들한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기점으로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가 융합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교황이고요.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 이후로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뒤에 프랑크 왕국은 쪼개지게 되는데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독일의 기원이 됩니다. 이 중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카롤루스 대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각각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관은 옛 서로마 제국 영토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정복지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였다. 내가 크리스트교 보호자야 라고 하는 걸 자처했던 사람 바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1번 스스로를 제1시민이라 불렀다. 이건 옥타비아누스였죠.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아니고요.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 주었다. 와, 이거 여러분들 그리스 세계 때 나왔는데 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4번 정복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카롤루스 대제

업적 너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왜 중요하다? 크리스트교와 협조 체제를 만들었다. 서로 마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1000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국가예요. 원래 나라 이름 자체는 그냥 로마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앞선 국가와 구분하기 위해서 비잔티움 제국 혹은 동로마 제국이라 부릅니다.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황제가 교회를 직접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서로마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잘 나가는 왕과 종교적으로 잘 나가는 교황이 분리되어 있었죠. 프랑크 왕국의 왕, 교황 쪼개져 있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달랐다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황제와 종교적으로 가장 강한 교황을 한 명이 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황제 교황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에 위치하여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번영했다. 동서교역로가 이제 장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어지게 됐는데 마지막 기착지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 변천 한번 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황제는 한 명입니다.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지금 동로마가 서로마를 포기하고 이제 거의 반토막난 제국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옛날 로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많은 이제 유능한 장군들이 밑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성공했고요.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는데 기존 로마법을 집대성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걸 편찬합니다. 로마가 원래는 간습법, 도시법이었던 12표법, 그리고 만민법으로 발전하는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을 총정리해서 최종적인 이제 집대성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도에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자, 근데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로 쭉 떨어지게 돼요. 뭐, 1000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게 막 오르내리락이 있었지만 약간 좀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슬람 세력 너무 강력했잖아요. 서아시아부터 북아프리카, 저 서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제국인데, 이 제국과 국경을 맞닿게 되면서 너무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족의 잦은 침략이 있었고요. 귀족들이 대토지를 사유화하면서 자영농, 즉 평민들이 몰락하게 되면서 세금을 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쇠퇴하게 됐다. 이런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멸망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면서 거의 1000년이 넘는 제국이 이제 끝이 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가 비잔티움 제국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딱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심에 있어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가 엄청 평지처럼 돼 있고 그 진짜 아시아와 유럽의 그런 모습들이 잘 융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약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쪽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렇게 있었다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확장을 해요. 이집트도 점령하고 이탈리아 반도 점령하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 남부까지 점령했는데 이게 점점 쪼그라들게 되면서 이 위치까지 좁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동서교회의 대립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종교였잖아요. 근데 서로마와 동로마의 종교가 아예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성상숭배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 너희들 성상숭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서로마 입장에서는 서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게르만족들한테 크리스트교를 개종하기 위해서는 아, 얘네들이 막 글자를 막잘 아는 게 아니니까 이 성상을 가지고 포교하는 게 제일 직방인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종을 하냐, 포교를 하냐라는 불만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 이 대립을 바탕으로 크리스트교 세계가 동서로 나뉘어서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마에 있었던 교황이 이끄는 종교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고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끄는 종교를 그리스 정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교는 뿌리는 같지만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된 종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는 교황입니다. 군사력은 없지만 로마인들의 지지도 있고 종교적인 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정교의 지도자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내기 너무 좋잖아요. 비교하기 좋아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 그리스 정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거지가 그리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보인 것 같고요. 거대한 돔과 내부의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를 특징으로 하는 비잔티움 양식 발달했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아쉽게도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돼요. 외형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 모습도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영향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고전 연구는 서유럽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 즉 비잔티움 제국에서 그리스 문화를 계속 연구했을 거잖아요. 그 연구했던 문화가 서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서 서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문예 부흥 운동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브족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늘날 동유럽과 러시아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였습니다. 자, 모자이크 양식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그림은 산 비탈레 성당에 있는 벽화입니다. 중앙의 인물은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황제의 이름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였죠. 1번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다 아니고요. 도편추방제 아니고요. 3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관직과 배심원 수첨으로 선출하였다. 페리클레스고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았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언제나 강조하는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문제 풀이까지 이어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0: 베트남 남부 새우 양식장의 메카로 불리는 까마우 지역. 이곳에서 양식한 새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요. 대량 양식이다 보니 한 번에 수확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성난 새우떼의 공격에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자들. 3개월간 키운 새우를 출하하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새우를 날라야 하는데요.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강행군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수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가공 공장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새우 손질의 속도가 일당을 결정짓는 척도. 껍질을 까고 실처럼 가는 내장을 빼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손이 눈보다 빠른 작업자들. 새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동은 필수인데요.
1: 냉동하고 돌려고요.
0: 영하 40도 가까이 얼린 흰다리 새우와 블랙타이거 새우는 전 세계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트남의 대표 음식 월남쌈. 주재료인 라이스페이퍼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찜통더위에 아궁이 앞에서의 작업은 뜨거운 열기와의 사투입니다.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드는 라이스페이퍼. 재료를 얻기 위해 10m 높이의 나무를 거침없이 오르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잠시도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새우 양식장과 수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수산물 중 하나인 새우.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에서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활약하는 식재료인데요. 특히 손질돼 사용하기 편리한 냉동새우는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친숙한 식재료가 됐습니다. 우리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이 새우의 최대 수입국이 베트남. 그중에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에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하는 곳이 많아 가성비 좋기로 손꼽히는 흰다리 새우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새우를 양식하는 곳을 찾아 베트남의 남부 까마우 지역으로 왔습니다. 수도인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지역인데요. 벼농사와 함께 각종 수산물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새우 양식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양식장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새우의 천국인 지역답게 다양한 새우 요리를 즐긴다는 이곳. 보기만 해도 그 맛에 군침이 절로 도는 숯불에 구운 새우 꼬치구이. 여기에 베트남 고추의 톡 쏘는 매콤함을 담은 매콤 짭짤한 소스를 바르고 다시 한번 숯불 위에서 은근하게 구워 불향을 입히면 달달한 새우살에 매콤한 양념 맛이 일품인 숯불 꼬치구이가 완성입니다. 먼저 새우를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기고 함께 들어갈 통마늘도 기름에서 튀겨주는데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센 불에 볶아주면 알싸한 마늘 맛이 일품인 새우 마늘 볶음 완성. 갓 잡아 싱싱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껍질만 벗겨 회로도 즐기는데요. 싱싱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까마우 지역에서 양식된 새우들. 그 맛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수출되는 효자 상품입니다. 까마우 지역의 한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장. 이곳에서 10년째 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1: 빠질 것 같아.
0: 관리자 외에는 입수 금지. 블랙타이거 새우를 보기 위해 쪽배에 올라탑니다. 습지와 비슷한 형태의 양식장을 만들고 치어를 풀어 키운다는 이곳. 사료나 항생제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새우가 몇 마리 남았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수확해봐야 알 수 있다는데요. 블랙타이거 새우를 걷어들일 때는 통발을 사용. 출하 하루 이틀 전에 양식장 가장자리에 넣어뒀다 끌어올립니다.

0: tự nhiên được nuôi tại Việt Nam.
1: 최대 35cm 이상까지도 크는 블랙타이거 새우.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한 양식이기에 이 지역에서는 자연산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키워 출하합니다.
2: 군다리 새우보다 블랙타이거 새우가 더 비싸요?
1: 보통 한 번에 100kg, 많게는 500kg 정도 걷어들이는데요. 통발 넣어둔 위치는 주인장만 알기에 수확은 대부분 혼자 합니다. 사실 시어만 풀어두고 나면 관리할 게 거의 없는 데다 새우의 몸값이 꽤 나가 부업으로도 인기라는데요. 하지만 한 번 병이 돌면 전멸해버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큽니다. 블랙타이거 새우와 달리 흰다리 새우는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대량 양식을 하는데요.
3: 오늘 얼마나 출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비가 내리는 아침. 양식장 한쪽에 작업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창 작업할 시간에 비 때문에 손발이 묶인 건데요.
4: không mưa bắt cũng được nhưng mà đợi khi nắng lên cho con tôm nó chắc vỏ hơn, nó đẹp hơn mình bắt. Tại vì khi đầu mưa đó đầu ngọt nó làm lọt nước rồi đó. Mình cho nó đứng nắng này cho nó ok hơn.
3: Thì hôm nay 비가 그치긴 해요.
4: Nay chắc có khoảng 9 mấy 10 giờ em mới bắt.
1: 다행히 비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그물부터 던지는 작업자. 흰다리 새우는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최우선. 그래서 수확하는 날의 날씨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납품하는 가공 공장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5: Đúng rồi, phải luộc lên để kiểm tra coi cái đầu nó còn thức ăn hay không. Tại vì nhà máy người ta mua người ta yêu cầu là tôm phải đảm bảo sạch thức ăn.
1: 수확하기 최소 24시간 전부터 사료 공급 금지. 그래야 내장에 사료가 쌓이지 않는데요. 또한 삶았을 때 머리 안쪽이 붉은색인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이라는 증표라네요.
4: 오케이, 빨리!
1: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작업 도리. 새우 36만 마리 수확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이 물속에서 커다란 그물을 펼쳐 새우를 가두는데요. 수심도 꽤 깊은 데다 그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 물속 작업은 10년 차 이상 작업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며 그물을 좁히는 작업자들. 물속에서 신호를 주면 물 밖에서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 안팎에서 협업해 새우를 수확하는데요.
3: 그물로 한번 올리면 몇 킬로 정도 올라와요?
1: 그물 안에 몰린 새우떼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작업자들도 긴장합니다. 새우 머리에 있는 뾰족한 가시에 눈이 찔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대형사고. 가지고 있는 그물을 방패 삼아서 눈을 보호해가며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물도 다뤄야지 새우와 맞서기까지 해야 하니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새우를 퍼올려야 하는데요. 한 번에 10kg 정도씩 바구니를 30번은 올려야 하는 작업. 이것 또한 물속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퍼올린 새우는 바로 얼음물 속에 푹 담가주는데요. 새우를 기절시키고 난 후 곧바로 선별 시작. 그물을 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모두 곤란입니다. 수조에 새우를 모두 잡아 올릴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보통 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비 때문에 늦어져 수확을 끝내려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공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새우를 보낼 수 있는데요.
3: 그물 몇 번째 내리는 거예요?
6: 야, 그 78개 진짜.
1: 작업이 계속될수록 하얀 거품으로 뒤덮이는 수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0: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느라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끼니를 챙기는 작업자들. 점심 메뉴는 새우가 들어간 라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흰다리 새우 36만 마리, 6톤을 오후 4시 전까지 수확하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1: 지금까지 몇 톤 나갔어요?
2: 사실 멜론을 뭔가?
1: 요즘 이게 키로당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0: 수확한 새우는 선별 과정을 거친 다음 오토바이에 실어 운반하는데요.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도 있지만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새우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옮깁니다. 새우 양식장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이곳. 가까이에는 대형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길이 없는데요. 기동성 좋은 오토바이로 큰 도로변에 운송 차량까지 새우를 운반합니다. 오늘 수확한 새우는 모두 활어 상태로 살려서 배송될 예정인데요. 새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양식장으로 달려가는 오토바이 일꾼들. 양식장 밖을 다니기 때문에 손 소독은 필수라는군요.
1: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0: 왕복한 횟수만큼 돈을 버는 일이라 부지런히 양식장과 트럭을 오갑니다. 오토바이 다섯 대가 돌아가며 새우 운반을 하는 동안 새우를 싣는 작업자의 손길은 멈출 새가 없는데요. 전담 작업자는 오직 한 명. 6톤 분량의 새우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1: 선생님 힘들지 않아요?
2: 맛.
1: 어깨 안 아프세요?
2: 가운.
1: 그 정도면 그러면 일당 많이 받는 거예요?
2: 좀 받나?
0: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그물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물 밖에 작업자들이 그물을 잡고 양식장 테두리를 따라 펼치는데요. 수조 가장자리에 붙은 새우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새우를 거의 잡고 나니 어느새 거품도 사라졌네요. 작업에 맞받지 모두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전쟁 같았던 수확 작업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7시간 동안 물속에서 있던 작업자들도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속에서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 매일 손가락과 발가락이 퉁퉁 부는데요.
1: 이거 물에서 찢어진 거예요?
0: 아직까지 찢어져가며 고생고생한 작업자들의 일당이 궁금해지는군요.
1: 하루 종일 또 물에 계시면 그 하루 일당 얼마나 받으세요?
2: 남자만.
0: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이들이 있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맛있는 새우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새우를 오토바이에 태워 보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가마우 지역 곳곳에 새우들의 집게라는 가공 공장. 블랙타이거 새우도 이곳에서 가공을 거칩니다.

0: 얼음을 가득 채워 운반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도착과 동시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부터 해줍니다. 그런 다음 선별장으로 옮기는데요. 먼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골라냅니다. 판매가 어려운 것부터 선별한 후에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따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는 블랙타이거 새우는 같은 양식장에서 왔어도 크기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장. 새우를 다루는 일은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라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날 수도 있어서 꼭 두 번씩 확인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 빠르게 포장, 냉동합니다. 선별 작업에서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새우를 넣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냉동 온도는 영하 38도, 50m 길이의 냉동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며 급속 냉동되는데요. 급냉한 새우가 나오기 시작하자 드릴을 들고 등장한 작업장. 이걸 어디에 쓰나 했는데 다짜고짜 냉동된 새우에 구멍을 뚫습니다. 판매할 새우에 구멍은 왜 내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준 온도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포장도 가능한데요. 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새우들이 세계 곳곳의 식탁에 오릅니다.
1: 이거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0: 한국으로 수출하는 새우는 그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인지 사료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 대한민국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새우는 거의 대부분 껍질을 깐 상태로 수출된다는데요.
2: 물건도 나쁘지 않고 선도도 괜찮네.
0: 어? 한국말이 들리네요.
3: 어떻게 보신 거예요?
2: 아, 저희 여기 공장하고 거래한 게 오래됐어요.
3: 아, 물건 보고 오신 거예요?
2: 네, 저희 공장에 주문하고 지금 물건 검토 왔어요.
3: 그런데 큰 타이거 새우도 있는데,
2: 네.
3: 왜 한국으로 가는 건 다 껍질 까는 거예요?
2: 그거는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바이러스랑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까다롭게 검사를 해서 사실상 저걸 가져가려면 매우 까다롭게 가져가야 돼서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깐 것만 대부분 가지고 갑니다.
0: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기준이 깐깐한 이곳에서도 한국행 새우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하역하고 가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머리와 몸통을 분리. 머리는 버리고 몸통만 한 곳으로 모아둡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 유난히 조용한 것 같은데요. 새우 머리 떼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일할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 손만 움직이는 건데요. 가만히 보니 작업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한 손으로만 머리를 떼는 이도 있고 양손을 작업대에 붙이고 새우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아예 손을 들어서 손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업 속도가 곧 돈과 직결. 저마다의 방식으로 작업 속도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1: 머리 따는 거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0: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이야, 손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네요.
1: 이 일 몇 년 하셨어요?

0: cũng lâu rồi, mười mấy năm.
1: 20살에 이 일을 시작해 12년째 하고 있다는 작업자. 다른 이들에 비해 얼마나 빠를까요? 첫 번째는 3년차 작업자. 5초 동안 총 6마리 성공. 두 번째는 8년차 작업자. 새우 9마리 성공. 마지막으로 12년차 마이킨 반식. 이야, 5초 동안에 무려 12마리 작업 성공입니다. 계산해보면 1초에 2마리 조금 넘게 손질한 건데요.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25명의 작업자 중에서 오늘도 가장 먼저 바구니를 채웁니다. 머리만 뗀 새우는 세척한 후 무게를 재는데요. 마이낀 반씨를 시작으로 다른 작업자들도 줄줄이 무게를 달러 나옵니다. 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작업량이 집계되는 시스템. 무게를 재고 나면 곧바로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적게는 6톤에서 15톤까지 손질해야 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1차로 머리만 뗀 새우는 선별기 속으로 투하, 크기를 분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우가 눌리거나 상처가 나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선별부터 진행하는 건데요. 크기는 대중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선별을 거친 후에 2차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부터는 특수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새우 껍질 까기 2차전 시작입니다. 야, 이거 손이 너무 빨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슬로우 카메라 들어갑니다. 껍질뿐 아니라 내장까지 깔끔하게 제거하는 손놀림이 이제야 보이네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빠르게 해내니 새우 까기의 달인 인정입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작업. 점심시간을 빼고는 8시간을 꼬박 서 있어야 하는데요. 고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묵묵히 일을 해냅니다.
2: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요?
0: 예, 엠 làm thì cũng tùy theo tôm, ngày 300 mấy, 400 mấy, nhà bữa 300 mấy tùy. Tùy theo tôm.
1: 껍질 제거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 급속 냉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3: 내장적으로 깨끗이 돼 있고 사이즈도 균일한 것 같고 오늘 상태 좋아 보입니다.
1: 깐깐한 품질 검수부터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깐 새우. 급속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갑니다. 이대로 영하 40도에서 40분간 급속 냉동을 합니다.
4: 아, 저희 동결한 거 이제 냉동한 거 보여줘요.
1: 냉동을 마친 한국행 새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자마자 얼린 새우를 다시 물에 담그는 작업자.
4: 이거는 저 그냥 얼리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음막을 안 넣으면 이게 컨테이너에 운송해서 한국의 냉동 작업장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글레이징 얼음막을 입혀줘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거예요.
1: 베트남에서 화물선으로 한국까지 오려면 5일에서 8일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새우살이 마르지 않게 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까지 하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보낼 준비가 완료됩니다. 새우 양식으로 유명한 까마우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이곳. 베트남 남쪽의 허우강에 떠 있는 구라우메이 섬입니다.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 서울 강남구와 비슷한 크기인데요. 3만여 명이 거주하는 규모가 꽤나 큰 섬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것을 매일 만드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보이는 이곳의 정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제 라이스 페이퍼. 집집마다 대를 이어오며 옛날 방식 그대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 없이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내고 있다는데요.
5: 라게 bánh tráng cù lao mây này có hơn trăm năm. Hiện là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ây này thì có 70 hộ sản xuất.
1: 라이스 페이퍼는 베트남어로 벤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본 투명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를 추구한 것까지 깊은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한데요. 특히 이 마을에서 만드는 건 물에 적시지 않고도 쌈을 쌀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이른 가구 중에서도 찾는 이들이 유독 많다는 이 집.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6: 여기서 자주 사다 드세요?
7: 야, 가. 뭔 제가 나 이거 rất là ngon. Tôi hay đến đây mua.
0: Mua để biếu.
1: 한 번에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 불티나게 판매되니 매일 600장 이상은 만들어야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8: Xin chào, tôi là Thí Liễu. Tôi ở Cù Lao Mây bánh tôi làm nghề bánh tráng này được 50 năm rồi. Tôi ở miền Nam Việt Nam ạ. Đây là người phơi bánh tráng, đó là người chồng tôi. À, ông ấy làm được 30 năm rồi ạ.
9: Xin chào.
8: Đây là em chồng của tôi tên là Lê Thị Ngọc Út. Nó tiếp theo nghề của tôi làm đây được 5 năm rồi.
9: Chào.
8: Đây là bánh tráng truyền thống làm từ bột gạo không?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bột ớt à?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nước cốt dừa bằng trái dừa.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rau quả tôm. Nhà tôi là có tất cả là 9 loại bánh tráng.
1: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작업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9: Thường thường là 3 giờ để nhóm giác này gần sôi rồi đó.
1: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는데요.
9: Lấy dừa ăn trái đây. Thế rồi nó nước nó sôi làm chát.
1: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니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아궁이 모양이 독특하네요.
2: 직접 만드신 거예요?
9: 뭔 대사이.
1: 아궁이 세 곳에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신우이도 출근을 합니다. 건조대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든 걸 쓰고 있습니다. 신우이가 작업장 정리와 불 관리를 하는 동안 부엌에서는 재료 준비가 한창인데요. 먼저 24시간 불린 쌀을 기계식 맷돌로 아주 곱게 갑니다. 이걸 면보 주머니에 넣고 물을 빼서 고운 쌀가루만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 상태로 최소 12시간 이상은 둬야 물이 완전히 빠져서 고운 쌀가루만 남습니다. 이렇게 걸은 고운 쌀가루가 라이스 페이퍼의 핵심 재료인데요. 이걸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로 적당한 농도를 맞추면 잠자리 날개 마냥 투명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 반죽이 되는 겁니다. 쌀 반죽 준비를 마치자마자 코코넛 과육을 긁어내는 작업자.
8: Bánh tráng ngọt sữa, bánh tráng nướng nữa đó. Nhưng mà cái này dừa ít thì làm bánh tráng ngọt. Còn bà dừa là bánh tráng. Còn dừa này thì cũng dừa của tự nhiên của mình trồng đó.
1: 재료 준비를 하는데도 손이 많이 가네요. 아침이 가까워지자 작업자의 얼굴에는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8: Sáng sớm mà đã 30

0: Dạ, nhiệt độ 37 độ C
1: 아이. 요즘 한낮의 기온이 40도 정도 되니 꼭두 새벽부터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0: Đây không phải là đường hóa học mà là đường tự nhiên từ cây mía làm ra.
1: 단맛을 올려줄 설탕에 코코넛 과육의 즙을 일일이 짜놓는 작업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활용 점정으로 연유까지 추가해줍니다. 달콤하게 배합한 코코넛 액을 쌀가루에 넣어 반죽을 하는데요. 참깨와 생강즙까지 넣으면 코코넛 라이스페이퍼용 재료 준비가 끝납니다. 매운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양념을 쌀가루와 섞어서 고추 라이스페이퍼 반죽도 만듭니다. 손님들의 변하는 입맛을 따라가다 보니 만드는 종류도 늘었다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재료 준비할 끝이 났습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보니 참 손이 많이 가는군요. 반죽을 수증기로 익혀내는 방식이라서 아궁이에 올려둔 냄비에 면보를 깔고 물로 적셔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면보 위에 반죽을 얇게 펼치는 작업자. 이때 라이스페이퍼의 모양과 두께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후 곧바로 뚜껑을 덮고 쪄냅니다. 면보에 반죽을 올리고 30초면 라이스페이퍼가 쪄지는데요. 이때 긴 젓가락과 도구를 이용해 얇디얇은 반죽을 씻기지 않게 떼어내는 것이 기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반죽을 펼쳐줍니다. 반죽이 익은 사이 빠르게 건조대로 이동, 떼어낸 반죽을 조심스럽게 올리는데요.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한 장이 건조대로 가기까지 대략 1분이 걸립니다.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최소 200장씩, 그러니까 200분 이상 불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건데요.
2: 200
1: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말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그 전에 마쳐야 하는 상황. 잠시도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0: 하이 cái bánh này nó đơn giản nhưng mà ngọt nó bánh trắng ngọt sữa này thì người ta dùng ăn thì phải độ mỏng mỏng nhiều để cho nó dẻo dai nó ngon hơn thành ra là cái tay nghề cao mới tráng được.
1: 저렇게 얇게 부쳐내면서도 터지거나 찢어진 부위는커녕 두께마저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자. 50년 경력의 내공이 보입니다. 이제 5년째 라이스페이퍼를 만든다는 신우이의 실력은 어떨까 궁금하군요. 아이고야.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건 기본이고 두께도 들쑥날쑥하네요. 이거 어쩌나요. 40도 가까이 오르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기온에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진 뜨거운 작업장. 작업자들은 이 열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0: 나 mặn mới đây mới 5 năm nay nó chưa có quen còn tôi làm 40 mấy năm rồi thành ra quen rồi.
3: Tôi làm được nhiều cái à.
0: Khoảng gần
1: 40 아직 이 지역은 우기는 아닌데요.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어진 요즘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 해가 날 때 바로바로 널어줘야 합니다. 볕도 강한 데다 라이스페이퍼가 얇아 맑은 날 기준 2시간이면 건조가 끝나는데요. 아하, 우리가 아는 라이스페이퍼에 찍힌 격자 무늬가 건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였군요. 마당에서 건

0: 주하는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쉼 없이 라이스 페이퍼를 만듭니다. 이렇게 새벽 3시부터 낮 11시까지 해야 작업이 끝이 납니다.
1: Em đồ ăn gì lắm.
0: 시누이까지 퇴근을 하고 나면 부부도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점심은 월남쌈. 저희에게도 익숙한 메뉴를 준비한다는군요. 그 사이 남편은 뒷마당으로 나섭니다. 와, 집 뒷마당에는 코코넛 나무가 가득하네요. 10m가 훌쩍 넘는 나무 꼭대기에 달린 코코넛. 이걸 딴다고 하더니 맨발에 끈 하나만 두르고 거침없이 나무에 오릅니다. 이제 70이 다 되는 나이인데도 힘든 기색 하나 없는 작업자. 아니 제 또래인데 어떻게 저리 나무를 잘 탈까요? 야. 코코 야자는 라이스페이퍼의 재료를 위해서 심은 겁니다. 이렇게 키워서 재료로도 쓰고 음료로도 마신다는데요. 코코넛은 익은 정도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요. 적당히 익은 건 음료 수용, 좀 많이 익은 건 라이스페이퍼 재료입니다. 그 사이 점심상도 준비됐는데요. 삶은 새우에 돼지고기 수육, 구운 오리고기까지 그야말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작업하느라 땀을 많이 흘린 아내부터 챙기는데요. 전해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코코넛 워터로 수분부터 보충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새우를 넣은 월남쌈. 평소에도 자주 해먹는 메뉴라는데요. 속 재료들은 그때그때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되고 라이스페이퍼가 부드러워 뜨거운 물 없이도 쌈을 쌀 수 있어 간단하게 한 끼 챙기기에는 이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되게 일하고 챙기는 식사. 방에서 좀 편히 먹으면 좋으련만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비를 맞으면 작업해둔 것이 물거품이 되니 건조대가 마당에 있으면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대를 걷어들이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혹여 비가 들이칠까봐 덮개도 잘 덮어서 꽁꽁 싸매두는데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손발 맞춰 일해온 지도 수십 년입니다.
2: 두 분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0: 스무 살에 시집와 라이스페이퍼를 만든 지 50년. 이 기술 덕분에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의 작업이 고되지만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부터 시작해 3대째 이어온 이 기술이 부부에게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2: 어머니가 이게 손 놓으시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3: Thành ra tôi cũng có muốn đào tạo cho đứa em chồng tôi, nhưng mà chịu không là chuyện của nó.
0: 이런 마음을 아는 건지 힘든 일에도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요. 아이구야. 열심히는 하는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신우이. 에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마당에 펼쳐지는 건조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잘 마른 것들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나씩 떼어내는데요. 이대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칩니다. 보기 좋게 동그란 모양으로 재단하는데요. 이건 안에.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성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입니다. 만나 생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 이어서 무엇을 정리할 거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동태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할 거다. 수동태라고 하는 거 문장의 주인공이 동작의 대상이 될때 수동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 되다, 봤다, 당하다 등 쓰는데 기본적인 의미부터 형태, 그리고 조동사가 쓰이는 수동태까지 다양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럼 이번 시간은 수동태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형태의 수동태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서부터 공부하

하게 되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요. 오늘도 역시나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반짝이는 단서를 찾아서 같이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80쪽을 펴주시면 유닛 6 대절이 뒤에 나오는 수동태라고 무언가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 people, they, we와 같은 주어, 목적어가 대절일 때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어 쓰는 법을 알아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위에 있는 능동태의 구조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혹은 그들이나 우리는 말을 합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직역을 하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뭐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대절이 문장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 목적어를 가지고 와서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that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is이라고 하는 주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BPP로 써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똑같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 이 대절을 건드리지 않고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렇게 써주는 거구나.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말해진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느낌을 그냥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이렇다고 말해진다라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도 같은 맥락인 거죠. 자, 참고사항. 일반적인 사람들 주어와 대절을 목적으로 쓰는 대표적인 동사들. say부터 think, believe, know, consider. 자, 이러한 말들은 대절이 주로 나오는 동사들이라서 그렇고 이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바꿔 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대절의 문장의 주인공을 이렇게 끌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거기에 맞춰서 BPP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 대절 안에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를 어떻게 쓴다? to 부정사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똑같이 수동의 의미로 정직이 말해진대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해진다라고 쓰는 건데, 사실 이게 문법 문제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보통은 위에처럼 말하거나 아래처럼 둘 중에 하나로 말하지,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막 바꿔서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풀이가 또 중요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볼 겁니다. A번 문제.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건데요.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죠? 대절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때 어떻게 수동으로 쓸 거냐? 사람들이 말을 한다. 네가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너는 정직한다고 말해진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대절의 주인공을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냈으면 수동의 의미를 써야 합니다. 말해진다. 현재형이죠. are, said. 그리고 나서 대절에 있는 이 비동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be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 to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대절의 주인공을 앞으로 끌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 맞춰서 BPP 써주고 대절에 있는 동사를 to 부정사로 써준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 결국 이 아래 문장은 위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잘 와닿지 않으면 해석할 때는 아, 사람들이 네가 정직하다고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2번 볼게요.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그가 15살이라고 믿는데요. 그럼 이제 이 믿는 내용을 수동태로 쓰려고 봤더니, 대절이잖아요. 대절은 그대로 둡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장의 주인공을 is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제에 맞춰서 is believed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역시나 이 표현은 사실 교과서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하나의 표현처럼 제시를 합니다. 라고 믿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역시나 능동의 느낌으로 잘 해석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B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을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어 쓰래요. 두 가지 형태라는 게 무슨 말이지? 잘 보면 know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와 있어요. 아, 이 목적으로 쓰이니 대절을 활용해서 수동태 문장으로 쓰라는 건데 어떻게 쓸수 있다? 얘는 그대로 두고
앞에 주어를 it is로 이렇게 동사를 is로 잡고 쓸 수도 있고, 혹은 대절에 나와 있는 global warming이라고 하는 주어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형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it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it is, 자, 주어 위인데, 자, 여기서는 수동의미이기 때문에 it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be, pp 써야죠.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대절의 주어를 끄집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서 is known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대절에 해당하는 동사인 is를 to 부정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의미는 동일한 거예요. 자, 그렇게 2번 문제도 풀어보면 그들은 여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들이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할 때도 대절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it is considered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절에 있는 주어를 끄집어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라고 수동의 의미로만 바꿔주면 되고요.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다면 주어에 맞춰서 BPP로 써주고, 역시나 대절에 있는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꿔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워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접근하면 돼요.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 문장으로 쓸 건데 주어를 각각 줬어요. 자, 일단 1번, we suppose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추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유죄라고,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한대요. 그러면 it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 It is supposed, 무엇이라고 추정됩니다. 그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절로 써서 it is supposed that 뒤에 똑같이 써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대절에 있는 주어를 끄집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동사 PP 쓸 건데 주어에 맞춰서 are supposed, 그리고 대절에 있는 비동사를 어떻게 to be라고 to 부정사로 써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3번 볼게요. 그들은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곧 찾을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역시나 어떻게 쓰면 될까? 주어를 두 개로 잡을 수가 있는데, 대절을 뒤에 그대로 쓰고 싶다면 it is expected, 예상이 됩니다. 이렇다고요. 또 대절의 주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re expected, 예상이 됩니다. 라고 쓰고 이 메인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아이고, 4형식 문장의 수동태로 넘어왔어요. 잠깐 한번 더 심호흡 해볼게요. 아니, 아직 10분도 안 되는데 왜 심호흡을 할까? 바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것만 기억합시다. 4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몇 개? 목적어가 두 개이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각각 문장의 주인공으로 수동태 문장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를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이거 card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간접 목적어, 받는 대상의 문장의 주인공이 되면 수동태로 만들 때 그냥 직접 목적어는 바로 쓰면 돼요. 하지만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로 올 때는 반드시 이런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받는 대상, 사람이 오면은 아, 전치사를 안 쓰는구나. 그리고 보통 전달되는 대상이 사물이 오면은 전치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통합니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때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 다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수요 동사면서 봤던 특징의 전치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make나 by, get과 같은 이러한 동사는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써요라고 하는데, 문제 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A번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쓰라고 합니다. 전치사를 고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능동태를 생각해 보면은 수요 동사, 4형식 동사를 쓴 건데 수동으로 만들어 준 거구나. 질문이요. 물어봐 줬습니다. 요청되었대요. 민수에 의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진 거예요? 그녀에게. 그녀가 질문을 받은 거죠. 이때 ask는 쓸때 뒤에 전치사를 뭘 쓴다? 세개 중에 of를 쓴다. 그다음 카메라가요 구입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너의 부모님에 의해서 너에게 사줬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럼 여기는 무엇을 써야 될까? by라고 하는 건 전치사 누구와 짝꿍이다? for와 짝꿍이다. 이거는 계속 기억하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합니다. An invitation, 초대장 하나가요, was sent, 보내졌습니다. 그다음 every attendee by him, 참석자예요. 참가자, 참석자. 그에 의해서 보내졌습니다.

받은 거죠. was given 시제와 그런 형태를 맞춰서 was given 써주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 a ring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by 행위자를 쓰면 되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무엇을 받았는지 직접 목적으로 그냥 써도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장의 주인공이 이제 전달되는 대상인 직접 목적어를 쓴다면 일단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볼게요. 기본적인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to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럴까? 위에서는 아, 이것을 받는구나라고 바로 알지만 이렇게 반지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인공이 되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무엇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내겠다. 전치사를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was given her라고 쓰면 절대 안 되고요. to her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by 행위자를 써주는데 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면은 제가 또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그냥 기억을 하세요. 기억하고 암기해 놓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접했을 때, 아,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이 문장이 기억나? 라고 하면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자, C로 한번 가볼게요. 문장 완성해 볼 건데, 그 일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다. 근데 get을 쓰래요. 그러면 주어졌다 라고 해야 되고, 수동의 의미면서, 아, the job입니다. 그러면 원래 문장, 능동태를 생각해 보면은 직접 목적어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was got 혹은 gotten PP형 써주고 자 for 써야 합니다.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치사 의미에 맞춰서 여기서는 for가 필요해요. for him by his father라고 쓰는 거죠. 자 이제 내신 기출 풀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워크북 풀어볼 건데요. 수동태 문장으로 완성할 때 티켓을 문장의 주인공으로 잡았네요. 그러면 너의 표는 스태프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서는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티켓 입장에서 뭐예요? 보여줘야 한다죠? 그래서 should be shown. 보여줘야 하는데 직접 목적어 문장의 주인공 썼어요. 놓치지 말아야 바로 이 전치사 to까지 써주면 완벽하다. 자, 이제 역시나 또 바꿔볼 건데요. 괄호 안에 지시대로 바꿔 쓰래요. 1번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라고 합니다. 내 여동생이요. 만들었습니다. 내게 머플러를 만들어 줬대요. 자, 여기서는 무조건 직접 목적어만 써야 돼요. 간접 목적어는 이 make의 의미상 쓰면 이상해진다. 잠깐 생각해 보면은 I was made 다음에 예를 들어서 for a muffler. 그냥 뭐 muffler 뭐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 말이 안 돼요. 왜 그렇다? 왠지 딱 봤을 때 내가 만들어졌어요. 제작되었어요 같이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a muffler를 잡아서 이렇게 was made라고 시제와 형태를 갖춰주고 전치사 꼭 필요합니다. 내게 만들어졌어요. 내 여동생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2번은 두 가지 형태로 쓰래요. 자, 그럼 일단 직접 목적어 잡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 I was shown. 그가 보여줬어요. 내게 길을 보여줬는데 서점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 거죠. 내 입장에서는 길을 보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뒤에 이렇게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써주고 by 행위자. 만약에 직접 목적어를 문장의 주인공으로 잡을 때는 the way 다음에 이 to는 뭐냐면 같이 한 세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를 완성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점으로 가는 그 길이요. 보여줬는데요. 누구에게? 내게 보여줬습니다. 그에 의해서 놓치면 안 되는 투라고 하는 전치사. 자, 이제 유닛 8로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형식을 볼 건데, 오형식도 딱 보면 뭔가 어려워 보여.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명사나 형용사, 투부정사일 때 어떻게 하냐? 목적어를 뭐 주어로 쓰고 어떻게 BPP로 바꾸는 거다 알겠어요. 근데 이 목적격 보호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BPP 다음에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명사나 형사 다 내리면 되고요. 투부정사일 때도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쓰고 수동태 동사를 쓰는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써요라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어디로 간다?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었을 때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뭔가 똑똑하고 잘하길래.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불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I am 다음에 called를 쓸건알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Genius 남아있는데, 빈칸 여기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불리는데요. 천재라고 불립니다. 내 친구들에 의해서요.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붙여놓았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2번 볼까요? 그녀는 내게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리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을 들은 거죠. 시제에 맞춰서 was told. 그리고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이 목적격 표현은 그대로 써주면 된다. 내가 들었는데요. 그녀에 의해서 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나보고 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사진들이요. 그 책을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책 입장에서는요, 만들어집니다. make를 made로 쓸 건데, 이 interesting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내려주면 된다. 아, 흥미롭게 만들어진다. 오라는 말을 들은 거고, 천재라고 불리는 거고,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니까 보어를 그대로 내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 B. 밑줄 친 부분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어 쓰래요. 잘 보면. 네, 부모님이죠? 부모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아, 정중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주인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를 I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I'm taught입니다. 나는 배움을 받습니다.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아,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by 행위자를 이어서 쓰면 되는구나. 아, 예의 바르게 말하라고 교육을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역시나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볼 겁니다. 워크북 문제이고요. 우린 지금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그들은 봤습니다. The suspect, 용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용의자가요. entering the bank. 어디로?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할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대로 써주면 돼요. The suspect was seen. 이라고 이렇게 주어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맞춰서 BPP로 써주는데, 이 말을 그대로 내려주는 겁니다. entering the bank. 보호에 해당하는 말을 써주고, 그 다음에 by them으로 써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3번. 그들은요. 허락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뭐 하는 것을? To play. 말을. 말이 아니죠. 노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녀의 아이들 입장에서는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주어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시제와 형태에 맞춰서 were allowed. 허락을 받은 겁니다. 뭐 하라는 걸요? 아, 놀라고 하는. 이 노는 걸 허락을 받은 거구나. to 부정사 써주고 그 다음에 by her를 써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닛 9으로 넘어와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한번 볼 겁니다. 사실 이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 앞에 잠깐 문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풀기도 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오형식인 건데 이 수동태를 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라는 거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목적격 보호를 원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봤어요. 그 남자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그 앞에서는 어땠어요? 그대로 보어를 쓰면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to를 없이 그냥 play라고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딱 겉보기에 The boys were seen play soccer. 어? 무언가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이럴 때는 to 부정사로 보어를 바꿔주자. 자, 그리고 사역동사도 볼게요.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사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 멈추도록 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역시나 수동태로 만들어줄 때, the driver was made. 그리고 그냥 stop을 쓰는 게 아니라 to stop을 써주는 것이다. 정리해 볼게요. 수동태로 쓸 때는 목적격 보호가 원형일 때 to 부정사로 쓴다. 그리고 분사일 때는 그대로 분사를 쓴다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잠깐 문제로 봤습니다. 분사, 이렇게 현재 분사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대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were seen playing이라고 쓰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에 play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돼요. 아, 선생님.

복잡해요. 우리 앞에 원형 부정사 뭐 그냥 앞에 잠깐 그 목적격 보호 생각해 보면은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유의해서 무엇으로 바꾸자, 투부정사로 바꾸자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사역동사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배워요. make, have, let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를 강제로 하게 만들다, 시키다라고 하는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make입니다. 그래서 make는 수동태로 쓰는데 have나 let은 그 의미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지 않고 자 여기 be made to나 be allowed to를 써서 표현을 한다. 어쨌든 시켰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달한다면 was made to로, 그리고 허락을 해준 거니까 허락을 받았던 느낌. 그래서 이렇게 be allowed to와 같은 표현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제 5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건데요. 자, 능동태 문장 볼게요. 그 치과 의사는 하도록 했습니다. 나보고 뭐하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brush my teeth. 양치를 하라고 한 거죠. 양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켰습니다. 하루에 몇 번? 세 번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요, 하라고 어찌 보면 좀 강요를 받은 거고, 지시를 받은 거죠. 그럼 일단 시제에 맞춰서 I was made라고 써요. 그리고 이거 브러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내리지 않고 앞에 무엇을 붙여줘야 된다? to를 붙여서 to brush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 만약에 to가 없으면 동사 나란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헷갈리고 예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그들은 봤습니다. 별이 어느 정도 떠있나 봐요. 그런데 몇 개의 별들이요? twinkle,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하늘에서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별 입장에서는 목격이 된 거예요. 시제에 맞춰서, 그리고 수에 맞춰서 were seen. 잘했는데 그냥 twinkle 쓰면 또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겠다? 원형을 투부정사로 써서 were seen to twinkle 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중요한가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읽고 쓰는 데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통 위처럼 말하거나 혹은 아래처럼 말해도 우리는 그 문장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연습을 하냐?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 문장을 바꿔 쓰라고 하는 걸 정말 많이 출제해서 또 그런 거예요. B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동태 문장으로 아예 또 바꾸면 되는데 엄마가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자, 일단 by 이 안을 생략할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허락받지 못할 거야가 되겠죠. 이때 be let과 같은 이런 말 쓰지 않고요. be allowed to를 쓴다. 그리고 이 조동사 표현 그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I will not be allowed to go with you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ll not이라고 표현 이렇게 그 의미 그대로 살려주고, 그리고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비동사 원형 그대로 의미는 살려주되 be let은 안 되니까 대체 표현인 be allowed to를 쓰면 된다. 자, 그리고 I felt something. 나는 느꼈다. 무언가가 생각해보면 참 소름 끼쳐. 내팔 위를 이렇게 기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무언가의 입장에서는 그 느낌을 준 거죠. 느껴진다, 느껴지다라고 하면 우리말로 참 어색합니다. 결국 능동의 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바꿔줄 때 어떻게 한다?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런데 뭐 하는 게 느껴진 거냐면 기어가는 게 느껴진 겁니다. 나에 의해서. 근데 by에 생략하고 여기 원래 원형을 어떻게 써준다? 투부정사로 바꿔준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 문제 풀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정신이 혼미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뜯어보고 연습을 하면은 다 괜찮습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다? 수동태. 지금은 지각동사, 사역동사라고 하는 5형식 동사들의 수동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She made her son play outside.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뭐 하도록 시킨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놀라고, 놀도록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녀의 아들 입장에서는 지시를, 명령을 받은 거죠. Her son was made.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거, 이 play를 어떻게 써야 된다? To play라고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her son was made to play outside. 그래서 그냥 be made to 하고 동사가 나오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라고 강요를

받았다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할 수밖에 없었다 하게 됐다라고 맥락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은주가요, 봤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뭐 하는 걸 봤냐면요. 스케이트를 타는 걸 봤습니다. On the frozen pond. On 연못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문장의 주인공을 잡아내야 합니다. 목적어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목적어. 그녀의 친구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제가 과거입니다. Her friends. 그러면 were라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거 분사는 문장의 메인 동사인 saw, see, saw, seen. 기억하죠? 그래서 were seen. 목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게 목격이 된 거냐면 스케이트를 타는 거죠. 그러면 이 스케이트는 동사 원형이니까 그대로 쓰면 어색하다. 어떻게 써야 할까? 투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무언가 엄청 긴것 같아요. 하지만 뜯어놓고 보면 어렵잖아요. 정리해 볼게요. 그녀의 친구들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 게요? 스케이트를 타는 게 목격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On the frozen pond에서. 누구에 의해? 은주에 의해인데, 이거 지금 어때요? 우리말로 수동태로 막 해석하려고 보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냥 능동태로 봐도 괜찮다. 누가 본 거예요? 은주가 본 겁니다. 은주가 봤는데 얘네가 뭐 하고 있는 거본 겁니까? 이 언 연못 위에 스케이트 타고 있는 거 봤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헷갈린다 하면은 우리 지금 be made to 동사 원형을 하나의 표현처럼 기억했듯이 be seen to 동사 원형도 그냥 묶여서 무엇 하는 게, 동사 하는 게 보여줬다, 목격되었다,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수동태라고 하는 거대한 문법 덩어리를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풀게 될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풀기 전에 다시 한번 기초 문제 점검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 풀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자, 서로 다른 의견. 우리가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나와 생각, 의견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죠? 우리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말을 할 때에는 토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글을 읽을 때에는 주장하는 글을 또 읽었습니다. 자, 모두가 여러 의견들을 한데 생각하고 평가하고 비판해 가면서 내가 한뼘더 크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공기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그동안 만났던 공기템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 토의가 있었습니다. 자, 또 기억을 하셔야죠. 토의가 뭐라고요? 토의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말하기, 대화 방법이 바로 토의였다. 여러 개의 의견이 나올 법한 주제로 토의 주제를 정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자, 또 무엇이 있었나? 토의는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만 좋은 의견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한 음식을 만들 때에도 밑에 빵을 깔고 그다음 계란을 깔고 그 위에 빵을 놓고 그 위에 채소 놓고 그 위에 빵 놓고 맛있는 샌드위치네 이렇게 먹을 수 있듯이 음식도 그러한데 하물며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토의는 엉망이 된다라고 했어요. 특히나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토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주의할 점도 공부했고요. 자, 또 사실과 의견. 여기 두 가지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었죠. 위에 두 가지는 말할 때.

대화할 때, 아래는 글을 읽을 때. 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구별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요. 누군가의 생각을 다른 말로 의견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이두 가지는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짝을 지어서 생각해라, 외워라. 사실 하면 의견 생각나야 되고요. 의견 하면 저절로 사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빠 그러면 엄마 생각나고 엄마 그러면 아빠 생각나듯이 똑같습니다. 자, 이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해 가면서 글을 읽으셔야 되고요. 보통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와 근거는 이 사실에서 가져온다라고 했어요. 자, 나의 의견, 너의 의견 서로 비교해 가면서 글을 읽어야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실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계속 보여주죠? 자, 이거 자동차네. 하지만 이렇게 떼어놓으면 자동차인지 몰랐어요. 그쵸? 상대방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고 다 인정하고 정확하게 비판하며 읽어야, 평가하면서 읽어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복습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선생님이 공기템을 얘기하고 있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다 외웠어요. 다 이해했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핵심 복습.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반드시 문제라는 것이 생긴다고 했죠. 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이성적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하는 거죠. 자, 이런 대화 방법을 우리는 토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헷갈리지 말자. 토론과 헷갈리지 말자. 토론은 찬성이야, 반대야. 이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자, 요런 정도의 의견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뭐, 우리가 뭐 학교에서 만약에 우유 급식을 해요. 그럼 보통 흰 우유가 나오죠. 그쵸? 흰 우유가 쭉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까지 흰 우유가 나오는데, 바나나 우유도 먹고 싶단 말이죠. 딸기 우유, 초콜릿 우유 먹고 싶어요. 그쵸? 자, 그러면 누군가 의견을 냈어요. 매일 흰 우유 먹지 말고, 바나나 우유도 먹으면 어때? 딸기 우유, 초콜릿 우유, 이런 거 어때? 그러면 친구들이 어떨까요? 나 찬성이야. 아니야. 나 그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거기 당분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고 했어. 아니야. 꼭 그렇게만 볼건 아니야. 당분은 어떻고, 맛은 더 좋으니까, 막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서, 이 편으로 나누어서 대화를 나눈다면 이것은 토론이 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토의는 여러 사람이 여러 의견을 나누게 돼요. 자, 그래서 토의가 좋은 거죠. 자, 여러 사람이 함께 할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저마다의 의견을 다 내놓으면서 문제 해결 방법 1. 문제 해결 방법 2, 문제 해결 방법 3, 4개, 5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떻게 한다? 가장 타당한, 즉, 가장 좋은, 알맞은, 아주 좋은 해결 방법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싹 골라낸다는 거죠. 때로는 이 의견과 이 의견을 절충해서 합쳐서 더 좋은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 더 좋은 의견을 찾을 수 있어요. 아까 그게 그 말이에요. 자, 네모라는 의견이 있고요. 세모라는 의견이 있고요. 동그라미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모두, 뭔가 단점이 있어.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러지 말고 이 의견과 이 의견을 합해서 요런 의견을 만들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야, 이 의견과 이 의견을 합해서
이런 의견을 만들면 어때? 이렇게. 그러니까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더더더더더 좋은 의견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보통 절충안이라고 하죠. 절충안. 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한번 봐보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토의의 막강한 힘인 거예요.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쟤네 뭐 열심히 뭐 의견을 얘기를 하네. 난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야, 너도 얘기해 봐. 나도? 아무거나 얘기해 봐. 나는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싸우면서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봐요. 아까 우유. 흰 우유만 먹자라는 팀이 있고, 아니야. 바나나, 딸기, 초콜릿 다양하게 먹어야 돼 하는 팀이 있어요. 자, 둘이 의견이 충돌이 되죠. 그럼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요. 정말 이제 진짜 토론은요. 이렇게 돼요. 절충이 별로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예, 이게 바로 토론이에요. 또그 맛이 또 재미있는 경우도 있어요. 야, 누가 이길까? 막 이런 거. 이게 토론의 맛이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 이 의견도 괜찮고 이 의견도 괜찮아. 그럼 이거 합해보면 어때?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직접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바로 토의의 아주 멋진 대화 방법입니다. 자,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 자, 그럼 우리 토의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저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계속 얘기 나오죠? 토의 주제는 어떤 것이 좋다? 모두와 관련이 있는 주제가 좋다. 아, 난 거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러면은 토의에 끼어들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좋다. 참뭐 이렇게 뭐 찬성이야 반대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의견. 그러니까 네모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세모도 나오고 동그라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이거 합하면 어때? 좋아, 좋아. 막 이러면서. 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토의 참가자들에게 보입니다. 토론은요, 내가 상대방 진영의 그 의견을 이기느냐, 마느냐거든요. 자, 그런데 토의는요, 점점 토의를 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이 있는데? 예, 이걸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토의가 재밌어요.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주제로 정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참여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참여하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부탁할까? 선생님한테 부탁할까? 이러면 재미가 없어져. 그냥 부탁하면 뚝딱 될거 아니에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열심히 고민해가면서 찾는 그 재미, 그게 바로 토의의 그 매력이 되겠고요.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마련한다. 자, 마련이 뭐라고요? 만든다. 네. 이런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의견을 낸다. 자, 의견을 낸다. 의견을 만든다. 의견을 마련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생각하고, 의견의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마련하고, 의견의 단점도 생각해 본다. 여기, 주실 이단 엽차기, 예, 기억나죠? 주실 이단, 예. 주, 실, 이, 단. 잘 모르겠으면 엽차기까지 생각해 놓으라 그랬죠? 주실 이단 엽차기, 예. 주실 이단까지만.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토의를 하다 보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 누군가 토의, 의견을 하나 딱 냈어요. 일어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단점을 발견한 거야. 너처럼 그렇게 하면, 이런 점이 안 좋잖아! 막 신났어요. 아, 물론 단점을 발견했다는 희열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점 때문에 너의 의견은 사용할 수 없어.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어떤 의견이든 단점은 다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장점에 집중해야 돼요. 자, 의견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장점에 집중하면서
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토이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토이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네. 자, 토이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중요한 건 과연 너의 의견처럼 너의 의견 아주 좋아. 근데 이거 우리가 할수 있는 거야?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유, 이거 색칠 도구가 관리가 너무 안 돼. 이거 이름 쓰게 할까? 빌려갈 때마다 이름 쓰게 하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잖아. 이런 거. 그때 기쁘죠? 그런데 말이야. 단점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이름 쓴다? 아니, 공책을 누군가 사와야겠네. 아니면 누가 좀 공책 좀 기부해 봐. 뭐 이렇게. 그런데 이름을 제대로 안쓸 수도 있잖아. 안 쓰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잖아. 이거 옆에서 근처에 앉아 있는 친구가 한번 관리를 해볼까? 또 관리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실천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도 함께 당연히 마련해야겠죠. 자, 토의의 절차 뭡니까? 일단 주제를 정해야겠죠. 무엇에 대해서 토의하자. 그럼 나의 의견을 마련해야겠죠. 나도 참가자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나만 있나요? 아니죠. 너도 있죠. 쟤도 있죠. 저 아이들도 있죠. 그 의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의견들을 한데다 모으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의견 갖고 있는데? 너는? 나는 이런 의견. 너는 이거. 나는 이거야. 자, 이 의견들을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쓸만한 이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쵸? 아니면, 얘랑 얘랑 합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 의견으로 결정을 보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정한 그 의견이 100% 완벽한 의견이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의견이 더 많아요, 사실은. 단점이 있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대로, 토의 주제, 요게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는, 예,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최선의 의견이라는 거죠. 결점 없는, 단점 없는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조금 버리고, 네. 자, 토의의 절차. 토의를 할때 사회자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 의견을 말하고요.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요거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죠. 요거. 요게 제일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막 이거. 이게 벌써 끼어든 거야, 이거 이미. 예, 손든거 자체가. 어떻게 해요? 친구가 말할 때는 일단 이게 들썩거려도 가만히 이렇게 참어.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이게 참아요. 이렇게. 자, 친구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죠? 또,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친구의 의견도 존중하며 경청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존중과 경청만 있으면 토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없어요? 치, 쟤 아까 나 얘기할 때 나한테 저런 얘기해주고, 흥! 이거 없죠? 예.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토의 끝나고 나서 사이 나빠지는 친구들. 예. 이런 걸안 해서 그래요? 자,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자, 글쓴이의 의견. 요거는 이제 읽기예요, 읽기. 그쵸? 우리 주장하는 글 읽었었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그 주장하는 글에는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 의견은 숨어 있지 않아요. 숨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글을 읽는 사람이 제대로 봐줄까? 제대로 이해해 줄까를 열심히 열심히 뽐내고 있어요. 어디에 뽐내고 있어요? 제목에서부터 벌써 뽐내고 있어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벌써 의견이 나왔어, 사실은. 그래서 이거 주장하는 글인데 제목에 어떤 주장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좀 어려운 글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된 주장하는 글에는요. 벌써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알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의견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막 뽐내고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막 이렇게 제목부터 살펴보시고요.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는 중요한 낱말, 문장, 또, 어때요, 여러분? 아, 나 짜장면 사줘요.
만들어주면 짜장면 사줘요. 짜장면! 짜장면! 계속

계속 반복하죠. 자, 정말 나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이게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이나 그림 자료도 살펴봅니다. 이건 어디에 쓰일까요? 사진과 그림 자료는 왜 들어갈까요?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왜 필요하다고요? 이유. 근거를 마련할 때 사실이 꼭 들어간다고요. 여기가 튼튼해야 어디가 빛을 발한다고요? 나나나나나 의견이 빛을 발한다고요.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의견을 그럴듯하게 해줄 수 있는 사실, 이유, 근거가 중요하다고요. 요걸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나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그 아이의 말에 홀려. 걔가 맞는 말 같아. 이렇게. 그 사람 무기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이나 의도를 생각해 봅니다. 아, 이 사람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또는 동물원을 없애보자는 뜻으로 이 글을 썼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글쓴이 의견 평가학입니다. 평가는 뭐예요? 맞았어? 틀렸어? 하는 게 평가죠? 네. 그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평가고요. 어려운 말로 예, 비판적 읽기라고도 해요.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비판적 읽기. 비판적 읽기가 뭐지? 예, 말 그대로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면서 읽는 것이 비판적 읽기가 되겠고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예, 저뭐 정확한 뉴스나 기사문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을 가져오면 예, 타당한 의견일 가능성이 많고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타당한가, 옳은가, 그른가 이걸 보라는 거고, 의견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라 했어요. 자, 글쓴이의 의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상황을 제대로 해결만 해준다면 그 의견은 좋은 의견이 되겠죠? 합당한 의견 또는 타당한 의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쓴이의 의견, 뭐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글에서 이 의견을 딱 보면, 아하, 이 사람의 의견은 문제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옳은 의견이구나라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비판적 읽기다라고도 쓰일 수 있다. 자, 어려운 말들 같지만 사실은 다 비슷한 뜻입니다. 옳은가, 그른가, 타당한가, 아닌가, 요거 보라는 거죠. 그리고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읽으면서, 우와, 난 동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 글을 읽으니까, 아, 난 동물원이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했다면 그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몰랐던 나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거고요. 이게 바로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쪽지 시험 100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을 생각해 볼까요? 토의의 좋은 점. 자, 여러 사람이 함께 할수 있는 문제, 뭘까요?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겠죠. 해결 방법. 자, 더 좋은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의견을 찾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해야 재밌죠. 그쵸? 너네 말해라. 나는 의견이 없다. 의견 없는 거 없어요. 이런 거에는. 네. 자, 다음 주제가 토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가다. 교실에서 만화책 읽어도 될까요? 안 돼. 벌써 딱 나왔지? 뭐예요?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아요. 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다를 수 있죠. 교실에서 읽을 수 있는, 아니, 좋다. 교실에서 읽으면 좋은 책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럼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 학급의 토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에 기호를 써볼까요? 동생과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나 어제 또 싸웠어. 뭐 이런 거. 자,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어떻게 관리할까? 교실을 크게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일단 동생과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이거는 동생이 있는

0: 친구들이 의견을 많이 줄수 있겠죠. 하지만 혼자 있거나 아니면 형만 있거나 누나만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조금 의견을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자, 교실을 크게 넓힌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학급의 토의 주제니까 예, 바로 나아가 가장 적당한 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마련하는 방법. 자, 의견 마련하기. 의견을 마련한다. 의견을 만든다. 그렇죠? 예,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의견을 낸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견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토의에 알맞은 의견을 생각한다. 토의 주제에. 토의 장소. 교실에서 하느냐. 아니면 뭐 시청각실에서 하느냐. 뭐 이런 여기에 따라서 뭐 주제가 달라지고 이런 거 이러진 않죠? 의견의 실천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의견을 뒷받침하는 그 이유를 마련해봐야 그 의견이 튼튼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 단점,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더 말이 맞는 말이죠. 단, 의견에는 뭐 무엇이 있을 수 있다?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그 이유에 단점이 너무 많아버리면 무엇이 매력을 잃기 쉽다? 의견이 매력을 잃기 쉽다. 튼튼하게 이 이유와 근거가 뒷받침해줘야 매력 있는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토의를 할때 가장 먼저 할일 한번 볼까요? 일단 토의를 하려고 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토의할까? 이게 뭐예요?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색칠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내야겠죠? 그게 뭐예요? 예, 의견 마련하기입니다. 나는 이런 의견이야. 내 짝은 이 의견이고, 내 앞에 있는 아이는 이런 의견이고, 내 뒤에 있는 아이는 이런 의견이야. 자,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결정의 단계까지 갑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자, 너도, 이거 뭐죠? 요것이 바로 의견. 예, 의견을 모아주는 의견 모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의견 이리 갖고 와. 네 의견 갖고 와. 갖고 와.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의견 모으기 단계죠. 요게 세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마지막이 의견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점 없는, 결점 없는 의견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아예 그래도 이런 의견이라도 우리가 결정해서 어디야? 한번 해보자. 예, 이러면서 우리가 또 재미나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 여기 3번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고요. 토의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모두 찾아 써보래요. 이거 어렵지 않죠? 마치 어떻게 보면 도덕 문제 같기도 해요. 그쵸? 자,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기.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기. 이런 친구 많죠. 급해서 그래. 예, 그 친구를 무시한다기보다 성격이 급해서. 하지만 그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다른 친구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친구의 의견도 존중하며 경청하기. 경청하기는, 예, 귀를 열어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경청하기의 뜻이에요. 그 사람한테 몸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들어주는 게 경청이에요. 사회자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 말하기. 자, 알맞은 예절 뭐 있을까요? 다와 라네요. 자, 그래서 다, 그 다음에 라. 네. 사회자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말하면, 요런 의견, 요런 예절만 잘 지키면요. 토의하고 나서 싸울 일이 없고 기분 상할 일이 없겠죠?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야 하는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면 글을 더잘 이해할 수 있지.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면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수 있어. 예, 의견하고 낱말 사이의 관계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지우가 예, 잘 파악해야 되는 그 까닭을 말했고요.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할 때 살펴볼 것으로 알맞은 거 무엇이 있었나요? 의견은 항상 반복되게 마련이고, 정확한 또 든든한, 뭐랄까요, 이유, 근거를 위해서 그림을 가져올 수 있고요. 제목에서부터 벌써 의견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대변할 만한 의견, 낱말이 꼭 들어간다고 했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쵸?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면 좋아요. 왜 좋을까요?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 무슨 뜻이라고요? 평가하며 읽는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의견 좋아. 아, 적절하지 않아. 아, 마땅해. 오, 타당한데? 이게 다 평가하는 말이라고 했고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에 맞게 알맞은 말을 넣어볼게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예, 뭐, 적절한지. 예. 이런 말 괜찮죠?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그 다음에 의견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네. 요 정도로 쓰면 어떨까요?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토의에 필요한 의견은 어떤 의견일까? 재미있는 의견? 실천 가능성이 있는 의견? 무엇일까요? 정답을 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토의 많이 하시고요. 친구들하고 더 재미있는 학교 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해보세요.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은 1952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을 일컫는데요. 당시 런던의 도로 교통을 버스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추워서 석탄 소비량이 늘어난 요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12월 4일 바람 하나 없던 런던시 일대가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 들어가면서 역전층이 생겨서 대기순환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나흘 동안 지속된 스모그 현상을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런던 사진이고요. 가시거리가 1m밖에 안 돼서 걷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정도로 위험했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길을 걸어야 될 때는 벽에 매달려서 걸었다고 하고요. 대중교통과 모든 사회생활이 마비가 됐겠죠. 스모그 농도와 이산화황 농도가 상승한 후 1, 2일의 시간차를 두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선 강의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 글로벌 질병 부담 보고서 통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세계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인자들을 중요도 순서대로 늘어놓은 표고요. 보시다시피 1위는 고혈압입니다. 담배,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다 제치고 전 세계 질병 부담 20%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소개드렸었었죠. 흥미롭게도 두 번째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 통계 보고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 얼마 전까지 6위랑 8위였는데 언제 2위가 됐지? 했었는데, 진한 빨강색하고 덜 진한 빨강색 보이시죠? 진한 빨강색이 실내 대기 오염이고요. 덜 진한 빨강색이 실외 대기 오염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이야기하고 아침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시는 이 수치는 실외 대기 오염이고요. 이렇게 실내 공기 오염과 실외 대기 오염을 나누게 되면 실내 공기 오염은 8위, 실외 대기 오염은 6위를 차지하는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도 만만치 않죠. 비만과 고지혈증,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지혈증에 견줄 만큼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인구의 99%가 대기질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 대기 오염을 합치면 매년 670만 명의 조기 사망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4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대기오염은 전체적인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입니다. 대기오염은 큰 개념이라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파티클 형태의 미세먼지를 다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중요한 건 입자 형태의 오염 물질, 주로 미세먼지입니다. 가스상 물질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보다도 얇은 초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PM10이라고 적혀 있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입니다. 이 정도 크기는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도 영향을 줘서 PM10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공기가 뿌옇게 보입니다. 건강에 더안 좋은 건 PM2.5라고 적혀 있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보다도 작은 크기고요.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요. 호흡기 가장 깊은 곳에 폐포까지 도달해서 모세혈관까지 가게 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최근에는 그냥 미세먼지라는 표현으로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라고 쓰고 이제 개념은 PM2.5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오늘 주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PM2.5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표현은 그냥 미세먼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라고 하면 먼저 기침을 생각하시고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떠오르실 텐데요. 물론 호흡기 질환이 더 예민하긴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폐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미세먼지는 25%가량 기여하고 COPD라고도 부르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27% 정도 기여합니다. 한편 심혈관 질환에 기여하는 비중은 조금 더 낮아서 허혈성 심질환에는 15%, 중풍 같은 뇌혈관 질환에 기여하는 정도는 1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질병 부담을 놓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전 세계 질병 부담 중에서 호흡기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심뇌혈관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많기도 많지만 심뇌혈관 질환은 생기게 되면 사망이나 후유증이 심각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질병 부담이 훨씬 더큰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전체 사망을 원인별로 따져보면 가장 큰 이유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고요. 3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 21%,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20%, 폐렴 등 하부 호흡기 질환이 1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장에 안 좋은 이유는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설명하고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포 끝까지 들어온 미세먼지가 내피세포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안 좋은 성분이 혈액을 따라다니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전신을 돌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두 번째는 혈관 내피세포와 염증세포를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내피세포 기능이 손상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율신경계 균형을 깨뜨린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혈액을 타고 흐르면서 심혈관 질환, 특히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건강 영향의 주된 기전입니다. 미세먼지가 신장 질환에 끼치는 영향을 시간에 따라서 단기 영향과 장기 영향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한 연구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서울에서 발생한 심정지 건수를 분석을 해봤는데 날짜별로 온도, 습도, 계절 등 다른 환경 요인을 보정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미세먼지가 높은 당일에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평소랑 비슷하고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면 약간 오른 거 보실 수 있고요. 이틀이 지나서 이틀째가 되면 유의미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만큼 상승하게 되면 심정지 발생률이 1.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가 단기 효과입니다. 그동안 다른 원인들이 누적돼서 병이 많이 진행해서 터질랑 말랑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자를 탁 밀어내는 효과입니다. 사실은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 효과로 인한 건강 위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이 그래프 하나만 보여드리면 미국 전역에서 6천만 명가량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였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7.3% 증가한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어떤지 한번 볼까요? 2023년 기준 국가별 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표시한 세계 지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서유럽, 호주 국가에서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 미만으로 매우 좋은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안 좋은 나라들 인도, 중국, 중동, 그다음에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35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인 것 같은데요. 연평균 농도가 1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미국처럼 아주 밝은 색인 거랑 비교해보면 배가 조금 아프기는 한 것 같아요. 배가 아프기는 하지만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대기질은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체감하시는 대기질 지표도 확연히 달라지셨을 텐데요.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8년에 57일이나 됐었는데 2024년에는 24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요. 특히 매우 나쁨, 심혈관 질환에 치명적이고 외출을 삼가시도록 말씀드리는 매우 나쁨 일수는 2018년 서울에서 4일이나 있었지만 24년에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발표된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 연구진이 발표한 국내 역학연구는 뼈아픈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우리나라 대기질은 분명히 좋아졌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10년 4,888명에서 2019년 5,179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대기질이 좋아졌는데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면서 대기오염에 취약해지는 속도가 공기가 깨끗해지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고령층은 본질적으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있고요. 환경 요인에 대한 신체적 방어력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효과를 담배와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극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배의 개피수랑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담배 두 개 피를 피우는 거랑 비슷한 건강 유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1.6개 피,

미세먼지가 심한데 운동해도 되는지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동의 이득이 더 큽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고령층이라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날은 가능하면 헬스장이나 집안에서 다른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실 수 있으면 대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의 효과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어 있긴 합니다. 이런 실험 연구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09년에 중국에서 한 소규모 연구였었는데 베이징에서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날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2시간 동안 도심을 보행한 후에 수축기 열합은 114였었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보행한 후에 수축기 열합은 121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가능하면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로변, 공사장 주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또 활동량이 많으면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흡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귀가 후 철저한 개인 위생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손 씻기와 세안, 얼굴 닦기는 너무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져서 미세먼지가 혈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걸러주는 점액 방어벽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가장 기본은 창문을 닫고 있는 건데 하루 종일 닫고 계시는 건 좋은 일은 아니고요.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환기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 3번, 한번 하실 때 30분 정도 환기는 꼭 하셔야 되고요. 또 공기청정기 가동하시는 것도 추천됩니다. 어떤 공기청정기가 좋냐, 그거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저렴하신 공기청정기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필터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입니다. 사실 대기오염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긴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미세먼지로부터 회피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가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문제에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력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같은 많은 노력들을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자가용 사용을 좀 피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더 큰 효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런던 스모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기오염이 어떤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7가지 대응 요령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가벼운 기침을 일으키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초미세먼지는 우리 폐포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혈관에 상처를 주고 심장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차츰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직도 중요한 건강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0: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등에 땀을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고 재밌답니다. 영어책에 푹 빠져보면은 어휘도 이해가 되고 문법도 이해가 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미리 읽어보니까 오늘 아주 큰일이 생겼더라고요. 로빈슨 크루소의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책을 펼쳐서 곧 바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that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칠 법한 거 제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That night, I got seasick. I'd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바로 그 일곱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벌써 책이 이 끝부분으로 가고 있죠. 아, 너무 이제 좀 아쉽지 않습니까? 전 너무 아쉬운데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자, Robinson Crusoe가 그 crow's nest, 돛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에서 폭풍 구름이 몰려옵니다. 검정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선장님께 경고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먹구름이 쫙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배가 어떻게 했냐.

하면 바로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그 폭풍 바로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Strong winds라고 하면은 바로 강한 바람이 되겠죠. 강한 바람은 blew 불었습니다. 바로 파도를 wave라고 하면 파도가 되겠죠. 파도를 onto the ship's deck. 바로 그 배의 갑판 위로 맞죠. deck이라고 하면 갑판입니다. 배의 갑판 위로 파도를 불어 올렸습니다. 즉이 파도가 치는데 보통은 파도가 배 위로 막 올라오진 않잖아요. 조금씩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 폭풍이나 아주 파도가 높은 경우에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폭풍 속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라는 거예요. Strong wind. 그렇죠. 그래서 강한 바람이 파도가 있는데 파도를 이 바람으로 배 위로 막 불어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갑판 위가 막 물바다가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이라고 돼 있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폭풍 속으로 배가 그큰 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돛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 크로우즈 네스트에 있었던 로빈슨 크루소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 아주 큰 바구니 같은 게 하나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었냐 하면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나는 나 스스로를 묶어야만 했었다. 라는 것이죠. tie는 묶다입니다. 이렇게 묶다. 묶어야만 했습니다. to the crow's nest. 어디에 묶습니까? 돛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에 나를 연결해서 묶어야만 됐습니다. So I didn't fall out. 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돛대 위에 있었던 망대, 거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배가 많이 흔들릴 것이니까요.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라고 돼 있죠. The captain, 바로 선장님께서 yelled, 막 소리 지르시는 거죠. 아, 저긴 저거 해. 돛을 다시 접어놓고, 뭐 이건 이렇게 하고, 물건들이 굴러다니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 선장이 아닙니다만은 왠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선장님께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Orders, order이라고 하면 명령. 명령들을 막 했습니다. 소리 쳤다라는 것이 되겠죠. 뭐 하려고? To prepare. 준비하려고. The ship. 그 배를 준비시키려고 for rough waters, 이 아주 험난한 거친 물, 즉 거친 파도가 되겠죠. 거친 파도에 배를 준비시키려고 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이라고 되어 있네요. I spotted James. spot이라는 것은 여기에 쿡 찍혀 있는 혹은 종이에 쿡 찍혀 있는 점도 되지만 지금은 점이 아니잖아요. 맞죠? spot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죠. I spotted James. 이리가 붙어 있으니까 과거 시제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 시제라는 말은 동사다. 그러면 동사로서의 spot의 의미는 바로 발견하다, 알아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는 James를 발견했습니다. Lowering the sails. 그렇죠? 돛을 내리고 있는 lower이라고 하면 내리다, 낮추다. 돛을 내리거나 혹은 낮추고 있는 James를 발견했습니다. 뭐할 때?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그렇죠? 배의 옆면을 넘어서 파도가 막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지금 배가 있다면은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배가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배 옆면을 콱 때릴 때, 그때 제임스가 돛 밑에서 돛을 지금 내린다고 뭔가가 이렇게 당기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감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러는 제임스를 로빈슨 크루소가 발견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제임스는 또한 소리 질렀습니다. 제임스가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로빈슨, 내려와! 선장님이 너 내려오래!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이죠. 제임스는 소리 질렀습니다.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그렇죠. 선장님이 내가 지금 내려와야 한다고, 너가 내려오기를 원한다고, 즉, 위험하니까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다고 제임스가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는요.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이라고 돼 있네요.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요.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그리고 비는 점점 더 많이 세차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그렇죠. 이 타이밍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죠.
아, 엄마가 집에 있으라 했는데, 아빠가 배는 위험하다 그랬는데, 바다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무릅쓰고, 로빈슨 크루소는 그걸 무릅쓰고요. 지금 바다로 향했죠. 그리고 나는 시작했습니다. question이라는 것은 질문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질문하다라는 동사도 되거든요.

0: 그래서 나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선택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즉, 이제 의문을 품는 것이죠. 아, 내가 이게 잘한 게 맞나? To become a sailor. 어떤 나의 선택이냐면, 이 선언이 되기로 한 나의 선택을 의심하거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나의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만 했을지도 몰라. 들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약간 후회에 섞인 그런 말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at night, 그날 밤, I got seasick. 아, 이런, 어떡합니까? 그날 밤에 I got seasick. Seasick이라는 것은 뱃멀기 미가 난. 그렇죠. 이 바다에서 폭풍을 견디고 이 배가 이 떨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아, 멀미가 나게 하죠.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뱃멀미가 났습니다. I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나는 had never felt that sick. 그렇게, 여기서 that은 그렇게라는 의미거든요. 곧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지금이 제일 아프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James가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웃었습니다. 즉, 지금 로빈슨 크루소는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뱃멀미가 나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엎드려 있거나. 그러니까, 제임스가. 즉, 여기에 로빈슨 크루소가 누워있다고 하면 제가 제임스예요. 그러면 제가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웃겠죠. 아이고, 배 탄다고 할때 알아봤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제임스, 제가 예를 들어 제임스라면은 로빈슨에게 이야기합니다. 와, 사람이 너처럼 이렇게 초록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와, 완전 초록색이네. 너 정말 뱃멀미가 심하긴 심한가 보다. 사람이 이렇게 너처럼 초록색이 될 줄은 나는 몰랐다. 약간 놀리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임스는 원래 선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뱃멀미도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넌 배를 처음 탔는데. 고생이 많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이 놀리면서 공감도 하면서, 맞죠? 그런지 동질감.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that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that이라고 하면 that. 저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았던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tha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물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that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강조의 대시입니다. I didn't know it was that hard. 나는 몰랐다. It was that hard. That이라는 게 저것 어려운. 이 말이 안 되죠. 나는 몰랐다. It was that hard.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자, 여기 있는 that은 강조를 해줍니다. 즉,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어려운 줄 몰랐다 할 때, 그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I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아프고 이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In my life, 나의 삶에서 그렇게 아프거나 혹은 그렇게 속이 메스꺼움을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sick을 수식해주고 여기 있는 that은 hard를 수식해주는 그런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at과 조금 다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후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that I read was fun. 자, 관계대명사 that 어렵지 않습니다.

0: The book that I read was fun. The book was fun입니다. The book was fun. 그 책은 재밌었다. 근데 어떤 책? 이 관계대명사 that 이 덩어리를 왜 쓰냐 하면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단어를 좀더 화려하게 꾸며주고 싶어서 쓰거든요. The book was fun이라는 기본적인 문장이 있는데 근데 그 the book이 어떤 book이냐 하면 that I read. 내가 읽은 그 책.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that I read라는 걸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곤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읽은 바로 그 책은 재밌었다라고 할때 이런 관계대명사 that. 제가 과거에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지금 이 강의 중에 여러 번 했지만 다음에 또 추후에 나오면은 당연히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He is the boy that won the race. 그는 소년이다. 이게 원래의 문장이에요. He's the boy.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냐 하면 that won the race. 아, 경주에서 이긴 소년이다. 그가 바로 그 경주에서 이긴 그 소년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는 그냥 단순히 소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경주에서 이긴 소년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한 문장 안에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that 문장을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that의 특징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가자고 하면요. 여기 있는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that, 그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있죠.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보니까 아, 이 that은 지금 the book을 가리키는데 the book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물이죠. 바로 that은 바로 앞에 가리키는 그 말이 사물이어도 되고요. 혹은 여기 있는 that won the race, 경주에서 이긴 그 소년이죠. 여기 있는 이 tha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y입니다. 그러면 그 the boy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바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앞에 가리키는 단어, 우리가 흔히 선행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바로 앞에 가리키는 단어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that을 쓸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at night, I got seasick. I'd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예문 그리고 의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Deck, deck.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Order, order.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Spot, spot. I spotted a deer in the forest. Question, question.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Seasick, seasick. That night, I got seasi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확장 포인트의 표제어는 바로 Question입니다. Question이라고 하면 바로 질문이라는 명사로 알고 계시는데요. 맞죠? Q&A라고 하면 Question and Answer이잖아요. 그 질문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She asked a good question. 그녀는 좋은 질문을 했다. 그렇죠. Question이라는 것은 바로 질문이라는 명사로서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의 유사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그런데 품사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a good question이니까 질문이라는 명사이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아, ed가 붙어 있네요. 동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구나를 눈치채셔야 되겠습니다. The police questioned the man. 경찰이 그 남자에게 질문했다. 아, 질문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영어 단어는 모든 영어 단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명사도 될수 있고 동사도 될수 있고 어떨 때는 형용사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품사가 될수 있으니 그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앞뒤 어떤 단어가 오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와 품사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퀘션 안 헷갈리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어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국어 2단원, 그리고 사회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단원 평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한 단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빠르게 국어 2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교재의 1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단원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문장의 짜임입니다. 자, 문장의 짜임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자, 누가, 무엇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떠한 것들이 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문장이 조금씩 달라지죠? 우리 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지호가 말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은 지호가는 누가에 해당이 되지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는 어찌하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햇볕이 따뜻합니다에서 햇볕이는 무엇이 해당되겠고, 따뜻합니다는 어떠하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에서 오늘은 무엇이 해당이 되고, 자, 일요일입니다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거, 꼭 구별 지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다와 어떠하다는 각각 무엇이었나요? 어찌하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걷는 거, 달리는 거, 날아다니는 거, 올라가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자, 이런 것처럼 움직이는 것은 우리 바로 어찌하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하다는 어떤 것일까요? 어떠하다는 바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다, 깨끗하다, 파랗다, 시원하다, 화가 났다, 행복하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떠한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 밖에도 어찌하다처럼 여러분들 이 예시, 나머지 예시들은 우리 고양이 친구가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한번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2단원에서 중요한 건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띄어 읽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자, 우리 문장의 짜임에 따라서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이죠. 자, 우리는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어떠하다, 어찌하다였죠? 자, 우리 발표를 한다, 동작이니까 어찌하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여러분들 조금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더 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읽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겹쇄기표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길게 띄어 읽는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개념으로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읽어줘야 되고요.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문장 부호의 역할에 어울리게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스티띠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을 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 하는 것처럼 위스티띠 이렇게 읽어줘야 여러분들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예요 라고 하는 것보단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예요 라고 읽어주는 것이 조금 더 실감나게 읽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 2단원에서 중요한 내용 4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단원평가 1회 교재 17쪽 1번 문제입니다. 기역 리을 가운데에서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으로 된 문장의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의 상태, 뭐 기분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떠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누가에 해당합니다? 자, 누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다가 되겠죠. 니은 볼까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지호는 누가예요? 아, 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다. 바로 어찌하다죠. 자, 기억 니은은 일단 그럼 아니겠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지호는 나비를 보며 손을 뻗습니다. 자, 손을 뻗는 것 역시 여러분들 어찌하다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호는 누가입니다. 자, 이건 역시 누가와 어찌하다가 결합된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햇볕이 따뜻합니다. 자, 햇볕은 여러분들 무엇이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따뜻합니다는 어떠하다, 상태니까 어떠하다예요.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리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번 정답 리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낱말을 모두 선으로 읽는 문제입니다. 어찌하다와 어떠하다를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지요. 자, 어찌하다는 여러분들 동작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1, 3번, 2번은 2, 4번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4번, 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글을 우리 친구들 읽었을 때 이 설명하는 내용, 자, 어디에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글의 이 문단의 앞부분을 잘 살펴보면 각각의 문단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단오날에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치떡 그리고 앵두화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다양한 놀이도 즐겼다라고 하면서 씨름대회 그리고 그네 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3번 문제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여러분들 음식, 단오날에 먹는 음식이고 나는 그렇죠. 단오날의 놀이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맞습니다.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놀이, 천하장사의 낱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 와우!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아주 강력한 힌트가 나와 있죠? 즐겁게 논다?

그러면 우리 1, 2, 3번 중에 맞습니다. 바로 놀이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4번은 2번 놀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5번 볼게요. 기역, 니은의 문장에 짜이면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써라. 자, 중요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만큼 이 단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문장의 짜임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길 보시면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가 나와져 있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볼게요.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자, 앵두는 여러분들 무엇이에 해당되겠죠? 자, 앵두는 무엇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빨갛습니다는 여러분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갛습니다는 어떠하다가 되겠죠. 자, 남자들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우리 무엇이가 아니라 누가가 되겠고요. 자, 마당에 모여 씨름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어떤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찌하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쓴 것처럼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답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쓴 것처럼 짜잔 정답을 하나씩 써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연결된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 알맞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자,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기억에 들어갈 내용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뒤에 있는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신이 발표한 내용이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발표합니다. 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내용을 보니까 기억에 들어갈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맞습니다. 바로 몇 번이 되나요? 네, 바로 그렇죠. 발표 자료를 보며가 되겠죠.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기억에 들어갈 건 3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볼까요? 자, 이 글을 읽을 때 문장의 짜임에 따라 알맞게 띄어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누가 무엇이 다음에 어찌합니다, 어떠합니다가 나올 때그 사이에 한번 띄어 읽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문장의 길이가 길 때는 그 사이에 한번더 끊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1번은 문장이 짧은데 이 안에서 벌써 두 번을 쉬었죠. 여기서는 한 번만 쉬어도 되죠.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줘도 되기 때문에 우리 1번은 X고요. 2번, 문장이 긴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선생님이 띄어 읽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2번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 자, 쐐기 표시한 것보다 더 길게 띄어 읽어야 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더 길게 띄어 읽어야 하죠? 맞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일 때 여러분들 더 길게 띄어 읽어야 되죠. 그리고 문장 보고 다음에서도 여러분들 길게 띄어 읽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표시하는 것은 바로 쐐기표가 두개 있는 겹쐐기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표시할 수 있지요. 자, 그럼 이제 9번, 10번 연결된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어느 곳에 대한 설명인지 쓰는 문제가 9번이에요. 하와이안 의상을 입고 훌라춤을 추고 걱정을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뜻으로 샤카라고 손인사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가, 나,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서 어떤 장소가 나오는데, 자, 그 장소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 나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 나와 있는 장소 바로 어디인가요? 그렇죠. 하와이죠. 하와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하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10번 볼까요? 자, 기역, 니은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하는 부분. 자, 아래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습니다. 자, 진짜 사진을 찍을 때 말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실감나게 읽는 것은 우리 문장 부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실감나게 읽을 때 실제 하는 것처럼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우리 문장부 말하는 것과 같은 큰 따옴표가 있는 것은 바로 1번 기억, 3번 디귿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의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2단원 단원평가 1회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뒤로 쭉 넘겨서 사회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내용 핵심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3쪽입니다. 우리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장소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장소들을 각각 나눠보는 활동을 같이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보는 방법이었죠.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지도나 지역 홍보물을 살펴보는 것, 두 번째는 지역 누리집이나 디지털 영상 지도 살펴보는 것, 세 번째는 중요하죠.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곳을 잘 아는 어른한테 여쭤보는 방법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디지털 영상 지도로 살펴보는 방법을 조금 더 깊게 공부했었는데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 친구들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색깔을 넣었습니다. 자,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 지도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 특징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둬야 되는데 특징은 여러분들 실제 모습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모습, 자세한 모습 볼 수 있다. 자,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확대와 축소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고 전체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용 방법 함께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국토정보 플랫폼 누리집 들어가서 우리 통합지도 검색 눌러서 영상지도를 통해서 우리 고장의 실제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들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인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답사입니다. 답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그리고 답사의 과정, 답사할 때 주의점은 문제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은 별표 큰 거 남겨놓고 꼭꼭 기억해두고 다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살기 좋은 곳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는데 자, 살기 좋은 곳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아, 왜 선생님이 이 부분이 중요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교재 109쪽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장소들이 우리 생활에 주는 도움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아까 전에 먼저 첫 번째 핵심 정리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 자, 그 장소들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장소를 이용하는지 분류했었죠. 자,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 문제라고 나왔네요. 아, 그럼 그 장소들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통점으로 장소들을 묶을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장소들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입니다. 자, 이러한 장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러한 장소들의 공통점은 바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 어디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산다. 자, 물건 사는 곳은 여러분들 1, 2, 3, 4, 5 중에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렇죠. 바로 2번이죠. 자, 2번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우리 주변의 여러 장소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것. 자, 우리 계속 1번부터 3번까지 계속 나오는 형태,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나요?
아, 우리 친구들이 이 장소, 특정 장소가 어떤 곳이구나. 자, 이걸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전부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장소의 그 특징에서 꼭 기억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편의점 놀거나 쉬는 곳. 자, 놀거나 쉬는 곳은 놀이터겠죠. 자, 2번 볼까요? 학교는 문화생활을 위한 장소다. 문화생활보다는 교육을 위한 장소가 되겠고요. 3번, 캠핑장은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자,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곳은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곳이겠죠. 자, 4번, 공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장소이다. 그렇습니다. 자, 공항 이외에도 여러 장소들이 있지요. 버스 터미널 같은 장소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장소가 되겠고, 기차역 역시 4번 문장에 해당하는 장소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보는 방법 두 가지 이상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살펴보는 방법 몇 가지 있었어요. 자, 우리 떠올려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우리 지역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 지도 보는 것, 내가 실제로 답 쌓아가는 것, 자, 우리 고장에서 오래 산 분들한테 여쭤보는 것, 자, 그리고 지역 홍보물 살펴보는 것,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자, 그 방법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문제는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자, 지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자, 여기에 지도가 나와 있지요. 자, 우리 이러한 지도를 무슨 지도라고 합니까?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하지요. 디지털 영상 지도. 자, 이 지도는 여러분들,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에서 찍은 이것을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도예요. 자, 인공위성이나 하늘 위 비행기에서 찍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진이죠. 그 사진을 찍어서 나타낸 지도이기 때문에 아, 실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럼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지도. 자, 디지털 영상 지도죠.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요. 선택지 보면 1번, 실제 모습을 볼수 있다. 그렇죠. 인공위성이나 하늘 위의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자, 따라서 1번, 알맞은 설명이고요. 2번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지도? 아니에요. 무슨 지도예요? 디지털 영상 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볼수 있는 게 특징이죠. 3번 볼까요? 자세한 모습을 볼수 있다. 맞아요. 어떻게 자세한 모습 볼수 있죠? 우리 오른쪽에 확대하는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엄청 자세하게 볼수 있어요. 자, 3번 선택지 맞고요. 3번. 전체적인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우리 빼기 버튼, 축소 버튼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모습 볼수 있어요. 5번, 주소를 모르면 검색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검색 기능에 주소를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학교 검색해 보고 싶다. 학교 주소를 모르더라도 학교 이름을 넣어서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6번 문제에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7번, 8번,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제시된 지도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죠. 자, 그러면 우리 지도의 종류로 알맞은 것 쉽게 찾을 수 있네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디지털 영상 지도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7번 문제 쉽게 해결했으니까 8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8번. 위지도의 기억리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핵심 정리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공부했을 텐데 그 기능 꼭꼭꼭 기억해 두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왜냐? 그것이 문제로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우리 검색할 수 있는 것이죠? 돋보기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린 기억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니은 볼까요? 자, 니은은 여러분들, 이 영상 지도, 또 이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녹색 각지도, 뭐, 영문, 중문, 영어로 된 거, 중국어로 된 거, 일본어로 된 거, 교육용 백지도, 등등등등등. 다양한 지도들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있죠.

0: 자, 디귿을 보면 여러분들 이동입니다. 아, 지도를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이구나. 자, 그다음에 우리 리을은 더하기, 빼기가 있죠.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1번 기억, 찾고 싶은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9번 볼까요? 위 지도의 기억 리을 중 우리가 사는 곳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보기 위해 이용하는 기능. 자, 전체적인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조금 멀리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빼기, 축소 버튼을 이용해서 멀리서 봐야 되고 자세하게 보려고 한다? 자, 그럼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리을 중에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번 볼까요? 위와 같이 조사하려는 장소에 직접 가서, 장소에 직접 가서 살펴본다. 자, 우린 이것을 답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답사가 되겠습니다. 11번 볼까요? 자, 위와 같은 방법, 답사할 때, 자,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 우리 답사가 서는 질서 잘 지켜야 되겠죠. 2번, 좋은 점만 있는 장소를 찾아간다. 오잉? 여러분들, 좋은 점만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 선택적으로 내가 골라서 가는 것, 자, 우리 답사할 때 주의점 아니죠?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애매한 친구들은 다른 선택지도 한번 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3번, 사진 찍을 때 먼저 허락 받아야 되죠?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요. 4번, 조사를 할 때는 주의를 살피고 안전에 유의한다. 맞아요. 우리 답사를 갈때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한 거예요. 자, 4번 역시 맞고요. 5번, 조사할 장소에 미리 연락해야 되겠죠. 미리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지 멋대로 가서 우리가 답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시간 손해보겠죠. 자, 따라서 우리 5번 역시, 4번 역시, 3번 역시 정확한 설명이니까 우리 2번이 알맞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2번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이상 써라. 자, 살기 좋은 곳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고, 여러 장소를 이용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었는데, 먼저 사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불편한 점을 고쳐야 되겠죠. 왜요? 편리하게 생활을 하려면 불편한 걸 고쳐야 편리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다음 우리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시설들이 우리 안전시설일 수도 있겠고요.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썼다면 12번 문제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국어 2단원 그리고 사회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마지막 최종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우리 형태의 문장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 형태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기억해둬야 될 거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우리 어찌하다는 어떤 경우였어요? 그렇죠. 어찌하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낱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떠하다는 어떤 경우였나요? 그렇죠. 어떠하다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낱말들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무엇이다는 내일은 일요일입니다처럼 어떠한 내용을 설명할 때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1, 2, 3의 문장 중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 선택해서 그 만든 문장 어디에 남길까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기면 선생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국어 2단원, 사회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부족한 내용 있는지 우리 친구들 스스로 검토 꼭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풀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어서 단원 평가 2회 그리고 수행 평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1: ]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

0: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진원 강의에서 이어서 문제풀이를 쭉 해볼 건데요. 내신 실전 문제 16번부터 24번 문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도 탐구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전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시추법, 화산 분출물, 그리고 지구 내부 전체 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지진파 분석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죠. 우리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시추법이었죠. 이것은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구 내부의 물질이나 온도, 압력 등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것은 사람이 땅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부에 있었던 물질이 직접적으로 바깥으로 나왔고 실제 존재하는 그 물질을 직접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 두 방법 모두 지구 저 아래까지, 내부까지 전부 다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전체 구조를 알아내는 데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간접적인 방법이 바로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층상구조 있잖아요.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층상구조 또한 이 지진파를 분석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한번 보기를 볼까요? 시추법은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겠고요. 니은, 화산 분출물을 연구하는 방법은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직접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겠죠. 디귿, 지구 내부 전체 구조를 알아낼 때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은 바로 지진파를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은 직권의 층상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A, B, C, D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 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직권의 층상구조 각 층의 특징들을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쭈루룩 출제가 될 건데요. 이 네 가지 층의 대표적인 특징 다 거기서 거기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이 뒤에 있는 문제들도 전부 다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지금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가부터 보시면요. 지구 전

그리고 부피로 따지면 이 80%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이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간은 멘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나는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액체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층, 바로 외핵입니다. 이네 가지 층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라고 보는 층이 바로 외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반자동으로 액체 하면 외핵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멘틀에 해당하는 것은요. 우리 지각 다음 층인 B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핵은 멘틀 다음 층이므로 C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와 C,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입니다. 위 ABCD 중에서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층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철과 니켈처럼 무거운 물질들이 모여 있는 층을 합쳐서 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핵과 내핵이 모두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외핵과 내핵은 이렇게 구성 물질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서 다 핵이라고 부르는데 왜 굳이 두 층을 구분했느냐? 맞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두 층을 우리가 분리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핵을 골라준 C, D이므로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우리 지각은요,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이 재질이 조금 다르다라는 내용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선생님이 대화해현 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대륙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대화에서 화강암질 암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해양 지각은 해현해서 현무암질 암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뿐만이 아니라 현무암질 암석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니은 멘틀은 지각보다는 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화강암과 현무암질 암석보다는 좀더 무거운 감람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요. 외핵과 내핵은 모두 고체 상태로 추정된다? 우리 핵은 다 구성 물질이 비슷하게 무거운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을 구분하는 이유가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 그리고 내핵만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니은만 있는 2번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각의 구조를 이렇게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A, B, C, D 이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볼게요. 자, 그럼 먼저 A, B, C, D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찾아야겠죠? 자, 일단 지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두꺼운 A는요, 대륙 지각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물, 바닷속 밑에 잠겨 있는 이 얇은 지각을 해양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양 지각.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그 밑에 있는 층이므로 이 지각의 아래층은 우리 멘틀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이 D가 전체적으로 멘틀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C는 무엇이냐? 바로 지각과 아래층인 멘틀의 경계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의 이름, 우리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맞습니다.
모호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층 중에서도 지각

머리와 멘틀 사이에 있는 이 경계면, 모호면 정도는 이름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찾은 후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역 A는 대륙지각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대륙지각인 것은 맞는데요. 우리 대부분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냐면 화강암질 암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라고 대화해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그리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대화해현을 기억하면서 기역과 니은은 틀린 설명이라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지금 이게 바뀐 거죠. 자, 그럼 디귿 C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모호면입니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 D는 고체 상태이며 지각과는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자, D, 멘틀이죠. 멘틀은 단단한 고체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각과 다른 더 무거운 감람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각과 멘틀을 분리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권의 층상 구조 중 가장 두꺼운 층과 그리고 가장 얇은 층으로 오른 것을 찾아주래요. 아,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가장 두꺼운 층은 우리 지구 내부 전체 부피의 약 80%나 차지하는 멘틀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얇은 층은 우리가 이 밟고 있는 땅, 이 가장 겉부분인 지각이었습니다. 따라서 멘틀과 지각을 짝지으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A, B, C, D의 두께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정도도 우리 친구들 사실 그림만 봐도 쉽게 찾아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도 한번 우리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가장 겉에 층인 이 얇은 층은 바로 지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해양 지각은 약 평균 두께 5km, 그리고 대륙 지각은 조금 더 두꺼워서 평균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전체 반지름인 6,400km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얇은 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층 B가 멘틀인데요. 이 멘틀이 깊이도 가장 깊지만 두께도 가장 두껍고 그리고 차지하는 부피도 가장 커서 약 8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해 C가 되겠고요. 그 아래 가장 중심부인 내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가장 두꺼운 멘틀층부터 그 다음이 외해 그리고 내핵 마지막이 가장 얇은 지각 A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입니다.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A, B, C, D 방금 다 찾아줬죠? 빠르게 다시 써보면요. A는 지각, B는 멘틀, C는 외핵, D는 내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A는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요. 이 지각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맞는 설명이고요. B는 유동성이 있는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 B는 멘틀입니다. 고체 상태로 보고 있고요. 이 C가 바로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유일한 층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D는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D는 가장 안에 층인 내핵으로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층이었습니다. 네,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 압력 증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역과 디귿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지권의 층상 구조를 그림과 같은 삶은 달걀에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지구의 내부의 층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삶은 달걀이 있을 때 가장 겉을 감싸고 있는 얇은 껍질이 있습니다. 그쵸? 이 껍질이 바로 실제 지구의 층상 구조 중에서 가장 얇으면서 가장 바깥에 있는 지각에 해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각 안쪽에 있는 이 흰자를 바로 멘틀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모여 있는 2층을 합쳐서 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재밌는 그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구 내부 층과 이 달걀의 각 층을 옳게 짝지은 것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2번, 흰자 맨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내신 실전 문제를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난도 탐구 문제 또 풀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은 지구에서 일어난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고 이 현상과 관련 있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고난도 탐구 문제라 해봤자 뭐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지만 한번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탐구 문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특징 하나하나씩 찾아주면은 우리 친구들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용암이 산비탈로 흘러내려 나무들이 훼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구계의 관점에서 각 권역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권역에서 일어난 현상일까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지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나무들이 훼손되었대요. 그렇다면 어느 권역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그쵸. 나무들이니까 생물권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지금 현재 지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바로 디귿이 됩니다. 물론 기역과 니은도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뭐 지구계는 당연히 여러 구성 요소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올바른 설명이지만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서로서로 권역끼리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답을 골라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을 먼저 골라 주시면 되겠고요. 이랬을 때이 현상과 관련이 있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은요, 바로 지권과 생물권이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과 지권 생물권을 짝지어준 4번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A, B, C, D, E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가와 나라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지금 화살표가 막 복잡하게 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계를 구성하는 이 5가지 권역 있죠. 얘네들끼리 서로 지금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살표들 중에서도 어느 권역끼리 영향을 주고받은 현상이냐라는 것을 지금 가와 나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가 한번 볼게요.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네요. 자, 일단 해안가에서는 파도가 치죠. 이 파도는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일까요? 그쵸. 물이니까 수권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겠죠. 그런데 이 파도 때문에 이 파도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절벽이 만들어진대요. 절벽은 땅의 구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권에 해당하는 요소로 볼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는 지금 수권이 지권에게 영향을 미친 그러한 사례가 되겠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왼쪽 그림에서 찾아보면요.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인 이를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낙엽이나 풀이 땅에서 분해되면 토양 성분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낙엽이나 풀,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식물들도 다 생명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물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분해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토양의 성분이 된대요. 토양은 지권에 해당하죠. 따라서, 아,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물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왼쪽 그림에서 찾아주시면요. 생물권과 지권의 상호작용 D입니다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E와 D를 짝지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지구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설명한 것인데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을 딱 보니까 뭔가 커다란 막 파도가 덮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해일이 해안가를 덮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느 권역에서 일어난 현상일까요? 그렇죠. 땅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진은 지권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동이 전달되고 전달되다 보면은 이 바닷물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 진동에 바닷물이 전달되어서 해안가로 쭉 밀려오게 되면은 이 파도의 높이가 더 높아지고 높아지면서 해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 현상은 수권에 해당하는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수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아, 이 지권에서 발생한 현상이 이 수권에도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다 했으니까 보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억, 지진은 지권에서 일어난다? 일단 땅의 진동 자체는 지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진 해일은요, 해일이잖아요? 바다 해자를 쓴 거거든요? 이것은 수권에 해당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권에서 발생한 일이 수권에게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 중에 지권 그리고 수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으므로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구계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말 알맞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보기를 보니까 우리 지구계의 구성 요소인 다섯 가지 권역들이 나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기역에 들어갈 말은 일단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에 적용시키면 지구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구계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 권역으로 나눠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니은은요,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표, 그리고 지구 내부를 의미한대요. 이 단단한 암석, 지표와 지구 내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지권입니다. 지권. 그래서 니은은 지권이고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이 디귿은요, 태양, 달등 다양한 천체로 이루어져 있대요. 지구 바깥에서도 지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권역, 바로 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외권이고요. 자, 마지막 리을 볼까요? 기권, 수권, 지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네요. 우리 생물들을 전체 통틀어서 생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개, 지권, 외권, 생물권인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지각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지각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멘트를 표현하는 그런 좀 대표적인 실험인데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실험 과정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는 두께가 다른 두 개의 나무 도박을 준비해서 나에서는 수조에 물을 딱 절반 정도만 채우고 이 가에서 준비한 두 개의 나무도막 A, B를 띄워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나무도막 A가 지금 두께가 더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가 두께가 더 얇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봤더니 수면 위로 높이 솟아있는 나무도막 A일수록 두께가 더 어떨까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두꺼운 나무도막 A는 B에 비해서 이 수면 위에 올라온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잠겨 있는 부분도 B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쵸? 튀어나온 부분도 잠겨 있는 부분도 모두 다더 A가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두께 역시
아무도 막 A가 B보다 더 두껍다라는 것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두껍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도 막 A와 B 그리고 물을 각각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지각 중에서도 더 두꺼운 지각을 우리 대륙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각 중에서도 더 얇은 지각을 해양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나무도 막 A가 대륙 지각, 그리고 B가 해양 지각에 빗대어서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은요? 물은 무엇일까요? 이 나무도막들 아래에서 띄워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지각들의 아래에 있는 층, 바로 멘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옳게 들어갈 말을 짝지으면요. 나무도막 A는 대륙지각, B는 해양지각, 그리고 리을은 멘틀에 비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륙지각 그리고 해양지각은 멘틀 위에 떠 있습니다. 그쵸? 물 위에 이 나무도막이 떠 있듯이 이러한 지각들이 멘틀 위에 떠 있음을 표현한 그런 실험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에 대해서 옳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니은 물과 나무도막이 만나는 이 경계면 있죠? 이 경계면은 실제 지구 내부에다가 비유를 하면 어떤 면일까요? 바로 지각과 멘틀이 만나는 면이 되겠죠. 그 경계면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맞습니다. 모호면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물과 나무도막이 만나는 이 경계면 바로 지각과 멘틀이 만나는 경계면인 모호면에 비유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모호면의 깊이는 대륙 쪽이 더 깊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 더 많이 튀어나온 것도 대륙 지각이지만 그만큼 아래로도 더 깊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 경계면인 모호면의 깊이는 대륙 지각 쪽이 더 깊다는 사실도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가볼게요. 다음 가나다라는 지권의 층상 구조에서 각 층의 특징을 설명한 것인데 쭉 읽어본 다음에 이제 지구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지표까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요, 이 가나다라에서 찾아주고 중심부인 내핵부터 가장 바깥 부분인 지각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가. 지구 내부 전체 부피의 80% 차지한다.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바로 멘틀 나오셔야죠. 나, 구성물질의 상태가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 액체 하면 바로 떠올라야죠. 외핵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다. 중심부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핵에 대한 설명이고요. 화강암질 암석, 현무암질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층, 가장 바깥층인 지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심부는 내핵이니까요. 내핵부터 출발을 하면요. 다, 다음, 외핵인 나, 다음, 멘틀, 가, 그리고 가장 겉에 부분인 라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지구의 층상구조 모형을 제작하는 실험인데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한 번쯤은 다 이런 실험을 해봤을 겁니다. 이 활동을 해봤을 텐데, 지권을 이루는 각 층의 특징도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층상구조 모형을 제작했더니, 뭐 이러한 모양이 나왔대요. 뭐 다양하게 이렇게 컵으로도, 뭐 판으로도, 심지어는 부채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요. 기억, 지권의 층상구조는 4개의 층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어쨌든 4개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모형을 제작할 때 재료가 가장 많이 들어간 층은 어디일까요?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 층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멘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두께가 가장 얇아서 모형으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웠던 층.
네, 가장 얇은 가장 바깥층이죠. 바로 지각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따라서 정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지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다음 개념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22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저희가 문법 공부했던 내용들을 읽기로 옮겨서 반복학습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들 저랑 부정사 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은 부정사를 활용해서 자, 쓰여진 글들을 구문 분석하고 자, 그 다음에 해석 정확하게 해보시는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구문 분석 및 해석 연습, 그리고 자, 우리가 공부했던 문장들 아까우니까 자,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 자,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rgest hamburger restaura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 당연히 얘가 주어고 얘는 전치사구니까 이게 수식하면 되겠네요. 끝.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타동사의 이거 목적어 아니에요.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자, 목적어 뒷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자, 문장 끝이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 바로 앞에 목적어가 명사니까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면 오형식의 보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정사는 어떻다? 의미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다. 의미 접근을 해봤더니 어때요? 바로 햄버거 레스토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예요? 아픈 어린이들을 지원, 후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디어를 자,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MA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구조정리 다 됐나요? 그렇죠. 구조정리가 이렇게 됐죠. 구조정리가 이렇게 됐으면 해석이 안 될 수가 없죠. 자,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줄임말, 자, US라고도 많이 쓰죠. 이때는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여러분들, 미국은 국가 앞에 덜을 붙여서 저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장 커다란 햄버거 레스토랑트가 있는데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어린아이들을 좀 지원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내용 이해까지 다 되셨습니까?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다섯 단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자, 문장 설명 다 끝났으니까 자, 복기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The largest hamburger restaura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US, had a great idea. 어떤 아이디어였습니까? To support sick children.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충분히 깔끔하게 잘 하실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사는 수식적 용법,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지만 구조는 동사구조다, 삼형식이다 까지 확인하시면서 1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장은 딱 보니까 어때요? 주어 동사 보호까지는 명백하죠?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뭐예요? 뭐 앞에 있는 important를 수식하면 부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요. 또 길어서 뒤로 빠진 주어면 이것이 가짜고 얘가 진짜 주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MD와 S가 둘 다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맥을 동원하셔야겠다. 문맥을 동원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되더라. 자, remember는 기억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부정사는 동사구조니까 remember 다음에 목적어가 왔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이거죠. 요 전체가 A인데 이것이 지금 절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에요. 길게. 그래서 요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의 문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that 이하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Good decisions. 우리가 가끔은 좋은 결정을 내리죠. 항상 그리고 가끔은 좋은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로는 항상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죠. 인생에서. 자, 노력은 하는데요. Good decisions. 그런 좋은 결정들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유발할 수 있다. 뭐를요? Bad outcomes. 자, outcomes라고 하는 단어 혹시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나고. 그래서 outcomes는 결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의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그런 좋은 결정이 나쁜 결과를 여전히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부사적 용법이 아니라 자, 주어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복기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죠? 바로 이 A 부분이에요. 이 that 이하의 절의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that 이하의 절의 내용은 구조가 어때요? 주어 다음에 동사,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3형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렇게 학습용으로 쓰지 마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어떤 좋은 결정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 결과에 연연해 가지고 그 좋은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자,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본인이 결정했다, 좋은 결정이다 라고 판단되면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자, 또 일어서서 앞으로 이제 실패했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왔더라도 또 앞으로 뚜벅뚜벅 한 발씩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 한번 암기복기 한번 해볼까요? It's important. It is important. 뭐가요? 바로 이제 주어가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To remember A. A만 잘 복기하시면 돼요. 자, remember that. 자, 데리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Good decisions can still cause bad outcomes. 이렇게 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납득이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3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꽤 기네요. 자, 그러나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우리가 살아남는다. 뭐 그런 속담이 옛말에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우 길어 무서워 이런 감정보다는 내가 덤벼서 하나하나 부셔볼 거야 이런 감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만 저의 조력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도움을.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주어고요. avoid는 피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죠.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목적어. good.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to 분형사는 또 세 가지의 가능성이잖아요. 목적어 다음 자리니까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혹은 보어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피한다 기회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make a public presentation인데요. 자,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공적인, 대중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적인 presentation

0: 인데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 발표의 뜻이 있잖아요. 이요 단어가요. present라고 읽으면 명사 형용사고요. present라고 읽으면 동사예요. 명사로는 물론 선물의 뜻이 있고 형용사로는 존재하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형용사의 의미는 중등 과정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용례만 아시면 되는데요. 동사로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느끼다시피 발표하다, 제시하다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발표고요. 그래서 대중적 발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런 발표죠. 자, 그럼 공공적 발표를 어떻게 합니까? 자, make는 어떻게 한다? 행위 명사가 나오면 자, 그때는 하다의 뜻이라 그랬죠.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의 뜻인데요. 기회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진 않잖아요. 하니까 보호는 아닐 것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우리가 피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떤 기회예요? 이 기회가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이 피한대요.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왜 피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I는 MD로 정리하시고, 자, 요렇게 다섯 단어로만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면 해석은 이제 끝난 거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because절 이하의 내용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make는 이제 처리 잘 하실 거예요.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 보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nervous, 긴장한 이런 뜻이죠. 이 단어도 지금 여러 차례 우리 강의 중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긴장하게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presentation 하는 것을 할수 있는 기회를 일부의 사람들은 회피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내용 정확하게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복기 암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eople avoid the opportunity to make a public presentation because it makes them nervous.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훌륭합니다.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All human interactions.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당연히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interactions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제가 뜻을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겠죠? action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행동이고요. inter라고 하는 단어는 international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보시라고 앞쪽에서 이미 알려드렸어요. 이 어근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사이를 나타내고 사이 간자를 써서 뭐 international 그럼 나라 간 그죠? intercontinental이라고 하면 대륙 간, inner office 그럼 사무실 간 이렇게 쓰거든요. 사이와 간의 의미예요. 그러면 액션이 누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액션이잖아요. 요게 interaction의 의미라고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세련되게 번역하면 뭐예요?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interactions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뜻을 모르셨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동원해서 의미를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주어고요.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들은 향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수동태 동사인데요. 수동태 동사 이거 4형식도 아니고 5형식도 아니니까 3형식의 수동태는 1형식이잖아요. 따라서 뒤쪽에 부사적 수식어가 나왔어요. 능력에 의해서. 그럼 어떤 능력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to 부정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는 문장 꼬랑지에 있으니까 동사로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to 부정사는 자, 맥락이 필요하다.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풋은 두다 놓다. 당신 자신을 두다 놓다. 어디에? 바로 다른 사람의 포지션. 포지션이 위치잖아요. 위치니까 입장으로 번역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다가 너 자신을 둔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기 위해서 향상된다? 두기 때문에 향상된다?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입장을 서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도 지문 안에서 제가 지금 뽑아온 것이고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향상은 어디에 의해서? 남의 입장에 한번 서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할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MA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MA 부분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복기 암기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3형식 문장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의 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복기 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human interactions are improved by the ability to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position.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번째 문장 정리했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장으로 가시면요. 여기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 어디 있어요? 자, it라고 하는 동사 3단 변화를 아셔야겠네요. it는 죄송합니다. ate. ate예요. it, ate.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t이잖아요. 그래서 불규칙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둘이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동사가 아니라 명백한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meals, 식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M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엔요. 이게 동사고요. 이거 목적어잖아요. 그 다음에요. 자, lower, lower는 더 낮은 이라고 하면 형용사도 될 수 있지만 lower는 낮추다 라고 하는 동사도 되고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 목적어 다음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to가 생략된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사에는 꼭 to 부정사만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원형 부정사도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 문장을 이제 뽑아봤어요. 자, 그럼 역할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해석은 어떻습니까? 균형이 맞추어진 작은 식사들.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이만큼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식사들이고요. 또 수식합니다. eaten, 섭취되는 건데요. 정기적으로. 자, throughout은 기간이 나오게 되면 어떤 기간 동안 내내의 뜻이라 그랬죠. 하루 내내 정기적으로 섭취되는 균형이 잘 영양적으로 맞춰져 있는 작은 식사들이 도와준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중간에 형용사구가 하나 껴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번 복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Balanced mini meals eaten regularly throughout the day can help. 누구? You. 뭐 하도록? Lower str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사용된 문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좀 해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신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1: The largest hamburger restaurant in the U.S. had a great idea to support sick children.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good decisions can still cause bad outcomes. Some people avoid the opportunity to make a public presentation because it makes them nervous. All human interactions are improved by the ability to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position. Balanced mini meals eaten regularly throughout the day can help you lower stress.
0: 자,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자 부정사의 내용들 오늘 직접 약간 긴 문장들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니까 좀 더 클리어, 자, 말끔해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0: 싫어요?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험지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계획을 배웠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꼭 나오는 관리계획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행위제한 하고 있죠, 그죠? 건축제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이죠. 건물의 사이즈를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행위 제한에 대해서 건폐율이 뭔지 또는 용적률이 뭔지,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듣기 전과 들은 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으시면요, 대지를 봤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숫자만 주면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건축 제한인데, 건축 제한을 다른 말로 용도 제한이라고도 합니다.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험에서 출제할 때요, 다음 중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건축 제한이 아니고 용도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건물의 건축 제한은요, 용도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별도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건물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근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 누군가가 호텔을 지으려고 합니다. 호텔 지을 수 없죠. 즉 1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호텔이라고 하는 건물의 건축이 어떻게 돼 있다? 제한돼 있다.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의 용도는 제한돼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제한, 용도 제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각 건물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사이즈를 제한하면 건폐율 용적률이고요, 건물의 쓰임새를 제한하면 건축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1종 전용 주거지역은 개념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안 맞잖아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파트란 건물의 건축을 허용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21개 용도지역별로 각 용도지역에 맞게끔 건물의 우리가 용도를 정해놓고요, 그 어떤 건물은 되고 어떤 건물은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이미 법에서, 즉 대통령령에서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 보시면 그 건축 제한의 내용들이 대통령령에서 이런 형태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넣고요. 실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가보면 별표 규정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별표 규정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자는 세 가지를 하는데, 그첫 번째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지 않은 용도 지역별로 건물의 우리가 쓰임새를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흔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주로 주거지역 아닙니까? 근데 주거지역 한복판에 숙박시설이 있다든지, 위락시설, 유흥주점이 있다든지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게 왜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없을까냐면 그 건물이 거기에 건축이 되는 것을 뭐 해놓고 있다? 금지를 시켜놓고 있다. 즉, 요게 대통령에서 그걸 못하게끔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죠?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이 각 용도 지역별로 토지의 쓰임새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축 제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폐율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제한하는데, 자, 금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폐율은요. 금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면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폐율은 비율이죠. 비율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더라. 그 지역의 금폐율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금폐율이 만약에 50%더라 라고 했을 때 얼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건축 면적 X의 값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폐율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금폐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이 앉아 계신 그 어딘가는 어떤 금폐율이 있을까요? 50%가 될 수도 있고, 53%가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36%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지 면적은 어떻습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별로 대지 면적이 변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즉, 대지 면적과 그 지역의 금폐율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1번지 대지는 100제곱미터고, 2번지는 136이고, 3번지는 726이고,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이 그 필지별로 해서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하면, 그 지역의 금폐율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50이더라.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있겠죠. 여기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 금폐율이 얼마냐면 50%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대지를 활용해서 이 용도지역에서 누군가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을 얼마를 최대치를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100제곱미터의 금폐율이 50이니까 건축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요? 50입니다. 끝이에요, 끝. 50제곱미터만큼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50을 지어야 됩니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최대 50. 50일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0일이 되면요, 금폐율을 위반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49는요, 상관없죠. 그죠? 최대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건축 면적이 5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 면적을, 우리가 대지 면적과 금폐율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건축 면적을 정하는 것인데, 이 용도 지역별로 건축 면적에 규제를 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 금폐율 규제가 과거에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금폐율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자, 이런 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건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건물을, 그쵸?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거냐면, 꽉 채워서 지을 겁니다. 가득 채워가지고 건물을 짓겠죠. 금폐율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금폐율이라는 규제가 없었더랬어요. 그러면, 대지를 100% 활용해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꽉 채워가지고. 그럼 옆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금폐율 규제가 없어요. 그럼 건물을 어떻게 짓까요? 예, 가득 채워 짓겠죠. 꽉 채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요, 역시 꽉 채워서 지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 보면요, 건물이 다닥다,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건물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모여든다? 도시로, 도시로, 도시로, 수도권으로 막 모여들고, 또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이렇게 막 도시로, 도시로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여기에 사람 인구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불이야 이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홀라당 다 타버리죠. 그 다음에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통풍, 그죠? 그 다음에 일조, 채광, 이런 것들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쾌적한 환경이 유지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드는 게뭘 만드느냐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규제를 한 겁니다. 여기는 50%만 지어. 여기는 60을 지어. 여기는 70을 지어. 이런 식으로 해주고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라는 규제를 만들어서 건물의 사이즈를 규제한 게 건폐율의 규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 건물을 지을 때 너는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되냐면 건폐율 50이니까 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대지 안에서 몇 퍼센트만 50%만 건물을 지어라. 니도 50%니까 네가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든지 어디에 짓든지는 모르겠고 네 알아서 하고 50%만 지어라. 니도 얼마를 지어라? 50%만 지어라. 그래서 대지 활용 범위를 갖다 설정한 겁니다. 자, 설정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전에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어땠어요? 불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연소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1조 채광 통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뭐를 만들었다? 공지를 만들었어요. 공지. 공간을 만드는 거죠.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바람도 통하고, 그 다음에 햇빛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연소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요. 건폐율은 대지 안에서 건폐율을 만들어서 건물을 얼마를 지을 것인가를 규제한 거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뭐를 확보하는 데그 취지가 있다? 공간 확보, 공지 확보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지. 그래서 건폐율은 공간에 그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공간. 그래서 건폐율이 50%란 것은 50%는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50%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공간을 띄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건폐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요. 이 건폐율은 한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요. 여기 폐자가 있잖아요. 건폐율 할때 폐자인데 근이 무슨 근자냐면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죠? 폐자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덮을 폐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폐자가 무슨 폐자냐면 덮을 폐입니다. 덮을 폐. 자, 그래서 건폐율의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건폐율이란 것은 건물을 건, 세워서 폐, 덮는 부분의 비율을 말해요. 뭐를 덮어요? 대지를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50이란 것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50%만 덮으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덮은 게 폐자가 덮을 폐자입니다. 그러면 덮은 게 50이니까 안 덮은 건또 얼마란 이야기인데 안 덮은 게 뭔데요? 공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몇 프로예요? 50%죠. 그래서 덮은 것과 안 덮은 것을 합쳐가지고 얼마를 만들면 돼요? 100을 만들면 돼요. 100을. 그러면 건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건폐율이 60이다라는 것은 60%는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요? 공지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40%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통 건폐율을 물어보면 수험생들이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되신 분들조차도 건폐율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건폐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면요. 건폐율의 의미를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뭐 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덮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여튼 얼마를 만들어주면 돼요. 100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2,321.8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더라. 건폐율이 31.7%더라. 이게 뭔 말인데?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계산하기 힘든데 이래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해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2,321.8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 안에서 31.7%는 건물을 지어서 뭐하고 덮고 나머지 3, 8, 6이네요. 68.3%는 뭐로 남겨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지로 남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숫자로 봤을 때 항상 합쳐가지고 공지하고 합쳐가지고 100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지나가시다 보면 밖에는 펜슬을 치워놓고요. 건물의 조감도 이래가지고 건물이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서 대지 면적이 얼마, 건폐율이 얼마, 무슨 무슨 건설에서 지금 상가, 주택 내지는 상가를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건폐율이 31.7%라는 것은 아, 저 펜슬 안에 그죠?
건물이 지어지면 전체 대지에서 몇 프로? 31.7%가 저 대지를 덮을 것이고 나머지는 뭐

공주로 남을 것이다. 공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추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표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금표율 별게 아니고 항상 100을 만들어주는 방식. 패자가 무슨 패자라고 했어요? 덮을 패. 덮는 부분의 비율이다. 뭘 덮어요? 대지를 덮는다. 그럼 안 덮은 거는요? 공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금표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21개 용도 지역별로 금표율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 금표율 숫자는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건데 반복을 하셔야 되고 시험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토지를 중개하든지 또는 건물을 중개할 일이 있을 건데 그때 금표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걸 항상 의뢰인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계약을 할때 그때 토지 이용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각 지역의 금표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표율은 법에 국토계획법에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은요, 주거지역은 최대가 얼마냐면 70입니다. 자, 70이 숫자로 보입니까? 의미로 보입니까? 그래요. 의미로 보여야 돼요. 자, 주거지역은 최대 70%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 얼마? 30은 공지로 남길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얼마입니까? 90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90이에요. 그리고 공지 비율이 얼마? 10%. 아, 그래서 상업지역에 가니까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공지가 없구나, 공간 비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얼마요? 70. 상업 90입니다. 공업지역이 얼마입니까? 70입니다. 그리고 녹지가 20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40이고요. 나머지 보존 용도는 전부 다 얼마? 2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주거지역 얼마였어요? 70. 상업요? 90. 공업 70. 녹지는요? 2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닫혀 있는 곳이 아니고 약간은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40을 주고 나머지 보존 용도로 쓰이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 이런 것들은 얼마가 된다? 20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 숫자를 먼저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먼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더. 주거지역 얼마요? 70. 상업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거지역 얼마요? 70입니다. 상업지역은요?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 40. 그래서 70은요, 주거지역에서 주는 최대치를 말하거든요. 요 범위 안에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나눠지는데 금표율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1, 2종 일반 주거지역이 60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50입니다. 그리고 70이 최대치인데 70을 다 쓰는 데가 어디냐면 준주거지역이 70을 다 쓰고 있습니다. 상업은 최대가 얼마입니까? 90이죠. 근데 90 가지고 중심이 다 쓰겠죠. 90. 일반 80. 유통 80. 그 다음에 근린 70. 이렇게 됩니다. 공업지역은 70인데, 셋 다가 70이죠. 똑같네요. 녹지도 그렇네요. 법에서 20을 주는데, 보전, 생산, 자연 녹지가 20이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40이고, 나머지 20입니다. 그래서 금표율은 법에 준 최대치를 가지고 나누어 쓰는데, 녹지는 똑같네요. 공업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법에 준건 최대치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근데 다른 거는 어디가 다르냐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종류별로 다르게 움직이죠. 그 주거지역을 위에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5, 6, 5, 7이 나옵니다. 상업지역은 9, 8, 8, 7이 되고요. 공업지역은 7, 7, 7이죠. 녹지는 똑같죠. 둘, 둘, 둘. 시험은 금표율의 숫자를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면 나오는데 용도지역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똑바로 연결된 것은 또는 금표율이 같은 게 아닌 것은 또는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작위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6577, 777, 222, 40, 20.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을 해 두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표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암기도 되니까 이건 반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반복하시면 기억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표율을 처음 배우시고 처음 숫자를 볼 때는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검표율은 수문학의 용도에 딱서 있는 상태에서 5, 6, 5, 7에 상업지역은 9, 8, 8, 7, 공업지역은 7, 7, 7, 녹지는 2, 2, 2. 그다음에 계획 관리는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40, 그다음에 2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하고 용적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뭐의 비율이냐면 연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연면적이라는 말을 아셔야 되는데, 자, 면적인데 앞에 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되거든요. 연이란 말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TV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연 동원 인원이 5,000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1년에 5,000명을 동원했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이란 말은 지금까지 그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동원한 인원의 총합이 5,000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자는 이을연입니다. 이을연. 그러니까 합이에요, 합. 그래서 연면적은 뭐냐면요.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하죠, 그죠? 그러면 그게 연면적이 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층별로,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합치면 우리가 연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에, 자, 지하에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그 다음에 지상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다. 제가 좀 그림을 좀못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이런 건물들이 있다고 할게요. 자, 지하에 한 개가 있고요. 지상에 1, 2, 3층이 있습니다. 근데 각층 바닥 면적이 50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면적이 얼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각층 바닥 면적이 합이니까 얼마요? 150? 아닙니다. 150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얼마? 연면적은 얼마가 된다? 지하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 네 개죠. 50짜리가 네 개니까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 그래서 연면적은 200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조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뭘 조심하시냐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인데, 이 연면적,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만, 뭐를 빼버리냐면, 지하를 빼버립니다. 지하층을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도 제외하냐면요, 부속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다든지,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네 개는 뭐할 때만 빼냐면요.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만 빼요. 그래서 이런 건물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건물의 단순한 연면적을 물어보면 지하는 어떻게 돼요?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면적은 200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용적률을 물어봤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를 빼야 됩니까? 용적률 연면적 S만 지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가 공부해서 간혹 가다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를 넣어버리냐면 지하를 넣어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지하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을 물어보면 자,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이잖아요. 그리고 지하를 뺀 연면적이거든요. 이거 빼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15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가 됩니까? 150% 이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을 구할 때, 용적률 연면적 구할 때만 지하는 빼고, 나머지는 지하를 뭐 한다? 포함을 시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를 왜 빼느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 건물은 지하

0: 지하를 뺏을까요? 안 뺏을까요? 안 뺏어요. 지하도 용적률에 포함을 시켰어요. 지하를 용적률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용적률이 만약에 150%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건물을 못 짓잖아요. 왜? 용적률을 오버했잖아요. 지하가 만약에 용적률에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200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용적률이 150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를 날려야 돼요? 그렇죠. 3층을 날려야 됩니다. 3층. 그러면 용적률 150에 맞는 건물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은 지하를 설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디를 날려버린다? 지하를 날려버립니다. 지하를 날려버리고 어디에 면적을 늘릴 거냐면 가용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건물 보면요.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잘 없어요. 왜? 용적률을 잠식을 하니까 지상 공간을 늘리는 게 맞거든요. 지하를 설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차량 이전가하고, 그죠? 80년대, 90년대 차량 이전가하고, 지하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겠죠. 근데 지하층이나 주차장이 용적률을 잠식하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설치를 맞아 장려하자. 즉, 이네 개는 용적률 규제를 안 받으니까 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100층까지 파고 내려가도 아니면 저 지구를 뚫고 내려가도 그거는 용적률 규제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우리가 연면적의 비율인데 그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이나 보수용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이나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인 편안한전구역 이런 것들은 빼고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용적률이 150%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X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150%의 X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 어떤 지역의 용적률이 150이다라고 하면 읽으면 돼요. 자, 100제곱미터 대지에 몇 프로? 150%인 150제곱미터를 지하나 주차공간이나 비난공간, 안전구역 이런 것들을 빼고 연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쓸수 있다. 그 용적률을 읽을 때는 요네 개를 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50%죠. 150%가 조금 여러분들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를 배수로 바꾸면 됩니다. 배수로 바꾸면 얼마 돼요? 1.5배가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의 1.5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수 있다. 4개 빼고. 그럼 용적률이 1000%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조 인제부터는 대지 면적의 몇 배? 10배. 1500%면요. 15배. 700%면요. 7배.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의 배수만큼을 연면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면적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건폐율처럼 각 용도 지역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입니다. 상업지역은 1500이에요. 공업지역은 400이고 녹지는 100입니다. 계획관리가 100이고요. 나머지 보존용도는 80입니다. 용적률이 80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0.8배만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500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500인데 자 최대 다 쓰는 게 얼마일까요? 준주거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내려가면서 얼마씩 플러스 하면 되냐면 50씩 플러스 하면 돼요. 그래서 일종이 100에서 출발해 가지고 100, 150, 200, 250, 300. 상업지역은 1500을 중심이 다 쓰는데 내려가면서 200씩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50씩을 플러스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용적률은요.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렇게 해서 용적률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 더하는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0: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EBS 수험생님 반갑습니다. 도덕 강의를 맡은 정명욱입니다. 자, 이제 고졸 검정고시 시험 대비 강좌고요. 첫 번째 강의인데, 요첫 번째 강에서는 우리가 총 6개의 단원이 있죠. 그 단원 중에서 아무래도 1단원의 출제 비중이 제일 많고요. 1단원이 나머지 단원들의 뿌리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요거 한 단원만 가지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 생활과 윤리 교과목에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라는 첫 번째 단원이 있는데, 요 단원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 주시면 2, 3, 4, 5, 6단원에 파생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이해할 때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단원의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실천 윤리학의 등장 배경이다라는 것부터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윤리학의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걔가 1번에 배치가 되니까. 자, 실천 윤리학은 왜 등장했는가? 이론 윤리학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앞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윤리학의 구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이론 윤리학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뭐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자,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크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삶의 모습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윤리적 문제가 이 기존의 이론 윤리학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윤리학이 실천 윤리학이다라는 것이죠. 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의 윤리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전자기기라고 볼게요. 그 전자기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이나 어떤 도덕적 가치 등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윤리적 공백이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을 제시하고 다음과 관련된 용어는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졸 시험 기출 문제가 해마다 이제 차시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최근의 경향은요,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출 문제 풀다 보시면 항상 나오는 주제, 항상 나오는 정답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좀막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용어를 건넨다거나, 혹은 두 개의 관점을 합쳐서 공통점을 묻는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과학기술로 인한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자, 다른 학문과의 협력이 우대입니다. 중요해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윤리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요. 하나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윤리학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다른 학문들과 이 윤리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자, 윤리 문제에 대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학제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여러 학문들이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제적 성격을 띱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학문, 즉 관련된 학문과 연계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안락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안락사가 윤리학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윤리학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의학으로 가고 뭐법 가고 막 법학, 의학, 생명공학 막다 결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새롭게 등장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선 한 가지 학문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학제적 성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론 윤리학이요. 실천 윤리학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학문들이 들어오는데 윤리학이 들어옵니다. 그 윤리학에 이론 윤리학의 도덕 법칙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 윤리학에서 도출된 도덕 원리를 토대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실천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이제 유교 윤리 갈게요. 이게 동양 윤리가 나올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그래서 이 한자어는 자주 보셔야 돼요. 이게 가끔 이제 많은 한자어가 나와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꼭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자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유교, 도가 불교, 어디랑 관련 있지? 일단 이거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그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교윤리의 대표학자는 공자, 맹자, 순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도덕적 세계관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삶을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요 개념이 나오는데 진정한 인간다움,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인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랑을 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덕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데 그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충서, 효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충서를 따로 불려놨지만, 효제라는 거,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 간에 잘 지내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충서, 꾸밈 없는 것, 거짓 없는 것. 내 마음을 밀어 타인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효제와 충서를 통해서 이를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효제와 충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극기복리. 얘는 용어로 묻는 게 과거에는 나왔지만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 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지만 지나친 욕구로 인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지나친 욕구를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예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그 예절이라고 해석하셔도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욕구가

나타나면 이 지나친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극기복리에 그 욕구를 억누르는 거죠.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인 군자갑니다. 수양을 통해 도덕성을 확충하고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유교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이 성인 군자입니다.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도덕과 예의로 백성들을 교화하여, 그럼 백성들이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인을 실천하고 예를 실천하고 이런 백성들만 있다고 볼게요. 그럼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가족 같은 도덕 공동체로서 대동사회라고 하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교만 정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섞어놓는다니까요. 도가랑 불교랑 섞기 때문에 구분을 하실 수 있는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불교 윤리 갈게요. 불교 윤리가 그나마 좀 공부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으셨겠지만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불교와 관련된 한자어가 다수 출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니까. 평등한 세계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가능성인, 즉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모두 평등하다라는 평등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연기설, 매우 중요하죠. 불교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연기설을 많이 물어봐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어떤 존재나 어떤 현상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꽃이라는 존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씨앗과 바람과 흙과 물과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필요하듯이, 즉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하는 연기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공 볼게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하여 태어나고 사라진다. 스스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비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신의 얽매이지 않고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 즉 불교 스타일의 사랑이 자비예요. 유교 스타일의 사랑이 인이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보살과 부처입니다. 보살,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부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서 봤던 그 유교윤리에서 성인 군자와 구분하실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 다음, 열반이 나옵니다.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열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통을 유발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상적 단계. 그래서 열반, 해탈의 경지에 이르르면 고통이 끊겨요. 생로병사, 윤회하는 거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삶의 연속성이 계속 돌아가요. 윤회해요. 이게 다 고통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다시 환생하지 않습니다.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고통이 끝나고 이제 천상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열반이라는 용어까지 봤고요. 자, 이제 도교 윤리로 가겠습니다. 대표학자는 노자와 장자가 있고요. 이 도라고 하는 것, 우주의 근원, 만물의 변화 법칙을 얘기를 한다. 이게 자연의 질서가 있잖아요. 자연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도예요. 그것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거죠. 인위적인 거 싫어하고요. 구분하는 거, 차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이 도교, 도가 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상대적 세계관입니다.
도의 측면에서

는 모두가 평등함으로 귀하고 천하다, 선악, 미추, 시비 등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구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있고요.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흔히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수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수한 학생, 열등한 학생이라고 구별되고 차별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무의자연 중요합니다.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즉, 이 도와 다른 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즉, 이 도에 따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걸 무위자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도가사상의 이상적 인간상. 이상적 인간상 다 나왔죠. 그러니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도를 깨달아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어린 아이와 같이 소박함과 순수함을 가진 이상적 인간을 지인, 진인, 신인, 천인이라고 부릅니다. 써드릴까요? 다른 것들은 잘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수양 방법이에요. 심제와 좌망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런히 하고요. 앉아서 모든 잡념을 잇는 거예요. 소요유의 정신을 신화하자.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상태, 이걸 소요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제, 좌망, 소요유 이런 단어 나왔을 때, 아, 도교, 도가윤리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또 재물 나왔죠.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만물과 나 사이에 구별이 없는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경지다. 즉, 나도 자연에 속해 있는 존재잖아요. 나와 자연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포함한 그 자연이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 경지를 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도가와 관련된 문제에서 한자어가 유달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그 한자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잘 나오니까, 특히나 불교보다 잘 나오니까 도가는 꼭 한자어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국과민.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로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소국과민이라 불러요. 유교에서도 있었고, 도교에서도 있었죠. 불교에는 불국정토예요. 요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그러면 이상적 인간상도 세 군데 다 있어요. 나머지는 한자어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유교, 그 다음 도가, 불교사상 세 가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양 사상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의무론적 접근 가보겠습니다. 특징.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주목합니다. 도덕적 의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도덕적인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어떤 조건이 있니? 그럼 너는 도덕적이지 않아. 도덕적 의무. 이거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의무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보는 거죠.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할머니가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고 가세요. 제가 그걸 보고, 아, 할머니 너무 힘드시겠다.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렸어요. 이거는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할머니가 힘들까 봐. 만약에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면 안 도왔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돕는 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필요 없고요. 무조건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론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시험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매해, 매차, 매년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제 칸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다른 단원에서 연결된 내용도 돼서 칸트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줄어들거든요. 자, 동기를 중시합니다. 동기주의예요. 의무 의식과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들. 선의지.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옳다.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거야. 그래서 도덕 법칙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언명령은 용어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언명령이 뭐죠? 라고 해서 설명드리고 이게 뭐예요? 정언명령이요? 이렇게 찾는 문제도 나오는 경우 많아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언명령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없다예요. 됐죠?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게 해라. 이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준칙이라고 하는 건 나만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만의 법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때는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언 명령, 조건 없는 명령이고요. 반대로 조건이 딸린 명령을 가언 명령이라고 하죠. 자,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칸트의 입장인 거 아시면 수단, 목적 나오면 이거 칸트 아니야? 다른 단원에서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수단으로 대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칸트, 의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의지. 이성에 의하여 도덕 법칙을 파악하고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누구나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순수하게 따르려는 의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그런 행동을 해야겠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제 공리주의 갑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예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쾌락과 행복을 가져주는 행위는 옳은 행위로 간주가 돼요. 많은 사람에게 쾌락과 행복을 줬어? 그럼 그건 도덕적으로 옳아. 고통을 줬어?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용성, 공리의 원리에 따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유용성이에요. 윤리적 규칙을 도출합니다. 이런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규칙인 거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 주의. 보통 이제 공리주의랑 의무론이랑 덕윤리랑 구분할 수 있어요라고 물었는데 최근 경향에는요. 공리주의를 다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행위 공리주의. 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행복을 가져왔어?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라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둔 공리주의예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미래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벤담은 이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쾌락은, 행복은 양만 존재하고 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쾌락의 약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양적 공리주의자가 벤담이구나 정도. 밀은 쾌락이 양뿐만 아니라 주의하셔야 되죠. 질적 공리주의라고 해서 밀이 쾌락에는 양이 존재하지 않고 높고 낮으면 질만 존재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계승합니다.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거예요. 이렇게 행위 공리주의. 근데 이 행위 공리주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 행동마다 얼마나 많은 쾌락을 가지고 왔지 다 일일이 계산할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규칙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요.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에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떤 규칙에 따라 행동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규칙을 따랐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규칙을 준수하자. 조금 더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가져오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내용까지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덕적 추론과 도덕 판단입니다. 자, 도덕적 추론.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도덕 판단을 이끄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중졸 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도덕 원리고 어떤 것이 사실 판단이고 어떤 것이 도덕 판단인지를 사례,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만 볼게요. 옳다, 옳지 않다가 나온 거를 먼저 파악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가지는 도덕과 관련된 겁니다. 옳다, 옳지 않다라고 서술되어 있지 않는 문장이 얘 하나죠. 얘는 사실 판단이에요. 그러면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결합이 돼서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옳다. 세계 빈민에게 원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니, 이거는 이행이잖아요. 그 옳은 거죠. 그래서 도덕 판단에 세계 빈민에게 원조하는 것은 옳다라고 이두 문장의 의미가 결합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도덕 판단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윤리적 성찰의 방법입니다. 요것도 성찰이라는 주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경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한자어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한자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교, 거경이라는 게 거경.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흐트러짐 없게 하는 것. 즉, 정신을 맑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념이나 여러 가지 욕구들을 떨쳐내는 거죠. 이걸 거경. 신독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조차 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조차도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걸 신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제일 많이 나왔던 주제죠. 일일삼성. 증자의 일일삼성은 하루에 세번 반성하는 것, 성찰과 관련돼서 전통적인 문제예요. 많이 나오는 문제. 불교 참선입니다. 인간의 참된 삶과 맑은 본성을 깨닫기 위한 수행법으로 참선을 제시했고요. 소크라테스, 성찰,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워낙에 중졸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갈게요. 중용. 그러니까 용어를 묻는 문제에서 중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수험생들이 이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절대로 쉬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틀리실까 봐 행위와 태도를 성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중용인데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동기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데 알맞다. 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욕구가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느 적정선, 정도라는 걸 지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시하고 있더라. 라는 것. 그래서 이 중용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원의 내용이 전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단원에서부터는

다음 강에서는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1단원에서 배우셨던 학습한 내용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결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하고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여러분들 준동사 잘 복습하셨나요? 별거 아니죠. 오늘은 전치사인데요. 역시 전치사는 한국인들이 역시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양이 많기도 하고 우리말에도 없는 거니까 또 많이 까다로워 하시는데 전치사는 특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그림으로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치사. 일단 무엇인지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첫날부터 말씀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습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자, 모든 전치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전치사 나오면 괄호 여세요. 네. 전치사 나오면 괄호 여세요. 왜? 모든 전치사는 하나의 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합니다. 명사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치사 명사라는 전명구란 덩어리를 하나의 수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명구는 괄호 묶여서 해석상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하나의 수식어고,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인데, 이게 뭐 나올 때마다 전형구가 얼마나 문장이 많게요? 나올 때마다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는 것은 솔직히 무의미하고요. 그냥 잘 괄호 정리만 하시면서 해석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역시 it이라는 것은 가주어겠죠. 문맥이 없으니까 그것이란 대명사로 쓰일 수 없겠죠. 그다음에 for you, 당신이 to recover your temper, 당신의 냉정함을 이렇게 되찾는 거, 여러분들. 그죠? 되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라는 to 부정사 왼쪽에 for 명사. 복습해 볼까요? 우리 to 부정사 왼쪽에 for 명사는 뭐다? 그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라는 것은 그 동작의 해석상 주체다. 필요하다면 쓰는 거였어, 쪽에서. 당신이 냉정함을 되찾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Even when things go wrong. 심지어 일이 잘못될 때조차도 정도가 되겠고요. 자, how about? 역시 뭐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의 표현인데요. about이라는 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동명사 등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spending,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아이들과 낮잠을 자는 것 대신에. 네. 혹시 우리, 네. 아버지, 수강생 분들은 조금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세 번째. 학생들 중 일부는요. some, 일부고요. 학생들 중 일부는 이용합니다. 동사 기준점. 네. 그들의 스마트폰 이용합니다. Even during class. 심지어 수업 시간 동안에도. During class가 전명구고요. 그 왼쪽에 even, 심지어라는 강조 부사가 얘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수업 시간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중 일부는 찔릴 것 같은데, 네,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를 수반하면서 전명구가 수식어로 쓰이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 보실게요. 나중에 접속사까지 공부하셔가지고 전치사, 접속사, 부사, 접전부 문제도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접속사는요, 조동사, 절을 기본적으로 바뀌고, 전치사는 명사, 목적을 취해주는 게 기본 값이겠죠. 그래서, 자, 문두에 빈칸이 있고, 컴마까지 괄호 묶는 거예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입니다. 그리고, 문두에서 컴마까지 만약에 동사가 포함된 절이라면 접속사가 정답이 되겠고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두에서 컴마까지 동사 있으면 접속사. 문두에서 컴마까지

명사 있으면 전치사. 문두에서 컴마까지 동사 있으면 접속사. 문두에서 컴마까지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 네. 이걸 조금 더 빠르게 랩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참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깜짝 놀라실까봐. 자, 흔들리는 경제적인 상황. 명사죠. 문두에서 컴마까지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 디스파이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흔들리는 경제 상황.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직원들이 promotions, 승진을 받고 있습니다. Some workers, 일부 직원들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After, following, 둘다 해석이 같은데요. After는 접속사랑 전치사가 다 되겠고요. Following은 전치사만 가능하겠습니다. 뒤를 안 봐도 얘가 정답이겠죠? 얘가 정답이겠죠? 그죠?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 둘다 가능할 테니까 안 되겠고, after이 정답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동사와 포함된 처리 되겠습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study를 완료한 이후에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3번, 200%의 증가까지가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겠고요. In revenue, 수익에 있어서 지난 1년 동안에, 자, 동사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빈칸은 지금 그 회사의 성취들이라는 복수명사를 받고 있는 전치사인데요. 지금은 해석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멍이라는 게 복수명사를 받으면서 그 복수명사들 사이에서라고 쓰거나, 네, 그것들 중 하나이다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 증가는, 네, 그 회사의 성취들 중 하나이다 정도로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어 뒤에 비동사 뒤에 어멍 복수명사, 네, 전형구가 이렇게 비동사 뒤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주어가 이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뭐, Bessie is among the superstars. 이런 식으로. Bessie는 superstar들 중한 명이다.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그러한 용법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는 전치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연산인데요. at, on, in 중에서 하루 단위가 on 기준점이에요. 즉, 하루 단위. 하루라는 것은 요일, 날짜 등이 되겠죠. 요일, 날짜 등. 하루 개념. 하루 단위. 이게 on이고요. 하루보다 길다면 in, 하루보다 짧다면 at이 되는 겁니다. 즉, 하루보다 길다라는 것은 뭐 달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연도 등의 개념이겠죠. 이건 in의 그림이에요. In October, in 2024, in summer, in. 하루보다 짧다는 것은 하루의 그 시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t 3 o'clock이라든지 at lunchtime이라든지 이런 식의 하루의 시각 이런 표현들은 at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하루고요. 그것은 on이 되겠고 길다면 in, 짧다면 at이 되는 것인데 전치사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어는 90%의 보편성이 존재하지만 예외도 당연히 존재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림은 이해하시되 예외적인 것은 나올 때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 단위, 요일이라든지 날짜. 4월 30일 중요한 날짜 별표 쳐두시겠습니다. 3개. 적어두세요. 지성쌤 생일이라고 적어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성쌤. 네. 자, 좋습니다. 길다면 in, 짧다면 at까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장소 전치사. 장소는요, 기본적으로 at이 모든 걸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웬만한 장소, at만 붙이면 다 해석 다 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정 지점 위치 같은 것들 at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At the corner, at the hotel, at Pine Avenue, Pink. 이런 식으로 써요, 여러분들. 다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in이라는 것은 그 장소의 안을 강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in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요, 굳이 in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in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뭐 I work in 뭐 something 이런 식으로 써. 회사를 붙여가지고 특정 회사를 말할 수 없으니까. 자, 그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at만 붙이면 다 해결이 되는데 in이라는 것은 그 안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혹은 넓은 지역을 받을 때도 in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t과 in을 뭐 해석적으로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지만 뭐 수거적인 표현들 같은 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넓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안을 강조할 때 in Paris, 파리에서 in Korea 이런 넓은 지역은 이제 in이 담당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넓다라는 것은 뭐 한국 in Korea, in Paris 이런 식의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집 조금 넓은 편인데 이런 넓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장소 다 at이고 안을 강조할 때 in 혹은 넓은 지역의 in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lobby라든지 아니면 in the district 그 지역에서라든지요. 자, on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장소랑은 조금 다른데 어떤 표면 위에 접해 있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표면에 접해 있다. on 자체가 접해 있는 그림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접했을 때. 그래서 on the street, 거리라는 지표면에 사람이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on the street, 거리에서. on page 5, 5쪽이라는 그 페이지에 활자들이 접해 있죠. 네, 이럴 때 역시 on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on the second floor, 2층에서. 2층이라는 그 층에 역시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는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shelf, 선반이라는 그 공간에 물건이 접해 있으면서 놓여져 있을 때 역시 on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 모든 장소 at이 가능한데 그 장소 안을 강조하거나 넓은 지역 등을 말할 때 in을 쓰고요. on은 어디에 표면 위에 접해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to라는 것은 방향성의 전치사거든요. 어디 어디 로 누구누구에게 방향성인데 자 into라고 쓴다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성까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in the room이라고 한다면 방에서 방 안에서겠지만 into the room이라는 것은 방 안쪽으로 이동하는 그림까지 결합된 거고요. 자 on도 마찬가지 표면 위에 on the shelf라는 것은 선반에 라는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on to the shelf라고 쓴다면 선반으로 선반 위로라는 방향성까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into랑 onto는 in과 on에서 방향성의 to가 결합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 전치사. 시점은 시간의 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이 있을 때 그것보다 전이라든지 아니면 후라든지 가장 기본적이었죠. before이라든지 prior to, to에다가 동그라미 얘는 반드시 to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점보다 전을 말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after, following, subsequent to 역시 어떤 시점이 있을 때 그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문도 실적 보시면 별거 없어요. before signing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through weeks prior to the date 날짜로부터 3주 전에 정도로 쓸 수 있겠고요. 뒤에 있는 표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until과 by 이 두 가지 해석적으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말은 둘 다 언제 언제까지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겁니다. until은요. 동작의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until by라는 것은요. no later 된 거 동의어인데요. 늦어도 그 전까지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료 시점이 있을 때 그 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완료되는 거. 동작의 지속적인 상태는 until. until. by는 일회성이 완료 동작이 그 전에 끝나는 겁니다. by. by 이상하잖아. by 이상하죠. by. 일회성 완료 동작 by. until은 지속적인 상태가 until. 계속됩니다. 7시까지. 어떠한 약효가 7시까지 계속됩니다. 라는 것은 7시까지 약효가 쭉 지속이 되고 7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끝나는 거죠. 이런 게 until의 그림이에요. 자, 지속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연기됩니다. 그 행사는 7시가 연기됩니다. 7시가 연기된다는 것은 그때까지 연기가 됐다가 7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재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의 상태가 그 끝까지 쭉 가는 게 until. by라는 것은 이렇게 제출하다. 여러분들 그 과제 내일 7시까지 제출하세요. 라는 것은 7시랑 완료 시점 전에 한 번만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까지 갈 것도 없죠. 5시에 완료돼도 되고 4시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전에 한 번만 완료되는 거 by의 그림이에요. submit by 7. 제출하십시오. 끝내십시오. 7시까지. 역시 7시랑 완료 시점 전에 한 번만 완료되면 되는 일회성의 완료 동작. 아예 다른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until과 by는 우리말이 같지만 실제로 다른 겁니다. 자, from은 언제부터 시작 시점이 되겠고요. since는 이래로입니다. 이래로. 이거는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 쭉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since 뒤에 반드시 과거 시점이 들어가고요. 뒤에 주전에는 현재 시제가 붙는 게 역시 일반적이죠. 어제 이래로 무엇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어제 이래로 계속 저는 지금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서. 자, toward라는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이게 원래 어느 쪽을 향해서라는 것인데 어떤 쪽을 향해서라고 방향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시점을 받는다면 그 시점 쪽으로 향하는 무렵에 toward the end of the month라고 한다면 월말로 향하는 무렵입니다. 월말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말로 향하는 무렵의 정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ward는 시점과 함께 무렵에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기간은 이제 선의 개념이에요. 시점은 점의 개념이라면 기간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시점이 이어진 선의 개념이겠죠. 이럴 때 for, 일반적인 기간, 숫자가 주로 붙습니다. 일반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지 않은 거예요. for 10 days, 열흘 동안. 뭐 for 3 hours, 3시간 동안.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3시간이 아니겠고 그냥 일반적인 숫자.

4에 바뀌었고요. 듀어링은 특정적인 기간입니다. 특정 기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정하게 명시가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명사를 잘 받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딱딱하게 수학적으로 뭐 4는 숫자, 듀어링은 명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기간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간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네, during my freshman year, 제 새내기 시절 동안에, 네, during the meeting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써. 자, over, through, throughout. over이란 것은 어떠한 위를 이렇게 지나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반되는 명사가 기간이라면 기간을 이렇게 위로 아울러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내라고 쓸 수가 있어요. over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 동안의 정도를 쓸수 있겠고. 자, through라는 것은 관통의 전치사입니다. 관통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약 이렇게 있어요. 뭐 일주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관통을 한다는 것은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뚫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기간 내내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Through the training process. 교육 과정 동안. 네. 자, throughout. 역시 관통의 through에다가 out이라는 게 완전이라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완전한 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을 역시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리는 관통이 throughout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Throughout, throughout. 그래서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rough나 throughout 둘다 기간을 받는다면, 뭐 기간 내내. 물론 두 개의 뉘앙스는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은 둘다 기간 내내라고 쓸수 있는데 장소를 받을 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보세요. through는 그냥 관통이기 때문에 어떤 공원 이렇게 있을 때요. 공원입니다. 동그라미 공원이에요. through는 그냥 이렇게 한줄 관통이에요. through the park, 공원을 통과해서 이런 느낌이라면 throughout은 완전한 관통, 완전 덮어버리는 관통이기 때문에 throughout the park라는 것은 그 공원 전체에, 그 공원 도처에,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원 전체에 쓰레기통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through, out. through는 그냥 한줄 관통. 네. 자, within이라는 것은 with랑 in에 합성된 단어죠. 그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within. 네, within. 그래서 기간을 만들면 그 기간 이내에 정도를 쓰는 거예요. within the next month. 다음 2개월 이내에. 다음 2개월 이내에. 반면에 in 뒤에 기간은요, 기간 후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역시 한국인들이 가장 헷갈리고 실수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in 뒤에 기간이 붙을 때, 그거를 안에, 마치 장소를 받듯이 안, 이라고 써가지면, within과 똑같아져요. 그죠? in 7 days라는 게 7일 후에. in이란 건요, 여러분들. 7일을 받는다면, 그 7일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in.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7일 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이라고 해석하시면 within과 똑같잖아요. I will be back in 7 days 하면 7일 후에 오겠다는 것인데 마치 안이라고 해석하면 나는 7일 안에 오겠다? 그럼 내일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모레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within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그 안, 그 내라는 것은 within. 그 안에 함께 있는 within이고요. 네, 기간 후라는 것은 in이 받는 그림입니다. 두 가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방향 전치사 from은 어디서부터 시작점, 출발점 등이 from이겠고요. to는 방향성. to가 방향성의 가장 대표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from A to B라고 써가지고 A에서 B로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자, forward toward는 역시 방향성인데 그쪽을 향해서라는 약간 막연한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o는 완전한 방향, to는 그냥 방향성의 대표주자. 거기까지, 거의 도착까지 보증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Send packages to the customer. 소포들을 고객에게 택배로 보낸다라는 거. 그죠? For은 그쪽을 향해서. 약간 그냥 그쪽을 향해서란 그런 느낌입니다. 네. Leave for London. 런던을 향해서 떠나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면, attitude가 태도잖아요. 고객을 향한 태도. 역시 고객 쪽을 그냥 향한 태도. 약간 이렇게 막연한 느낌의 그런 방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문제 같은 게또 출제가 되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겠고 저는 지금 어떠한 그림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leave for London을 향해 떠나다. 여러분들, 이거랑 다른 거 구분되시겠습니까? leave가 타동사로 바로 목적어를 취한다면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엇무엇을 떠나다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leave London이라고 한다면 런던을 떠나는 거죠. 런던이 출발지가 되는 거고요. leave for London이라고 한다면 런던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런던이 도착지가 되는 겁니다. 네. 런던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여러분들.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자, along이라는 것은 long이 긴이라는 거죠.

가능하겠습니다. Across는요, 굉장히 중요한 고난도 문법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cross 뒤에 뭐 all the departments, 자 모든 부서들, 자 이런 식의 목적어가 수반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부서가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부서를 모두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이게 across입니다. 그래서 across all the departments라는 것은 모든 부서에 걸쳐서 이런 느낌. 모든 부서 전반에 걸쳐서 이 정책이 시행된다. 모든 부서에 걸쳐서 뭐 이러이러한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또 되고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across에 대한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across from opposite. 아까 우리 across라는 것이 이렇게 길이 있을 때 길을 건너서라는 거 있었잖아요. across. 근데 across from이라는 것은 건너서 있는 대상으로부터라 해석이 되겠습니다. 대상의 목적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다가와요. 막 이렇게 막 뛰어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A라는 건물이고, 이게 B라는 건물이고, 이게 스트리트예요. 막 외국인이 와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저기요 하겠죠. 저기요, 저기요 하겠죠. 뭐 저기 B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Where's the building B?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길 건너 있습니다라는 것은 건너는 대상의 목적어라면 It's across the street. Across는 건너는 대상의 목적어죠. 무언가를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A라는 건물의 맞은편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Across from the building A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맞은편에. 길을 건너서 있는 대상으로부터라는 것이기 때문에 across from은 건너서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지엽적이죠. 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across from 맞은편에 opposite 정도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through는 관통의 전치사, 어떠한 장소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drive through a long tunnel, 긴 터널을 통과해서 운전하다라든지. into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안쪽으로 가는 방향성까지 결합이 된 겁니다. 혹은 상태 변화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develop 아이디어를 발달시킵니다. 무엇으로? 상업적인 제품으로서. 즉, 아이디어라는 대상을 상업적인 제품으로 상태 변화를 시켜서 발달시킨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고요. out of는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그림이에요. get out of the office building. 사무실 건물로부터 밖으로, out of the room. 방에서부터 밖으로. on to는 말씀드린 대로 on에다가 방향성, to가 결합된 것으로서 어디든 위쪽까지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move the books, 책을 옮깁니다. on to the second shelf, 두 번째 선반으로 책을 옮긴다 정도로 쓸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유, 목적, 양보, 제외, 부가, 전치사들. 자, 뭐뭐 이유,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네 가지 모두 비슷한 해석을 가지겠습니다. 자, thanks to 덕분에라는 거죠.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유라는 본질적인 해석에 괴는 같습니다. 자,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이거 한 단어예요. notwithstanding. 뭐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뭐 despite of는 뭡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본적 있는데요? 잘못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despite는 단독적으로 in spite of를 취하겠죠. 네. 예를 들면 이제 even though 여러분들 비록 뭐뭐이지만 아니면 뭐 although 이런 접속사들의 전치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for 무엇을 위해서? for you 당신을 위해서. this is for you 너를 위한 선물이야. except for 무엇을 제외하고 without은 무엇이 없다면 except랑 without 해석상 다릅니다. except는 전체에서 여러분들 전체에서 except 부분을 빼는 거예요. Everybody except you. 너 빼고 전원이 참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써. 자, 반면 without은 그냥 두 개가 별개의 대상입니다. A without B라는 것은 B 없이 A. Coffee without any sugar. 어떠한 설탕 없이 그냥 커피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그림이라면 except. A와 B가 그냥 별개의 다른 대상이라면 without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택지에 except나 without이 모두 주어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instead of, 무엇뭐 대신해가 되겠고요. 뭐뭐 이외에 in addition to. in addition, 여러분들, in addition까지 쓴다면 그것은 일종의 전명구이기 때문에 부사예요. 이건 그냥 뭐 게다가는 부사입니다.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건 그냥 부사거든요, 전명구는.
근데 in addition to라는 것은 to가 있습니다.

0: 있으니까 뒤에 추가적인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더하여. 자, B 사이즈는 자체적인 전치적인 부사입니다. 전치사일 때 무엇무엇 이외에도 가능하겠고요. 부사일 때 게다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체적인 전치사, 부사가 다 된다라는 거. Aside from, apart from, 무엇무엇 이외에도 둘다 가능하겠습니다. 네, 해석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함께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실게요. 자, 전치사는요, 거의 95% 해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나머지 5% 정도가 문법적인 수거 문제. 즉, 내가 미리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런 문제는 대표적인 수거 표현인데, 수거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Be responsible for. 무엇에 책임지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landscape architect는 will be 동사고요. 책임질 것입니다. Be responsible for. 이건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Be responsible for. 책임지고 있습니다. The gardens and the surrounding areas. 그 정원, 그리고 주변의 지역들을 책임진다는 D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responsible for. 책임집니다. Be accountable for. Be liable for. 물론, 셋다 뉘앙스는 살짝씩 달라요. 네. 하지만 셋다 for를 취하면서 어디에 책임을 진다라든지 liable 어디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 공통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UNEX 문장의 첫 명사 주어겠고요. 자, 주어 동사 사이 컴마컴마는 뭐다? 괄호 묶기는 수식어다. 이건 지금 주어를 보충해주는 동격 명사겠네요. 환경 조직인데 거절되었습니다. 이게 동사가 되겠고요. 자금 지원을 거절당했습니다.까지 끊어보시고요. 빈칸 뒤에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포함된 절이죠. 그럼 빈칸은 무슨 사?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B번 전치사 탈락이 되겠고요. D번 전치사 탈락이 되겠고요. C번은 접속사, 전치사 모두 가능한데 해석상 이래로 뭐뭐 때문에 둘다 가능하고요. 이문도도 접속사로 주어 동사 절을 받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금 지원을 거절당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소재가 되겠고요. 문서가 완전하고 활동이 보고됐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소재죠.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만난다면 무조건 역접의 접속사 들어가줘야 돼요. 이분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문서가 완전하고 활동들이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단체인 유넥스라는 것은 자금 지원을 거절당했다라는 슬픈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부정과 긍정 만난다면 역접의 접속사가 정답. 자, 5번. The smartphone industry. 문두에서 한마디까지 걸어놓겠죠? 스마트폰 산업계에서 최고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판매합니다. 동사가 되겠고요. 수백만 대를 판매합니다. 까지 끊어보시겠고요. 빈칸 뒤에 최근에 drop이라는 명사를 받고 있는 무슨 사?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월간 판매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수백만 대 판다는 것은 긍정적인 뉘앙스. 최근에 하락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 긍정과 부정이 만난다면 역접의 전치사가 들어가줘야죠.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번 접속사로 주어동사 절을 받겠고, C번은 뭐뭐한 동안에, D번도 접속사로 주어동사 절을 받겠습니다. 네. 6번도 문대수 칸막까지 전치사로서 나쁜 날씨를 받고 있죠. 네. 뭐뭐 때문에 모든 음식 주문이 지연될 것입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왜? 왜 때문에?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A번 정답이 되겠고요. 9번, Labels on each of the packages의 라벨들은 반드시 스캔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 태 끝났고요. 신중하게. 자, 빈칸은 역시 배송을 받는 전치사입니다. A번은 그냥 전명구 부사, B번은 형용사가 되겠고요. C번 접속사로 주어 동사를, D번만이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송 전에 신중하게 반드시 스캔될 필요가 있겠다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배웠었던 전치사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접속사 드디어 들어갈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복습하세요. 지금까지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계획을 배웠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꼭 나오는 관리계획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행위제한 하고 있죠. 그죠? 건축제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이죠. 건물의 사이즈를 규제합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행위 제한에 대해서 건폐율이 뭔지 또는 용적률이 뭔지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듣기 전과 들은 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으시면요. 대지를 봤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숫자만 주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건축 제한인데 건축 제한을 다른 말로 용도 제한이라고도 합니다.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험에서 출제할 때요. 다음 중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건축 제한이 아니고 용도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건물의 건축 제한은요, 용도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별도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건물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근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 누군가가 호텔을 지으려고 합니다. 호텔을 지을 수 없죠. 즉 1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호텔이라고 하는 건물의 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의 용도는 제한되어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제한, 용도 제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각 건물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사이즈를 제한하면 건폐율 용적률이고요. 건물의 쓰임새를 제한하면 건축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1종 전용 주거지역은 개념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안 맞잖아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파트란 건물의 건축을 허용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21개 용도 지역별로 각 용도 지역에 맞게끔 건물의 우리가 용도를 정해놓고요. 그 어떤 건물은 되고 어떤 건물은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이미 법에서, 즉 대통령령의에서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 보시면 그 건축 제한의 내용들이 대통령령에서 이런 형태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넣고요. 실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가보면 별표 규정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별표 규정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은 세 가지를 하는데 그첫 번째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은 용도 지역별로 건물에 우리가 쓰임새를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흔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주로 주거지역 아닙니까? 근데 주거지역 한복판에 숙박시설이 있다든지 위락시설, 유흥주점이 있다든지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게 왜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없을까냐면 그 건물이 거기에 건축이 되는 것을 뭐 해놓고 있다? 금지를 시켜놓고 있다. 즉, 요게 대통령에서 그걸 못하게끔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죠?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이 각 용도 지역별로 토지의 쓰임새가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축 제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제한하는데, 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폐율은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면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비율이죠. 비율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에 100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더라. 그 지역의 건폐율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건폐율이 만약에 50%더라.
라고 했을 때 얼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건축 면적 X의 값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표율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금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이 앉아 계신 그 어딘가는 어떤 금표율이 있을까요? 50%가 될 수도 있고, 53%가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36%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지 면적은 어떻습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별로 대지 면적이 변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즉, 대지 면적과 그 지역의 금표율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1번지 대지는 100제곱미터고, 2번지는 136이고, 3번지는 726이고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이 그 필지별로 해서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하면 그 지역의 금표율이 얼만지를 보니까 50이더라.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있겠죠. 이게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 금표율이 얼마냐면 50%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대지를 활용해서 이 용도지역에서 누군가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을 얼마를 최대치를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100제곱미터의 금표율이 50이니까 건축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요? 50입니다. 끝이에요, 끝. 50제곱미터만큼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50을 지어야 됩니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최대 50. 50일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0일이 되면요, 건폐율을 위반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49는요, 상관없죠. 그죠? 최대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건축 면적이 5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 면적을, 우리가 대지 면적과 건폐율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건축 면적을 정하는 것인데, 이 용도 지역별로 건축 면적에 규제를 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규제가 과거에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건폐율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자, 이런 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건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건물을? 그쵸?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거냐면, 꽉 채워서 지을 겁니다. 가득 채워가지고 건물을 짓겠죠. 건폐율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건폐율이라는 규제가 없었더랬어요. 그러면, 대지를 100% 활용해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꽉 채워가지고. 그럼 옆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폐율 규제가 없어요. 그럼 건물을 어떻게 짓까요? 예, 가득 채워 짓겠죠. 꽉 채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요, 역시 꽉 채워서 지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 보면요, 건물이 다닥다닥,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건물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모여든다? 도시로, 수도권으로 막 모여들고, 또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이렇게 막 도시로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여기에 사람 인구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불이야 이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호르당 다 타버리죠. 그 다음에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통풍, 그죠? 그 다음에 일조, 채광, 이런 것들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쾌적한 환경이 유지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드는 게뭘 만드느냐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규제를 한 겁니다. 여기는 50%만 지어. 여기는 60을 지어. 여기는 70을 지어. 이런 식으로 해주고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라는 규제를 만들어서 건물의 사이즈를 규제한 게 건폐율의 규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 건물을 지을 때 너는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되냐면 건폐율 50이니까 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대지 안에서 몇 퍼센트만 50%만 건물을 지어라. 니도 50%니까 니가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든지 어디에 짓든지는 모르겠고 니 알아서 하고 50%만 지어라. 니도 얼마를 지어라? 50%만 지어라. 그래서 대지 활용 범위를 갖다 설정한 겁니다. 자, 설정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전에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어땠어요? 불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연소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1조 채광 통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뭐를 만들었다? 공지를 만들었어요. 공지. 공간을 만드는 거죠.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바람도 통하고, 그 다음에 햇빛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연소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요. 금폐율은 대지 안에서 금폐율을 만들어서 건물을 얼마를 지을 것인가를 규제한 거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뭐를 확보하는 데그 취지가 있다? 공간 확보, 공지 확보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지. 그래서 금폐율은 공간에 그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공간. 그래서 금폐율이 50%란 것은 50%는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50%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공간을 띄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금폐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요. 이 금폐율은 한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요. 여러분 폐자가 있잖아요. 금폐율 할때 폐자인데 근이 무슨 근자냐면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죠? 폐자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덮을패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폐자가 무슨 폐자냐면 덮을패입니다. 덮을패. 자, 그래서 금폐율의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금폐율이라는 것은 건물을 건, 세워서 폐, 덮는 부분의 비율을 말해요. 뭐를 덮어요? 대지를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금폐율이 50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50%만 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덮은 게 폐자가 덮을 폐자입니다. 그러면 덮은 게 50이니까 안 덮은 거는 또 얼마나 이야기인데 안 덮은 게 뭔데요? 공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몇 프로예요? 50%죠. 그래서 덮은 것과 안 덮은 것을 합쳐가지고 얼마를 만들면 돼요? 100을 만들면 돼요. 100을. 그러면 금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금폐율이 60이다라는 것은 60%는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요? 공지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40%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폐율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통 금폐율을 물어보면 수험생들이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되신 분들조차도 금폐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폐율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금폐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면요. 금폐율의 의미를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금폐율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뭐 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덮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여튼 얼마를 만들어주면 돼요. 100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2,321.8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더라. 금폐율이 31.7%더라. 이게 뭔 말인데?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계산하기 힘든데 이래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해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2,321.8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 안에서 31.7%는 건물을 지어서 마하고 덮고 나머지 3, 8, 6이네요. 68.3%는 뭐로 남겨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지로 남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표는 숫자로 봤을 때 항상 합쳐가지고 공지하고 합쳐가지고 100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 보면 밖에는 펜스를 치워놓고요. 건물의 조감도 이래가지고 건물이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서 대지 면적이 얼마, 건폐율이 얼마, 무슨 무슨 건설에서 지금 상가, 주택 내지는 상가를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건폐율이 31.7%라는 것은 아, 저 펜스 안에, 그죠? 건물이 지어지면 전체 대지에서 몇 프로? 31.7%가 저 대지를 덮을 것이고 나머지는 뭐로 남을 것이다? 공지로 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표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금표율 별게 아니고 항상 100을 만들어주는 방식. 폐자가 무슨 폐자라고 했어요? 덮을 폐. 덮는 부분의 비율이다. 뭘 덮어요? 대지를 덮는다. 그럼 안 덮은 거는요? 공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금표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21개 용도 지역별로 금표율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 금표율의 숫자는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건데 반복을 하셔야 되고 시험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토지를 중개하든지 또는 건물을 중개할 일이 있을 건데 그때 금폐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걸 항상 의뢰인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계약을 할때 그때 토지 이용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각 지역의 금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폐율은 법에
국토계획법에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은요

주거지역은 최대가 얼마냐면 70입니다. 자, 70이 숫자로 보입니까? 의미로 보입니까? 그래요. 의미로 보여야 돼요. 자, 주거지역은 최대 70%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 얼마? 30은 공지로 남길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얼마입니까? 90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90이에요. 그리고 공지 비율이 얼마? 10%. 아, 그래서 상업지역에 가니까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공지가 없구나. 공간 비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얼마예요? 70. 상업 90입니다. 공업지역이 얼마입니까? 70입니다. 그리고 녹지가 20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40이고요. 나머지 보존용도는 전부 다 얼마? 2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볼게요. 주거지역 얼마였어요? 70. 상업용 90. 공업 70. 녹지는요? 2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닫혀 있는 곳이 아니고 약간은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40을 주고 나머지 보존 용도로 쓰이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 이런 것들은 얼마가 된다? 20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 숫자를 먼저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먼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더. 주거지역 얼마요? 70. 상업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거지역 얼마요? 70입니다. 상업지역은요?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 40. 그래서 70은요, 주거지역에서 주는 최대치를 말하거든요. 요 범위 안에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나눠지는데 금표율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1, 2종 일반주거지역이 60이에요. 3종 일반주거지역이 50입니다. 그리고 70이 최대치인데 70을 다 쓰는 데가 어디냐면 준주거지역이 70을 다 쓰고 있습니다. 상업은 최대가 얼마입니까? 90이죠. 근데 90 가지고 중심이 다 쓰겠죠. 90. 일반 80. 유통 80. 그 다음에 근린 70. 이렇게 됩니다. 공업지역은 70인데 셋 다가 70이죠. 똑같네요. 녹지도 그렇네요. 법에서 20을 주는데 보전 생산 자연 녹지가 20이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40이고 나머지 20입니다. 그래서 금표율은 법에 준 최대치를 가지고 나누어 쓰는데 녹지는 똑같네요. 공업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법에 준건 최대치 말고 계시면 되겠죠. 근데 다른 거는 어디가 다르냐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종류별로 다르게 움직이죠. 그 주거지역을 위에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5, 6, 5, 7이 나옵니다. 상업지역은 9, 8, 8, 7이 되고요. 공업지역은 7, 7, 7이죠. 녹지는 똑같죠. 둘, 둘, 둘. 시험은 금표율의 숫자를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면 나오는데 용도지역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똑바로 연결된 것은 또는 금표율이 같은 게 아닌 것은 또는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작위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주거지역이 변하잖아요. 그죠? 5, 6, 5, 7이고 상업지역이 9, 8, 8, 7이죠. 공업지역이 7, 7, 7. 녹지가 2, 2, 2. 계획관리가 40이고요. 나머지 얼마? 20이다. 그래서 금표율은 여러분들 읽을 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전화번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5657에 얼마요? 9, 8, 8, 7. 그 다음에 777, 222, 40, 20. 자, 금표율은 이와 같이 숫자로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657에 9887, 777, 222, 40, 20.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금표율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암기도 되니까 이건 반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반복하시면 기억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금표율을 처음 배우시고 처음 숫자를 볼 때는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금표율은 수문학의 용도에 딱써 있는 상태에서 5, 6, 5, 7에 상업지역은 9, 8, 8, 7, 공업지역은 7, 7, 7, 녹지는

둘둘둘, 그 다음에 계획 관리는 개별 가능성이 있으니까 40, 그 다음에 2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하고 용적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뭐의 비율이냐면 연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연면적이라는 말을 아셔야 되는데, 자, 면적인데 앞에 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되거든요. 연이란 말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TV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연 동원 인원이 5,000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1년에 5,000명을 동원했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이란 말은 지금까지 그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동원한 인원의 총합이 5,000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자는 이을연입니다. 이을연. 그러니까 합이에요, 합. 그래서 연면적은 뭐냐면요.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하죠. 그죠? 그러면 그게 연면적이 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층별로,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합치면 우리가 연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에, 자, 지하에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그 다음에 지상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좀못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런 건물들이 있다고 할게요. 자, 지하에 한 개가 있고요. 지상에 1, 2, 3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층 바닥 면적이 50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면적이 얼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니까 얼마요? 150? 아닙니다. 150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얼마? 연면적은 얼마가 된다? 지하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 네 개죠. 50짜리가 네 개니까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 그래서 연면적은 200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조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뭘 조심하시냐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인데, 이 연면적,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만, 뭐를 빼버리냐면, 지하를 빼버립니다. 지하층을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도 제외하냐면요, 부속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다든지,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네 개는, 뭐할 때만 빼냐면요,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만 빼요. 그래서 이런 건물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의 단순한 연면적을 물어보면 지하는 어떻게 돼요?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면적은 200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용적률을 물어봤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를 빼야 됩니까? 용적률 연면적에서만 지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가 공부해서 간혹 가다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를 넣어버리냐면 지하를 넣어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지하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을 물어보면, 자,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이잖아요. 그리고 지하를 뺀 연면적이거든요. 이거 빼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15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가 됩니까? 150% 이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을 구할 때, 용적률 연면적 구할 때만 지하는 빼고, 나머지는 지하를 뭐 한다? 포함을 시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를 왜 빼느냐? 이것도 궁금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 건물은 지하를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안 뺐어요. 지하도 용적률에 포함을 시켰어요. 지하를 용적률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용적률이 만약에 150%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건물을 못 짓잖아요. 왜? 용적률을 오버했잖아요. 지하가 만약에 용적률이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200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용적률이 150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를 날려야 돼요? 그렇죠. 3층을 날려야 됩니다. 3층. 그러면 용적률 150에 맞는 건물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은 지하를 설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디를 날려버린다? 지하를 날려버립니다. 지하를 날려버리고 어디에 면적을 늘릴 거냐면 가용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건물 보면요.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잘 없어요. 왜? 용적률을 잠식을 하니까 지상 공간을 늘리는 게 맞거든요. 지하를 설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차량 이전가하고, 그죠? 80년대, 90년대 차량 이전가하고, 지하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겠죠. 근데 지하층이나 주차장이 용적률을 잠식하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설치를 마저 장려하자. 즉, 이네 개는 용적률 규제를 안 받으니까 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100층까지 파고 내려가도 아니면 저 지구를 뚫고 내려가도 그거는 용적률 규제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우리가 연면적의 비율인데 그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이나 보수용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이나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인 편안한전구역 이런 것들은 빼고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용적률이 150%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X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50% X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 어떤 지역의 용적률이 150이다라고 하면 읽으면 돼요. 자, 100제곱미터 대지의 몇 프로? 150%인 150제곱미터를 지하나 주차공간이나 피난공간, 안전구역 이런 것들을 빼고 연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쓸수 있다. 그 용적률을 읽을 때는 요네 개를 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50%죠. 150%가 조금 여러분들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를 배수로 바꾸면 됩니다. 배수로 바꾸면 얼마 돼요? 1.5배가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의 1.5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수 있다. 4개 빼고. 그럼 용적률이 1000%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조 인제부터는 대지 면적의 몇 배? 10배. 1500%면요, 15배, 700%면요, 7배.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의 배수만큼을 연면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면적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건폐율처럼 각 용도 지역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입니다. 상업지역은 1500이에요. 공업지역은 400이고, 녹지는 100입니다. 계획관리가 100이고요. 나머지 보존용도는 80입니다. 용적률이 80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0.8배만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500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500인데 자 최대 다 쓰는 게 얼마일까요? 준주거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내려가면서 얼마씩 플러스하면 되냐면 50씩 플러스하면 돼요. 그래서 일종이 100에서 출발해가지고 100, 150, 200, 250, 300. 상업지역은 1500을 중심이 다 쓰는데 내려가면서 200씩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50씩을 플러스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용적률은요.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렇게 해서 용적률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 더하는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